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1: 영어. Welcome
0: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우후.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네.
0: 오늘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1: 뭐죠?
0: 자, 슬기 씨가 여러분들,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진행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MC도 하고.
1: 아, 맞아요.
0: 뭐 기자 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하나. 연극인입니다.
1: 오, 맞아요.
0: 맞죠?
1: 저 연극하고 있어요, 진짜.
0: I know.
1: 네.
0: 그래서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1: 네.
0: 이 슬기 씨가 하는 연극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극인 분을 몇 분 알게 됐어요. 왜냐면.
1: 맞아요. 주변에 좀 계시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연극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 네.
0: 저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1: 아이.
0: 근데 그 긴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1: 일단은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사가 짧아요.
0: 이런 슬픈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펙트고 그거에 또 이런 연기 또 담아서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이 강연하는 자리조차 모두 대사거든요.
0: 근데
1: 술술 하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0: 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아유,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0: 멋집니다. Alright, so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거 저의 마음입니다, 진짜. 와,
1: 맞아요.
0: 자. 이거, 그냥, 이게 되나요? 진짜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나요?
1: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0: 와.
1: 왜냐면 이 사람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0: 오.
1: 저절로 터득이 돼요. 연습을 또 오래 하잖아요.
0: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1: 세트예요. 응.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1: 맞아, 이게
0: 하겠습니다.
1: 또 관건이잖아요.
0: 아.
1: 아니,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봐야죠.
1: 좋습니다. 과연 연극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네, 안녕하십니까. WCB 뉴스 박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Is this interview not in English?
1: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how remember script everything you remember.
2: Oh, how do I?
1: Yeah.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Wow, your brain is so nice.
2: Yeah, I
1: Wow.
2: have a pretty good memory.
1: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English, sorry.
1: I forgot.
2: No,
1: Yes.
2: no problem.
1: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audience?
2: Oh,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1: Wow!
2: used to it, yeah.
1: Wow! You're
2: Wow.
1: the best.
2: Thank you.
1: Thank
2: Thank you.
0: Alright. 자, 오늘은 그래서
1: 예.
0: 뭔가 대사라는 거,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1: 그쵸.
0: 있잖아요. 이런 어휘, 그리고 덩어리 표현도 나올 거고요.
1: 오케이.
0: 뭐, 예를 들어, 뭐, 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0: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2: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Mm-hmm.
0: 자, 제가 제일 궁금한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3: 오.
0: 이겁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3: 네.
0: 대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3: 예.
0: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나요?
3: 보통은 그런데 이게 작가님께 좀 양해를 구하죠. 왜냐하면 내 입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0: 아, 이건 그러면은
3: 예.
0: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3: 이제 약간
0: 있다.
3: 유연하게
0: 오케이.
3: 합의하에 가능은 해요.
0: 너무 궁금했습니다.
3: 예. How do you, all those lines? lines가 대사네요, 보니까. 예. 모든 그 대사들을 How do you 외운다?
0: Yes.
3: 외우나요?
0: 동사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3: 그쵸. 외우다는 그거잖아요. 기억하는 거니까. remember잖아요. 예.
0: 오케이.
3: How do you remember all those lines? Remember.
0: 아하.
3: 예.
0: 지금 순간
3: 예.
0: remember 스펠링을 모르나 했는데
3: 예.
0: 모를 수도 있죠.
3: 아유.
0: 보겠습니다. 자, remember 썼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늘은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3: 네.
0: 그것을 집중으로 한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맞게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do you, all those lines? 정답?
3: 아,
0: memorize.
3: 맨날 이 memorize랑 remember 헷갈려요, 제가.
0: 이 remember는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에 넣었다가
3: 네.
0: 이거를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어떻게
3: 기억을
0: 보면.
3: 되살리는.
0: Right. 유지하거나 꺼내거나 이런 느낌인데,
3: 네네.
0: memorize 한다는 것은 입력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3: 아하.
0: Right. So, memorize, 제가 그래서 memorizing을 잘 못합니다. So, memorize, memorized. 동사 되겠고요. 자, 참고로. 암기라고 명사로 하면 뒤에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3: Memorize.
0: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3: 가만히 있어 보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Right.
3: 메모라이저. 아니에요? Memorization.
0: Something like that.
3: 아, memorization.
0: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틀리면서 써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3: 왜 이렇게 익숙치 않죠?
0: 그래서 제가 항상 써보시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3: 오.
0: memorization이라고 하면은 이건 암기라는 명사. 이
3: 네.
0: 기본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학구적인 단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
3: 네.
0: 그냥 회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대사를 얘기를 할 때.
3: 네.
0: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단수로도 쓰지만
3: 예.
0: 일반적으로 대사 전체적인 건한줄 이상은 하잖아요.
3: 그쵸.
0: 그래서 복수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lin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ines라고 얘기를 합니다.
3: Lines.
0: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연극에서 내 대사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3: 오.
0: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수로 써도 되는 겁니다.
3: Yeah.
0: 하지만 뭐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때 일반적으로 복수. 아시겠죠? 그렇죠?
3: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3: 의문사 how?
0: How do you memorize? 그냥 do you memorize? 이러면 당신은 외우나요?
3: 예.
0: 이게 아니라 how do you memorize? 그러니까
3: 어떻게?
0: 그렇죠.
3: 에이.
0: So how라고 하는 것은 질문. 아, 그 방법
3: 아하.
0: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how예요.
3: Yes.
0: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방법 아닌가요?
3: 그렇죠.
0: 그렇죠?
3: 예.
0: So how 뒤에 어수는 뭐다 항상?
3: 의문사.
0: 의문사는 예고요.
3: 질문형.
0: 질문.
3: 네.
0: 질문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문이 아니에요.
3: 예.
0: 그렇죠? 그래서 are you, do you, is she, does she 이런 식으로
3: Yes.
0: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엄청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꼭
3: 진짜
0: 있더라고요. Right?
3: 물어봐요. 예.
0: 그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너 외우는 거야? 자, 일단은 너 어떻게 외워를 뭐라 그래요?
3: How do you memorize?
0: How do you memorize? 그다음에 all those를 드릴게요. All those 단어들.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그죠? 그 모든 단어들을
3: 예.
0: How do you memorize them? 이런 느낌이 되겠죠?
3: 오호.
0: 자, 이거 해볼까요? 아니, 그녀가 너를 어떻게 알아? 딱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딱 지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어

0: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한 거야, 내 친구가. 그랬을 때, 오, 그녀가 너를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That's it.
1: 오.
0: Does she know you? 이게 질문 어순이죠?
1: 예.
0: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1: Does she know you?
0: 와우. 어떻게 그녀가 널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사를 넣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1: 네.
0: 질문 어순 잡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녀가 널 아니? 너는 암기하니? 그 다음에 how를 넣어도 늦지 않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How does she know you?
1: How does she know you?
0: All 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Wow,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All right, very nic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1: 네.
0: 아, 난 기억력이 꽤
1: 오, 자기애가
0: 괜찮아요.
1: 뛰어나신 분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영국에 사랑받아요. 예,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아, 꽤 괜찮아요. So
0: 양념을 살짝 친 거죠.
1: I have a pretty 정도 어때요? 꽤.
0: Okay.
1: Yeah.
0: 자,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오, 좋아요.
1: 오.
0: 맞습니다.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되지만 꽤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세요. 기억력이 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memory를 쓰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have a good memor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억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a memory를 쓰는데요.
1: 네.
0: 아, 맞아. 추억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 추억 얘기를 할 때는
1: 예.
0: 보통 딱 하나의 기억,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1: 예.
0: 일반적으로 여러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많죠.
0: 그래서 보통 memories라는
1: Memories.
0: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memories를 들으면 추억 얘기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저는 memory란 단어, 명사만 아는 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동사 통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사 뭐 썼죠?
1: 동사 have.
0: That's right. So,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하면, I 기억력이 좋다. Memory is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기억력 좋다. 어떻게 알겠어요?
1: Oh, you have a good memory.
0: That's right. You have a good memory. How about this? 아,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요? 당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I hope가 아니라
1: I wish.
0: I wish 이러면서 I wish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1: I wish I have a good memory.
0: Alright. 거의 맞았는데
1: 네.
0: 살짝 아쉽습니다.
1: I were
0: I
1: had.
0: had.
1: 아,
0: 네.
1: 맞다.
0: I
1: 과거죠.
0: wish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는
1: 예.
0: 뒤에 형성은 과거로 갔었죠. 그렇죠? Alright. So 이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have a good memory를 아예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가기. 그게 핵심입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good memory.
1: You have a good memory.
0: I wish I had a good memory.
1: I wish I had a good memor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 Yeah.
0: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오.
0: 너무 저도 궁금해요.
1: 그쵸.
0: 네.
1: 왜냐면 연극은 진짜 생방송이고,
0: 제 말이요.
1: 앞에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명 내외는 막 이렇게 앉아 계신
0: 그래서
1: 상황이니까.
0: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1: 네.
0: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직히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1: 그쵸.
0: 슬기 씨는 뭐 팬클럽 무슨 뭐 이런
1: 아, 죄송한데 팬클럽은
0: 것도,
1: 없어요.
0: 그냥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1: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0: 오,
1: 앞에서
0: 대단해요.
1: 저도 이제 긴장감은 조금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즐길 줄 아는 상태가 된것
0: 아,
1: 같아요.
0: 부럽습니다.
1: 예, don't you,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나요?
0: Don't you 떨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1: 그쵸. 그러면 떨리다.

0: 긴장되다.
1: 네.
0: 약간 그런 don't you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나요?
1: 동사가 와야죠. 이게,
0: 동사.
1: 왜냐면 형용사를 덜렁 쓸 수는 없어요.
0: 그렇죠.
1: don't가 나왔잖아요. 자, hold on.
0: 아, 그러면은
1: 힌트를 드릴게요.
0: 비동사가
1: get을
0: 오네요.
1: 써보세요. get.
0: 아, get이 와요?
1: don't you get,
0: Don't you get? 저는 긴장되는 건 nervous잖아요.
1: okay.
0: Don't you get
1: Okay. 뭐,
0: 어머, 나도.
1: 다양한 단어를 아는 건 아닌 거죠? 그쵸?
0: 저요?
1: 그냥 이것만 알고 있죠. nervous?
0: 예,
1: okay.
0: nervous는 떨리는 거 무조건 nervous.
1: 알겠습니다.
0: 나는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1: 오케이.
0: 예.
1: 그리고 아마 뒤에 부분은, 그런 교재, 일반적인 뭐 학창시절의 교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0: 그쵸,
1: 텐데,
0: Inferno.
1: 한번 볼게요.
0: 네.
1: get nervous. 자,
0: 오.
1: 이게 바로 긴장하다, 떨리다.
0: 네.
1: 라는 약간 동작 강조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Right? So get nervous 해지다.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0: 네.
1: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시작이 되지 않느냐.
0: 근데 여기
1: 정확하게
0: 만약에
1: 따진다면.
0: Don't you be nervous 하면은 말이 안 돼요?
1: 근데 don't you be nervous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Right?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Aren't you nervous?
0: 아.
1: Right? Don't you be 이렇게 섞어서 구조적으로는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ren't you nervous? 이런 거가 낫죠. 오케이? 근데
0: 네.
1: 여기서는 딱 그렇게 긴장이 시작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0: 오,
1: 않냐. 그래서 Don't you get
0: get
1: nervous?
0: nervous.
1: 라고 썼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혹시 nerve wracking 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0: 완전 처음 봐요.
1: nerve wracking?
0: 예.
1: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긴장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0: 예.
1: 보세요. I'm nervous. 말 돼요, 안 돼요? I'm nervous.
0: 나 긴장돼, 말 되는 것 같은데요?
1: 말 되죠.
0: 네.
1: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0: 예.
1: Right? 그 사건은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0: 아,
1: It's nervous. 될까요?
0: 안 된다.
1: 안 됩니다.
0: 예.
1: nervous는 그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So, 그럴 때는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좀 감이 세기는 한데, 얘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that's really nerve-wrack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0: 넓어서
1: nervous하다.
0: 하게 된
1: 이런
0: 거죠.
1: 차이가 있습니다.
0: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두 개의 쓰임이 달라지는군요.
1: 맞아요. 이거는 마치, 내가, interested, 된
0: 에,
1: 거,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근데
0: interesting이랑.
1: interesting 한 거는 그 사건이 interesting 한 거고. 이런
0: 그쵸.
1: 차이라고 볼수 있겠죠.
0: 아.
1: 자, 우리 아마 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in front of 들어보셨다면
0: 네.
1: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in front of 누구가 뭘까요? in front of 누구?
0: 누구
1: 뭐뭐?
0: 앞에?
1: 앞에서
0: 네.
1: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So in front of who? of someone or something
0: 예.
1: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0: In front of you.
1: 내 앞에서.
0: In front of me.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서 있어요. 당신 앞에.
0: I stood.
1: 나는 서 있어요.
0: I am standing.
1: 아하.
0: In front of you.
1: 그쵸. I'm standing in front of you. Alright? 아는데도 계속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0: 그렇다면은
1: 데이트였는데.
0: 오래 갈 인연은 못 돼요.
1: 자, 다음은요. 이 트림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burp.
0: burp.
1: 오케이, BURP. 그러면
0: 예.
1: 그 사람 매너 너무 없어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서 트림을 했어.
0: 아이고. He burped. 맞아요?
1: 응?
0: He burped in front of
1: 그렇죠.
0: me.
1: Oh, he burped in front of me.
0: 야.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0: 응?
1: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front of 아는 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0: 네.
1: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0: 응?
1: 가보겠습니다.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Alright. 자, 이번에는 get nervous 하지 않아요.
0: 에?
1: 사람들 앞에서. 자,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Al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0: 네.
1: Check this out. 별로요. 그런 거 익숙해요. 연극인 분들은 좀 괜찮나 봐요. 진짜로.
0: 그쵸. 이제는 뭐, 그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 하신
1: 많다
0: 분들이어가지고,
1: 보니까
0: 예.
1: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연극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0: 예.
1: 제가 갔는데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0: 아이고.
1: 제가 앞에 있는데 관객석이 어둡잖아요.
0: 예.
1: 딱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0: 왜냐면 눈을 마주치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1: 아는 사람이
0: 아,
1: 있으면.
0: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죠.
1: 오케이.
0: 예. 별로요. I'm used to it. 그거에 뭔가 익숙하다. 별로요? 그러면 나는 약 전혀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전.

0: 저는 아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르롱.
1: 오!
0: 어?
1: 이거 너무 좋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니지만
0: 예.
1: 이 흐름에서 좋아요.
0: 그죠?
1: 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여기서는 아, 별로 아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얘가 더 가볍죠, 훨씬.
0: 그쵸.
1: 전혀 아닌 것보다는, 그렇죠?
0: 이거는, 아유, 아, 긴장,
1: 오!
0: 완전한데요? 이거구나.
1: 긴장을 왜 해요? 이런 느낌
0: 아,
1: 수준이고
0: 조금
1: 여기서는 아,
0: 그렇네요.
1: 별로요. 뭐, 그 정도 아니다. 자, 정답은요. Not
0: Not
1: really.
0: really.
1: Not really. 이 정도의 느낌. 자, not really는요, 사실 not과 별 차이가 없어요.
0: 예.
1: 근데 not really 뒤에다 붙여주면은 100% 아닌 건 아닌데, 뭐,
0: 약간은,
1: 별로, 그래서 조금 부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on't you like 뭐, fried chicken? 근데, eh, not really. 이러면은 완전 no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에,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Not really. 얘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부드럽게 녹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만 해도 에, 별로 not real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0: 뭐요?
1: really not도 있어요.
0: 오?
1: really not과 not really는 완전 달라요. 얘는 별로 아니다란 뜻이죠.
0: 예.
1: 근데 really, 쟤는 will가 앞에 갔죠.
0: 예.
1: 그러면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 I don't really like him. 나 별로 안 좋아해. 이건데, I really don't like him. 이러면, 나 정말 안 좋아해. 확
0: 오.
1: 올라가죠, 갑자기. 예, 그
0: 예.
1: 두개 차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0: 네.
1: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아마 이것도 문법 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볼수 있습니다. 바로, I'm used to it. 이라고 하는 건데요.
0: 알죠.
1: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0: 네.
1: 이거랑 헷갈릴 거예요. I used to do something. 나뭐 하곤 했다.
0: 맞아요.
1: 이거는 used to do something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0: 어?
1: I'm used to it은 나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0: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1: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뭐 하곤 했다는 비동사가 없어요. 그냥
0: 아.
1: I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시제 같은 거예요. 뭐뭐
0: 아.
1: 하곤 했다인 겁니다. 오케이? 마치 시제 같은 건데 얘는 나는 used가 돼 있다 to 이거 하는 것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도 뭐 하는 거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도 거기에 유스됐기 때문에.
0: 유스가
1: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0: 사용하다니까.
1: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0: 우와. 오.
1: 그래서 나는 암기하는 거에 하도 사용을 많이 당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서 이제 익숙해졌다.
0: 오, 네네네.
1: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0: 네.
1: I'm used.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지? 뭐뭐 하다에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0: 그쵸.
1: So, to 동사 원형이 아닌 거예요.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영어로 뭐죠?
0: Spicy food?
1: 나 매운 음식에 익숙해.
0: I'm used to spice food.
1: That's right. I'm used to spicy food
0: Yeah.
1: or eating spicy food. 이렇게 ing로 해도 됩니다.
0: 네.
1: 자, 그녀는 그 노이즈 있죠. 잡음 같은 거.
0: 네.
1: Right? 그 노이즈에 익숙하지가 않아.
0: 아, she isn't
1: 아하.
0: used to
1: No.
0: the noisy.
1: 그렇죠. Noise.
0: 노이즈.
1: 명사. Right. So she's not used to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Okay?
0: Yes.
1: So 여전히 used to 동사 원형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그두 개를 연관을 아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헷갈려요.
0: 아, 그렇군요.
1: Okay? 자, 읽어볼게요. I am used to spicy food.
0: I'm used to spicy food.
1: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0: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1: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used to 뒤에 명사 와도 되지만 ing 형태가 와도 된다. 먹는
0: 아하.
1: 것에 익숙하다. 왜냐면 ing 형태도 결국에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 종류죠.
0: 그쵸.
1: 오케이, 읽어볼게요. Not really. I'm used to it.
0: Not really. I'm used to it.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Alright,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How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1: Ibyeongjak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how 질문 어순. 이게 핵심이에요.
0: 네.
1: 자, 걔가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0: 어, how does she know you?
1: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당신은 그 모든 라인들을 외워요.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외워? 당신은 어떻게 외우나요? 그 모든 단어들을.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Words, yes. 읽어보겠습니다.
3: How does she know you?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right?
0: 예.
1: 가보겠습니다. 걔는 내 앞에서 트림했어. 그는 내 앞에서 burp했어.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Alright. 다음은요. 나 내 앞에 서 있어.
0: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오,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Get nervous로 써볼게요.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3: He burped in front of m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4: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5: I have a pretty good memory.
4: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5: Not really. I'm used to it.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eulgi Park. Yeah. Oh, hello.
7: Hello.
6: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7: I have a pretty good memory.
6: Oh,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7: Not really. I'm used to it.
6: Wow.
1: Oh, great job, you guys.
0: Wow.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나 마유랑 일하는 거 안 꺼려.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저 정말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I don't mind working with my you.
1: 그렇죠. 직역으로 느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1: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 front of 뭐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그래서 같이 뭐 서 있는데 어휴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영작 많이 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마음에 드는 남자아이가 생겼어요. 단짝 친구에게만 비밀을 털어놨죠.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입 조심할게. 입 조심할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ll be careful with my mouth.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케빈!
2: Christine, you got off early from work today.
1: I ran over as soon as I could. I wanted to know how the interview went. How was it?
2: I think it went pretty well.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they asked.
1: Oh, good for you!
2: This is all thanks to you and Jess's help. All your advice was very helpful. Thank you so much.
1: So happy to hear that. Oh,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2: Shh! Don't tell anyone about this. It's still up in the air. Shh!
1: I won't say a word. I won't say a word. I won't say a word. When will they make the announcement?
3: This Friday. Whether I get the job or not, I'm treating you to dinner.
1: Ooh, thanks. But I really hope you get the job.
3: I do to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앞에 비밀인데 라는 말만 붙으면 왜 그렇게 귀가 쫑긋쫑긋할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왜 그렇게 지키기가 힘이 들까요? 오늘 크리스틴도 케빈의 비밀 아닌 비밀을 듣게 됩니다. 크리스틴은 의리를 지켜서 아마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지요? 또 케빈이 말하게 된 비밀 아닌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케빈! 크리스틴이 케빈을 부르며 뛰어오네요. Christine, you got off early from work today. 오늘은 빨리 퇴근했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빨리 퇴근했네. 보셨죠? 퇴근을 하다라는 표현이 get off work 또는 get off from work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off가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말 그대로 work, 나의 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off 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퇴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off 쓰는 표현이요. 하루 쉰다. 그죠? 우리 일 하루 이렇게 휴가 내고 쉬는 거를 take a day 하루 off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ran over as soon as I could. 왜 이렇게 크리스틴이 끝나자마자 달려왔을까요? 끝나자마자 뛰어왔다. 뭐뭐 하자마자,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뭐뭐하게, 최대한 뭐뭐하게 할 때 쓴 표현이 as I could입니다. 크리스틴은 as soon as I could라고 표현을 했죠. I yelled, 나는 소리쳤어. As loudly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그러니까 최대한 크게 소리를 쳤다라는 뜻이고요. I jumped as high as I could. 나는 점프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높이, 즉 최대한 높게 점프를 했다. As I could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왜 일이 끝나자마자 빨리 뛰어왔을까요? I wanted to know how the interview went. 아하, 케빈이 면접 봤잖아요. 면접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진짜 찐친이네요. 친한 친구네요.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케빈 좀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이죠? It went pretty well. 잘 된 것 같아요.

0: 질문에도 다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느낌이 좋죠. Good for you. 너무 잘됐다. 이게 다그 우리가 조언을 구했던 선배랑 또 크리스틴 덕분입니다. 크리스틴이 선배를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그쵸? 아, 정말 정말 고마워. 너무 지금 크리스틴도 친구가 잘될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나 왠지 느낌이 좋다. 그런데요, don't tell anyone about this. 케빈이 면접을 잘 보기는 했지만, it's still up in the air.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당부를 하네요. 아직 결정된 건 없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 up in the air 입니다. 뭔가 이렇게 공기 중에 뭔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Things are still up in the air.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크리스틴. 알았어. 입 조심할게. 잘될것 같다고 말하지 않을게. 오늘의 한 문장이죠. 입 조심할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on't say a word. I won't say a word. 나는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하지 않을 거야. say는 말하다. A word는 말 한마디잖아요. 우리말 그대로 한마디도 안 할게. 입도 뻥끗 안 할게. 입 조심할게 되겠습니다. I won't say a word. 함께 말해볼게요. I won't say a word.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won't say a word. 아, 입 조심할게. 한마디도 안 할게. 라고 하고는요. 그럼 언제 발표가 난대?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발표 결과에 상관없이 케빈은 너무 고마워서 크리스틴한테 저녁을 사겠다고 하네요. 아, 저녁도 좋지만 케빈이 이번에는 꼭 원하는 직장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케빈을 위해서 응원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입 조심할게. I won't say a word.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입꼭 다물게. My lips are sealed. 인데요. My lips, 내 입술이 are sealed. Seal은 sealing 들어보셨죠? 봉인이 되었다. 이렇게 wax 같은 걸로 봉인하는 것처럼요. 지퍼 잠그는 것처럼. 입꼭 다물게. My lips are sealed.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야, 특종 기사를 찾았어요. 쉿, 다른 곳에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쉿, 다들 알겠지? 네, 입꼭 다물게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Great. 그런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았어, 나만 알고 있을게 이런 말도 우리 하잖아요. I'll keep it to myself입니다. Keep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건데요. It은 아마 그 비밀일 거고요. To myself, 나 자신에게로만, 즉 나만 알고 있겠다. I'll keep it to myself. I'll keep it to myself.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엄청난 발명품을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아이디어를 설명드렸고요. 쉿, 엄마, 발명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비밀이에요.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어떡해요? I'll keep it to myself. I'll keep it to myself.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입 조심, 또 비밀 지키기에 관한 표현들 배워봤죠. 한마디도 안 할게. I won't say a word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우리 만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입에 지퍼 이렇게. My lips are sealed. 그리고 I'll keep it to myself. 이렇게 생생한 표현들 모두 배워봤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말했을 때 이런 말로 확신시켜주면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쉽지만 은근히 자주 틀리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서 교정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o, I have so many ideas. Long. It's a long story. Movie.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0: Okay, 여러분 어때요? 오늘의 단어들 잘 들었나요? 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단어, 어렵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So, long, 그리고 movie인데요. 이렇게 쉬운 단어들을 선생님이 왜 가져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의 공통점은 바로 이 모음의 길이입니다. 자, 모음 그 발음하는 입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은 바로 길이에요, 길이.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발음은요, 바로 가래떡 발음이라고 선생님이 부르고 싶어요. 가래떡 발음. 여러분, 가래떡은요, 이렇게 조그맣게 짧은 게 맛있을까요? 긴 게 맛있을까요? 그렇죠. 가래떡은 아무래도 좀 길고, 그리고 먹을 때도 이렇게 쫄깃쫄깃 늘어나면 좋겠죠. 그래서 너무 조그만 미니 말고요. 길게. 우리 한번 가래떡처럼 발음을 늘어뜨려 볼게요, 오늘. 그래야 자연스럽게 들리는 발음이거든요. 자, 먼저 가래떡 발음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한 so입니다. 여기서 이 모음이 바로 가래떡 모음이에요. 그래서 so 이게 아니라요. so 길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거죠. so 정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문 한번 볼게요. 나에게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 한국말을 할 때도요. 정말 많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정말 많은 이렇게 좀 강조할 때 있듯이 영어에서는 이 so는 항상 길게 끌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 문장 그냥 바로 읽어보라고 하면요. I have so many ideas 라고 이렇게 읽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so many 이게 아니라요. so many so 부분은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요. 그렇게 짧게 발음할 수는 없어요. I have so many ideas. So 부분을 강하게, 길게 항상 끌어줍니다. I have so many ideas. Okay.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이건 단어 뜻 자체도 긴이라는 뜻이고요. 발음도 어때요? 길어요. 가래떡 발음. 그래서 long 아니고요. long. 그리고 이 발음은 long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long 아니고 발음입니다. long 뜻에 걸맞게 입을 그 소리도 길게 늘어뜨려 주세요. 자, 예문 볼게요. 얘기가 길어. 긴 얘기야. 말하자면 길어. It's a long story. long story 이렇게 짧게 못하고요. long story. It's a long story. long을 길게요. Okay? It's a long story. 자, 마지막 단어는요. 이것도 은근히 많이 틀리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넣어봤어요. 여기에 지금 가래떡 발음이 있는데 너무 movie, 그냥 이렇게 짧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movie가 아니라 movie. move를 길게 안 해주면요. 선생님한테도 벌써 귀가 좀 거슬리거든요. 원어민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쵸? movie 많이 좀 길게 끌어주세요. 자, 예문 볼게요. 너 영화 보고 싶어? 즉, 우리 영화 보러 갈래? 뭐 영화 볼래? 이런 의미인데요.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이게 아니라요. movie, move 부분은 장음 있습니다. 길게.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movie, okay. 오늘의 발음, 장음입니다. 이 장음 가래떡 발음, 어렵지 않죠? 그럼 같이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우리 그럼 가래떡 발음 같이 한번 연습을 시작해 볼게요. 큰 소리로. Are you ready?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정말 간단하죠? So, 이렇게 짧지 않고요. So, 항상 길게 끌어줘야 하는 발음입니다. 듣고 따라해 주세요. So.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So. Great job. 자, 두 번째. 이건 뜻도 길고요. 발음도 깁니다. Long 아니고요. Long. 이렇게 길게 끌어주세요. 이렇게 길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길게 끌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Long. Long.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는요. 아주 간단하지만 앞부분에 가래떡 발음 신경 써서 해줄게요. 자, 바로 갑니다. Movie. 한번 더요. Movie. Very good. 자, 예문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문장 속에서 이 장음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나에게 정말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 I have so many 아니라 그랬죠? So many. So 부분 강하게. 자, 문장 전체 갑니다. I have so many ideas. So many. Great. One more time. I have so many ideas. So many. Great.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얘기가 길어. 어떤 사연을 말할 때 우리 이런 말 하죠. 아, 사연이 정말 길어. It's a long story. Long 길게 발음해 주세요. 자, 갑니다. It's a long story. Long. Great. One more time. It's a long story. 그렇죠.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 너 영화 보고 싶어? 같이 영화 볼까라는 제안의 의미입니다. 자, movie, move 부분 충분히 좀 길게 끌어주면서 갈게요.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자, movie, great. One more time.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Movie, great job. 좋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 발음하기에 어려운 건 아니죠? 장음은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항상 발음을 체크하는 습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o, I have so many ideas. I have so many ideas. Long. Long. It's a long story. It's a long story. Movie. Movie.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Do you want to watch a movie?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2: Bye-bye.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

0: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1: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0: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Ambulance. A-M-B-U-L-A-N-C-E. Ambulance. Ambulance. Bomb. B-O-M-B. Bomb. Bomb. Suddenly. S-U-D-D-E-N-L-Y. Suddenly. Suddenly.
0: 오늘의 주제는 accidents, 사고 일편이에요. 친구들, 때로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꼭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삐뽀, 삐뽀, ambulance, 구급차예요. 응급 상황에 구급차가 빨리 와서 치료해줘야 돼요. ambulance. Our next word is bomb. 폭탄이란 뜻이에요. Uh-oh, it's gonna explode. 우리 빨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요. 이게 터질 것 같아요. 그 다음, suddenly, 갑작스럽게 란 뜻이에요. 사고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항상 be careful 해야 돼요. suddenly.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봐요. 구급차, ambulance. 앞에 에 소리를 내보세요. ambulance. That's right. 폭탄, bomb. 어 소리가 나고요. 끝에 ㅂ 발음은 안 나요. bomb. That's correct. 갑작스럽게 suddenly. 한번 다시 할게요. sudden이 아니라 아 소리가 나요. suddenly.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mbulance. Ambulance. Bomb. Bomb. Suddenly. Suddenly.
0: 이제 예문으로 제가 단어를 더 설명해 줄게요. The ambulance arrived on time. 구급차는 정시에 도착했다. Phew, 다행이네요. 여러분, arrived on time. On time은 정시에, 제시간에 도착했다라는 뜻이에요. Late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The ambulance arrived on time. Very good. The bomb destroyed the village. 폭탄이 마을을 파괴했다. 아주 심각한데요, 여러분. 자, bomb, 폭탄이란 뜻이에요. Destroy는 파괴하다. 자, village는 마을이란 뜻이고요. 어어, 우리 같이 읽어봐요. The bomb destroyed the village. Very good. 발음이 아주 좋아요. She suddenly changed her mind. 그녀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Why did you change your mind?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영어로 change my mind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She suddenly changed her mind.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볼까요? She suddenly changed her mind. Very good.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봐요.
1: Break.

0: B-R-E-A-K. Break. Break. Problem. P-R-O-B-L-E-M. Problem. Problem. Shock. S-H-O-C-K. Shock. Shock.
1: 자, 다음 단어는요. Break. 깨지다 또는 고장나다 라는 뜻이에요. 가끔 뭐가 확 깨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은 problem. 문제란 뜻이에요. There is a problem. 이런 표현 쓰면 돼요. Problem. 그 다음은 shock. 충격 또는 충격을 주다 라는 뜻이에요. Wow, she looks very shocked. 굉장히 충격 먹은 것 같은데요. Shock. 잘했어요. Now it's time to learn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깨지다, 고장나다. Break. A 발음이 나요. Break. Correct. 문제. Problem. 자, R 발음을 정확하게 내보세요. Problem. 잘하네요. 충격 또는 충격을 주다. Shock.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Shock.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Break. Break. Problem. Problem. Shock. Shock.
1: 자, 예문을 한번 더 볼게요. How did the glass break? 유리가 어떻게 깨졌니? 우리 갑자기 유리가 깨진 적 있잖아요. 무엇을 떨어뜨렸을 때. How did the glass break? 어떻게 깨졌어? 라고 물어보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How did the glass break? Good job. Next. There is a problem with my computer.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거 기억나나요? 문제가 있다는 영어로 there is a problem이에요. 그리고 무엇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problem with를 꼭 써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같이 연습해봐요. There is a problem with my computer. 와우,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She was in shock after the accident. 그녀는 사고 후에 충격을 받았다. 자, 충격을 받다는요. In shock라고 말해요, 영어로.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he was in shock after the accident. Wow,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해봐요.
0: Ambulance. Ambulance. Bomb. Bomb. Suddenly. Suddenly. Break. Break. Problem. Problem. Shock. Shock.
1: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언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Let's go. Phonics chant M. M, M, M. M, map.
1: M, map.
0: M, milk.
1: M, milk.
0: M, monkey.
1: M, monkey.
0: M, man.
1: M, man.
0: M, mountain.
1: M, mountain.
0: M, movie.
1: M, movie.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나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친구들, 만날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 바로 M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M. M. 네, 근데 이렇게 M이 두 개 있죠? 자, 큰 대문자 M은요, Big M이라고 해요. Big M. 그리고 작은 소문자 M은요, small M이라고 해요.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M이에요. 그럼 M에는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M. M. 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M으로 시작한 단어 오늘 같이 써니와 함께 만나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우리가 위치를 찾을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지도, 영어로 map. 이제 여러분이 따라해보세요. map, map. Good job! M으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젖소에서 나오는 흰색 음료인데요. 우리가 주로 빵이랑 먹을 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바로 우유예요. 우유는 영어로 milk. milk.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또 m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나무에 너무 잘 매달려요. 그리고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바로 원숭이예요. 원숭이, 영어로 monkey. monkey. Great job! M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요. 보통 남자 아니면은 어른 남성을 뜻해요. 바로 man이에요. man. man.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자,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여기 우리가 꼭대기로 올라가면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네, 산이에요. 산도 M로 시작해요. mountain. mountain. 역시 발음이 너무 좋아요. 자, M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극장에서 보는 거고요. 때로는 재밌고 때로는 무서워요. 네, 바로 영화예요. 영화, 영어로 movie. movie.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0: Let's go! Phonics chant M. M, M, M. M, map.
1: M, map.
0: M, milk.
1: M, milk.
0: M, monkey.
1: M, monkey.
0: M, man.
1: M, man.
0: M, mountain.
1: M, mountain.
0: M, movie.
1: M, movie.
2: 와, 이렇게 M로 시작한 단어가

0: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써니와 함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러근과 함께 말해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알파벳 M을 배웠는데요. 큰 대문자 M, Big M이었어요. Logan, 대문자 M 뭐라고 한다고요?
1: Big M.
0: That's right. 그리고 작은 소문자 M은요. Small M이었어요. Logan, 소문자 M 영어로 뭐죠?
1: Small M.
0: Logan, M은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1: M.
0: 네, M 소리가 났어요. 그럼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의 위치를 잘 알려주는 지도. Map였는데요. Logan, map.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map map.
0: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신선한 우유. milk였는데요. Logan, milk. 발음해 주세요.
1: milk.
0: Great job! 자, 다음 단어는요.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원숭이. monkey. 자, Logan, monkey. 다시 말해주세요.
1: monkey. monkey. monkey.
0: Good job! 자, 또 ㄷ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남자 또는 어른인 남자. man이었는데요. Logan, man.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man. man. man.
0: Very good. 자, 이 단어는 우리가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서 멋진 풍경을 보는, 네, 산. 산 영어로 mountain이에요. Logan, 산 영어로 뭐라고요?
1: mountain. mountain. mountain.
0: Good job.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가 팝콘을 먹으면서 재미있게 보는 영화. 영어로 movie이에요. Logan, movie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movie. movie. movie.
0: Great job! We did it! 예!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ant M. Milk.
1: Milk.
2: Monkey.
1: Monkey.
2: Man.
1: Man.
2: Mountain.
1: Mountain.
2: Movie.
1: Movie.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m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m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See you.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이전에 sound words,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 배운 거 기억나나요? 자, 그 단어들 우리 복습하면서 또 writing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Wednesday Sound words I can write using sound words.
0: Let's start with review.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Wow, it's a swimming pool party. 자, 수영장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오, 저기 보니까 바베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He's grilling meat. 자, 우리 여기 남동생인 것 같은데 튜브를 타면서 아주 수영을 즐겁게 하고 있네요. Sound words. 오, 오리가 내는 소리도 있었고 또 이렇게 물을 첨벙내는 소리도 있었고 저 바비큐하는 고기 그 지글지글 굽는 소리도 있었죠? Do you remember all of them? 자, 다 기억나나요? 복습해볼게요. 자, 일단 sound words,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죠. 뭐 우리는 의성어라고 하는데 quack, quack, 이거 뭐였나요? 바로 동물의 소리인데 오리의 소리였죠, 그쵸? 그러면 knock, knock, 이거 기억나나요? knock, knock, 맞아요. 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자, 그럼 요거는요? sizzle, sizzle.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글지글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이었죠. 아까 고기 구울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츄츄 요건 뭐 같아요? 바로 기차 소리죠. 우리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츄츄였습니다. 자, 이런 사운드 워드 기억나죠? 자, 우리는 어디에 갔었다 라고 할 때는 We went to 다음에 그 장소가 나타나면 돼요. 예를 들어, We went to the park 라고 하면 그 공원에 갔었어요 라는 말이 되죠. 자, splash 이것도 역시 의성어, sound word 중에 하나인데요. 물을 첨벙첨벙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첨벙첨벙 이렇게 splash, splash 라고도 할 수 있지만 splash 자체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let's splash water 라고 하면 우리 물을 첨벙대자 약간 요런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수영할 때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look at 요런 표현도 있었죠. look는 보다라는 뜻인데 보는데 어떤 대상을 보다라고 할 때는 at 뒤에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를 봐. 나도 대상이 되죠. 보는 대상. 그럴 때 look at me. look me 라고 하면 안 돼요. look at me. 꼭 at을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quiz 한번 풀어볼 텐데 똑똑 어, 요거 어떻게 표현했었죠? 똑똑 knock knock 맞아요. 물론 knock는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knock의 스펠링 기억나나요? 어, knock이니까 n으로 시작할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N 앞에 묵음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요? 바로 K였죠. 그래서 KN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KN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K 발음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너, 어 발음이니까 O가 오겠고 knock 끝에는 CK로 끝나죠. 그래서 knock 이게 이제 똑똑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리 많이 배웠잖아요. 각 동물들과 동물이 내는 소리를 표현한 단어들 연결해 볼까요? 자, 처음에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우리는 야옹, 영어는 미야옹이었고요. 강아지는 멍멍 짖는데 영어는 우프 우프 이렇게 지었죠. 자, 오리는 쉽죠. 아까 했으니까 quack. 그럼 돼지는 꿀꿀, oink oink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자, 퀴즈도 잘 풀어봤네요.
2: Culture Time.
3: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0: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동물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언어마다 달라요. Today, we will look at animal sounds in English. 오늘은 영어 동물 울음소리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dog. 맞아요, 개예요. 먼저, 한국에서는 개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멍멍이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dog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Bow wow. Bow wow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1: Bow wow.
0: This is a dog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the next animal.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cat. 맞아요, 고양이예요. 한국에서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냐옹이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a cat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미아오 미아오. 미아오 미아오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2: 미아오 미아오.
0: This is a cat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pig. 맞아요. 돼지예요. 한국에서는 돼지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꿀꿀이라고 해요. What do we say for a pig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Oink, oink. Oink, oink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3: Oink, oink.
0: This is a pig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the next animal.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rooster. 맞아요, 수탉이에요. 한국에서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꼬끼오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a rooster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Cock-a-doodle-doo. Cock-a-doodle-doo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2: Cock-a-doodle-doo!
0: This is a rooster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one more animal. 다음에 볼 동물은 재미있는 것이 한국어 울음소리와 영어 울음소리가 아주 비슷해요.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duck. 맞아요, 오리예요. 한국에서는 오리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꽥꽥이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a duck sound in English? 그런데 영어로는요? Quack, quack. Quack, quack이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2: Quack, quack.
0: 정말 비슷하죠? This is a duck sound in English. Now you know animal sounds in English. 이제 여러분, 영어 동물 울음소리를 잘 알겠지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4: 자, 레벨업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파티였어요. 그렇죠? 정말 즐거운 파티 시간인데 자, 우리

뭘 했을까요? 우리 수영장에 갔었어.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라이팅 해볼까요? 뭐라고 하죠? We went to the pool. We went to 어디 어디. 기억나죠? 자, pool이 바로 수영장이고요. 자, 그런데 수영장에 가서 뭘 했을까요? 지금 뒤에서 아빠가 굽고 있죠? 저거 바베큐라고 하죠? 가족끼리 바베큐를 했다라고 할 땐, We had a family barbecue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동생이 오리 모양의 튜브를 갖고 타고 있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오리는 어떤 소리를 낸다고 했죠? 어떤 소리요? 꽥꽥이랑 비슷하죠? 바로, quack, quack. We brought a quack. Quack duck tube. 자, 오리 모양인데 물론 요 오리는 소리를 내지 못하겠죠. 하지만 오리를 좀더 생생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앞에 quack quack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을 좀 봐. 이렇게 할 때는 look at my brother. at 꼭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He is 지금 보니까 발로 첨벙대고 있죠.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Splash.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splashing water.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지금 고기를 굽고 있나요? 아빠가. My father is grilling meat. 그리고 소리는 sizzle sizzle. 지글지글이었죠. 자, 그럼 우리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복습해 볼게요. Family barbecue. We went to the pool. We had a family barbecue. We brought a quack quack duck tube. Look at my brother. He is splashing water. My father is grilling meat. Sizzle, sizzle.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using sound words.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로 글을 쓸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더 많은 sound words로 한번 글쓰기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문장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Wednesday. Clothes. I can talk about what I wea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늘 rainy day예요. 비가 많이 오는 하루 같아요, 그쵸? 무엇이 보이냐면 개구리가 보입니다. 개구리가 영어로 frog. frog. 그리고 나비는 영어로 butterfly. 선생님 맨날 bye-bye butterfly 하잖아요. 그쵸? 나비가 영어로 butterfly. 좋아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짜잔! wear 나왔습니다. wear, wear. 자, wear의 뜻은 옷, 모자, 장갑, 신발 등을 입고 있다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wear.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착용하다라고 할 때도 wear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wear를 사용해서 문장 한번 볼게요. 짜잔! What are you wearing today? One more time.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wear 뒤에 ing가 붙었습니다. ing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 된다고 쌤이 예전에 알려줬죠. 그래서 What are you wearing today? 하면은 너는 today, 오늘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너 오늘 뭐 입고 있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은요. 짜잔! Hat 나왔습니다. Hat, hat. 모자예요. 근데 모자도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hat라 그러고요. 이렇게 야구 모자는 cap라 그래요. 챙이 넓은 모자는 영어로 hat.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Do you like wearing hats? Do you like wearing hats? 자, 이건 무슨 뜻일까? wear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듯이 입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또 wearing이니까. 자, 너는 모자를 쓰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Do you like wearing hats? 너 모자 쓰는 거 좋아하니? 오케이. 자, 여기서 wearing은 입고 있는 중으로 해석되지 않고 입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너 그래서 모자 쓰는 것을 좋아하니? Do you like wearing hats? 오케이. 자, 모자 쓰는 거 좋아해? Do you like wearing hats?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화살표만 나왔네. 화살표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냐 보니까 티셔츠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짜잔! What should I wear today? What should I wear today? 아, 가만 보니 티셔츠 옆에 레인코트도 있네요. 그래서 버터플라이가 나 오늘 뭐 입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네. What should I wear today? What should I wear today? 나 오늘 뭐 입으면 좋을까?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What should I wear today? 고민 중이네,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티셔츠에 또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저 개구리가 들고 있는 화살표, 티셔츠. What do you wear in summer? 라고 합니다. What do you wear in summer? 너 여름에 뭐 입어?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딱 개구리가 지금 들고 있는 티셔츠를 딱 가리키면서 티셔츠 입어 라고 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What do you wear in summer? 너 여름에 뭐 입어?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오케이. 우리 배운 네 문장들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다 풀어볼게요. 짜잔! Number one, which one is a hat? Which one is a hat? 하트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자, 기억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BC 그림을 보고 하트가 어떤 건지 한번 선택해보세요. 3, 2, 1. 정답은? 그렇죠. 짜잔! A가 정답이 되겠죠? hat, 모자 되겠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 오케이? 자, 넘버 2 볼게요. 넘버 2. What do you wear on a rainy day? Rainy day, 무슨 뜻이지? 비가 오는 날이죠. 그래서 너 비가 오는 날 무엇을 입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A 보겠습니다. T-shirt, B. Raincoat, C. Ha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0: Three, two, one. The answer is 짜잔! 레인코트가 되겠죠? 자, 비 오는 날에 무엇을 입니? 라고 물어보는데 정답이 레인코트가 되겠습니다. 티셔츠, 레인코트, 핫 중에 가장 레인코트가 정답에 맞겠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이자 우리 친구들 역할극 시간이에요. 그림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쌤이랑 ABAB 역할극 해볼게요. 자,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자, 개구리 frog와 나비 butterfly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쌤이랑 다 자세히 볼게요. 짜잔! 자, A가 선생님이지.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무슨 뜻이야? 자, wear가 입고 있다란 뜻이고 today는 오늘이지요. 그래서 너 오늘 뭐 입고 있는 중이야? 너 오늘 뭐 입었어? 뭐 입고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One more time.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개구리가 무엇을 입고 있어, 얘들아? 수영복을 입고 있네요. 자, 수영복은 영어로 swimsuit입니다. 자, one more time. swimsuit. 자, 해볼게요. I'm wearing a swimsuit. swimsuit 할 때 수 소리를 내줘야 돼. suit, okay? 자, one more time. I'm wearing a swimsuit.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할 차례예요. 시작! I'm wearing a swimsuit. 잘했습니다. 나 수영복 입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개구리가. 오케이. 자, 이번엔 선생님 차례네. Do you like wearing hats? Do you like wearing hats? hat가 모자이죠. 자, 모자. 챙이 넓은 모자가 hat죠. 그래서 Do you like wearing hats? 라고 하니까 너 모자 쓰는 거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like wearing hats? 그랬더니, 자, 개구리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쵸? 개구리 보니까는 모자 쓰고 있어. 그래서, Yes, I like wearing. 뭘 좋아한다고요? 그쵸? 모자 쓰는 거. Hats. 자, one more time. Yes, I like wearing hats.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Yes, I like wearing hats. 좋습니다. 나는 모자 쓰는 거 좋아해 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선생님 차례죠. What should I wear today? One more time. What should I wear today? 이거 무슨 뜻이지? Today는 오늘이잖아. 그쵸? 그래서 해석해보면 나 오늘 뭐 입지? 라고 하고 할 때 고민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What should I wear today? 나비가 보니까는 아 오늘 뭐 입지? 라면서 고민하고 있어. 그치? What should I wear today? What should I wear today? Okay. 자, 그랬더니 자,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자, 나비 아래 보니까는 지금 티셔츠와 자, 비옷이 영어로 레인코트였죠. 그쵸? 티셔츠랑 레인코트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개구리가 You should wear a 비가 오니까 뭘 입으라고 할 것 같아? 그쵸? 레인코트라고 할 것 같죠? 자, 개구리의 대사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선생님 먼저 들어봐. You should wear a raincoat.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You should wear a raincoat. 좋습니다. wea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입고 있다라는 뜻이고 raincoat는

0: 비옷이죠.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은 What do you wear in summer? 되겠습니다. 자, summer는 season,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죠? 그쵸, 바로 여름이죠. 그래서 What do you wear in summer? 하면은 무슨 뜻이 될것 같아? Wear는 입고 있다라는 거니까. 너 여름에 뭐 입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wear in summer? What do you wear in summer? 너 여름에 뭐 입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봅시다. 개구리가 지금 뭘 들고 있지? 아, 티셔츠 들고 있죠? 그래서 I wear a in summer 라고 대답해 볼게요. 자, 티셔츠를 들고 있으니까 티셔츠 한번 넣어볼게요. I wear a t-shirt in summer. 자, 나는 여름에 티셔츠를 입어. One more time. I wear a t-shirt in summer.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wear a t-shirt in summer.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Where? What are you wearing today? Hat. Do you like wearing hats? What should I wear today?
2: You should wear a raincoat.
1: What do you wear in summer?
2: I wear a t-shirt in summer.
0: Hey,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I can talk about what I wear. 나는 내가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죠?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어땠나요? Clothes, 옷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었죠? 기억나는 표현들 한번 꼭 써보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자. Bye bye, butterfly.

니콜 선생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동생이 큰 소리로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 큰 아가는 처음 봤어요. 네 동생 소리 지르는 거야? 무슨 일이야?

0: 물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보는 법 알려주세요.
1: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친구들, 아가들이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쵸?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쟤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무슨 일이야? 뭐가 불편하대?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죠?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누군가 he 또는 she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 물어보는 문장 만들기 오늘 함께 해볼게요. Yelling is he is he yelling? Is he yelling? 자, 오늘은요 친구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누군가,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이미 잘 알고 있죠? 이 he랑 she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는 지금 뭐뭐 하고 있니? 그녀는 지금 뭐뭐 하고 있니? 하고 물어보는 문장들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은 he를 주인공으로 한번 해볼게요. 세 개의 카드가 있어요, 친구들. 제일 먼저 올 게 뭘까요? 영어에서는 누가가 먼저 오니까 he? 라고 생각하겠지만 친구들, 오늘은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is가 he랑 어울리는 짝꿍 단어죠. is는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 하다라는 뜻이에요. is를 앞으로 당겨주면 어떻게 돼요? 뭐뭐하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he, 그는 뭐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 거기다가 yelling, yell이 으악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를 치고 있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을 붙여서 쟤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Is he yelling? Is he yelling?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더 많은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함께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yelling, dreaming, waiting, someone.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단어 네 개 같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yelling, yelling이에요. ing 부분 빼고 먼저 볼게요, 친구들. yell이에요. yell은 선생님 동작에서 볼 수 있듯이 고함치다,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y 소리 나는 y에다가 에 소리 나는 e에다가 l 두 번 왔어요. 두 번 왔다고 우우 이렇게 발음하지 않죠. 똑같은 글자 똑같은 발음은 한 번만 하면 된다. yell. 여기다가 ing 붙여주니까 이런 동작하고 있는, yelling, 소리 지르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yelling. 두 번째 단어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dreaming. dreaming. 마찬가지로 ing 있죠, 친구들. ing 빼고 봤더니 dream. dream이에요. 드림 들어봤죠, 친구들. 꿈, 맞아요. 꿈 또는 동작으로는 꿈을 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ing 붙였으니까 꿈을 꾸고 있는 이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천천히 d, r, d, r 만나면요. 소리가 dr보다는 좀 dr, dr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어요. ea 만나서 e 길게 소리 나고 dream에다가 ing 붙였네요. dreaming, dreaming, 꿈을 꾸고 있는. 세 번째 단어 볼게요. 세 번째 단어는 waiting, waiting. 이것도 마찬가지죠. wait라는 동작에 ing 붙은 거예요. wait는 뭘까요? 기다리다 라는 동작이에요. w에다가 A, I 만났어요. 소리는 A, A. 그리고 T, wait에다가 it, 붙여줘서 waiting,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단어 볼게요. 마지막 단어는 친구들 조금 길어요. 이렇게 someone이에요. someone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누군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특정하게 딱 누구다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누군가 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 말이 someone 붙여서 someone이다. 써볼게요. s, a, 소리 안 나요. 여기까지 some 그리고 one. 맞아요. 이 one은 하나 할 때 그 one과 똑같아요. 근데 이 one이라는 게 우리가 말이나 글에서 쓸 때 어떤 사람을 또 뜻할 수도 있어요. someone, someone, someone.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첫 번째는요. 그는 지금 소리 지르고 있니? 쟤 소리 지르는 거야? 어떻게? 맞아요. 소리 지르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말이니까 he is가 아니라 is he? 하고 시작한다고요. 거기에다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 yelling, yelling 붙이면 되죠. 다 모아서 is he yelling? Is he yelling? 좋아요. 그러면 is he는 그대로 두고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라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Is he에다가 꿈꾸고 있는 꿈을 꾸다 라는 동작이 dream이거든요. 여기다 ing 붙여서 dreaming 하면 되겠죠. Is he dreaming? Is he dreaming? Good. 이번에는 he 말고 she로 바꿔볼게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거니? 예를 들어서 어린인데, 우리 친구들 같은 어린인데 뭔가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 쟤 지금 커피 마시는 거야? 라고 말해볼게요. Is she가 돼야 되겠죠, 이번에는. Is she 마시고 있는 drinking 무엇을요? Coffee 붙여서 Is she drinking coffee? 한 번 더. Is she drinking coffee? 우와, 잘해요, 친구들. 마지막 하나.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Is she에다가 기다리고 있는 waiting, waiting for. Waiting for까지 해야지 무엇무엇을 또는 누구누군가를 기다린다가 되겠죠. Waiting for 어떤 사람. 누군가 someone 우리 지난 시간에는 something 배웠고 이번 시간에는 someone 다 모아볼게요. Is she waiting for someone? Is she waiting for someone? Excellent. 자 그럼 우리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chant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Is he yelling? Is he yelling? Is he dreaming? Is he dreaming? Is she drinking coffee? Is she drinking coffee? Is she waiting for someone? Is she waiting for someone? Is he yelling? Is he dreaming? Is she drinking coffee? Is she waiting for someone? Yay! 그는 뭐뭐 하고 있니? 그녀는 뭐뭐 하고 있니? 말할 수 있는 상황들 다양하겠죠, 친구들? 그림 준비했어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상황에 맞는 문장 크게 말해봐요. 잠깐만, 쟤 어린아이인데? 쟤 지금 커피 마시는 거야? Is she coffee? Is she drinking coffee? 엄마,
2: 아유, 쟤 지금 꿈꾸는 건가?
1: Is he dreaming?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Is someone? Is she waiting for someone? 좋아요, 친구들.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 모두 모아서 함께 또 미션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옳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아이가 지금 잠을 자면서 잠꼬대처럼 뭐가 얘기하고 있죠. 부모님이 보시면서 얘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하시는 거예요. Is he 아니면 she 고르고요. Dreaming 문장 완성해 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친구들. 그림 속에 지금 꿈꾸고 있는 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아이다. 그래서 is he dreaming? 이 정답이 되겠네요. 잘 듣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Is he yelling? Is he yelling? 쟤 지금 소리 지르는 거야? 라는 문장 우리 완성하고 싶어요. 틀린 부분 찾아서 고쳐주세요. 3, 2, 1 정답은 그쵸. yell 아니에요. Is he yelling 이라고 ing 붙여줘야지 소리 지르고 있는 현재의 일이라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잘 듣고 문장이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세요. Is she drinking coffee? Is she drinking coffee? 잘 듣고 들은 문장과 일치하는 그림을 찾아주면 돼요. Is she drinking coffee? 3, 2, 1 정답은 맞아요. 어린아이가 뭔가 까만색 마시고 있으니까 쟤 지금 커피 마시는 거야? A가 정답이 되겠네요.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요, 물어보는 말인데 is he, is she 다음에 동작 ing을 써서 그는, 그녀는 뭐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물어보는 말 연습해봤어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웃음) 이렇게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물어볼 때는 그 사람이 남자라면 is he 동작ing? 그 사람이 여자라면 is she 동작ing?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영어의 반하는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인사는 이렇게 밝게 했지만 사실은 어제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친구 시원하라고 이렇게 시원한 물을 제가 가장 아끼는 머그컵에 담아서 줬어요. 야, 물 마셔. 그런데 세상에 친구가 물을 마시다가 머그컵을 놓쳐서 짱! 세상이 깨졌네. 머그컵이 깨졌네. 친구가 말하죠. 이렇게요. 내가 그거를 깨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려는 의도가 아니었어. 맞아요. 이렇게 말했죠. 근데도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화는 못 내지만. 자, 친구들. 친구가 했던 그 말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던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려고 한 거 아니었다. 우리 이런 말 실제로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하지? 여러분은 잠시 후면 이 말을 영어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장 먼저 단어부터 확인해봐요. 맞아요, 친구들. 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0: 나 봅시다.
1: Okay, the first word is mug. Mug.
0: 그래요. 사실 샤이니 이야기 잘 들었으면 이 단어도 쉽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친구들. mug 요거. 아, 진짜 예쁘게 생겼다. 나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자, 뭐예요? 머그컵. 우리말로 머그컵이라고 하죠? 그냥 영어로는 간단하게 mug 하시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mug. mug. Very good. 머그컵은 요렇게 보통 볼록하게 둥그렇게 생겼고 손잡이가 꼭 이렇게 있습니다. 그쵸? And next. terribly 라고 하는 단어인데 친구들, terrible 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뭔가 끔찍한, 그쵸? 근데 이거는 끝이 조금 달라요. terribly 이렇게 Y로 끝납니다. 보면요, 이 아이가 아이인가 풍선인가 아무튼 표정을 보니까 뭔가 몹시 미안해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몹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terribl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를 끔찍히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몹시, 매우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면 더 정확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terribly, terribly. Very good. And next. I didn't mean to do something. 이런데, 자, 여러분, 그림을 잘 보세요. N, O. No! 그러려던 의도가 아니었어. 그랬던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친구들, 여기 mean이라는 단어 보이죠? 이거 단어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를 의미하다. 그쵸? 의미하다라는 뜻 말고도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즉, 나는 to 이하 하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었어. 즉, 뭐뭐 하려던 게 아니야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의도랑 상관없이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아! 내가 이거를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려던 거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때 쓸수 있는 오늘의 표현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I didn't mean to. Very good. And next, hurt. Oh, hurt인데 어떻게 여러분 여기 하트? 저 우리 마음에 금이 갔습니다. 이게 밴드를 붙이려고 하는데 어쨌든 금은 가있네. 그쵸? 상처를 주는 거죠. 어, 이게 바로 hurt예요. hurt, hurt.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랑 표현들 쭈루룩 살펴보았습니다. 웬만한 준비 된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번해볼까요? 제 속이 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우리 자세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갑자기 소리를 높여서 Oh my goodness!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Oh my goodness! 몇번 나온 적 있었죠? 어머나 세상에! 오! 오! 이런 말이에요. 뭔가 좀 놀라울 때, 너무 놀란 것을 봤을 때 어머나 세상에! Oh my goodness! 이렇게 말하죠. 자, 왜 놀랐나? 봤더니, You just broke my favorite mug. 라고 해요. 너가 방금 broke. 깼어. 근데 뭐를 깼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머그컵을 깼어. 어떡해. 샤이니가 얘기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쵸? 친구한테 제가 가장 아끼는 머그컵에 물을 담아서 줬는데, 얘가 이걸 깼어.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좀 놀라면서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Oh my goodness! You just broke my favorite mug!

0: 잘해서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Oh my goodness! You just broke my favorite mug! Oh my goodness! You just broke my favorite mug! 그래요! 자, 그랬더니 B도 깜짝 놀라면서 I'm terribly sorry!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 terribly 단어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바로 몹시 라는 말이었습니다. 나 그냥 이거 I'm sorry 해도 되는데 terribly 붙어서 몹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런 말이죠. 어, 정말 정말 미안해. I didn't mean to break it. 자,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핵심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I didn't mean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내가 이 동사 원형 하려던 게 아니었어. 그러려던 거 아니야. 그러려던 의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즉, 내가 그 머그컵을 깨려던 거 아니었는데 점점점.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I'm terribly sorry. I didn't mean to break it. I'm terribly sorry. I didn't mean to break it. 한 번 더. I'm terribly sorry. I didn't mean to break it. 그래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이거 I didn't mean to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짜란! 어, 그래요. 어, 가끔씩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못 전달되면 나는 그러려던 의도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막 상처 입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던,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당신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1: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0: I didn't mean to hurt your feelings. 네, 그렇게 말해보세요. How about this one?
2: 이거 뭐지? 뭐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지? 내가 그 말 하려던 게 아닌데?
0: I didn't mean to say that. I didn't mean to say that.
2: 어, 뭐 내가 무슨 말 한 거야? 그 말 아닌데. 어, I didn't mean to say that.
0: I didn't mean to say that.
2: 하, 여러분 진짜 유용한 표현 아닌가요?
0: 자, 하나 더.
2: 아, 나 너 무섭게 하려던 거 아니었는데 너 겁주려고 한 거 아니야?
0: I didn't mean to scare you. I didn't mean to scare you.
2: 어, 아닌데 그거 아니었는데?
0: I didn't mean to scare you. 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I didn't mean to 정말 유용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시 대화로 돌아와서
2: 어, 내가 네 머그컵을 깨려던 거 아니었는데 이런 말.
0: 자, 그랬더니 A가 나 이제 어떡해? What should I do now?
1: What should I do now?
0: What should I do now?
2: 그래요. 이런 말을 듣고 우리 B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ll buy you a new one.
0: 자, 내가 너에게 사줄게. 근데 뭘 사줘? A new one. 새 거 하나, 어, 새 머그컵 내가 하나 사줄게.
2: 그래, 착하다 그래도. 자, 여러분 말해볼게요. I'll buy you a new one.
1: I'll buy you a new one.
0: I'll buy you a new one.
2: 네,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 아, 마음이 좀 안 좋긴 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0: 어머나 세상에! 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머그컵을 깼어!
1: Speak. Oh my goodness. You just broke my favorite mug.
2: 어, 정말 미안해. 이걸 깨려던 게 아니었는데.
1: Speak. I'm terribly sorry. I didn't mean to break it.
0: 아, 이제 어떡해.
1: Speak. What should I do now?
2: 어, 내가 너한테 하나 새 거 사줄게.
1: Speak.
0: 영어의 반하는 퀴즈!
2: 자, 우리 친구들 문제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0: 나는 그거 깨려고 한거 아니었어. 자,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2: 3, 2, 1. 띵! Time's up. The answer is I didn't mean to break it. Woo! 자, 다 같이 따라서 말해봐요. I didn't mean to break it.
0: I didn't mean to break it.
2: 오늘의 미션 문장이었습니다. And next.
0: 아, 그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자, 여러분.
2: Say 하고 to say 둘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야 할까요?
0: 3,
2: 2, 1. Time's up. I didn't mean to say that. Woo! 그렇죠. mean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말해 볼게요. I didn't mean to say that.
0: I didn't mean to say that.
2: Very good. And next.
0: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보니까 상처를 준것 같은데. 3,
2: 2, 1. Ding! The answer is woo, hurt. Very good.
0: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여러분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
2: I didn't mean to 다음에 동사 원형 배우셨습니다.
0: 이런 말안 하면 상대방이 진짜 여러분이 일부러 그랬는 줄 알고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 I didn't mean to
0: 꼭잘 기억해 두시고 많이 활용해 보세요. 내가 그걸 깨려던 게 아니었어.
2: I didn't mean to break it.
0: 내가 그런 말 하려던 거 아니었는데, I didn't mean to say that.
2: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명사절 그 중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웠는데요. 오늘은요, 조금은 뭔가 생소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를 배울 겁니다. 바로 whether 그리고 if라는 친구인데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사진이랑 예문 보면서 유추하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어떤 분이 뭔가 이렇게 연락을 어떻게 할까나 고민하는 느낌인데요. I'll see whether he's at hom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는 느낌이다. 이 말이 힌트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뭔가 지금 두 남녀가 대화를 나눌 것 같은데 이 남자분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She doesn't know whether he will tell her or not.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whether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뭔가 여기 지금 이분들 다이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수심이

과일 그래도 되나 싶어요. They couldn't say if it was okay to jump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if, 만약 그 뜻일까요? 만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고민한다 라는 말도 했었고, 말할까 말까 한다는 말도 했었고, 뭔가 점프를 할까 말까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할까 말까. 요거에 관련된 게 바로 whether의 의미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선생님이 거의 답을 다 준 건데, 우선 명사절 접속사 whether, if. 자, 이 친구들의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할까 말까. 인지 아닌지. 이건가 아닌가. 약간 긴가 민가. 이거야 아니야.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whether 혹은 if를 사용해서 나타내곤 하는데요. 대표 해석으로 그냥 뭐뭐인지 아닌지를 외워두면 편합니다. 그리고 whether과 if 마찬가지로 뒤에 주어, 동사 순서입니다. 왜? 절이니까. 명사절이기 때문에 이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 구조가 오게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 문제로 whether과 if 뒤에 주어, 동사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장은 어법상 틀린 경우가 되겠죠. whether과 if 뒤에 반드시 주어 동사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로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뭐뭐인지 아닌지를 적용해서 해석해 봅시다. I'll see. 내가 한번 볼게요. 볼 예정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니까 내가 한번 볼게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요. 그가 집에 있을지 없을지, 그가 집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볼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인지 아닌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뒤에 or not은 선택사항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요. whether과 or not은 짝꿍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I'll see whether he's at home or not. or not을 넣으면 있을지 or not, 없을지. 뭔가 없을지라는 의미가 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다니는 짝꿍인데요. 이 친구는 옵션이에요. 선택사항입니다. 왜냐하면 whether 자체가 이미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or not을 써주지 않아도 이미 모든 사람이 아, whether 하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구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or not은 선택사항인데 써준다면 whether의 의미를 되게 강조해주는 게 되겠죠. whether he's at home or not 이렇게 써줘도 된다는 게 포인트. 자,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요? She doesn't know. 그녀는 알지 못한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he will tell her or not. 그가 말을 할지 안 할지입니다. 그녀에게 말을 할지 안 할지 그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서의 or not도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or not 슉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She doesn't know whether he will tell her. 이렇게도 말이 돼요. 근데 뒤에 or not을 붙이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대신에 문장이 좀 길어지니까 약간 더 귀찮음이 추가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or not은 선택사항이라는 게 그 뜻이고요. 중요한 거는 whether 해석입니다. 노란색 글씨를 잘 봐주셔야겠죠? 할지 안 할지, 인지 아닌지. 자, 이거 한번 해석해봅시다. They couldn't say. 그들은 말할 수 없었다. If. 만약? 만약 아니에요. 자, 여기서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입니다. 점프를 해도 괜찮은지 아닌지, 괜찮았는지 안 괜찮았는지, 그러니까 과거 시제니까 그렇게 생각은 해야겠죠. 점프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그들은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if 같은 경우가 선생님 얘는요 뒤에 or not 써도 돼요? 궁금할 수 있어요. if하고 저 뒤에 jump or not 요거는 괜찮고요. if 바로 뒤에 if or not it was

0: okay 이렇게 쓰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if에는 웬만하면은 or not을 같이 안 쓰는 게 안전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 짚고 갈 건데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거죠. 선생님, if는요, 마냥 아닌가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 배 하면 뭐예요? 먹는 배? 이 배? 아니면 떠다니는 배? 뜻이 워낙 많잖아요. if도 뜻이 많습니다. 만약이라는 뜻의 if도 있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의 if도 있는데요. 만약이라고 쓰게 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사절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대표적인 예문 적어놨는데 If you see me, it is your lucky day. 만약에 너가 날 본다면 그날은 너의 행운의 날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적어놓은 건데 이때 if는 만약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요 아래 같은 경우 오늘 배운 명사절,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if절인데요. 얘는 인지 아닌지로 해석. Do you know? 당신은 압니까? If there is milk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 안에 우유가 있는지 없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만약이 더 적절하다면 만약으로 하고 인지 아닌지가 더 낫다면 그걸로 하면 됩니다. 모든 건 문맥에 따라서 잘 구분하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 자, 여기까지가 문법이었고요. 리스닝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 I'll see whether he's at home. I'll see whether he's at home. She doesn't know whether he will tell her or not. She doesn't know whether he will tell her or not. They couldn't say if it was okay to jump. They couldn't say if it was okay to jump.
0: 자, 오늘은 거의 처음 보는 그런 접속사 whether. 요거 잘 들어봅시다. whether. whether. 인지 아닌지. I'll see whether he's at home. 그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살펴보겠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ll see whether he's at home. I'll see whether he's at home.
0: 자, 이제 좀 잘 들리죠? 한 번 더요. whether. whether. th 발음. whether he will tell her or not. She doesn't know whether he will tell her or not.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말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She doesn't know whether he will tell her or not. She doesn't know whether he will tell her or not.
0: 자, 이번에는 if. If 연달아 들리는 it, if it 거의 if it, if it 이렇게 들려요. If it was okay to jump, they couldn't say if it was okay to jump. 그들은 점프를 해도 괜찮을지 말하지 못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y couldn't say if it was okay to jump. They couldn't say if it was okay to jump.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I'll see whether he's at home. I'll see whether he's at home. She doesn't know whether he will tell her or not. She doesn't know whether he will tell her or not. They couldn't say if it was okay to jump. They couldn't say if it was okay to jump.
0: Begging for

마인드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해야 하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것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운전을 해도 괜찮을지 말할 수 없었다.

길죠, 여러분? 압니다. 길어요. 근데 이게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게 저을 파트다 보니까 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해야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해야 하는 건지, 이 부분이 바로 whether 파트인데요. whether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whether 다음에 주어 동사입니다. whether I 주어고요. should tell 요게 동사죠. 그래서 whether I should tell you this 요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해야 하는 건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지 않는다가 I'm not sure 요기겠죠. 자, 그래서 I'm not sure 읽고 조금 쉰 다음에 whether 하고 쭉 읽으면 되는데요. 천천히 먼저 읽어볼게요. I'm not sure whether I should tell you this.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I'm not sure whether I should tell you this.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자, 이것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whether it will succeed. 요걸 주어로 썼습니다. 주어로 절이 올 때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remain 하고 뒤에 동사 s 붙었죠. 읽어볼게요. whether it will succeed remains to be seen. 한번 더요. whether it will succeed remains to be seen.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해도 괜찮을지 말할 수 없었다인데요. 이 if 자리에 당연히 whether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We couldn't tell if it was okay to drive. 한번 더. We couldn't tell if it was okay to drive. Very good. 너무 잘했습니다.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and writing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I couldn't decide. 나는 결정하지 못했었다. 뭐뭐인지 아닌지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 못했어요. I should study abroad.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입니다. 정답은? 고민하고 있나요? 둘 답니다. 둘 다 뭐뭐인지 아닌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둘 다예요. 편하게 둘 다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영작입니다. My mom keeps asking. 나의 어머니는 계속 물어보고 계신다. 내가 마음의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정답은 일단은 접속사부터 쓰고 봅시다. 그렇죠. If I made up my mind 혹은 whether I made up my mind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However, 그러나 I can't say 나는 말할 수 없다. 내가 할지 안 할지 즉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지 안 할지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whether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whether 뜻 외우는 거고요. 이제 전체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I couldn't decide whether I should study abroad. My mom keeps asking if I made up my mind. However, I can't say whether I will or not.
0: 자, 원포인트 정리입니다. 그 전에 방금 전에 읽었던 원어민 질문에서요. 첫 번째 문장은 if도 가능하다는 거 짚고요. 자, 오늘 배웠던 거는 whether, if, 명사적 접속사였습니다. 이 친구들 뜻이 중요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의 구조가 온다는 점. 그리고 whether 사용할 경우에 뒤에 or not 붙여도 된다. 선택사항이다 까지 짚고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사절 접속사 큰 대단원의 막이 내려갑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른 접속사로 돌아올게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특정 정보 파악하기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죠. 그리고 우리 오늘은요, 또 너무 중요한 문법 파트 중에 하나의 분사 파트.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특정 정보는 대화를 잘 듣고 남자가 이용한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Subway, 지하철, bicycle, 자전거, 뭐 bus, 버스고요. 그다음에 train, 기차죠. 마지막에 motorcycle 해서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하는 거. 이 다섯 개 중에서 남자가 이용한 교통수단입니다. 잘 듣고 찾아볼게요. Listen up.
1: How was your trip to Spain?
2: It was awesome. There were so many things to see.
1: I want to hear all about it. How did you get around in Spain?
2: I usually walked.
1: You didn't take a taxi at all?
2: Not often. When I got tired, I just took a bus. As you know, I had to watch my spending.
0: 잘 고르셨나요? 우리 남자가 이용했던 교통수단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 골라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부터 빈칸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0: 어떤 표현이 들어갈까 한번 찾아볼게요.
1: How was your trip to Spain?
0: 자, How was your trip to? 까지 들으셨나요? How was your trip to? 까지 다 들렸어야 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스페인 여행은 어땠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랬더니 남자가
2: It was awesome.
0: It was awesome. 자, 이것도 몇 번 나왔었던 형용사인데요. Awesome. 이렇게 들렸죠?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It was awesome.
0: 그쵸? 자, 그래서 빈칸은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스펠링은 A-W-E-S-O-M-E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 읽을 때는 awesome, 굉장했지, 아 정말 좋았어 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면서
2: There were so many things to see.
0: There were so many things to see. 이렇게 뒤에 빈칸 두 개는 to see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자리였습니다. There were so many things.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지. To see, 볼. 그러니까 내가 볼 정말 많은 것들이 있더라. 자, 여자의 말.
1: I want to hear all about it.
0: 야, 나도 전부 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밑에 다섯 칸입니다. 어떤 표현 들어갈지 한번 들어볼게요.
1: How did you get around in Spain?
0: 자, 뭐라 그랬니? 한 번 더 들어보죠.
1: How did you get around?
0: How did you get around? 이렇게 들렸는데요. How did you get around in Spain? 스페인에서는 어떻게 get around? 다녔니? 어떻게 돌아다녔니?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자, 남자가
2: I usually walked.
0: I usually walked. 아, 나는 보통 그냥 걸어 다녔어.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빈칸 있네요. 잘 들어보시고
1: You didn't take a taxi at all.
0: You didn't take a taxi at all. 자, 빈칸 세 군데 뭡니까? Take a taxi 였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Take a taxi at all.
0: Take a taxi. 연음이 되면서 take a taxi. 택시를 탔다, 뭐 버스를 탔다, 지하철을 탔다 라고 할 때 우리 동사를 take를 많이 쓰죠. 그리고 앞에 이제 부정문이 보이고요. 뒤에 이렇게 at all 붙어 있으면 전혀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부정이 좀 강조되는 뜻이어서 그럼 택시를 전혀 안 탔어? You didn't take a taxi at all. 이런 표현이었고요. 남자가
2: Not often.
0: 그렇게 자주 안 탔어. 그냥 별로 자주 안 탄 것 같아. Not often. 그러면서
2: When I got tired.
0: When I got tired. 들으셨죠? 빈칸은 tired. 드는 잘 안 들렸지만 당연히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우리 드를 넣어줘야지. 그치? 피곤해질 때면
2: I just took a bus.
0: I just took a bus. 들으셨나요? Took a bus. 자, 이번엔 take의 과거 형태를 써야 되니까 took. A bus 이렇게 세 단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 피곤해지면 그냥 버스를 탔어. 정답이 나왔죠. 남자는 버스를 탔습니다.
2: As you know, I had to watch my spending.
0: As you know, I had to watch my spendin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빈칸 넣어볼게요.
2: I had to watch my spending.
0: I had to watch my spending. Watch my spending 이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내 지출을 내가 쓰는 돈을 watch, 감시하다, 지켜보다 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야, 내가 여행 왔으니까 내 경비를 내가 어떻게 지출하는지를 좀 신경 썼어야 했거든. 돈을 좀 아꼈어야 됐거든. 뭐 이런 뜻으로도 이해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남자가 이용한 교통수단은 took a bus, 버스였습니다. 잘 골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분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명언을 좀 가져가 봤습니다. 역시나 우리 이 명언 잘 보다 보면 오늘의 또 복습할 주인공이 보입니다. 어디에 있을까? 한번 같이 보죠. A dream written down with a date becomes a goal. 자, 지금 이 오늘의 명언은 세 문장이거든요.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문장입니다. A dream 하면 꿈이죠. 꿈은. 근데 written down 하면 뭐야? 얘는 이제 PP 형태, 과거 분사 형태로 앞에는 명사를 꾸밀 수가 있었잖아. 그쵸? 그래서 적힌 꿈입니다. With a date, 날짜와 함께 적힌 꿈. 그러니까 날짜를 딱 정해서 나는 이때 이러한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쓰여진 꿈은 becomes a goal, 바로

목표가 됩니다. 그쵸? 아, 나는 이때까지 이런 걸 달성할 거야. 그러니까 날짜와 함께 구체적으로 꿈을 적으면 그게 곧 목표가 된다. 그 다음, a goal. 그 목표이죠. 근데 이번에 또 PP입니다, 얘도. 그래서 앞에 있는 또 꼴을 꾸며줄 건데요. 요렇게. So broken down 하면 이게 잘게 부서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표니까 좀 잘게 쪼개어진 목표가 되겠죠. becomes a plan. 그리고 그큰 목표를 잘게 쪼개면 그게 바로 계획이 된다. 자, 그 다음. A plan backed by action makes your dream come true.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그 계획 있잖아. 근데 backed by action. 역시나 PP가 되면서 앞에 있는 플랜을 꾸며주는데요. 이번에는 액션은 이제 행동이잖아. 그러니까 행동에 의해서 뒷받침된 계획이라는 건 결국 행동에 수반된 계획. 그러니까 계획만 짜면 뭐하니? 실천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천이 뒤따른 계획은 make your dream come true. 바로 여러분의 그 꿈을 실현되게 합니다. 라고 하는 멋진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요세 가지 문장에서 바로 written down, broken down, backed 라고 하는 요 표현들이 전부 다 PP 형태, 즉 과거분사 형태라는 건데, 우리 해석할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듯이 해석을 했죠. 이게 바로 분사라는 겁니다. 해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그 분사가 어떤 거였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먼저 얘가 이름이 왜 분사였냐면, 이게 나눌 분자야. 이게 글사자였는데요. 두 개로 쪼개진다. 그러니까 분사가 종류가 두 가지거든. 현재 분사와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기억나지? 자, 그래서 현재 분사는 ing이고요. 생긴 거. 이렇게 생겼고, 능동과 진행을 뜻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좀 전에 우리가 이 명언에서도 봤었던 PP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 뭐뭐 되어진,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이미 완료돼, 마치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과거 분사, PP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언에서도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이 분사는 즉 형용사로 봐도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복습할 분사 구문에서는 부사지만, 이 경우 빼고는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꾸미게 되는데요. 아까 예문에서는 왜 이렇게 뒤에서 꾸몄잖아. 이게 뒤에서 꾸미기도 하고 사실 앞에서 꾸미기도 하거든. 근데 이거는 이제 뭐가 결정을 하는 거냐면, 그냥 ing, pp 단어 하나로 꾸밀 때는 앞에 오고요. 아까 우리 명언 잘 생각해 보면 뭐 backed by action 이라든지 written down, broken down 이런 식으로 두 단어 이상으로 길어지면 뒤에서 꾸미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면 앞에서 the sleeping dog. 잠자고 있는 강아지 이렇게 되고요. The dog sleeping on the bed. 얘는 좀 길어졌잖아. 전치사구가 오면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강아지. 이렇게 길어지면 뒤에 올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분사도 the broken chair. 그러면 단어 하나니까 보통 앞에 오면 돼요. 망가진 의자. 이번엔 the chair broken by my brother. 나의 남동생에 의해서 망가지가 길어질 때는 이렇게 뒤에서 꾸밉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왜 ing를 쓰고 여기는 왜 pp를 썼는가? 이제 시험에서는 또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데, 명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치? 명사 입장에서 철저히 생각을 해서 얘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ing인 거고, 얘가 당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의자가 자기가 스스로 망가뜨리진 않잖아. 아, 그럴 때는 PP 형태를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분사 문제는요, ing냐, pp냐, 둘 중에 뭘 쓸래라는 걸 고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정 분사도 있었어요. 근데 감정 분사가 ing, pp의 형태가 둘다 있는데, ing로 나타낸 감정들은 감정을 유발하는 거. 그리고 PP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예를 들어, interesting, 흥미를 주는, 흥미로운, interested, 그럼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거죠.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bored, 그러면
내가

지루한 느낌. 그 다음에 surprising, surprised. 마찬가지로 깜짝 놀라게 하는과 깜짝 놀란. 이런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satisfying.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족스러운인데요. 그러니까 만족을 주는 겁니다.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명사 입장에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건지, 얘가 느끼고 있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 볼게요. 문제 속에서 이 분사 파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 문제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건데요. A가 look at the leaves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분사가 들어갈 건데, leaves 하면 이제 잎파, 잎사귀들, 이런 거죠. 이런 잎사귀들을 좀 봐봐. 이거고요. 그랬더니 이제 B의 대답이, 와우. They look like they're dancing in the air. 이게 이제 아주 큰 힌트야. 야, 저 이파리들 뭐뭐 같구나. 마치 뭐 같구나. They're dancing. 춤을 추는 것 같구나. In the air. 야, 뭐 공중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다는 건 지금 이 lips, 이파리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fallen이 아니라 falling이 됩니다. 자, falling이 현재 분사, fallen이 과거 분사고, 사실 이 밑에 말이 없으면 둘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falling leaves, 그러면 야, 떨어지는 저 나뭇잎들을 좀 봐가 되고요. 그 다음에 fallen leaves, 그러면 이미 떨어진 나뭇잎들, 즉 낙엽이 되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이 비의 말로, 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구나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아니라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스펠링 자체가 틀렸고, 이거는 동사 원형이고요. 요거는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대화의 빈칸에 가장 알맞은 말인데요. 그 창문은 오늘 아침에 깨졌다라는 문장인데, 이거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window, 자, window 입장에서 당연히 깨어짐을 당한 거야. 그래서 was broken.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수동태라고도 하는데, 이제 수동태의 PP도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그쵸? 오늘 아침에 깨졌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바꿔 쓰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빈칸은 excite,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ing 아니면 아마 PP 형태가 들어갈 것 같아요. Yesterday, 어제, He was really about the baseball game. 자, 앞부분은 그가 정말로 흥분을 했었다입니다. 그러면 얘가 흥분한 느낌을 가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는 감정분사 중에서 excited, PP 형태를 써야 흥분을 느낀 거예요. 그쵸? 근데 뭐 때문에 흥분을 했냐, 신이 났냐? 바로 그 흥미진진한 야구 경기. 그럼 야구 경기 입장에서는 경기가 어떻게 무슨 느낌을 갖니? 그니는 그런 흥미진진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exciting, ing 형태로 바꿔서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yesterday he was really excited about the exciting baseball game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도 또 빈칸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했는데요. 자, 먼저 A가 How was the movie last night? 야, 어젯밤에 영화가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B가 It was bored 또는 boring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요. 정답 찾았니?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혼동해서 써요. bored, boring 많이 헷갈리는데 정답은 boring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시 영화고 영화는 지루함을 느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아니잖아. 얘네 지루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ing를 써주면 영화 진짜 지루했어. I even saw some people during the movie. 야, 나 심지어 봤잖아. 어떤 이런 사람들을 봤잖아. 야, 사람들을 꾸며주는 자리네요. During the movie. 야, 영화 중에 자는 사람도 봤잖아. 이거잖아. 자, 마지막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겠니? 자고 있는 사람들. 잠을 자고 있는 중인 사람들. 능동이자 진행이 맞으니 ing가 맞겠죠. 그래서 두 번째 빈칸도 ing 형태가 정답이 될것 같네요. 5번이고요. 나 심지어 영화 중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봤어라는 진행을 강조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런 문제가

우리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밑줄은 그거 볼게요. 그러니까 ing 부분을 보면 돼요. 똑같이 ing야. 얼굴이 똑같죠? 전부 다 ing인데 종류가 다릅니다. 얘가 우리 앞서서 복습했던 것 중에 동명사 기억나니? 맞지? 동명사도 ing처럼 생겼지만 걔는 명사였고요.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죠. 자, 이번에 my favorite activity is playing soccer.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하는 거야죠. 그러면 축구를 하는 것? 아,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이거는 명사인데, 그쵸? 얘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the cat is running after the mouse. 자, run after 하면 쫓아가다 막 이런 뜻인데요. 그 고양이가 쥐를 쫓아가고 있는 중이야. 아, 이거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해석되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전 3번이 답을 결정할 것 같은데요. She's walking into the classroom. 그녀가 교실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역시나 현재 분사. The woman playing tennis is my aunt. 테니스를 치고 있는 여자가 우리 이모야. 뭐뭐 하고 있는 현재 분사. I know the man dancing on the stage. 야, 나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남자를 알아. 역시나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정답은 1번만 동명사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분사 구문 또 정정리 해보죠. Have a nice day. Bye bye.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Listening Clear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친구들 듣기 평가에서 목적 추론 그리고 주제 이해를 하는 그런 문제 유형에 대해서 실전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알려줄게요. 자, 먼저 유형 분석.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주제를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가 있어요. 자, 당연히 누군가 말을 한다면 혹은 어떤 글에서 가장 초점은 뭐겠어요? 그렇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목적, 혹은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과 주제는 당연히 같은 그런 맥락이 될수 있는 거죠. 자, 먼저,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 듣기 평가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주로 나오는 어떤 타입으로는 안내 방송 혹은 어떤 누군가의 연설 아니면 광고와 같이 담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담화라고 하면요. 주로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는 담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예요. 자, 두 번째. 주제를 이해하는 이런 문제 유형은요. 대화나 혹은 담화. 이런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핵심 전략.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핵심 전략은 바로 이거예요. 먼저, 반복되는 어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시험지에 메모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어휘를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전달이 되고 있는 말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자꾸 반복되는 말이 뭐다? 당연히 그 질문에서의 혹은 그 문제에서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가장 큰 팁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Listening Clear에서는 주로 할 일을 고르는 문제 혹은 이유를 고르는 문제, 주로 이 문제에서는 정답의 근거가 대화의 후반부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적 추론 혹은 이런 주제 추론 문제에서는 정답의 근거가 아니라 주로 앞에 나와요. 주로 이렇게 초반에 나오는 게 가장 큰 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스타일들이 있죠. 하지만 영어라는 언어는요. 조금 특이하게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앞에 먼저 던져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흔히로 한 것을 두괄식 구조라고 하죠. 맨 앞쪽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적이나 주제에 대한 그런 팁은 주로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집중해서 듣는 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세 번째, 담화나 대화에 언급된 어휘를 활용한 선택지에 주의한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 좀 오답을 피하는 그러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실은 이 목적 문제, 주제 추론 문제는요, 내가 듣기 평가를 할 때,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선택지를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은 이 부분은 듣기와 독해가 같이 합해서, 마치 같이 콜라보처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난도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실제 듣기 문제를 출제했던 경험에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듣기 평가할 때 국룰이 있죠. 자, 듣기 답은 고친다, 고치지 않는다? 맞아요. 듣기 답은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고르는 그런 정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얘들아, 선택지에서 내가 첫 번째로 고른 답은 듣기 평가에서는 바꾸지 않는 게 어떤 팁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 때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듣기 스크립트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선택지에서 그대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듣기 평가를 듣고, 그 익숙했던 단어가 실제 선택지에 있게 되면 시각적으로 거기에 끌리게 되거든요. 자, 이 점을 노려서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대화에 나왔던 그 단어가 선택지에 그대로 있다면 거기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일 수도 있다? 오답일 수도 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전 꿀팁으로 가볼게요. 정답으로 이끄는 단어들은 이겁니다. 자, 목적 추론 혹은 주제 추론 문제에서 이러한 단어가 들리면요. It's like magic word, right? 자, 마법 같은 정답의 시그널 드려요. Today. 자, 당연히 today는 오늘이죠. 자, today로 만약에 누군가 대화에서 혹은 담화에서 말이 나오면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두 번째. actually라는 이런 표현은요. 실은 혹은 실제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얘들아 뭐가 나오겠어요? 앞에 어떤 말들이 쭉 나오고 나서 실은 실제로 그 말은 뭐예요? 당연히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인 센텐스, 주제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세 번째, first, second, lastly. 자, 이 경우에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lastly, 바로 마지막으로라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주제 추론 문제에서 흔히 어떠한 것을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할 때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어떤 supporting details 들어서 말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죠. 넘버링의 표현이고요. First, second, 그다음에 lastly로 나온다면 마지막에 어떤 전부다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 문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목적이나 주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볼게요. I'd like to tell you about 이라고 하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뒤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메인 센텐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Right? 자, 두 번째. What I'm trying to say is. 자, 이 표현도요. 정말로 많이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What I'm trying to say is 라고 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라고 해서 당연히 이런 표현이 들린다면 뒤에 부분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라고 하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point is 라는 표현을 볼게요. 자, the point라고 하면 요점이란 뜻이죠. 당연히 요점이 뭐예요? 요점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the point is라는 말이 어떤 대화나 담화에서 들린다면 이 뒤에 내용을 정말로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봐봐 얘들아. 이렇게 쌤쭉 표현을 써놨는데요. 실은 표현은 어떤 나의 주관적인 팁들이 아니에요. 자, 선생님 서재에 보면은 책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마치 간의 수공업처럼 역대 기출 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했을 때 스크립트에서 반복되는 자주 나온 표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꿀팁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앞에 했던 팁들을 적용해서 문제 풀기 전에 가볍게 우리 슬기로운 영어 듣기 꿀팁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먼저 우리말과 영어 발음.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그렇죠. 지금 듣기 파트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영어 듣기를 잘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해서, 우리 지금 클리어 수업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 스피킹 클리어에서도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자,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다? 우리말은 음절 언어예요. 음절 언어라고 함은 하나, 하나씩 말하는 이런 것을 음절 언어라고 하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뭐다? 강세가 있는 stressed based language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영어가 어떻게 들린다? 리듬이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말할 때, 그리고 영어 듣기를 잘 하시려면요, 정확하게 강세를 지켜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 단어들은요, 실제 우리 듣기 평가에서 여러 번 나왔던 단어예요. 자, 얘들아, 머그가 뭐죠? 머그? 그렇지. 우리가 흔히 머그컵이라고 하는데요. 컵은요, 손잡이가 있지 않은 그냥 그런 것을 컵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손잡이가 달려있는 컵을 머그라고 한대. 자, 그런데 우리말로는 몇 음절이에요? 머그. 그렇죠. 머그 이렇게 이음절인데 영어 발음은 mug, mug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머그로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강세나 혹시 혹은 정확한 발음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실제 듣기 평가에서 매우 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리모델링 있죠? 다시 이렇게 안에 바꾸는 것을 리모델링 사음절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리모델링.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강세가 이렇게 중간에 있게 되네요. 리모델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자, 이 단어. 이 단어도 정말 원어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원어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강세가 있는 건데, 우리말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우리가 흔히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강세는요, 퍼포먼스. 퍼포먼스라고 해서 이음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듣기 평가를 잘 하려면 강세, 이게 강세 언어다.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당연히 외국어로서 영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정확한 강세를 일일이 다 사전에 찾아보면서 원어민 발음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내가 듣기를 잘하고 싶다면 알아야 들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들리죠.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단어의 강세를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연습. Now is your turn, right? 자, 이제 엑설사이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 지금부터 길러줄 테니까 앞에 썼던 단어,
앞에 있었던 그 꿀팁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0: Hi, everybody. I'm John Cruise, director of Willmar Library. First, I'd like to thank all the Willmar residents. With your support, the Willmar Public Library has been able to remain the center of cultural activities in Willmar. Today, I'm excited to announce that we're going to begin a new weekly cultural event. We'll be showing a free movie at 1:30 p.m. every Saturday, starting this weekend. The movie will be played in the Smart Community Room on the second floor. Everybody is welcome. The movie list will be updated on our websit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The first movie, which will be this Saturday, is One Fine Summer Day and is good for all ages. So come on out and enjoy free cultural movies. Thank you for listening.
1: 자, 잘 듣고 오셨죠? 이 문제는 목적을 골라야 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 복습해 볼까요? 이렇게 목적을 고르는 문제는 주로 정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맞아요. 자, 주로 목적이나 주제는 대화 앞부분, 그래서 초반에 정답의 근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자, magic word라고 해서 today라고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actually라는 말이 나온다면 뒷부분이 정답일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풀기 전에 해설해 볼게요. Hi everybody, I'm John Cruise, Director of Willmar Library. 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Director라고 하면 원래 감독관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혹은 어떤 매니저의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Library, 도서관. 자, 그래서 아무래도 도서관 관장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도서관 매니저일 수도 있겠네요. 자기 자신을 일단 소개를 하고 있고요. First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무언가 주제를 이야기할 때 구체적인 넘버링으로 first, second, lastly 자, 이런 부분을 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first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I'd like to thank all the Willmar residents. I'd like to라고 하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었었죠. 의미는요. 자, 제가 Willmar에 거주하는 residents는 주민들이죠. 자,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원어민 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First, I'd like to thank all the Willmar residents.
1: 네, 자, 일단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될지 뒤에 좀 볼게요. With your support, 여러분들의 지지로 the Willmar Public Library has been able to remain the center of cultural activities in Willmar. 아, 얘들아, 아무래도 여기서 반복되는 걸 보니까 Willmar라는 것이 구체적인 장소가 되면서 어떤 고유명사 지역이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이 Willmar 지역에 있는 공립도서관이요. 뭐가 될 수 있었어요? 맞아요. 자, 센터는 중심이죠. 혹은 중앙이라는 뜻이어서 이 Willmar 지역의 문화활동의 중심지로 유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자, 누구 덕분에요? With your support. 여러분들 어떤 지지로요. Today. 자, 우리 앞에 듣게 할 때 아까 들렸나요? 자, today라고 말이 들리면 이 뒤에 부분이 정답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나온 거죠. Today. I'm excited to announce that we are going to begin a new weekly cultural event. 자, 우리가 주마다 시작하는 뭔가 새로운 weekly 문화 행사가 있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라는 내용이죠. 이 문장 다시 한번 원어민 소리로 들어볼게요.
0: Today, I'm excited to announce that we're going to begin a new weekly cultural event.
1: 여기서 본격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Today, I'm excited to announce that we are going to begin a new weekly cultural event. 자, 그리고 We'll be showing a free movie. 자, 이 문장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We'll be showing a free movie.
1: 네, 자, 이게 바로 이 주제문이죠. 뭘 할 거냐면 도서관에서 있는 일종의 문화 행사 중에 하나인가 봐. 자, 그런데 여기서 free라고 하면 공짜에 혹은 무료에 라는 의미가 있어서 무료 영화를 상영할 겁니다. 언제요? At 1:30 p.m. every

Saturday, starting this weekend. 자,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을 해서요. 매주 토요일에 1시 30분이죠. 오후 1시 반에 공짜 영화, 무료 영화를 상영할 겁니다. The movie will be played in the small community room on the second floor. 자, 이 영화는요. 2층에 있는 Smart Community Room에서 상영이 될 겁니다. Everybody is welcome. 자, 모두 환영이고요. The movie list will be updated on our website on the first day of the month. 자, 이번 달에 혹은 각 달의 첫 번째 날이죠. 각 달의 첫 번째 날에 그 영화의 리스트가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라갈 겁니다. The first movie, which will be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에 상영될 첫 번째 영화는요. One Fine Summer Day라는 작품이고요. And it's good for all ages. 모든 연령대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영화입니다. So, come on out and enjoy free culture movies. 자, 그래서 오셔가지고요. 무료의 영화를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Thank you for listening.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풀러가 볼게요.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그렇죠. Today 뒤에서 연결이 됐었던 정답 4번입니다. 도서관에 무료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Today라는 말이 아, 정말 진짜 중요하구나. 실제 기출에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 진아씨가 오스코에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할 일 또는 이유 파악 문제에서의 정답의 근거는 주로 대화 전반부에 있다. 대화 전반부였나요? 아니요. 자, 이 문제는 주로 후반부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친구들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OX 퀴즈는 이거예요. 자, 목적 문제에서 today가 들린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이번 시간 얘들아 listening clear 어떤 실전 꿀팁을 얘기했던 세 번째 시간이었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Hello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welcome. 저는 Kevin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미있는 카툰을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Let's go, go, go!
1: Real estate agency? Why are we here?
2: Since I'm an adult, I need to move out on my own. I'm looking for my own place.
1: Wow! When did you save so much money? Oh, that's amazing!
3: Welcome. Are you looking for an apartment?
2: Oh, yes. I want to move out from my parents' home. What do you recommend?
3: Just a minute.
1: Isn't that too small? Oh, that looks too old.
2: Beggars can't be choosers. This is good enough for me.
1: You're right. You're just starting out. You can save more money and move to a bigger place later.
3: This is a one room, so the rent is reasonable.
1: One room? There is just one room?
2: This doesn't have any rooms. It's just a living room.
1: Oh, we call it a studio in America. Kevin, let me move in and I'll teach you English.
0: Oh, no. I'll spend too much money on food.
1: What? That's true.
4: 어때요?
0: 참 쉽죠? 어? 어려웠다고요?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복습 가봅시다. 부동산이네. 자,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이 지금 부동산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크리스틴이 Real Estate Agency 부동산? Why are we here? 여긴 웬일이요? 그러자 케빈이 Since I'm an adult, 이제 나는 성인이니까 I need to move out on my own. 이제 독립을 해야지. I'm looking for my own place. 내 집 마련해야 될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Wow! When did you save so much money? 언제 돈을 그렇게 모았대? That's amazing! 오, 짱이다! 자, 이제 부동산 안에 들어가니까요. 네, 물어보죠. Welcome! Are you looking for an apartment?
3: 혹시 아파트 찾으세요?
0: 그러자 케빈이 Yes, I want to move out from my parents' home. 네, 이제 독립을 하려고요. What do you recommend?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곳 있나요? 그러자
3: Just a minute. 잠깐만요.
0: 네, 집이 뭔가 좀 낡아 보이네요. 자, 크리스틴이 Isn't that too small? 작지 않니? That looks too old. 너무 낡아 보여, 오래돼 보여. 그러자 케빈이 Beggars can't be choosers.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This is good enough for me. 나한텐 충분해. 빠밤, 오늘의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여러분, Beggars can't be choosers.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꼭 외워두세요. 정말 많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크리스틴이,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You're just starting out. 너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You can save more money and move to a bigger place later. 돈을 조금씩 더 모으고 나중에 더 큰 곳으로 이사하면 돼. 그러자,
3: this is a one room, so the rent is reasonable. 여기는 원룸이니까요. 월세가 제격이네요.
0: 그러자 크리스틴이 one room? There is just one room? 그럼 방이 하나란 뜻인가? 그러자 케빈이 this doesn't have any rooms. 이건 방이 있는 게 아니야. It's just a living room. 그냥 큰 거실이야. Oh, we call it a studio in America. 미국에서는 스튜디오라고 하거든. Kevin, let me move in and I'll teach you English. 케빈, 나도 같이 살자. 그럼 내가 영어 가르쳐 줄게. 네, 여러분, 여기서 원룸은요,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원룸,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꼭 외워두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Oh no, I'll spend too much money on food. 너 들어와서 사는 거 안 돼. 왠지 음식, 돈 많이 쓸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니 What? That's true. 정말? 네, 본인도 인정을 하네요. 네, 카툰 재밌었네요, 여러분. 자, 이제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오늘의 핵심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4: Hi, my name is Jamie. Kevin, 나 배고파, 배고파, I'm hungry!
0: What do you want?
4: I want pizza, pizza, pizza, pizza!
0: 근데 나는 점심때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난 피자 안 먹을래.
4: What? Why?
0: 어, 내가 사는 거니까 난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4: Beggars can't be choosers.
0: Alright. Beggars can't be choosers.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네, You got no option. 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야. Beggars can't be choosers. 한번 따라해볼까요? Beggars can't b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On series 이어가볼 겁니다. 그럼 우리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I think it's time to move on. 내 생각에 이제는 이동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Hold on. We can still try one more time. 아, 잠깐만 기다려. 우리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Okay, but this will be the last try. 알겠어. 근데 이게 마지막 시도다. 자, 여러분 이 대화를 보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되게 재밌는 뭔가 게임하는 데 갔어. 한 판만 더 할래. 그런 장면이에요. 내 생각에 한 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대화였는데요. 자, 오늘은요. Hold on과 move on을 배워볼 겁니다. 요 두 표현 다 공통점이요. 뒤에 to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자유입니다. 만약에 뭐 어디어디로 넘어가자, 뭐 move on 같은 경우는 어디어디로 이런 식의 방향성을 주고 싶을 때는 to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안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on to를 붙여 쓰실 수도 있어요. 요 두 친구 다요. 뭔가

가다 전치사들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이 생긴 친구들 보게 되죠. 뭐 into 아니면 뭐 이런 거죠. within 이런 친구들이요. 그렇게 전치사 두 개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뜻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허우전부터 봅시다. 우리 허우전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허우전이 hold가 뭐예요? 잡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on. 선생님이 on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착 붙어 있는 요 느낌. 어디든지 요 위에 붙어 있던지 옆에 붙어 있던지 어디든 이렇게 착 붙어서 계속 가는 그게 바로 on이라고 했죠. 잡았어요? 계속 잡고 계속 이거 착붙 잡는 거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hold에서 착안을 해서 잡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대화에서는 hold on 이렇게만 그냥 쓴 거죠. 원어민들 정말 잘 써요. hold on a second, hold on pleas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기다려 주세요. We can still try one more time. 저희 한 번은 더할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애기가 이렇게 떼 쓰는 그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Hold on a second. 요것도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A second가 굳이 직역을 하면 1초거든요. 1초만 더 기다려라 라는 뜻인데 보통 이제 정말 말 그대로 1, 가자! 이거는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붙여가지고 Hold on a second.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Hold on은 끝났고요. 뒤에 to가 붙는 형태는 이따가 quiz 할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move on 혹은 move on to입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해요. move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움직이는 걸, 자, 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여. 그러면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겠죠. on이 착 붙어서 계속 하는 거니까 어딘가로 이동하다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 think, 내 생각에 it's time to move on. 이제 계속 움직일 시간이다. 즉, 이동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onto 이렇게 붙은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Let's move on to the next lesson. 우리 다음 레슨으로 넘어가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쓸 법한 말이다. 그치? 자, 우리 다음 과로 넘어가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대사가 영어로 하면 요겁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lesson.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on과 to를 띄셔도 돼요. 붙이셔도 되고요. 의미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Hold on. 계속 잡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이고. Move on. 계속 움직여요. 즉, 이동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뒤에 to 둘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요것들 사용하는지 퀴즈 타임으로 알아볼게요. 믹스 앤 매트 퀴즈 타임! 자, 오늘 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보죠. 제 커피 좀 잠깐 잡고 있어 주시겠어요? 자, 잡고 있다. 말 그대로 잡고 있다라는 뜻? 그쵸. 홀드인데! 그냥 hold가 아니라 mind가 앞에 있으니까 holding 이렇게 써야겠죠. 우리 mind라는 친구 여기서는 마음이 아니라 꺼리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이렇게 mind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으로 ing 형태 쓰는 거 문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까먹었으면 복습하세요. 자, 여튼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요 onto 보이죠 이제? onto 뭔가 뭐에 특정한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to를 뒤에 붙여서 onto my coffe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커피 좀 잡아주시겠어요? 라는 뜻이 되겠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Would you mind holding on to my coffee? Would you mind holding on to my coffee?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잠시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다시 올게요. 기다리세요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쵸 hold on 쓰죠 hold on 혹은 hold on a second 똑같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라는 다 똑같은 뜻이고요 I'll be right back 요 표현은 진짜 많이 쓰겠다 그쵸 같이 읽어보죠 hold on

0: be right back. Hold on. I'll be right back. 꼭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발표자는 다음 슬라이드로 너무 빨리 넘어갔다. 자, 넘어갔어요. 넘어가요. 넘어가는 건 뭐야? 이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moved. 그치, 넘어갔다 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 발표할 때 내가 막 발표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막 슬라이드 넘기잖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같이 읽어보죠. The presenter moves on to the next slide too quickly. The presenter moves on to the next slide too quickly.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눈물은 그만. 자, 뭔가 위로하고 다독일 때 할 만한 대화인데요. 이동할 시간이다. 그쵸, 여기 move on. 그래서 선생님이 해석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야 라고 조금 더 의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좌절해 있지 말고 움직일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It's time to move on. No more tears. It's time to move on. No more tears.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I think it's time to move on. Hold on, we can still try one more time. Okay, but this will be the last try.
0: 자, 이렇게 오늘의 두 표현 또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on으로 끝나지만 뒤에 to도 같이 붙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 게 hold on, 잡고 있다 혹은 기다리다 라는 뜻이었고 move on, 계속 움직이다, 이동하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 두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재미난 수업으로 만나죠.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et started.
1: Ambulance. A-M-B-U-L-A-N-C-E. Ambulance. Ambulance. Bomb. B-O-M-B. Bomb. Bomb. Suddenly. S-U-D-D-E-N-L-Y. Suddenly. Suddenly.
0: 오늘의 주제는 accidents, 사고 1편이에요. 친구들, 때로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꼭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삐뽀, 삐뽀, ambulance, 구급차예요. 응급 상황에 구급차가 빨리 와서 치료해줘야 돼요. ambulance. Our next word is bomb. 폭탄이란 뜻이에요. Uh-oh, it's gonna explode. 우리 빨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요. 이게 터질 것 같아요. 그 다음, suddenly, 갑작스럽게 란 뜻이에요. 사고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항상 be careful 해야 돼요. Suddenly.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습.

0: 네, 연습해봐요. 구급차, ambulance. 앞에 에 소리를 내보세요. ambulance. That's right. 폭탄, bomb. 어 소리가 나고요. 끝에 b 발음은 안 나요. bomb. That's correct. 갑작스럽게, suddenly. 한번 다시 할게요. sudden이 아니라 아 소리가 나요. suddenly.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mbulance, ambulance, bomb, bomb, suddenly, suddenly.
0: 이제 예문으로 제가 단어를 더 설명해 줄게요. The ambulance arrived on time. 구급차는 정시에 도착했다. Phew, 다행이네요. 여러분, arrived on time. on time은 정시에, 제시간에 도착했다라는 뜻이에요. late 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 봐요. The ambulance arrived on time. Very good. The bomb destroyed the village. 폭탄이 마을을 파괴했다. 아주 심각한데요, 여러분. 자, bomb, 폭탄이란 뜻이에요. destroy는 파괴하다. 자, village는 마을이란 뜻이고요. 어어, 우리 같이 읽어봐요. The bomb destroyed the village. Very good. 발음이 아주 좋아요. She suddenly changed her mind. 그녀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Why did you change your mind?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영어로 change my mind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She suddenly changed her mind.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볼까요? She suddenly changed her mind. Very good.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봐요.
1: Break. B-R-E-A-K. Break. Break. Problem. P-R-O-B-L-E-M. Problem. Problem. Shock. S-H-O-C-K. Shock. Shock.
0: 자, 다음 단어는요. Break. 깨지다 또는 고장나다 라는 뜻이에요. 가끔 뭐가 확 깨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은 problem. 문제란 뜻이에요. There is a problem. 이런 표현 쓰면 돼요. problem. 그 다음은 shock. 충격 또는 충격을 주다란 뜻이에요. Wow, she looks very shocked. 굉장히 충격 먹은 것 같은데요. shock. 잘했어요. Now it's time to learn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깨지다, 고장나다. break. A 발음이 나요. break. correct. 문제, problem. 자, R 발음을 정확하게 내보세요. problem. 잘하네요. 충격 또는 충격을 주다. shock. 자, 어 발음 한번 해볼까요? shock.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break. break. problem. problem. Shock. Shock.
0: 자, 예문을 한 번 더 볼게요. How did the glass break? 유리가 어떻게 깨졌니? 우리 갑자기 유리가 깨진 적 있잖아요. 무엇을 떨어뜨렸을 때. How did the glass break? 어떻게 깨졌어? 라고 물어보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How did the glass break? Good job. Next. There is a problem with my computer. 내 컴퓨터에 문제가 있다. 아까 제가 말한 거 기억나나요? 문제가 있다는 영어로 there is a problem.

0: problem이에요. 그리고 무엇무엇에 문제가 있다는 problem with를 꼭 써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같이 연습해봐요. There is a problem with my computer. 와우,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 다음, she was in shock after the accident. 그녀는 사고 후에 충격을 받았다. 자, 충격을 받다는요. in shock라고 말해요, 영어로.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he was in shock after the accident. 와우,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해봐요.
1: Ambulance, ambulance, bomb, bomb. Suddenly, suddenly. Break, break. Problem, problem. Shock, shock.
0: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에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I decided blank Japanese every day. 나는 매일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빈칸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우리 저번에 공부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거 동사에 ing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선생님? 그치, 그치. 맞아요. 동사에 ing 형태를 붙여서 동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ing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를 써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오늘 배운 다음에 그다음 오늘 미션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투부정사는요. 동명사처럼 동사가 변신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는 훨씬 더 능력자예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만 할수 있었는데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까지 세 친구의 역할을 한 번에 해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능력자다. 일단 형태부터 보시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줘요. 동사에 꼬리가 붙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앞에 to를 붙여서 써줬네요. 먼저 명사 역할을 할 때는요. to study is fun과 같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뭐뭐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I have a book to read. 나는 읽을 책이 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인지 to read, 읽을 책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뭐뭐 할, 하는 이라는 뜻을 가져요. 부사로 쓰일 때는요. I went out to buy some milk. 나는 우유를 좀 사러 밖으로 나갔다. 우유를 사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외에도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우리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부정문을 쓸 때는 투 앞에 낫을 붙여주면 되고요. 이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우리 목적격 인칭

적어줘요. To exercise every day keeps you healthy. 매일 운동하는 것은 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때 주어 자리 to exercise every day. 투부정사 구가 쓰였죠? 투부정사 구가 주어니까 동사는 keep이 아니라 keeps. 단수 형태로 적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긴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투부정사구 주어는 너무 길다. 맨 뒤로 보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구 주어를 뒤로 보내버리면 주어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대신 가주어 it을 채워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주어 it을 써주고 진주어는 맨 뒤로 가는 이런 형태의 가주어 구문이 만들어졌어요. 가주어 it을 쓰고 투부정사구 주어를 맨 뒤로 보내준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It i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주어 it, 그 다음에 진주어 to가 뒤로 갔어요. It is necessary for us to leave now.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for us 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가주어 구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부정사구가 주어로 쓰일 때는 가주어 구문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퀴즈! 다음 문장을 i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쓰라고 하는데요. To drink enough water is important. 진짜 주어 투부정사구를 맨 뒤로 보내주면 되겠다. 그쵸? 대신에 앞에는 it, 가주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It is important to drink enough water.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입니다. 2번, to swim here at night is dangerous. 여기서는 주어가 밤에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구 주어를 뒤로 보내고 대신에 가주어 it을 써줄게요.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at nigh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밤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3번, to arrive on time was difficult for us. 이번에도 진주어 뒤로 보내주고 가주어 it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비동사 was 앞에까지 뒤로 보내주면 되죠. It was difficult for us to arrive on time. 이때 for us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어려웠다입니다. 자, 그 다음 투부정사는 목적어 역할도 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었듯 투부정사가 친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want, 원하다, hope, 바라다, plan, 계획하다,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expect, 기대하다, need, 뭐할 필요가 있다, wish, 바라다, promise, 약속하다. 자, 이 동사들은요, 미래랑 의미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할 일, 미래하고 연관이 있어요. 앞으로 뭐 하기를 바라다, 원하다, 앞으로 뭐 하기를 계획하다, 결심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다, 앞으로 뭐 할 필요가 있다, 바라다, 앞으로 뭐 할 것을 약속하다. 다 미래랑 밀접한 연관이 있죠. She hopes. 그녀는 바란다. 무엇을요? To visit Paris. 앞으로 파리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죠. We need to study more. 우리는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need는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해요. 자, 그러면 퀴즈.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I want blank home early.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왔어요. go, 가다, 동사 그대로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to 부정사로 바꾸면 되겠죠. want, 원하다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니까요. 그래서 I want to go home early 이렇게 써주면 나는 집에 일찍 가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2번, they decided blank Jeju Island. 그들은 결정했다. 무엇을? 제주도를 방문할 것을요. 자, 그러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목적어 자리 채워줄 건데요.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는 앞으로 뭐 할 것을 결정하다 라는 뜻이니까 미래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줍니다. They decided to visit Jeju Island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문장의 보어 자리에도 쓸 수가 있어요. His dream is to become a pilot. 그의 꿈은 무엇이래요?
to become a pilot.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주어는 his dream, 동사는 is, 보어 자리에 to become a pilot, 조종사가 되는 것, 투부정사구가 쓰였어요. Their goal is to win the game. 그들의 목표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To win the game. 투부정사구가 보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자, 그럼 퀴즈. My plan is. 자, 주어 동사 나와 있고요.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빈칸이 있는데요.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는 이 보어 자리. travel 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travel을 투부정사로 바꿔주면 보어 자리에도 쓸수 있죠. My plan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계획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his hope. 그의 바람은, 그 다음 is, 비동사가 나왔어요. 뒤에는 주어인 his hope, 그의 바람을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죠. 자, 보어 자리에 동사인 pass를 그대로 써줄 수는 없으니 to pass, to pass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의 바람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His hope is to pass the exam.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I decided blank Japanese every day. 빈칸에 채워볼게요. Decide, 결정하다의 과거형. Decided가 동사 자리에 왔는데요. 앞으로 뭐할 것을 결정하다라는 뜻이니까 decide는 목적어 자리에 미래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투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I decided to study Japanese every da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나는 매일 일본어를 공부할 것을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배워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중1 필수 영단어,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학교생활 영단어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에서 정말 자주 볼 수 있는 3개 단어 쌤이 뽑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단어들 써놓고 나중에 외워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 시간 동안 바로 암기하고 가야지 하는 마음가짐이겠죠. 자, 오늘도 쌤이랑 같이 이 단어 쉽고 재미있게 암기해봅시다. 우리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수업 내용이 어려울 땐 힘들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냈을 때 느껴지는 뿌듯함은 정말 클 거예요. 오늘도 배움 및 이해와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이렇게 배움과 이해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단어를 늘 배우고 있죠? 배우다 라는 단어는 learn, learn. 자, 같이 한번 보면서 써볼게요. 스펠링을 외우고 써보시면 더 좋습니다. learn, 어떻게 쓰죠? L-E-A-R-N. 읽을 때는요, 그냥 learn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여기 R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learn, 혀를 안쪽으로 넣는다 라는 느낌으로 lear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learn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 가르치다 라는 표현도 알고 있죠. 가르치다 할 때는 teach, teach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 교사, 선생님을 teacher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배우다 라는 표현 learn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earn을 활용한 핵심 예문 두 개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I learn Spanish at school.

여러분, Spanish라는 것은 스페인어입니다. 그런데 I learn Spanish라고 하였으니까 나는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뭐 한다? Learn, 배운다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We learn new words every day.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Learn new words라고 하였으니 새로운 단어들을 뭐 한다? 배운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learn이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라고 할때 자주 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 볼까요? 자, 이번 단어도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바로 understand. Understand. 자, understand. 단어가 조금 길지만 보이는 그대로 발음됩니다. Understand. 같이 한번 써볼게요. 자, 어떻게 쓰죠? U, N, D, E, R, S, T, A, N, D. 읽을 때는 understand 뒤에 이렇게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어려운 영어 문법도 이해하게 되고, 어려운 수학 개념도 이해를 합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단어가 바로 understand인데요. 자, 우리 예문 볼게요. I understand English very well. I understand English very wel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understand English라는 건 나는 영어를 뭐 한다? 이해한다가 되겠죠? Very well은 아주 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 영화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나 이해를 잘 못하겠다. 이런 때가 있지 않나요? 자, 그럴 때는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Can you understand this movie? 너는 이 영화를 understand 할수 있니? 뭐할수 있니? 이해할 수 있니?가 되겠죠? 이렇게 understand라는 것은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finish. finish. 자, 이 단어의 이 sh 발음은 sh, sh 이렇게 발음됩니다. 그래서 finish, finish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돼요. 자, 우리 먼저 스펠링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finish, finish. 자, 강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finish,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finish라는 것은 끝내다라는 의미예요.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begin 혹은 start, 시작하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 finish라고 하면 끝내다인데, 우리 친구들 마라톤이나 달리기 경주나 시합 본적 있나요? 거기 보면 맨 마지막 결승선에 finish line을 볼수 있어요. 이 finish line이 왜 finish line일까요? 맨 마지막에 끝내고 들어오는 선이라서 finish line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finish는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자, 그럼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라고 했네요. 너는 숙제를 뭐 했니? 끝냈니?가 되겠죠? Finish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끝냈니?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Did you finish your lunch? Did you finish your lunch? 라고 했는데요. 자, lunch라는 것은 점심이죠. 점심을 끝냈냐는 건 점심을 다 먹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Did you finish your lunch? 너는 점심을 다 먹었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finish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배움 그리고 이해와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어요. 우리 배우다라는 단어는 learn, 이해하다라는 단어는 underst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다라는 단어는 finish였죠? 오늘 배운 단어들도 체크리스트와 함께 열심히 복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또 이렇게 영어 단어를 매일 문장으로 활용하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쑥쑥 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저녁에 어떤 취미를 즐겨 하세요? 저는 하루의 일과를 일기로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I like to stay home in the evenings. I like to stay home in the evenings.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Stay. Stay. 계속 있다 혹은 머물러 남아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stay입니다. 자, 같이 발음해 볼게요. stay, stay. 좋아요.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 배울 동사 stay 또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동사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stay에서 stays로 바뀌죠? 같이 해볼게요. stays, stays. 그는 머무르다. he stays. 그녀는 머무르다. she stay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현재 진행형, 현재 분사일 때는 staying 뒤에 ing가 붙어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staying, staying. 좋아요. 문장으로는 I am staying. 나는 머무르는 중이다. 나는 여기 계속 있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 am staying.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과거형이네요. 뒤에 ed가 붙어요. 그럼 발음은 stayed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stayed, stayed. 좋아요. 자, he stayed. 그는 머물렀다. She stayed. 그녀는 머물렀다.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stay가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stay. 나는 머물러 남아 있다. In my seat. 내 자리에 남아 있다. I stay in my seat. 이렇게 문장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I stay in my seat. I stay in my seat. 좋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My sister stays. sister 3인칭 단수가 오니까 stays가 바뀌겠죠? 내 여동생은 남아있다. 어디에? 집에. My sister stays home. 내 여동생은 집에 남아있다. 같이 해볼까요? My sister stays home. My sister stays home.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He is staying. 현재 진행형이죠? staying이란 단어가 왔어요. He is staying outdoors. 여기서 outdoors는 야외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indoors는 실내겠죠? 그는 야외에 남아있는 중이다. 밖에 나가 있는 중이다. He is staying outdoors. 같이 해볼까요? He is staying outdoors. He is staying outdoors.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과거형이죠? She stayed. 그녀는 남아있었다. Still, 가만히 란 뜻이죠.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She stayed still 이라는 문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She stayed still. She stayed still. 자, 오늘 배울 동사 stay를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Today's point, 오늘의 포인트로 리뷰해 볼까요? 계속 있다, 머물러 남아 있다 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stay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는 stays, stay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staying, staying. 과거형일 때는 stayed, stayed. 이렇게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이 today's point 잘 기억하면서 바로 퀴즈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는 야외에 남아있는 중이다. He is blank outdoors.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taying. 진행형이죠? He is staying outdoors. 그는 야외에 남아있는 중이다. 같이 해볼게요. He is staying outdoors. He is staying outdoors.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내 자리에 앉아있다. I blank in my seat.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기본형이죠? I stay in my seat.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있다. 같이 해볼까요? I stay in my seat. I stay in my seat.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She blank still.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있었다. 과거형이니까 stayed가 와야겠죠? 같이 해볼게요. She stayed still. She stayed still.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My sister blank home. 내 언니 혹은 여동생은 집에 남아있다. 이 문제에 blank는 뭐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3인칭 단수니까 stays, s가 와서 stays가 되겠죠? My sister stays home. 내 언니는 집에 남아있다. 같이 할까요? My sister stays home. My sister stays home.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완성이 됐고요. 가벼운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오늘은 휴일이다. My sister stays home. 내 언니는 집에 남아있다. She stayed still. 그녀는 가만히 있었다. I'm staying in the playground. 나는 놀이터에 있다. Today is a holiday. My sister stays home. She stayed still. I'm staying in the playground.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0: Today is a holiday. My sister stays home. She stayed still. I'm staying in the playground.
1: 오늘은 정말 자주 쓰이는 동사 stay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또 stays, staying, stayed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까지 배워봤는데요. 직접 문장으로 이제 쓰셔서 일기를 써봐야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마음에 드는 남자아이가 생겼어요. 단짝 친구에게만 비밀을 털어놨죠. 절대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입 조심할게. 입 조심할게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ll be careful with my mouth.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케빈!
2: Christine, you got off early from work today.
1: I ran over as soon as I could. I wanted to know how the interview went. How was it?
2: I think it went pretty well.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they asked.
1: Oh, good for you!
2: This is all thanks to you and Jess's help. All your advice was very helpful. Thank you so much.
1: So happy to hear that. Oh,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2: Shh! Don't tell anyone about this. It's still up in the air. Shh!
1: I won't say a word. I won't say a word. I won't say a word. When will they make the announcement?
3: This Friday. Whether I get the job or not, I'm treating you to dinner.
1: Ooh, thanks. But I really hope you get the job.
3: I do to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앞에 비밀인데 라는 말만 붙으면 왜 그렇게 귀가 쫑긋쫑긋할까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왜 그렇게 지키기가 힘이 들까요? 오늘 크리스틴도 케빈의 비밀 아닌 비밀을 듣게 됩니다. 크리스틴은 윤리를 지켜서 아마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을지요. 또 케빈이 말하게 된 비밀 아닌 비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함께해요. 케빈! 크리스틴이 케빈을 부르며 뛰어오네요. Christine, you got off early from work today. 오늘은 빨리 퇴근했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은 빨리 퇴근했네. 보셨죠? 퇴근을 하다라는 표현.

get off work 또는 get off from work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off가 떨어져 나오는 느낌이잖아요. 말 그대로 work, 나의 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off 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니까 퇴근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off 쓰는 표현이요. 하루 쉰다. 그죠? 우리 일 하루 이렇게 휴가 내고 쉬는 거를 take a day 하루 off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I ran over as soon as I could. 왜 이렇게 크리스틴이 끝나자마자 달려왔을까요? 끝나자마자 뛰어왔다. 뭐뭐 하자마자,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뭐뭐하게, 최대한 뭐뭐하게 할 때 쓴 표현이 as I could입니다. 크리스틴은 as soon as I could라고 표현을 했죠. I yelled, 나는 소리쳤어. As loudly as I could.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그러니까 최대한 크게 소리를 쳤다라는 뜻이고요. I jumped as high as I could. 나는 점프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높이, 즉 최대한 높게 점프를 했다. As I could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요. 그나저나 왜 일이 끝나자마자 빨리 뛰어왔을까요? I wanted to know how the interview went. 아하, 케빈이 면접 봤잖아요. 면접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진짜 찐친이네요. 친한 친구네요.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케빈 좀 당당하고 자신 있어 보이죠? It went pretty well. 잘 된 것 같아요. 질문에도 다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느낌이 좋죠. Good for you. 너무 잘 됐다. 이게 다 그 우리가 조언을 구했던 선배랑 또 크리스틴 덕분입니다. 크리스틴이 선배를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그렇죠? 정말 고마워. 너무 지금 크리스틴도 친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I have a good feeling about this. 나 왠지 느낌이 좋다. 그런데요, don't tell anyone about this. 케빈이 면접을 잘 보기는 했지만 it's still up in the air.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당부를 하네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up in the air입니다. 뭔가 이렇게 공기 중에 뭔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불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Things are still up in the air.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든 크리스틴, 알았어. 입 조심할게. 잘 될 것 같다고 말하지 않을게. 오늘의 한 문장이죠. 입 조심할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 won't say a word. I won't say a word. 나는 won't는 will not의 줄임말이죠. 하지 않을 거야. say는 말하다. A word는 말 한마디잖아요. 우리말 그대로 한마디도 안 할게. 입도 뻥끗 안 할게. 입 조심할게 되겠습니다. I won't say a word. 함께 말해볼게요. I won't say a word. 자,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I won't say a word. 입 조심할게, 한마디도 안 할게 라고 하고는요. 그럼 언제 발표가 난대?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발표 결과에 상관없이 케빈은 너무 고마워서 크리스틴한테 저녁을 사겠다고 하네요. 저녁도 좋지만 케빈이 이번에는 꼭 원하는 직장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케빈을 위해서 응원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 번이요. 입 조심할게. I won't say a word.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입 꼭 다물게. My lips are sealed. 인데요. My lips, 내 입술이 are sealed. Seal은 sealing 들어보셨죠? 봉인이 되었다. 이렇게 wax 같은 걸로 봉인하는 것처럼요. 지퍼 잠그는 것처럼. 입 꼭 다물게. My lips are sealed.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야! 특종 기사를 찾았어요. 쉿! 다른 곳에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게. 쉿! 다들 알겠지? 네! 입 꼭 다물게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My lips are sealed. My lips are sealed. Great. 그런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았어, 나만 알고 있을게 이런 말도 우리 하잖아요. I'll keep it to myself 입니다. Keep은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건데요. It은 아마 그 비밀일 거고요. To myself, 나 자신에게로만, 즉 나만

0: 있겠다. I'll keep it to myself. I'll keep it to myself.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엄청난 발명품을 생각했어요. 엄마에게 아이디어를 설명드렸고요. 쉿! 엄마, 발명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비밀이에요. 그래, 그래. 나만 알고 있을게. 어떡해요? I'll keep it to myself. I'll keep it to myself. Excellent. 이번 시간에는요. 쉿! 입조심, 또 비밀 지키기에 관한 표현들 배워봤죠. 한마디도 안 할게. I won't say a word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우리 만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입에 지퍼 이렇게. My lips are sealed. 그리고 I'll keep it to myself. 이렇게 생생한 표현들 모두 배워봤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밀을 말했을 때 이런 말로 확신시켜주면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아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Come on in and take a look around. There's everything you need.
2: What's in the living room?
1: There are a sofa and a TV.
2: What's in the kitchen?
1: There are a stove and a refrigerator.
2: I like this hous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짠짠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take a look, take a look 요거 그리고 around, sofa, stove, refrigerator, house 함께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take a look 이렇게 하나 세트로 봐주세요. look도 보다가 있지만 take a look 또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히 이거는 한번 봐봐, 야 이거 좀 봐봐 이렇게 잠깐 한번 보다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말이 take a look이에요. around, around. around는 주변에 삥 둘러서 이런 뜻도 있고 이리저리, 여기저기 이런 뜻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이따 대화에서 한번 보고요. sofa, sofa. 우리말로는 소파지만 영어는 F가 있으니까 sofa. F의 소리 살려주세요. stove, stove. 가스레인지, 요리하는 가스레인지 있죠? 이 요리하는 가스레인지가 가스도 영어로 gas가 있고 레인지도 range가 있다 보니까 gas range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하지만 우리 요리하는 가스레인지는 그렇게 쓰지 않고 stove, stove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 refrigerator, refrigerator. 아, 단어도 길고 발음도 복잡해. refrigerator은요, 냉장고예요. 음식을 시원하게 하는 냉장고고요. 단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중간에 발음 fridge, fridge, refrigerator이잖아요. 이 fridge만 따로 떼서 냉장고라고 발음하기도 해요. house, house는 알고 있죠? 집. 그럼 대화 볼게요. 오늘은 이 남자와 여자가 아마 남자가 집주인이거나 집을 소개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자신 있게 Come on in, 들어오세요. And take a look around. 한번 둘러보세요 라고 했네요. Come on in and take a look around. 이 and 앞에 있는 come on in과 뒤에 있는 take a look 또는 take a look around를 잘 알아두세요. 요체로 정말 많이 사용되거든요. 자,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세요. There's everything you need. 뭐뭐가

0: 있다라고 문장을 열 때 there's 또는 there are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There's everything. 모든 게 있대요. 모든 것? You need가 붙었죠.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중에서 뭔가 가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집 있잖아요. 내가 가구나 전자기기 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여자가 What's in the living room? 거실에는 뭐가 있는데요? 했더니 There are a sofa and a TV. 소파랑 TV가 있습니다. What's in the kitchen? 주방에는 뭐가 있는데요? 주방에는 There are a stove and a refrigerator. 가스레인지랑 또 refrigerator,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들어있으면 진짜 뭐 사올 필요가 없겠어요. 내 옷이랑 몸만 이렇게 쏙 들어가면 되겠다. I like this house. 이 집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와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도키.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그리고 Topic 95, 95예요. 851 눌러서 시작해 볼게요.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든 다음에 끝까지 알아보기.
1: What's in the living room?
0: What's in the living room? 순서대로 했더니 거실에는 무엇이 있나요?
1: There is a sofa.
0: There is a sofa. 소파가 있어요. 딱 보면 친구들, there is 부분은 우리가 해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1: What's in the kitchen?
0: 또 다른 질문. What's in the kitchen? 주방에는 무엇이 있나요?
1: There is a stove.
0: There is a stove. 레인지가 있어요? 아, 그렇지. 가스 레인지가 있어요.
1: What's in the bathroom?
0: What's in the bathroom? 욕실에는 뭐가 있죠?
1: There is a toilet.
0: There is a toilet. 토일렛은 변기예요. 변기가 있어요. 어디에는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할 때 있어요 대답에 there is 쓰이는 거 기억하고요.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해봐야죠. 대화를 위한 미션 확인해볼게요. 오늘의 미션. 소파가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자,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16, 나의 집 소개하기 해볼게요. 뭐뭐가 있어요, 뭐뭐가 있어요니까 there is를
2: 준비해요. What's in the living room?
0: 인사 나누고 바로 물어보네요. What's in the living room? 거실에 뭐 있는지 물어봤는데 소파가 있어요, 대답해볼게요. 있어요? There is a... 그렇지. There is a sofa. 오케이, 첫 번째 질문.
2: I see.
0: 이번에는
2: What else is in the living room?
0: 또 뭐 있는지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TV니까 There is a 그렇지 There is a TV 이 정도
2: okay.
0: 질문이야
2: There is a TV too
0: 당연하지 TV 없는 거실 있나요?
2: What's in the bedroom?
0: What's in the bedroom? 침실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연히 침대가 있겠죠? There is a bed 너무 쉽다
2: I see What else is in the bedroom?
0: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또 뭐 있나요? 보니까 책상이 있어요. There is a desk. 뭐 궁금하면 알려줘야지.
2: Okay. There is a desk, too. What's in the kitchen?
0: 부엌에 뭐 있는지 물어본다. 냉장고 말해볼게요. There is a refrigerator. 이제는 궁금증이 해결됐으려나?
2: I see. What else is in the kitchen?
0: 또 물어보는데, what else is in the kitchen? 부엌에 또 무엇이 있나요? 뭐 대답해 주자. 싱크대가 있어요.는 그냥 there is a sink 말하면 돼요. There is a sink.
2: Okay. There is a sink too.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about your new house.
0: Bye.
2: Bye.
0: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들 엄청 많이 알려줬네요.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요, 친구들, 우리가 there is도 한번 나왔고, there are도 나왔으니까 요 둘의 차이점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There is, there are. 언제 쓰는 거야? There is, there are.

0: 무엇이 있다. 무엇 무엇들이 있다. There is 하나 셀 수 없는 것. There is a house. There is some water. There are 여러. There are cookies on the table. 아하, 알겠다, 알겠다. There is랑 there are는 둘 다 뭐뭐가 있다인데 there is 다음에는 하나 아니면 셀 수 없는 건 there is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There is a house. 집이 하나 있어요. There is some water. 물은 못 세잖아, 하나, 둘. 이럴 때는 there is를 쓴다. 그런데 there are 하고 시작하면 뒤에 여러 개가 오는구나. There are cookies. 쿠키 있으니까 쿠키가 여러 개겠지. On the table. 친구들도 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there is, there are 사용해서 집안의 물건들 소개해봤어요. 배운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 이전에 sound words,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 배운 거 기억나나요? 자, 그 단어들 우리 복습하면서 또 writing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4 Wednesday Sound words I can write using sound words.
0: Let's start with review. 복습부터 한번 해볼게요. Wow, it's a swimming pool party. 자, 수영장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빠는, 오, 저기 보니까 바베큐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쵸? He's grilling meat. 자, 우리 여기 남동생인 것 같은데 튜브를 타면서 아주 수영을 즐겁게 하고 있네요. Sound words. 오, 오리가 내는 소리도 있었고 또 이렇게 물을 첨벙내는 소리도 있었고 저 바비큐하는 고기 그 지글지글 굽는 소리도 있었죠? Do you remember all of them? 자, 다 기억나나요? 복습해볼게요. 자, 일단 sound words,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었죠. 뭐 우리는 의성어라고 하는데 quack, quack, 요거 뭐였나요? 바로 동물의 소리인데 오리의 소리였죠, 그쵸? 그러면 knock, knock, 요거 기억나나요? knock, knock, 맞아요. 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자, 그럼 요거는요? sizzle, sizzle. 이게 바로 우리의 지글지글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이었죠. 아까 고기 구울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츄츄 요건 뭐 같아요? 바로 기차 소리죠. 우리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츄츄였습니다. 자, 요런 sound words 기억나죠? 자, 우리는 어디에 갔었다 라고 할 때는 We went to 다음에 그 장소가 나타나면 돼요. 예를 들어, We went to the park 라고 하면 그 공원에 갔었어요 라는 말이 되죠. 자, splash 이것도 역시 의성어, sound word 중에 하나인데요. 물을 첨벙첨벙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첨벙첨벙 이렇게 splash, splash 라고도 할 수 있지만 splash 자체가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let's splash water 라고 하면 우리 물을 첨벙대자 약간 요런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수영할 때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look at 요런 표현도 있어요.

0: 있었죠? Look는 보다라는 뜻인데, 보는데 어떤 대상을 보다라고 할 때는 at 뒤에 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를 봐. 나도 대상이 되죠. 보는 대상. 그럴 때 look at me. look me라고 하면 안 돼요. look at me. 꼭 at을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 텐데. 똑똑. 요거. 어떻게 표현했었죠? 똑똑. knock knock. 맞아요. 물론 knock는 하나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럼 knock의 스펠링 기억나나요? knock이니까 n으로 시작할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n 앞에 묵음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기억나요? 바로 k였죠. 그래서 kn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kn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k 발음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너, 어 발음이니까 오가 오겠고, knock. 끝에는 ck로 끝나죠. 그래서 knock. 요게 이제 똑똑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리 많이 배웠잖아요. 각 동물들과 동물이 내는 소리를 표현한 단어들 연결해 볼까요? 자, 처음에 고양이에요. 고양이는 우리는 야옹, 영어는 미야옹이었고요. 강아지는 멍멍 짖는데 영어는 우프 우프 이렇게 지었죠? 자, 오리는 쉽죠? 아까 했으니까 quack. 그럼 돼지는 꿀꿀, oink oink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어요. 자, 퀴즈도 잘 풀어봤네요.
1: Culture time.
2: Hello, everyone. I am Cameron. Welcome to Culture Time. We are looking at many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세계 각국의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동물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언어마다 달라요. Today, we will look at animal sounds in English. 오늘은 영어 동물 울음소리를 함께 살펴보기로 해요. Let's look at the first one.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dog. 맞아요, 개예요. 먼저, 한국에서는 개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멍멍이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dog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Bow wow. Bow wow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Bow wow. This is a dog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the next animal.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cat. 맞아요, 고양이예요. 한국에서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냐옹이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a cat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미야오, 미야오. 미야오, 미야오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미야오, 미야오. This is a cat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the next one.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pig. 맞아요, 돼지예요. 한국에서는 돼지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꿀꿀이라고 해요. What do we say for a pig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Oink, oink. Oink, oink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Oink, oink. This is a pig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the next animal.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rooster. 맞아요, 수탉이에요. 한국에서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꼬끼오! 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our rooster sound in English? 영어로는요? Cock-a-doodle-doo. Cock-a-doodle-doo 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Cock-a-doodle-doo! This is a rooster sound in English. Let's look at one more animal. 다음에 볼 동물은 재미있는 것이 한국어 울음소리와 영어 울음소리가 아주 비슷해요. 어떤 동물이지요? That's right! A duck! 맞아요. 오리예요. 한국에서는 오리의 울음소리를 어떻게 표현하지요? 맞아요. 꽥꽥이라고 하죠. What do we say for a duck sound in English? 그런데 영어로는요? Quack, quack. Quack, quack 이라고 해요. Please repeat after me. Quack, quack. 정말 비슷하지요? This is a duck sound in English. Now you know animal sounds in English. 이제 여러분, 영어 동물 울음소리를 잘 알겠지요?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자, 레벨업 시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파티였어요. 그쵸? 정말 즐거운 파티 시간인데, 자, 우리 뭘 했을까요? 우리 수영장에 갔었어.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라이팅 해볼까요? 뭐라고 하죠? We went to the pool. We went to 어디 어디. 기억나죠? 자, 풀이 바로 수영장이고요. 자, 그런데 수영장에 가서 뭘 했을까요? 지금 뒤에서 아빠가 굽고 있죠? 저거 바베큐라고 하죠? 가족끼리 바베큐를 했다라고 할 땐 We had a family barbecue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동생이 오리 모양의 튜브를 갖고 타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오리는 어떤 소리를 낸다고 했죠? 어떤 소리요? 꽥꽥이랑 비슷하죠? 바로 quack, quack. We brought a quack, quack duck tube. 자, 오리 모양인데 물론 요 오리는 소리를 내지 못하겠죠. 하지만 오리를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앞에 콱콱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을 좀 봐. 이렇게 할 때는 Look at my brother. at 꼭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He is 지금 보니까 발로 첨벙대고 있죠.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Splash.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splashing water.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지금 고기를 굽고 있나요? 아빠가. My father is grilling meat. 그리고 소리는 sizzle sizzle. 지글지글이었죠. 자, 그럼 우리 쓴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복습해 볼게요. Family barbecue. We went to the pool. We had a family barbecue. We brought a quack quack duck tube. Look at my brother. He is splashing water. My father is grilling meat. Sizzle, sizzle.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using sound words.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들로 글을 쓸 수 있다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더 많은 sound words로 한번 글쓰기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4. Wednesday. Clothes. I can talk about what I wea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그지요?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늘 rainy day예요. 비가 많이 오는 하루 같아요, 그쵸? 무엇이 보이냐면 개구리가 보입니다. 개구리가 영어로 frog. Frog. 그리고 나비는 영어로 butterfly. 선생님 맨날 bye-bye butterfly 하잖아요. 그쵸? 나비가 영어로 butterfly. 좋아요. 오늘 어떤 내용인지 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짜잔! Where 나왔습니다. Where, where. 자, where의 뜻은 옷, 모자, 장갑, 신발 등을 입고 있다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Where.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착용하다라고 할 때도 wher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 where를 사용해서 문장 한번 볼게요. 짜잔! What are you wearing today? One more time.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where 뒤에 ing가 붙었습니다. ing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되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란 뜻이 된다고 쌤이 예전에 알려줬죠. 그래서 What are you wearing today? 하면은 너는 today, 오늘 무엇을 입고 있는 중이니? 너 오늘 뭐 입고 있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되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쌤이랑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은요. 짜잔! Hat 나왔습니다. Hat, hat. 모자예요. 근데 모자도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를 hat라 그러고요. 이렇게 야구 모자는 cap라 그래요. 챙이 넓은 모자는 영어로 hat.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Do you like wearing hats? Do you like wearing hats? 자, 이건 무슨 뜻일까? wear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듯이 입고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또 wearing이니까. 자, 너는 모자를 쓰는 것을 좋아하니? 라는 뜻입니다. One more time. Do you like wearing hats? 너 모자 쓰는 거 좋아하니? 오케이. 자, 여기서 wearing은 입고 있는 중으로 해석되지 않고 입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돼요. 너 그래서 모자 쓰는 것을 좋아하니? Do you like wearing hats? 오케이. 자, 모자 쓰는 거 좋아해? Do you like wearing hats?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화살표만 나왔네. 화살표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냐 보니까 티셔츠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짜잔! What should I wear today? What should I wear today? 아, 가만 보니 티셔츠 옆에 레인코트도 있네요. 그래서 버터플라이가 나 오늘 뭐 입지? 라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네. What should I wear today? What should I wear today?

나 오늘 뭐 입으면 좋을까?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What should I wear today? 고민 중이네, 그쵸?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티셔츠에 또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저 개구리가 들고 있는 화살표, 티셔츠. Why?

0: 자, 오케이. 우리 배운 네 문장들 기억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게요. 짜잔. Number one. Which one is a hat? Which one is a hat? 하트가 무슨 뜻이지, 얘들아? 자, 기억해보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ABC 그림을 보고 하트가 어떤 건지 한번 선택해보세요. 3, 2, 1. 정답은? 그렇죠? 짜잔! A가 정답이 되겠죠? hat, 모자 되겠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 Okay. 자, number two 볼게요. Number two. What do you wear on a rainy day? Rainy day. 무슨 뜻이지? 비가 오는 날이죠. 그래서 너 비가 오는 날 무엇을 입어? 라고 하는 거겠죠. 자, A 보겠습니다. T-shirt. B. Raincoat. C. Hat.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Two, one. The answer is 짜잔! 레인코트가 되겠죠? 자, 비 오는 날에 무엇을 입니라고 물어보는데, 정답이 레인코트가 되겠습니다. T-shirt, raincoat, hat 중에 가장 레인코트가 정답에 맞겠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퀴즈 타임이었어요.
1: Singing time.

이번에는 롤플레이 타임이자 우리 친구들 역할극 시간이에요. 그림에 있는 캐릭터가 나라고 생각하고 쌤이랑 AB AB 역할극 해볼게요. 자, here we go. 짜잔. 오늘의 그림입니다. This is today's picture. 자, 개구리 frog와 나비 butterfly가 어떤 대화를 하는지 쌤이랑 다 자세히 볼게요. 짜잔. 자, A가 선생님이지.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무슨 뜻이야? 자, wear가 입고 있다란 뜻이고, today는 오늘이지요. 그래서 너 오늘 뭐 입고 있는 중이야? 너 오늘 뭐 입었어? 뭐 입고 있어? 라고 하는 거겠죠? One more time. What are you wearing today? What are you wearing today? 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개구리가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되나? 수영복을 입고 있네요. 자, 수영복은 영어로 swimsuit입니다. 자, one more time. swimsuit. 자, 해볼게요. I'm wearing a swimsuit. swimsuit 할때 수 소리를 내줘야 돼. 수, okay? 자, one more time. I'm wearing a swimsuit.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할 차례예요. 시작. I'm wearing a swimsuit. 잘했습니다. 나 수영복 입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개구리가. 오케이. 자, 이번엔 선생님 차례네. Do you like wearing hats? Do you like wearing hats? hat가 모자이죠. 자, 모자. 챙이 넓은 모자가 hat죠. 그래서 Do you like wearing hats? 라고 하니까 너 모자 쓰는 거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Do you like wearing hats? 그랬더니, 자, 개구리가 뭐라고 할것 같아요? 그쵸? 개구리 보니까는 모자 쓰고 있어. 그래서, Yes, I like wearing. 뭘 좋아한다고요? 그쵸? 모자 쓰는 거. Hats. 자, one more time. Yes, I like wearing hats.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Yes, I like wearing hats. 좋습니다. 나는 모자 쓰는 거 좋아해라고 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선생님 차례죠. What should I wear today? One more time. What should I wear today? 이거 무슨 뜻이지? Today는 오늘이잖아, 그쵸? 그래서 해석해 보면 나 오늘 뭐 입지?라고 하고 할때 고민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0: What should I wear today? 나비가 보니까는 오늘 뭐 입지? 라면서 고민하고 있어, 그치? What should I wear today? What should I wear today? Okay. 자, 그랬더니 자,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자, 나비 아래 보니까는 지금 티셔츠와 자, 비옷형으로 레인코트였죠, 그쵸? 티셔츠랑 레인코트가 있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개구리가 You should wear a 비가 오니까 뭘 입으라고 할것 같아? 그쵸? 레인코트라고 할것 같죠? 자, 개구리의 대사 우리 친구들이 해볼게요. 선생님 먼저 들어봐. You should wear a raincoat.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You should wear a raincoat. 좋습니다. Wear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입고 있다라는 뜻이고, raincoat는 비옷이죠. 잘했어, 우리 친구들. 자, 마지막은 What do you wear in summer? 되겠습니다. 자, summer는 season,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이죠? 그쵸, 바로 여름이죠. 그래서 What do you wear in summer? 하면은 무슨 뜻이 될것 같아? Wear는 입고 있다라는 거니까. 너 여름에 뭐 입어? 라는 문장이 되겠죠? One more time. What do you wear in summer? What do you wear in summer? 너 여름에 뭐 입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림을 봅시다. 개구리가 지금 뭘 들고 있지? 아, 티셔츠 들고 있죠? 그래서 I wear a in summer 라고 대답해 볼게요. 자, 티셔츠를 들고 있으니까 티셔츠 한번 넣어 볼게요. I wear a t-shirt in summer. 자, 나는 여름에 티셔츠를 입어. One more time. I wear a t-shirt in summer. 자,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wear a t-shirt in summer.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롤플레이였습니다.
1: Where? What are you wearing today? Hat. Do you like wearing hats? What should I wear today?
2: You should wear a raincoat.
1: What do you wear in summer?
2: I wear a t-shirt in summer.
0: Tomcat,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오늘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I can talk about what I wear. 나는 내가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어땠나요? Clothes, 옷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었죠? 기억나는 표현들 한번 꼭 써보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자.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낚시 가본 적 있나요? 오늘은 친구들을 낚시에 초대하고 또 준비물과 출발 시간을 묻고 답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2. Summer Plans. Wednesday. Would you like to come? I can invite a friend to go fishing.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보면서 먼저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Then here's the picture. 먼저 그림 볼게요. It looks like thes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네,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지금 낚시를 하러 간 상황이에요. 그죠? 낚시. 낚시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fishing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fishing. fishing. fishing. 네, 그래서 낚시를 가다 하면은 go fishing 이렇게 말도 하죠. 그리고 우리 낚시를 할 때 쓰는 낚싯대는 영어로 fishing rod라고 해요. 여기서 rod는 길고 가느다란 막대기를 뜻합니다. 자, fishing rod. 따라해보세요. fishing rod. fishing rod. Very good. 그럼 우리 오른쪽 이 그림에 보면은 bait라고 써져 있는 이 양동이, bucket이 보이는데 bait는 뭘까요? 미끼입니다. 낚시할 때 이 그 물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미끼를 영어로 bait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bait. bait. bait. Very good. 그래서 이제 낚시를 가자라고 이렇게 그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낚시를 하러 가다, 출발하다, 떠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떠나다, 출발하다는 영어로 leave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leave. leave. leave. Very good. 우리 이렇게 단어도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 빨리 듣고 올게요.
2: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Would you like to come?
1: I'd love to. When do we leave?
2: On Saturday morning.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1: Sure, that sounds fu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따단! Would you like to? 땡땡입니다. Would you like to? 는 상대방에게 공손하게 무언가를 권하거나 아니면 초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would you like to 한 다음에 이 땡땡 뒤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초대하는지, 무엇을 권하는지가 달라지겠죠? 그럼 너도 같이 갈래? 를 한번 우리 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Would you like to? 같이 갈래?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여기에는 come을 써주면 원래 come은 오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올래? 그러니까 나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를 같이 가요. 낚시를 가는데 초대를 하고 싶으면 내가 낚시터에 있다고 상상을 하고 낚시터에 올래? 우리 이 활동을 함께 할래?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to come? Would you like to come? Would you like to come? Very good. 자, come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우리랑 같이 할래?

이렇게 좀 풀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join us? 라고 하면 join은 함께하다, 뭐 참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우리와 우리의 참가할래? 우리랑 같이 할래?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Would you like to join us? 자,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join us? Very good. 자, would you like to come? Would you like to join us? 이렇게 두 가지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점. 그러면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자, 너도 한번 해볼래? 또 한번 시도해볼래? 시도해볼래? 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Would you like to try it? 하면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ould you like to try it? Would you like to try it? Would you like to try it?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When do we? 땡땡. 자, when이 들어가니까 언제? 언제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언제 우리 뭐 해? 라고 이 뒤에 또 땡땡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언제 출발해? 출발해를 물어볼까요? 우리 언제 떠나? 언제 출발해? 이 단어 오늘 배웠잖아요. When do we leave?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en do we leave? When do we leave? When do we leave? 네. 그럼 우리 언제 시작해는 어떻게 할까요? 시작해, 시작하다는 start이니까 When do we start? When do we start? When do we start? Very good. 우리 언제 만나? 언제 만나? 어떻게 물어볼까요? 만나다는 meet이니까 when do we meet 하면 되겠죠? When do we meet? When do we meet? When do we meet? Very good. 그래서 누군가가 뭐 우리가 뭐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그럼 언제 만나? 언제 출발해? 이런 표현들을 다 물어볼 수 있어요. Very good. 그럼 우리 마지막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Remember to bring 땡땡입니다. 자, 여기서 remember는 기억하다, 기억해죠. 근데 bring은 뭐예요? 가져오다. 그러니까 remember to bring 하면은 뭐뭐 땡땡 가져오는 거 기억해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낚싯대 가져오는 거 기억해. 낚싯대 꼭 챙겨와. 낚싯대 가져와. 이렇게 말해 볼까요?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하면 되겠죠?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Very good. 여기에서 뭐뭐 가져온 거 기억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뭐뭐 가져온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낚싯대 말고 과자 가져오는 거 잊지 마. 과자 꼭 챙겨와. 과자 잊지 마라고 얘기해 볼까요? Remember to bring some snacks. Remember to bring some snacks. Remember to bring some snacks. 어디 놀러 갈때 과자 가져오는 거꼭 잊지 마.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 우산 잊지 마. 아, 비가 올것 같아. 비가 올것 같으니까 우산 꼭 가져와. 라고 말할게요. Remember to bring your umbrella. Remember to bring your umbrella. Remember to bring your umbrella.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배워봤는데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drop the beat.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Would you like to come? Would you like to come? When do we leave? When do we leave?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Good job!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Here's the picture again. Yes. These two friends are talking on the phone. 전화 통화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한 친구는 fishing, go fishing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야. 같이 갈래? 그래서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낚시하러 갈 거야. 자, 같이 갈래? 이렇게 공손하게, 정중하게 초청을 했어요. 자, 이 빈칸,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땡땡, to come. 자, 이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보세요. 3, 2, 1.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따라해보세요.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Would you like to come? I'm going fishing this weekend. Would you like to come? Very good. 그래서 나랑 함께 할래? 우리 같이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자, 아까는 come, would you like to come? 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번에 그 come을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나와 함께 할래?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 우리 참여하다, 참가하다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 배웠는데요.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Join me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네, join. 참여하다, 뭐 함께하다 이런 단어인데 나와 함께하다 라는 뜻에서 Would you like to join me? 자, 따라해 보세요. Would you like to join me? Would you like to join me? Very good.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너무 좋아. 어제 출발해? 라고 물어봅니다. I'd love to. When do we? 땡땡. 자, 이 땡땡, 이 빈칸에 출발, 떠나다 라는 단어를 넣어보세요. 3, 2, 1. When do we leave? 맞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I'd love to. When do we leave? I'd love to. When do we leave? Excellent. 자, 우리 언제 출발해? 토요일 아침에 출발한대요. 그리고 낚싯대 챙기는 거 기억해. 낚싯대 챙기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아침이니까 on Saturday morning 이렇게 답하고 그 다음에 땡땡 bring your fishing rod. 자, 기억해. 기억해가 힌트예요. 3, 2, 1.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On Saturday morning.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On Saturday morning. Remember to bring your fishing rod. Good. 알겠어. 재밌겠다. 라고 답합니다. Sure. That sounds fun. Sure. That sounds fun. 아,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오늘은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친구들을 초대하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재미있는 활동할 때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친구 자신 있게 초대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은 방학 계획을 짤 때 Some of you might have made plans to go on a trip. 여행을 할 계획을 짠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Some of you might have decided to do something. 무엇을 하기로 결심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무엇을 배우고 싶다 라고 계획을 짠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오늘 더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2. Plans for summer vacation. Wednesday. I want to learn. I can say what I want to learn in summer.
0: It's Brain Up Your Brain Time, everyon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What are they doing?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They are watching TV. TV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TV를 보면서 이 남자아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 강아지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멈춰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무엇을 훈련하다 혹은 훈련시키다 라는 단어를 같이 읽어볼게요. 바로 train. train입니다. 자, 우리 TV 속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자, 이 어른, 이 여자 어른분이 지금 강아지를 열심히 돌봐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을 돌보다 라는 뜻도 배워볼 건데요. take care of. 한번 더 읽어볼까요? take care of.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TV를 보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나요? Animal shelter라고 써져 있죠. 자, 우리 동물 보호소라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Animal shelter. Animal shelter. Very good, everyone.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today's dialogue를 함께 들어봐요.
2: What will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1: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How about you?
2: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1: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0: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다이얼로그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선생님하고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want to learn how to dogs입니다. 자, 우리 빨간 부분이 핵심 부분이죠. I want to learn how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고요. 자, 이 표현은요. 나는 무엇 무엇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how to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이게 무엇 무엇 하는 법이란 뜻이고요. I want to learn은 나는 배우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n 우리 그렇다면 우리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를 훈련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 I want to learn how to dogs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단어. Can you remember? 맞아요. 바로 train이었어요. 읽어볼까요?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Good.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수영을 더 빠르게 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faster라는 단어가 더 빠른 혹은 더 빠르게라는 의미고요. 무엇을 더 빠르게 하고 싶어요?

걷다라고 하죠? 수영하다. 수영하다라는 동사는 swim입니다. Let's read. I want to learn how to swim faster. I want to learn how to swim faster.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ve always wanted to. Animals. 자, 여기서 앞부분이죠. I have가 줄여서 I've로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I have always wanted to.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나는 항상 무엇 무엇을 하고 싶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나는 항상 동물을 돌보고 싶었어라는 문장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동사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돌보다라는 동사 기억하나요? 맞아요. Take care of를 사용하면 됩니다.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한번 더.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 볼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고 싶었어입니다. 여기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my favorite idol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만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겠죠? 자, 어떤 단어일까요? M으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meet. 우리는 문장을 읽어볼 거예요. I've always wanted to meet my favorite idol. One more time. I've always wanted to meet my favorite idol. Good. 자, 다음 표현은요. Then we can, at on animal shelter인데요. 자, 우리 animal shelter는 어떤 단어였죠? 배웠죠? 맞아요. 동물 보호소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we can입니다. 자, 우리 can이라는 뜻은 무엇을 할수 있다,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we can 뒤에 동사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무엇 무엇을 할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그럼 우리는 동물 보호소에서 돌수 있어라는 문장입니다.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돌수 있어 혹은 돕 도움을 주다라는 단어 help가 들어갑니다. Let's read.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One more time.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같이 영화를 찍을 수 있어. 자, 여러분 여기서 movie가 영화고요. Together의 뜻은 함께라는 뜻이죠.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영화를 찍다, 무엇을 찍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film입니다. Film a movie가 영화를 찍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전체 문장을 읽어볼게요. Then we can film a movie together. One more time. Then we can film a movie together.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선생님이랑 열심히 chant 불러줄 수 있죠? Hit the music, please.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Well done, everyone. Okay, everyone. Let's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다이러그를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Let's review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우리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지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무엇을 배우고 싶는지라는 대화를 나눴는데요. Let's look at our first sentence.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볼까요? 우리 여자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What will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자,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during이라는 단어 혹시 알까요? During은 무엇무엇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뜻은 너는 여름 방학 동안에 무엇을 할 거야?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What will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What will you do during summer vacation? 우리 남자아이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I want to learn how to dogs. 자, 첫 번째 부분만 읽었는데요. 저는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죠? 무엇무엇 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걔를 훈련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죠.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훈련하다라는 train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How about you?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어떤 뜻이죠? 그럼 너는 어때? 혹은 너는? 이라고 같은 질문을 지금 되묻는 겁니다. 자, 요거 전체적인 문장 다 읽어볼 거예요.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How about you? 한번 더. I want to learn how to train dogs. How about you? Good.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무엇을 굽다라는 표현은 bake입니다. 읽어볼까요? Bake. Bake. Good. 자, 이번에는 나는 쿠키 굽는 법을 배우고 싶어라는 문장이에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Bake입니다. Let's read. I want to learn how to bake cookies. One more time. I want to learn how to bake cookies. Good. 자, 그러면 우리 여자애는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나요? I've always wanted to, animals. 자, I've always wanted to는 나는 여태까지 쭉 항상 무엇을 하고 싶었다라는 표현이었죠. 바로, 강아지 혹은 이 고양이, 이 전체적인 다 동물들을 돌보고 싶었다라는 문장입니다. Take care of를 넣어서 읽어볼 거예요.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또 읽어볼 거예요. I've always wanted to Take care of animals.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Then we can, at an animal shelter. 마침 이들은 동물 보호소하고 관련된 TV쇼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동물 보호소에서 도울 수 있어라는 문장이죠.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이었죠? 도울 수 있다. Can 뒤에 help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마지막으로 한번 더. Then we can help at an animal shelter.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었는지에 대한 표현을 배웠는데요. 딱한 가지 선생님이랑 문장을 만들고 오늘은 say goodbye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무엇을 하고 싶었어 라는 문장 기억하나요? 선생님은 저는 항상 등산을 하고 싶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 넣어서 같이 해볼까요? Let's start. I've always wanted to Climb a mountain. Very good, everyone.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back to All in One 자등양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기분은 어때요? 쌤은 항상 기분이 행복합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날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습니다. That's right. Today is Wednesday.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일주일이 반이 간 거야.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해봅시다. 자, Wednesday는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듣기, listening 하는 날이죠? Wednesday is for listening. 선생님이랑 재밌게 또 들어보자, 오늘.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나요? Week 24. Math is a fun subject. One more time. Math is a fun subject. Math가 뭐였지? 그렇지, 수학이지요. Fun은 재미있는, subject는 과목이지요. 그래서 합쳐보면 수학은 재미있는 과목이에요가 이번 주 주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자. 자, 듣기 시간에는 항상 뭐가 있나요? 미션이죠.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get from her friend? One more time, 잘 들어봐.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get from her friend? 자, Chrissy는 친구로부터 몇 개의 풍선을 받니에요? 모르지요. 뭐 100개도 될 수 있고 1000개도 될 수 있고 정답을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잘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쫑긋해서 잘 듣고 와보세요.
1: Today is math quiz day. Are you ready?
0: Yes, teacher. I'm ready.
1: Chrissy has three balloons,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have?
0: Ah, 3 + 1 = 4.
1: Well done. This time, I have 9 bananas, and I eat 6 of them. How many are left?
0: 9 - 6 = 3.
1: You did a great job. You're a math star.
0: 얘들아, 잘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잘 들어보자. 귀 쫑긋하고 어깨 쫙 펴고 알았지? 시작!
1: Today is math quiz day. Are you ready?
0: One more time.
1: Today is math quiz day. Are you ready?
0: 자, 뭐라고 했나요? 빠밤. 자, 선생님, teacher가 말씀하십니다. 자, today is math quiz day. Are you ready? 라 그러지요. 자, today is math quiz day. 오늘은 뭐 하는 날이래요? Math quiz. 수학 퀴즈가 있는 날이래요. Are you ready? 너 준비됐니? 라고 하지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Today is math quiz day. Are you ready? 자,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Today is math quiz day. Are you ready? 우리 왜 퀴즈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퀴즈라고 안 하고 quiz. Okay? 자, 오늘 수학 퀴즈가 있는 날이래요. 엄청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2: Yes, teacher. I'm ready.
0: 자, 크리시가 Yes, I'm ready 라고 하는데 들었어요? 다시 한번.
2: Yes, teacher. I'm ready.
0: 자, 크리시가 Yes, teacher. I'm ready 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전 준비됐어요. 라고 그러죠? 자, 우리 해보자. Yes, teacher.

0: I'm ready. 친구들 잘해? Yes, teacher. I'm read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줄 때 선생님 가장 행복한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러워. Yes, teacher. I'm ready. 항상 준비된 자세.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했나요?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드디어 이 문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1: Chrissy has three balloons,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have?
0: One more time.
1: Chrissy has three balloons,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have?
0: 잘 들었어요. 엄청 길었지? 확인해 봅시다. 빠밤. Teacher,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Chrissy has three balloons. Chrissy는 세 개의 balloons. Balloons가 풍선이자 세 개의 풍선을 갖고 있어요.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그리고 친구가 그녀에게, Chrissy에게 one more balloon. 한 개의 풍선을 더 준대요. 몇 개의 풍선을 준다고? 한 개. One more balloon. Okay? 자,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have? 자, 몇 개의 풍선을 Chrissy는 가지고 있나요? 라 그러네요.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읽어줄게. 잘 들어봐. Chrissy has three balloons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have? 벌써 문제를 푼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맞아, 그거 답, 정답 맞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 Chrissy has three balloons. Chrissy has three balloons.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잘했어.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have?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have? Chrissy는 이제 몇 개의 풍선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 문제 풀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또? 아, three plus one equals four. 들었나요? One more time. 아, three plus one equals four.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자, 볼게요. 아, three plus one equals four. 자, 3 더하기 1은 4네요. 라고 자신있게 쌤이 말하죠, 크리스가. 자, 3개의 balloons가 있고 친구가 하나 줬으니까 4개 되겠죠, 그쵸? 자, 해볼게요. 아, three plus one equals four. 우리 친구들 차례. 아, three plus one equals four. 3 더하기 1은 4예요. 라 그러지요. 퀴즈 하나 맞춘 것 같네, 그쵸? 자, 그 다음에 티처가 뭐라 하나 또 들어볼까요?
1: Well done. This time, I have 9 bananas, and I eat 6 of them. How many are left?
0: One more time.
1: Well done. This time, I have 9 bananas, and I eat 6 of them. How many are left?
0: 좀 길었어. 선생님이랑 다시 보자. 빠밤. Teacher가 well done. 잘했어. Well done. 잘했습니다. 라고 하시죠. This time, 이번에는 I have 9 bananas and I eat 6 of them. 이게 무슨 뜻일까? 나는 아홉 개의 bananas, 바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I eat 6 of them. 여섯 개, 그 중에 여섯 개를 먹었대요. How many are left? 몇 개가 남았나요? 라고 그러죠. 벌써 정답을 푼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전에 한번 볼게요, 다시. Well done. 잘했어. This time I have 9 bananas and I eat 6 of them.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Well done. Well done. This time I have 9 bananas. This time I have 9 bananas and I eat 6 of them. And I eat 6 of them.

0: How many are left? 몇 개 남았나요? How many are left? 잘했어요. 아홉 개의 바나나가 있어. 그리고 여섯 개를 벌써 먹었대. 그러면은 볼까요? 몇 개가 남았을까요? 자, 들어볼까요?
1: 9 minus 6 equals 3.
0: One more time.
1: 9 minus 6 equals 3.
0: 잘 들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9 minus 6 equals 3 라 그러지요. 자, 9 빼기 6은 3이에요 라고 하죠. 잘 풀은 것 같아, 그쵸? 9개의 바나나가 있는데 6개를 먹었으니까 3개 남죠, 그쵸? 자, 9 minus 6 equals 3.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9 minus 6 equals 3.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2: You did a great job. You're a math star.
0: One more time.
2: You did a great job. You're a math star.
0: 이제 크리스가 두 문제를 다 맞춰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Oh, you did a great job. 너 정말 잘했어. You're a math star 라고 합니다. 자, star는 반짝반짝 별이죠. 그래서 math star 하면은 수학을 정말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수학 반짝반짝 별, 수학의 별, 수학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자, you did a great job. 잘했구나. You did a great job. You're a math star. 너 수학 정말 잘하구나. You're a math star. 잘했습니다. 이 문제를 혹시 풀었다면 우리 친구들도 math star예요.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은 English star니까요. 자,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퀴즈 확인해 볼게요.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get from her friend? Chrissy는 친구로부터 몇 개의 풍선을 얻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기억이 날랑말랑, 그쵸? 한번 들어볼까?
2: Chrissy has 3 balloons.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0: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이니까 정답은 one이지요. 친구가 한 개 풍선 줬다 했죠? 잘했어요. 자, 우리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Number one, how many bananas does the teacher eat? 선생님께서 몇 개의 바나나를 드셨지요? 기억나나요? 한번 들어볼까?
2: I have 9 bananas. And I eat 6 of them. How many are left?
0: 자, 뭐라고 하셨죠? I have 9 bananas and I eat 6 of them. 여섯 개를 드셨다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3, 6, 9 중에 6가 되겠지요.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바로 true or false가요. Chrissy ends up with 5 balloons in total. Chrissy는 총 5개의 balloons를 가졌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2: Chrissy has 3 balloons.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have?
1: 3 plus 1 equals 4.
0: 3 plus 1 equals 4였죠. 그래서 정답은 false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The teacher starts with 9 bananas. 처음에는 선생님께서 9개의 바나나를 가지고 계셨나요?
2: This time, I have 9 bananas.
0: I have 9 bananas. 그래서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True. Very nice. 자, 그럼 이번에는 크리스가 되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2: Today is math quiz day. Are you ready? Chrissy has 3 balloons, and a friend gives her one more balloon. How many balloons does Chrissy have? Well done. This time, I have 9 bananas, and I eat 6 of them. How many are left? You did a great job. You're a math star.
0: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수학 문제 잘 풀어봤

수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진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전치사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들 바로 퀴즈를 통해 한번 복습해볼게요. 준비되셨죠? 자,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He stayed there for 3 hours. 그는 약 3시간 동안 거기 머물렀다. 약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자, A, among, B, along, C, about 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C의 about이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쯤 된다 할 때 about을 사용했습니다. He stayed there for about 3 hours. 자, 이렇게요. 정확히 3시간인지는 모를 때 약 3시간 정도 about 3 hours 이렇게 나타내요. A, among 뜻이 무엇이었죠? among 하면 그렇죠. 여러 가지들 중에서 사이에서 자, 그런 뜻이고요. B, along은요. 자, among과 비슷하지만 무엇을 따라서 라는 의미의 전치사였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C, about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Question number two. Most birds, ostriches can't fly. 대부분의 새들과는 달리 타조들은 날지 못한다. 자, 뭐뭐와 달리 전치사 찾아볼게요. A, unlike, B, like, C, with 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A에 unlike가 들어가야겠죠. like, B의 like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인데요. 그것의 반대말, 다르게 이것은 A의 unlike였습니다. C의 with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뭐뭐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라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unlike most birds, ostriches can't fly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마지막 문제, 3번 문제 갑니다. Question number 3. The deer ran away in the woods. 그 사슴은 숲을 통해 도망갔다. 무엇을 통해서입니다. A, among, B, through, C, about. 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3, 2, 1. 정답은요? 맞습니다. B에 through가 들어가야겠죠. 무엇을 통해서, 통과해서 라는 뜻입니다. A, among 사이에서 아니고요. C, about 무엇무엇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The deer ran away through the woods 라고 해주세요. 자,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유닛 10 주요 전치사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전치사라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죠. 명사나 동사들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전치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치사들 중에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정말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개의 재미있는 지문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전치사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됐죠? 좋아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92쪽에

스텝 업! 첫 번째 질문을 같이 볼게요.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진 본적 있나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남극 대륙이에요. 아주 추운 것으로 유명하죠. 남극 대륙에 가면 이렇게 거의 전체 다 눈으로 뒤덮여 있고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남극 대륙이 사막이라고 하면 혹시 믿으시겠어요? 사막?

대륙이 사막인데? 이 남극 대륙이 사막이다? 거짓말 같은데요? 자, 오늘 지문 읽으면서 한번 왜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Deserts are dry places. Deserts 하면요, 사막이에요. 네, 오늘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이 사막들은요, are dry places. 건조한 장소들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사막은 건조 기후에 많이 발달된 그런 곳이죠. 사막은 건조하고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Which is the driest among all deserts? Which가 나오면 어떤 것이라는 의문 대명사죠. 어떤 것. 어떤 것이 the driest 하면은요. 가장 건조한 이에요. 우리 이렇게 EST를 붙이면 최상급이라고 해서 가장 뭐뭐한 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반드시 the랑 같이 나와요. The driest 하면 가장 건조한, 여기 나왔죠. dry의 최상급, 가장 뭐뭐한 이란 뜻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er이 붙으면 무엇이었어요? er이 붙으면 더 뭐뭐한 비교급이 되는데 est가 붙으면 최상급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것이 가장 건조할까요? The driest 여기 뭐가 생략되었어요? Desert. 사막이 생략되었죠. 어디가 가장 건조한 사막일까요? Among all deserts. 모든 사막들 중에서요. 그렇죠? Among 우리가 배웠던 표현 나왔습니다. 당연히 뒤에 명사가 온거 보이시죠? 모든 사막들 중에서 어디가 어떤 것이 가장 건조할까요? 자, 모든 사막들 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것으로 사하라 사막도 있고, 몬순 사막이란 곳도 있고요, 아라비아 사막 등등등 아주 많은 사막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건조할까요? You may think it's the Sahara Desert without a dot. 나왔죠? 당신은 may 하면 우리가 배웠던 조동사입니다.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추측하는, 무엇무엇일지도 모른다. 혹은 아마 일 것이다. 그런데 think가 나왔으니까 당신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It's the Sahara Desert. 그것은 즉 앞에 나왔던 가장 건조한 곳이 사하라 사막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Without a thought. Thought 하면은 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발음할 때 thought, b를 발음하지 않고 thought. B를 이렇게 살짝 생략하고 발음합니다. 의심. 근데 앞에 without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의심 없이,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은 아마 가장 건조한 곳을 사하라 사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사하라 사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막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가 제일 건조하겠지. 자,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But 그러나 the answer is 안탈티카. 안탈티카라고 하면 남극 대륙이에요. 우리가 아까 사진에서 봤던 눈으로 뒤덮인 그곳 있죠? 거기가 안탈티카, 남극 대륙입니다. 그러나 그 정답은 남극 대륙입니다. 여러분, 가장 건조한 the driest desert가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남극이래요. 믿겨지시나요? 네. Isn't it covered with ice, not sand? Isn't it? 하면은 그거 그렇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be 동사 여기 나왔죠. be covered with 하면 무엇무엇으로 덮여 있다라는 겁니다. with 무엇무엇으로 be covered. cover 하면 가리다, 덮다죠. 그런데 앞에 be 동사 그리고 뒤에 ed가 붙으면 덮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덮여져 있지 않나요? 무엇으로? ice. 얼음으로요. not sand. 모래가 아니라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막은 모래로 덮여 있잖아요. 그렇죠? Isn't it very cold too? 거기 very cold 하면은 여기 차가운이란 뜻입니다. 거기 굉장히 차갑지 않나요? 자, 이렇게요. 거기 사막인데 모래로도 안 덮여 있고 춥지 않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게 궁금하잖아요. Why is it a desert?
왜 그게

사막인가요? 묻고 있습니다. Well, a desert is about rain, not sand or being hot. 자, 정답이 나왔어요. Well 하면 이런 뜻이에요. Well, a desert, 그 사막은요, about 무엇무엇에 대한, 뭐뭐에 관한 것입니다. Rain, 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비랑 관련해서 정의를 해요. 뒤에 나왔죠? Not sand, 모래도 아니고 being hot, 뜨거워지는 뜨거운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not sand or being hot을 풀어서 얘기하면 자, 여기 about, not about sand or not about being hot이라고 해요. 모래에 관한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요. 근데 줄여서 not sand or being hot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맞게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사막이라는 것은 비에 관한 거지, 모래나 혹은 뜨거운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사막을 정의할 때 모래가 없어도 사막이 될수 있고요. 뜨겁지 않고 추워도 사막이 될수 있어요. 뭐? 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뜨거워도 모래가, 차가워도 모래가 없어도 사막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This cold desert gets very little rain or snow, so it is very dry. 나왔죠? This cold desert 하면요. 이 차가운, 추운 desert, 사막은요. 즉, 무엇을 뜻하겠어요? 차가운 사막? 그쵸? Antarctica라고 하는 남극 대륙이요. 이 남극 대륙을 cold desert, 차가운 사막이라고 합니다. Gets very little rain, 아주 적은, little 하면 거의 없는이에요. 거의 없는 비와 눈을 얻습니다. 즉, 비나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친구들, little 보이시죠? 이게 중요한 건데요. 거의 없는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all little 배웠어요. all little. 우리가 읽었던 지문들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약간의 란 뜻이에요. All little 하면요, 약간 있다 이런 긍정적인 뜻이에요.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all을 생략하고 little만 적어주면 거의 없다, 부정의 의미를 가져요. 아시겠죠? A 이한 글자의 알파벳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A little 하면 조금 있다란 뜻이고, little 하면 거의 없다란 뜻입니다. 자, 여기선 A가 없으니까 very little rain or snow 하면 눈이나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So it is very dry. 그래서 그곳은 very, 매우 건조합니다. 자, 이렇게 지문이 마무리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나왔던 사진. 눈으로 뒤덮인 그 남극 대륙이 왜 사막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사막 중에서도 그냥 사막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이기도 하대요. 눈이나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도 믿기지는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진짜 그래요. 사막은 비가 얼마나 오는지 이 강수량을 가지고 사막이라는 것을 판단한다고 해요. 추워도 사막이 될수 있고, 그 다음 모래가 없어도 사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지식을 얻어갔죠?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 지문 안에 있는 grammar 포인트도 살펴볼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among all deserts. 모든 사막들. 자, 뒤에 복수 명사가 왔고요. among 하면 뭐뭐 중에서가 됐었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몽이랑 꼭 구분해야 되는 거 무엇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Between 기억나죠? Between 하면 뒤에 two가 같이 세트로 와야 돼요. 두개 중에서, 두개 사이에서가 between이고, 자, 이렇게 어몽은 뒤에 세개 이상 여러 개, 모든 사막들이라고 씁니다. 자, 여러분, 구분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without a thought.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죠? without은 뭐뭐 없이가 됩니다. with의 반대말이죠? 자, 세 번째는 about rain.
비에 관한, about, 뭐뭐에 대한, 뭐뭐에 관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about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쓸 때는 또 어떻게도 쓴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략적인 정도를 나타낼 때도 쓰죠. It's about 3 hours. 3시간 정도 돼. 자, 그런 식으로요. 좋습니다. 우리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골라볼게요. 첫 번째, 사막은 더운 지역을 의미한다. 자, 우리 친구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It's not about being hot. 뜨거운 거, 그러니까 뜨거운 것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추워도 사막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사막은 건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맞아요? 그렇죠. About rain, 비에 대한 거라고 했죠. 즉, 강수량이 얼마나 오냐, 얼마나 건조하냐를 가지고 사막이라는 것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건조한 지역, 2번이 되겠고요. 3번, 사막은 모래로 덮인 지역을 의미한다. About sand였나요? 아니에요. 모래로 덮여 있지 않아도, 눈으로 덮여 있어도 사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찾아 쓰라는 것은 그 단어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라는 거예요. Antarctica is a 자, 남극 대륙은 무엇이죠? 사막입니다. Desert 써주세요. 사막. Desert. It is a very place because there is almost no or snow. 자, 그곳은요, 매우 어떤 지역이에요? 어떤 장소냐? 건조한 장소다라고 했었죠. Dry 그대로 써주시고요. Because, 왜냐하면, there is almost no.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 비 혹은 눈이요. 그쵸? Rain or snow라고 적어줄게요. 좋습니다. 우리 그럼 이제 그 다음 지문, 두 번째 지문 살펴볼 건데요. 자, 아래 있는 사진을 보니까,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 친구들? 네, 멀리서 보면 어떤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 사실은 예술 작품이에요. 이 예술 작품은 무엇인지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There is a singing tree on a hill.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사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There is. 무엇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뒤에 나오는 게이 문장의 주어죠. Singing tree. 노래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디에? On a hill. 언덕 위에요. Hill이라고 하면 언덕입니다. 아까 보셨죠? 사진에서 언덕 위에 어떤 큰 나무가 있어요. But it is not a real tree. 그러나 그것은 그 앞에 나온 singing tree가 되겠죠? 그 나무는 아니에요. Real tree. 진짜 실제 나무는 아닙니다. It is a metal tree. 나왔죠? 그것은 금속나무예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Each branch is a metal pipe. each, 각각의란 뜻인데 뒤에, 그렇죠. 단수 명사 온다고 했죠. 각각의 branch, 나뭇가지는요. 따라서 동사도 단수입니다. is a metal pipe. 금속 파이프 하면은,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 파이프 있죠? 금속 관입니다. 무엇이? 각각의 나뭇가지들이 금속 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속 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가 뻥 뚫린 파이프 있죠? 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Is it a singing tree? 왜 그것은 singing tree? 노래하는 나무인가요? 나무가 어떻게 노래를 해요? The wind blows through its pipe. 그 바람이요. blow 하면 붑니다. blow. 자, 뒤에 s 붙었죠? 3인칭 단수니까요. 바람이 붑니다. through 나왔어요.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through. 무엇이었죠? 그렇죠. 어딘가를 통과해서 혹은 통해서인데 뒤에 파이프가 나왔으니까 통과해서라는 뜻이 어울리겠죠. 그 관들을 통과해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관을 통과해서 불어나간다는 거예요. Then they make sounds. 그러면, 그러니까 그 바람이
관들을 통과해서 불어나가면 they make sounds. 그것들은 make sounds.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기들, 플루트나 혹은 단소, 이런 것도 모두 관의 모양으로 생겼죠. 피리 같은 것들. 그 관에 우리가 바람을 후 불면 소리가 나죠. 그 원리처럼 이 나무에 있는 각각의 나뭇가지, 금속 관들을 바람이 통과하면서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관들이 보시면 아까 사진을 자세히 보면 길이도 다르고 두께, 크기도 달라요. 그러면 바람이 나갈 때마다 각각의 관들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겠죠. 얇은 것은 조금 높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좀 두꺼운 것은 굵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나뭇가지에서 내는 소리들이 다릅니다.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로 어우러지면 어떤 음악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inging tree라고 부릅니다. People enjoy beautiful views while the tree and wind make music. 사람들은 enjoy, 즐겨요. beautiful, 아름다운 view, 경관을요. 그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름다운 경관도 보입니다. While the tree and wind play music. 그 나무와 바람이 play music,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에, while은 무엇뭐 동안에라고 해석해요. 그동안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관도 즐깁니다. It is like being a fairy tale with a singing tree. 그것은요, like being 하면 있는 것과 같습니다. like가 뭐뭐와 같은이라는 전치사잖아요. 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In a fairy tale. fairy tale은 동화예요. 마치 동화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동화냐? 뒤에서 꾸며줘요. With a singing tree. 노래하는 나무가 있는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The Singing Ringing Tree is a fun musical sculpture in England. 라고 되어 있죠? The Singing Ringing Tree. 그 나무를 이렇게 불러요. 노래하는 ringing 하면 울리는, 울려 퍼지는. 그래서 Singing Ringing. 그냥 이름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그 Singing Ringing 나무, tree는요. fun, 재미있고, musical, 음악적인 sculpture, 조각품입니다. 예술 작품이에요. 어디에 있는? England. England, 영국에 있는 그런 재미있고 음악적인 조각품입니다. 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네, 실제로 영국에 여행을 가면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로 되어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되면 이 Singing Ringing Tree 보러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이제 Grammar Point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through its pipe. through 보이시죠? 무엇무엇을 통해서 혹은 통과해서 라는 뜻입니다. 뒤에 그것의 파이프들을 통과해서, 통해서. 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like being in. 자, 아까 나왔었죠? in 하면은 그 뒤에 어디 어디에 being, 있는 것과 like, 같은. 자, 이렇게 해석돼요. like는 뭐뭐와 같은이니까요. 자, 두 개의 전치사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그래, 밑줄 친 Why is it a singing tree에 대한 답을 골라봅시다. 아까 지문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찾으셨죠? Why is it a singing tree? 왜 그게 노래하는 나무예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죠? 지문을 읽었으니까요. 찾아보면요. 첫 번째. 새들이 나무 위에서 노래해서. 맞나요? 새들이 그 나무 위에서 노래해서 노래가 울려 퍼졌나요? 아니었죠? 정답 아니고요. 두 번째, 진짜 나무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서. 진짜 그 나무에서 어떤 스피커를 통해 음악이 흘러나왔나요?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요. 세 번째, 바람이 관을 통과하면 소리가 나서. 맞습니까? 그렇죠. The wind blow through the pipe. 기억나죠? 그 바람이 관을 통과해서 불면 소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의 정답, 3번에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alse에 F를 써주세요. 첫 번째, 노래하는 나무는
경치를 볼수 있는

언덕 위에 있다. 맞나요? 그렇죠. It's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beautiful view를 관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1번은 true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노래하는 나무 옆에서 음악 공연을 한다. 맞아요? 그 옆에서 음악 공연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자, 이것은 거짓이에요. false에 F 써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지문 두개 읽고 그 안에 있는 grammar 포인트 찾아봤고요.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전치사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글 속에서 확인하니까 좀더 여러분 뜻을 확실하게 알수 있었죠? 좋습니다. 네,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봅시다. 네, 오늘의 수업 마무리는요, Wisdom Quiz, 지혜 퀴즈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 전치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부터 바로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 Happiness is nothing, someone to share it, 해석하면요. 행복은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 행복은요, 옆에 있는 같은 사람과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해요. 자,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빈칸에 어떤 전치사가 들어갈까요? Happiness is nothing. 그렇죠. Without someone to share it. 함께. 그렇죠. With. 자, 이렇게 해요. Happiness is nothing without someone. 행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without someone.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요. 그렇죠. 위에 share it with.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런 뜻이 되고요. 두 번째. Others, a true friend is always there for you.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 달리 진정한 친구는 항상 네 곁에 있다. True friend, 진정한 친구는 always there for you. 당신 옆에 있습니다. 자, 빈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Unlike가 들어가야겠죠. Like의 반대말, 뭐뭐와 다르게. 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Success comes in the way of hard work. 성공, success. 성공은 노력의 길을 따라서 온다. 자, hard work 하면 노력인데요. 그 길을 따라서 온대요. 길을 따라서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Along 기억나시죠? 어몽과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어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명언을 혹은 지혜를 우리가 배운 전치사를 활용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아주 재밌겠죠? 좋습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주요 전치사들 중요한 거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복습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See you next tim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우후.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네.
0: 오늘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1: 뭐죠?
0: 자, 슬기 씨가 여러분들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진행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MC도 하고
1: 아, 맞아요.
0: 뭐 기자 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하나 연극인입니다.
1: 오, 맞아요.
0: 맞죠?
1: 저 연극하고 있어요, 진짜.
0: I know.
1: 네.
0: 그래서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1: 네.
0: 아니, 슬기 씨가 하는 연극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극인 분을 몇 분 알게 됐어요. 왜냐면
1: 맞아요. 주변에 좀 계시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연극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 네.
0: 저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1: 아이.
0: 근데 그 긴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1: 일단은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사가 짧아요.
0: 이런 슬픈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펙트고 그걸 또 이런 연기 또 담아서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이 강연하는 자리조차 네. 모두 대사거든요.
0: 근데
1: 술술 하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0: 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아유,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0: 멋집니다. Alright, so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거 저의
1: 오,
0: 마음입니다, 진짜. 와,
1: 맞아요.
0: 자. 이거, 그냥, 이게 되나요? 진짜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나요?
1: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0: 와.
1: 왜냐면 이 사람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0: 오.
1: 예, 저절로 터득이 돼요. 연습을 또 오래 하잖아요.
0: 아예 생각도
1: 예.
0: 못했습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1: 세트예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1: 맞아,
0: 하겠습니다.
1: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0: 아.
1: 아니, 연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봐야죠.
1: 좋습니다. 과연 연극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네, 안녕하십니까? WCB 뉴스 박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Is this interview not in English?
1: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how remember script everything you remember.
2: Oh, how do I?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Wow, your brain is so nice.
2: Yeah, I
1: Wow.
2: have a pretty good memory.
1: Good.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English, sorry.
1: 아, yeah, I forgot.
2: No,
1: Yes.
2: no problem.
1: Yeah.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audienc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Yeah.
1: Wow,
2: Wow.
1: you're the best.
2: Thank you.
1: Thank you.
0: Alright. 자, 오늘은 그래서
1: 예.
0: 뭔가 대사라는 거, 뭐 외우는 거 이런 거
1: 그쵸.
0: 있잖아요. 이런 어휘 그리고 덩어리 표현도 나올 거고요.
1: 오케이.
0: 뭐 예를 들어 뭐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Yeah.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Mm-hmm.
0: 자, 제가 제일 궁금한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겁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1: 네.
0: 대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1: 예.
0: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나요?
1: 보통은 그런데 이게 작가님께 좀 양해를 구하죠. 왜냐하면 내 입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0: 아, 이건 그러면은
1: 예.
0: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1: 이제 약간
0: 있다.
1: 유연하게
0: 오케이.
1: 합의하에 가능은 해요.
0: 너무 궁금했습니다.
1: 예.
0: Alright.
1: How do you all those lines? 라인스가 대사네요. 보니까 예. 모든 그 대사들을 How do you 외운다?
0: Yes.
1: 외우나요?
0: 동사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외우다는 그거잖아요. 기억하는 거니까. Remember잖아요. 예.
0: 오케이.
1: How do you remember all those lines? Remember. 예.
0: 지금 순간 remember 스펠링을 모르나 했는데
1: 예.
0: 모를 수도 있죠.
1: 아.
0: 보겠습니다. 자, remember 썼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늘은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것을 집중으로 한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맞게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do you, all those lines. 정답?
1: 맨날 이 memorize랑 remember 헷갈려요, 제가.
0: 이 remember는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에 넣었다가 이거를
1: 네.
0: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어떻게
1: 기억을
0: 보면.
1: 되살리는.
0: Right. 유지하거나 꺼내거나 이런 느낌인데,
1: 네네.
0: memorize 한다는 것은 입력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1: 아하.
0: Right. So, memorize, 제가 그래서 memorizing을 잘 못합니다. So, memorize, 동사 되겠고요. 자, 참고로, 암기라고 명사로 하면 뒤에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1: Memorize.
0: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1: 가만있어보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Right.
1: Memorizer. 아니에요?
0: Z
1: Memorization.
0: something like that.
1: Memorization.
0: 이렇게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틀리면서 써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1: 이렇게 익숙치 않죠?
0: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써보시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Memorization이라고 하면은 이건 암기라는 명사.
1: 네.
0: 이 기본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학구적인 단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
1: 네.
0: 그냥 회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대사를 얘기를 할 때
1: 네.
0: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단수로도 쓰지만
1: 예.
0: 일반적으로 대사 전체적인 건 한 줄 이상은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복수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lin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ine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Lines.
0: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연극에서 내 대사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1: 오.
0: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수로 써도 되는 겁니다.
1: Yeah.
0: 하지만 뭐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 때 일반적으로 복수.
1: 음흠.
0: 아시겠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1: 의문사 how?
0: How? How do you memorize? 그냥 do you memorize? 이러면 당신은 외우나요?
1: 예.
0: 이게 아니라 how do you memorize? 그러니까
1: 어떻게?
0: 그렇죠. 그래서 so how라고 하는 것은 질문, 아, 그 방법
1: uh-huh.
0: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how예요.
1: Yes.
0: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방법 아닌가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So how 뒤에 어수는 뭐다 항상?
1: 의문사.
0: 의문사는 예고요.
1: 질문형.
0: 질문.
1: 네.
0: 질문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문이 아니에요.
1: 예.
0: 그렇죠? 그래서 are you, do you, is she, does she 이런
1: yes.
0: 식으로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엄청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1: 진짜 물어봐요.
0: Right?
1: 예.
0: 그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너 외우는 거야? 자, 일단은 너 어떻게 외워를 뭐라 그래요?
1: How do you memorize?
0: How do you memorize? 그 다음에 all those를 드릴게요. All those 단어들.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그렇죠. 그 모든 단어들을
1: 예.
0: How do you memorize them?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오호.
0: 자, 이거 해볼까요? 언니,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딱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딱 지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한 거야, 내
1: 예.
0: 친구. 그랬을 때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That's it.
1: 오.
0: Does she know you? 이게 질문 어순이죠?
1: 예.
0: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1: Does she
0: know you? 어떻게 그녀가 널 아니?
1: 크.
0: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사를 넣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1: 네.
0: 질문 어순 잡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0: 그녀가 널 아니, 너는 암기하니. 그 다음에 how를 너도 늦지 않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Mm-hmm. How does she know you?
1: How does she know you?
0: All 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Wow,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All right, very nic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1: 네.
0: 아, 난 기억력이 꽤 괜찮아요.
1: 오, 자기애가 뛰어나신 분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영국에 사랑받아요.
0: 아.
1: 예,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아, 꽤 괜찮아요. So I
0: 양념을 살짝 친 거죠.
1: I have a pretty 정도 어때요? 꽤.
0: Okay.
1: Yeah.
0: 자,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오, 좋아요.
1: 오.
0: 맞습니다.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되지만 꽤 뭐 예.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세요. 기억력이 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memory를 쓰게 돼요.
1: 아.
0: 오케이? 그래서 have a good memor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억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a memory를 쓰는데요.
1: 네.
0: 아, 맞아. 추억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 추억 얘기를 할 때는
1: 예.
0: 보통 딱 하나의 기억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여러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많죠.
0: 그래서 보통 memories라는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memories를 들으면 추억 얘기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저는 memory란 단어 명사만 아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동사 통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사 뭐 썼죠?
1: 동사 have.
0: That's right. So,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하면 I 기억력이 좋다.
1: Yeah.
0: Memory is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 네.
0: Okay?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기억력 좋다. 어떻게 하겠어요?
1: Oh, you have a good memory.
0: That's right. You have a good memory. How about this? 아,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요? 당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I hope가 아니라
1: I wish.
0: I wish 이러면서 I wish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1: I wish I have a good memory.
0: Alright. 거의 맞았는데
1: 네.
0: 살짝 아쉽습니다.
1: I were
0: I had.
1: 아, 맞다.
0: 네.
1: 과거죠.
0: I wish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는
1: 예.
0: 뒤에 형성은 과거로 갔었죠. 그렇죠?
1: Alright.
0: So 이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have a good memory를 아예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가기. 그게
1: 네.
0: 핵심입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good memory.
1: You have a good memory.
0: I wish I had a good memory.
1: I wish I had a good memory.
0: Alright, 본문 갈게요.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 Yeah.
0: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오.
0: 너무 저도 궁금해요.
1: 그렇죠.
0: 네.
1: 왜냐면 연극은 진짜 생방송이고
0: 제 말이요.
1: 앞에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명 내외는 막 이렇게 앉아 계신
0: 그래서
1: 상황이니까
0: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1: 네.
0: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직히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슬기 씨는 뭐 팬클럽 무슨 뭐 이런
1: 아, 죄송한데 것도... 팬클럽은 없어요.
0: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1: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앞에서
0: 오, 대단해요.
1: 저도 이제 긴장감은 조금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즐길 줄 아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0: 부럽습니다.
1: 예, don't you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나요?
0: Don't you 떨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러면 떨리다, 긴장되다.
0: 네.
1: 약간 그런 don't you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나요?
0: 동사가 와야죠. 이게
1: 동사.
0: 왜냐면 형용사를 덜렁 쓸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0: Don't가 나왔잖아요. 자, hold on.
1: 아, 그러면
0: 힌트를 드릴게요.
1: 비동사
0: get을 써보세요. get.
1: 아, get이 와요?
0: Don't you get.
1: Don't you get. 저는 긴장되는 건 nervous잖아요.
0: Okay.
1: Don't you get 널, 널, 어머,
0: 뭐 다양한

0: 한 단어를 아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1: 저요?
0: 그냥 이것만 알고 있죠.
1: 넓어스는 떨리는 거 무조건 넓어스. 나는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0: 오케이. 네. 그리고 아마 뒤에 부분은 그런 교재, 일반적인 뭐 학창 시절의 교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1: 그쵸?
0: 텐데
1: Inferno.
0: 한번 볼게요.
1: 네.
0: Get nervous. 자, 이게 바로 긴장하다, 떨리다 라는 네. 약간 동작 강조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Right? So get nervous 해지다.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시작이 되지 않느냐.
1: 근데 여기 만약에 따진다면. Don't you be nervous 하면은 말이 안 돼요?
0: 근데 Don't you be nervous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Right?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Aren't you nervous?
1: 아.
0: Right? Don't you be 이렇게 섞어서 구조적으로는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좀 어색해요. 그래서 그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ren't you nervous? 이런 거가 낫죠.
1: 네네. 오케이.
0: 근데 여기서는 딱 그렇게 긴장이 시작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냐. 그래서 Don't you get nervous라고 썼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혹시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1: 완전 처음 봐요.
0: Nerve-wracking?
1: 예.
0: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긴장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1: 예.
0: 보세요. I'm nervous. 말 돼요, 안 돼요? I'm nervous.
1: 나 긴장돼. 말 되는 것 같은데요?
0: 말 되죠.
1: 네.
0: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1: 예.
0: Right? 그 사건은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1: 아.
0: It's nervous. 될까요?
1: 안 된다.
0: 안 됩니다.
1: 예.
0: Nervous는 그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So, 그럴 때는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좀 감이 세기는 한데 얘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아.
0: 그래서 that's really nerve-wracking 이렇게 쓰는
1: 우와.
0: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nervous하게
1: 된 거죠.
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0: 맞아요. 이거는 마치 내가 interested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근데 interesting 한 거는 그 사건이 interesting 한 거고.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아마 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in front of 들어보셨다면
1: 네.
0: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in front of 누구가 뭘까요? In front of 누구?
1: 누구 앞에?
0: 앞에, 앞에서 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1: So
0: in front of who? Of someone or something.
1: 예.
0: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1: In front of you.
0: 내 앞에서.
1: In front of me.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서 있어요. 당신 앞에.
1: I stood.
0: 나는 서 있어요.
1: I am standing.
0: 아하.
1: In front of you.
0: 그렇죠. I'm standing in front of you. Alright. 아는데도 계속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였는데.
1: 그렇다면은 오래 갈 인연은 못 돼요.
0: 자, 다음은요. 이 트림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Burp.
0: Okay, B-U-R-P. 그러면
1: 예.
0: 그 사람 매너 너무 없어.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서 트림을 했어.
1: 아이고, he burped. 맞아요?
0: Mm-hmm.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그렇죠. He burped in front of me.
1: Yeah.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front of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아,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가보겠습니다.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He burped in front of me.
0: Alright, 자 이번에는 get nervous 하지 않아요.
1: 에?
0: 사람들 앞에서 자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right, 자 문장 하나 나와 있습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별로요. 그런 거 익숙해요.
1: 오.
0: 연극인 분들은 좀 괜찮나봐요.
1: 그쵸.
0: 진짜로.
1: 이제는 뭐, 그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예,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0: 많다 보니까.
1: 예.
0: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연극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1: 예, 예.
0: 제가 갔는데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1: 아이고.
0: 제가 앞에 있는데 관객성이 어둡잖아요.
1: 예.
0: 딱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1: 왜냐면 눈을 마주치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0: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아,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죠.
0: 오케이.
1: 예. 별로요. I'm used to it. 그거에 뭔가 익숙하다. 별로요? 그러면 나는 약 전혀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저는 전 아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Not at all.
0: 오!
1: 어?
2: 이거 너무 좋아요.
1: 그래요?
0: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니지만
1: 예.
0: 이 흐름에서 좋아요.
1: 그죠?
0: 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여기서는 아, 별로 아니다라는 느낌이 기 때문에 얘가 더 가볍죠.
1: 그렇죠.
0: 전혀 아닌 것보다는. 그렇죠?
1: 이거는 아유, 아 긴장 완전한데요. 이거구나.
0: 긴장을 왜 해요? 이런 느낌 수준이고 여기서는

0: 아유, 별로요. 뭐, 그 정도 아니다. 자, 정답은요. Not really.
1: Not really.
0: Not really. 이 정도의 느낌. 자, not really는요. 사실 not과 별 차이가 없어요.
1: 네.
0: 근데 not really 뒤에다 붙여주면은 100% 아닌 건 아닌데, 뭐,
1: 약간은,
0: 별로.
1: 네.
0: 그래서 조금 부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on't you like, 뭐, fried chicken? And, eh, not really. 이러면은, 아. 완전 no.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여전히, 에,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Not really. 얘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1: 에.
0: 부드럽게 녹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만 해도, 에, 별로 not real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1: 뭐요?
0: Really not도 있어요.
1: 오?
0: Really not과 not really는 완전 달라요. 얘는 별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1: 예.
0: 근데 really, 쟤는 really가 앞에 갔죠?
1: 예.
0: 그러면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가 됩니다.
1: 아.
0: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like him. 나 앞에 별로 안 좋아해. 이건데, I really don't like him. 이러면, 나 정말 안 좋아해.
1: 오.
0: 확 올라가죠, 갑자기.
1: 예, 예. 예.
0: 그, 그 두 개 차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아마 이것도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I'm used to it 이라고 하는 건데요.
1: 알죠.
0: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1: 네.
0: 이거랑 헷갈릴 거예요. I used to do something. 나 뭐 하곤 했다.
1: 맞아요.
0: 이거는 used to do something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어?
0: I'm used to it은 나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1: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0: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뭐 하곤 했다는 비동사가 없어요.
1: 아~
0: 그냥 I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시제 같은 거예요. 뭐뭐
1: 아~
0: 하곤 했다인 겁니다. 오케이? 마치 시제 같은 건데 얘는 나는 used가 돼 있다 to 이거 하는 것에
1: 아~
0: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도 뭐 하는 거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용을 당한 거예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도 거기에 used했기 때문에
1: used가 사용하다니까
0: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암기하는 거에 하도 사용을 많이 당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서, 이제 익숙해져.
1: 오, 네네네.
0: 나쁘지 않죠, 그쵸?
1: 네.
0: So, I'm used.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지? 뭐뭐 하다에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1: 그쵸.
0: So, to 동사 원형이 아닌 거예요. You have to be careful.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영어로 뭐죠?
1: Spicy food?
0: 나, 매운 음식에 익숙해?
1: I'm used to spicy food.
0: That's right. I'm used to spicy food.
1: Yeah.
0: Or, eating spicy food. 이렇게 ing로 해도 됩니다.
1: 네.
0: 자, 그녀는 그 noise 있죠. 잡음 같은 거.
1: 네.
0: Right? 그 noise에 익숙하지가 않아.
1: 아, she isn't used to the noisy.
0: 그렇죠. Noise. 명사. Right, so she's not used to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1: Yes.
0: Okay? So 여전히 used to 동사 원형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 그 두 개를 연관을 아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헷갈려요.
1: 아, 그렇군요.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am used to spicy food.
1: I'm used to spicy food.
0: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1: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0: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used to 뒤에 명사 와도 되지만 ing 형태가 와도 된다.
1: 아하.
0: 먹는 것에 익숙하다. 왜냐면 ing 형태도 결국에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 종류죠. 오케이, 읽어볼게요. Not really. I'm used to it.
1: Not really. I'm used to it.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1: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Alright,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tiempo.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1: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how 질문 어순. 이게 핵심이에요.
2: 네.
1: 자, 걔가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2: how does she know you?
1: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당신은 그 모든 라인들을 외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외워? 당신은 어떻게 외우나요? 그 모든 단어들을.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Words, yes. 읽어보겠습니다. How does she know you?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자, 다음은요. In front of someone, right?
2: 예.
1: 가보겠습니다. 걔는 내 앞에서 트림했어. 그는 내 앞에서 burp했어.
2: He burped in front of me.
1: Alright. 다음은요. 나 내 앞에 서 있어.
2: I'm standing in front of you.
1: 오,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Get nervous로 써볼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He burped in front of m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Silgi Park. Yeah. Oh, hello.
6: Hello.
5: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6: I have a pretty good memory.
5: Oh,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6: Not really. I'm used to it.
5: Wow.
1: Great job, you guys.
2: Wow.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마유랑 일하는 거 안 꺼려.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저 정말 좋아요.
1: 감사합니다.
2: 네, I don't mind working with my you.
1: 그렇죠. 직역으로 느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2: 네.
1: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 front of 뭐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2: 네.
1: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같이 뭐 서 있는데 어휴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영작 많이 해주세요.
2: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27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동명사 2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는 강의가 진행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지문을 읽어보았죠? 자, 중요한 문장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을 써볼까요? Plus, they never forget to warn workers. Blank, a car comes to close. 게다가 그들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작업자들에게 경고해야 할 것을. 차가 가까이, 너무 가까이 오면이란 뜻이에요. 자, 자동차가 너무 가까이 오면이란 의미에 맞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을 써야 됩니다. 우리말 보니까 뭐뭐 하면이란 뜻으로 조건을 나타내죠. 이 뒤에 오는 표현은 조건절로 나타나야 돼요. 조건절이 되려면 맨 앞에 if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if예요.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면 무엇이 뭐뭐 하면이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문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표현이 있었죠? forget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오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어요. 동명사도 목적어로 올 수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석되죠? 이미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작업자들에게 경고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야 되니까 투부정사가 와야 합니다. 자, 그럼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Plus, they never forget to warn workers if a car comes to close.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볼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복습하는 날이죠. Step out에서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명사 2를 배우고 있어요. 목적어로 사용되는 동명사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Word game에서는 단어를 복습할 것입니다. Injured, cube, shape와 같은 단어들 배웠어요. 다음으로 workbook, workbook을 준비해 주세요. 단어와 문법 연습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지 가이드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동명사 2라는 제목으로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을 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목적어로 쓸 때는 같이 쓰이는 동사에 주의해서 문장에서 해석하고 또 문장을 쓰기도 해야 돼요.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모두 목적어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이 있었죠. Like, love, hate, begin, start. 이 동사들은 동명사, 투부정사가 모두 목적어로 와도 됩니다. 반면에 동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을 기억해야겠죠. 또 enjoy, avoid, finish, stop과 같은 동사들이 있었고요. stop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도 있거든요. 이때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아님에 유의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란 뜻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이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이에요. Remember, forget, try. 이 세 개의 동사는 동명사, 투부정사가 모두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데 네, 의미가 달라지죠. Remember, forget은 기억하다, 있다란 뜻으로 서로 반의어 관계입니다. 뒤에 ing, 이렇게 동명사가 오면 이미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이미 했던 것을 있다란 뜻이 되고요. 투부정사가 오게 되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을 기억하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있다란 의미가 돼요. 자, 문제로도 지난 시간에 풀어봤었죠. 그리고 try 같은 경우는 try ing 하면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란 뜻이고요. try 투부정사 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동사와 함께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정리했고 다음으로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는 동명사도 알아보았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란 전치사 뒤에 오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동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는 올 수 없다? 투부정사는 올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한 번 더 스텝 아웃에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텝 아웃에서 문법을 복습할 예정이에요. 자, 교재 87쪽이고요. 파트 A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번,

그 작가는 지난달에 그의 소설을 쓰는 것을 마쳤다 하고요. 보기에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주어졌고, 또 일부는 영어로 완성이 되어 있네요. The writer, 그 작가는까지 써 있고요. 또 his novel last month, 그의 소설

씨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완성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 writer finished writing his novel last month. 잘했어요. 다음 2번. 그녀는 그 부서진 창문을 스스로 고쳐보려고 노력했다입니다. She 하고 그녀는 나와 있고요. 뒷부분 The broken window herself 하면 스스로 부서진 창문을이니까 네, 여기까지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쳐보려고 노력했다 이 부분을 동사로 또 목적으로 써야 됩니다. She 노력했다를 뜻하는 try를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Tried. 네,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try 같은 경우는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올수 있죠. 그런데 의미가 달라져요.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고요. 동명사가 오면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뜻을 보니까 노력했다고 나오니까 뭐를 써야 되죠? fix를 to fix, 투부정사로 써야지 맞겠죠. 네, 잘했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She tried to fix the broken window herself. 좋습니다. 자, 이번엔 3번이에요. 그는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잊었다. 자, 어떤 영어 표현이 미리 써 있나요? He, 그는 나와 있고요. For the meal, 음식값이 되겠죠? 그러면 지불했다는 것을 잊었다. 이 부분을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주어 다음에 잊었다. 동사 써야 돼요. 과거형이네요. 그러면 forget을 과거형으로 쓰면 뭘까요, 여러분? forgetted, ed 아니고 형태가 바뀌어요. forgot, got 이렇게 씁니다. forgot 됐고요. 그다음 무엇을 잊었죠? 지불했다는 것을입니다. 자, forget 같은 경우는 동명사가 오면 이미 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상황이고요. 투부정사가 오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우리말로 보니까 이미 지불했다는 것을 잊어버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pay는 동명사로 써야지 맞겠습니다. 네, 이렇게 paying 쓰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He forgot paying for the meal. 그는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잊었다입니다. 네, 다음 4번도 해볼게요. 그는 그의 반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을 즐긴다. 이 말을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미 쓰여있는 표현부터 빼볼게요. 그는 he 나와 있고요. Soccer with his classmates니까 축구를 soccer with his classmates 그의 반 친구들과까지는 쓰여 있어요. 그러면 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주어 he가 있어요. 다음으로 동사 즐긴다 써야 돼요. 자, 뭐죠? enjoy 씁니다. enjoy 쓰는데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he,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s를 써야겠죠. 그쵸? he enjoys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무엇을 즐긴다? enjoy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이란 의미가 되도록 써야 돼요. 축구를 하다 할 때는 play란 동사를 쓰죠. enjoy는 목적어로 동명사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playing이라고 써야 되죠. 네, ing 붙여서.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He enjoys playing soccer with his classmates. 잘했어요. 자, 5번도 볼게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는 나가버렸다 라는 뜻인데요. anything 나와 있고요. anything은 아무것도에 해당하고 he went out 하면 그는 나가버렸다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를 표현해야 돼요. 뭐뭐하지 않고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이 있었죠. 전치사 without을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without 먼저 쓰고 네, 다음으로 뭐하지 않고 without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써야 돼요. 말하지 않고니까 say에다가 ing를 붙여서 without saying 이렇게 나타내야겠죠? without saying anything, he went out.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는 나가버렸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트 B를 또 봐야겠죠, 여러분? 이번엔 틀린 부분을 찾아서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1번, He tried to baking a cake for the first time. 그는 케이크를 구우려고 노력했다? try to니까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란 뜻이네요. 선생님이 try to 이렇게 나와서 몸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해석했는데 우리말 뜻은 구워 보았다라고
이런 의미가 되죠.

도로 영어가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try to가 아니죠. 그리고 try to 부정사야 되는데 또 엉뚱하게 baking 동명사가 막 섞여서 쓰여 있네요. to baking이 모두 틀렸다고 볼수 있고요. 구워 보았다라는 뜻이 되려면 네, ing를 try 다음에 바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baking을 쓰면 네, 한번 해보다라는 의미로 구워 보았다라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베이킹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He tried baking a cake for the first time. 잘했어요. 자, 다음으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avoids to eat sweets to lose weight. 그녀는 피한다. 달콤한 것을, 단 것을, 먹는 것을 뭐 하기 위해?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 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자, 이 문장은 읽자마자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야 됐어요. avoid가 동사인 문장인데, avoid는 목적어로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를 취하죠. 따라서 to eat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eating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She avoids eating sweets to lose weight. 잘했습니다. 3번도 해볼게요. By practice every day, you can do better. 매일 연습함으로써 당신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앞부분이 딱 읽자마자 틀렸구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by가 전치사인데 뒤에 오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사 원형 그대로 쓰여 있네요. 동사 원형을 동명사로 바꿔야겠죠? 왜냐하면 전치사의 목적으로는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오니까요. 그래서 practicing으로 바꿔 써봅시다. D-I-C-I-N-G, practicing. 같이 읽어볼게요. By practicing every day, you can do better. 좋아요. 자, 이번 4번 문제 볼게요. Many people like talking about to live forever. 많은 사람들은 좋아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뭐에 관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자, 어디가 틀렸나요? like 다음에 목적어로 talking, 동명사가 온 거는 맞고요.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로 to live가 쓰여 있네요.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to 부정사 쓸수 없습니다. 동명사를 쓸수 있죠? 따라서 living이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Many people like talking about living forever. 네, 이렇게 해서 문법 문제 모두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는 word 게임을 할 차례입니다. Let's start word game. 월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교재 88쪽입니다. Part A.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들어갈 알파벳을 쓰고 숨은 단어를 찾아 봅시다. 자, 1번 그림이에요. 붕대를 감고 있네요. 다쳤나 봐요. 다친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 배웠죠? 바로 injured입니다. 자, 그러면 첫 글자는 R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2번 그림 볼게요. 정육면체의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생긴 정육면체를 영어로 큐브라고 하죠. CUBE.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E입니다. 다음 3번이에요. 3번엔 여러 가지 모양, 도형들이 나와 있어요. 모양을 뜻하는 단어 shape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자는 S고요. 다음 4번이에요. 4번 그림은 마치 시간이 영원히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림이네요. 영원히를 뜻하는 단어 forever. 네, 그래서 가운데에 글자 E고요. 그러면 네 번째 글자는 E를 쓰면 되겠죠.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5번이에요. 네, 깃발을 꽂아서 영역, 영토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영토, 영역을 뜻하는 단어 territory라는 단어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어 T까지 쓰면 reset이라는 단어 완성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제 B로 가볼까요?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가 되도록 철자의 순서를 바르게 배열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을 가진 단어. 형용사죠? 뭐였죠, 여러분? helpful입니다. 네, 순서 어떻게 되죠? H, E, L, P, F, U, L. 자, 써볼게요. helpful. helpful. 도움이 되는. 2번 보겠습니다. 땅을 파다란 뜻을 가지는 단어. 네, 세 글자예요. dig 해서 dig가 정답이죠. 다음 3번이에요. 고치다, 수리하다. 이 단어도 역시 세 글자네요. fix. fix.
고치다, 수리하다.

3번 안전하게를 뜻하는 단어 뭐였죠 여러분? Safely. S-A-F-E-L-Y. 네, safely 같이 써볼까요? Safe, 안전한에다가 ly를 붙이면 안전하게 부사가 돼요. 다음 5번입니다. 가까이. 차가 가까이 오면 할 때 나왔던 단어예요. 바로 close죠. C-L-O-S-E 써볼게요. close. close는 동사로 닫다란 뜻도 있지만 부사로 가까이라는 뜻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WordGate 모두 완성했습니다. 네, 이제 워크북을 꺼내주세요. 한 번 더 문법과 어휘를 복습하는 시간이죠. 먼저 어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B예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네, 보기에는 우리가 독해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Can anything live blank? 어떤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라는 뜻이 되도록 빈칸에 영원히를 뜻하는 부사를 넣어야 돼요. 자, 우리 월드게임에서도 나왔던 단어예요. 뭔가요? forever입니다. 자, 그래서 forever 이렇게 쓰면 완성이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Can anything live forever? 잘했어요. 자, 2번. A wombat makes its home blank. Wombat은 만든다. 그것의 집을 어디에 만든다? 네, 땅 속에 만든다 라고 써야겠죠? 땅 속에를 뜻하는 단어? underground입니다. ground가 땅이고요. under가 아래란 뜻이니까 땅 속이란 의미를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띄어 쓰지 않고 한 단어로 쓰는 겁니다. U-N-D-E-R, under, G-R-O-U-N-D, underground, 땅 속에. 같이 읽어볼까요? A wombat makes its home underground. 잘했어요. 다음 3번이에요. It is like playing the reset button. 그것은 마치 reset 버튼을 뭐 하는 거와 같다? 누르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like 다음에 누르는 것이란 의미가 되도록 알맞은 단어를 써야 돼요. 뭐였죠? 바로 heating이었습니다. 따라서 H-I-T 하나 더 쓰고 I-N-G. 자, 완성됐죠? 같이 읽어볼까요? It is like hitting the reset button. 잘했어요. 자, 4번 가볼게요. Robot traffic cones can do the blank. 로봇 교통 콘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일을 뜻하는 단어를 찾아야 되죠? 자, 어떤 단어가 일이죠? 네, 잘 알고 있죠, 여러분? job입니다. 그래서 job 이렇게 쓰면 완성이에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봐요. Robot traffic cones can do the job. 좋아요.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These cones guide cars blank. 이 콘들은 차들을 안내한다. 어떻게?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를 뜻하는 단어. 우리 월드게임에서도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Safely죠? 네, 그래서 써볼게요. S-A-F-E-L-Y. Safely. 같이 읽어봐요. These cones guide cars safely. 잘했어요. 자, 이렇게 단어 복습했고요. 자, 이제는 grammar, 문법 복습 이어집니다. Part A부터 볼게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형태를 변형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예요. 네, 보기에 동사 원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동사들을 우리가 변형을 해봤죠? 동명사로도 바꿔봤고 투부정사로도 바꿔봤어요.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요? 네, 우리말 의미에 맞게 또 문법에 맞게 바꿔봅시다. 1번, 해파리는 처음부터 다시 그것의 생을 살기 시작한다 예요. The jellyfish starts blank its life all over again. 해파리는 시작한다. 무엇을 시작하죠? 사는 것을 시작해요. 그것의 생을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starts의 목적으로 사는 것을 이란 의미가 되도록 알맞은 형태로 써야 되죠.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동사의 형태는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인데요. start 같은 경우는 목적으로 두 개 모두를 가질 수 있죠. 따라서 living도 되고 또 모두 되죠? to live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 jellyfish starts living its life all over again. 또는 jellyfish starts to live its life all over again. 잘했어요. 2번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바뀌는 것에 관해 이야기했다. We talked about blank energy. 우리는 얘기했다. 뭐에 관해서? 에너지에 관해서. 에너지 뭐 하는 것에 관해서? 아끼는 것에 관해서. About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써야 됩니다. 아끼다라는 뜻을 가지는 save를 동명사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죠. Saving. 같이 읽어볼게요. We talked about saving energy. 잘했어요. 3번이에요. 그 새들은 더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입니다. The birds began blank to a warmer place. 그 새들은 시작했다. 뭐 하기 시작했죠? Begin의 목적어 이동하기. 이동하는 것을 어디로? 더 따뜻한 장소로. 자, 그러면 이동하다라는 뜻의 move를 형태를 바꿔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 맞게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로. Begin 같은 경우는 둘 다 목적어가 되죠. 그러니까 둘 다 써볼게요. 자, moving을 써도 되고요. 또는 to move를 써도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birds began moving to a warmer place 또는 The birds began to move to a warmer place. 둘 다 같은 의미예요. 다음 4번이에요. 이 작은 동물은 땅을 파내는 것을 잘한다. This small animal is good at blank. 이 작은 동물들은 잘한다 하고 be good at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잘한다는 구문으로 배웠습니다. 뭐 하는 것을 잘해요? 파내는 것을. at은 전치사니까 뒤에 나오는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가 되겠죠. 그럼 파다, dig를 네, digging으로 써야 돼요. g 한 번 더 쓰고 ing를 씁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This small animal is good at digging. 잘했어요. 자, 이제 5번 문제. 그 모양은 배설물이 굴러가 버리는 것을 막아준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The shape keeps the poop from blank away. 그 모양은 keep 목적어 from ing 기억나나요?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뜻이에요. 배설물이 뭐 하는 것을? 굴러가 버리는 것을 막아준다가 되려면 이 안에 blank 안에 굴러가다라는 뜻이 되는 단어를 넣어야겠죠. 바로 roll을 써야 되는데요. from이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를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rolling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 shape keeps the poop from rolling away. 잘했어요. 자, 이제 part B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종합해서 문장을 쓰는 문제죠. part B,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번, 작업자들은 다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인데요. 자, 어떤 표현이 미리 영어로 나와 있을까요? workers. 작업자들은 있고요. can, 할 수 있다고요. hurt, 다친다 라는 다치는 이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can 다음에 피하다 라는 뜻의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can이 조동사니까 뒤에 오는 동사는 동사 원형이 돼야 됩니다. 피하다, avoid를 쓰고요. 그 다음 무엇을 피한다고요? 다치는 것을 해서 피하다의 목적으로 다치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 형태는 avoid의 목적어니까 동명사여야 됩니다. 다치다, get hurt로 쓸 수 있죠. hurt는 나와 있으니까 get만 바꿔서 써볼게요. 동명사 getting, t 한 번 더 쓰고 ing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 완성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Workers can avoid getting hurt. 좋아요. 자, 2번입니다. 그들은 겨울 동안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they 나와 있고요. 그 다음 during winter, 겨울 동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 를 써야 되는데 먼저 좋아한다라는 뜻의 동사부터 주어 다음에 씁니다. 자, 현재 시제고 주어가 they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they like고요. 다음 목적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을이 와야 돼요. 자, like는 목적으로 동명사, 투부정사 다 되죠?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skating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to skate라고 써도 됩니다. 그쵸?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y like skating during winter 또는 They like to skate during winter입니다. 잘했어요. 자, 다음 3번이에요.
작업자들은 주황색 콘대를 설치하기 시작한다.

0: 자, 이 문장 써볼게요. Workers, 작업자들은 나와 있고요. Orange cones, 주황색 콘들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설치하기 시작한다 이 부분을 동사와 목적으로 써야겠죠? 주어 다음에 오는 동사는 시작한다를 뜻하는 start를 쓰면 돼요. 현재 시제고 주어가 복수니까 네, start 이렇게 바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 start의 목적으로 설치하기를 뜻하는 setup을 알맞은 형태로 써야 되죠. start는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으니까 동명사부터 써볼게요. setting up이라고 써도 되고 또는 to setup이라고 해도 되죠. 자,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orkers start setting up orange cones 또는 Workers start to set up orange cones.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녀는 그 식당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싫었다. 그녀는 she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줄 서서 in line 나와 있고 at the restaurant 그 식당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게 싫었다라는 표현을 마저 써야겠죠. 싫었다. 동사를 hate로 쓸 건데 시제가 과거네요. 그러니 hated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고 무엇을 싫어했는지 hate의 목적어 쓰셔야 돼요. 기다리는 게 싫었다고 했죠. 기다리는 게 wait를 써서 쓸 건데 hate는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목적으로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waiting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to wait라고 해도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She hated waiting in line at the restaurant. 또는 She hated to wait in line at the restaurant입니다. 네,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 to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문장까지 써봤고요. 자,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도전 과제를 도전해 봐야겠죠? Next step challenge입니다. 나는 새로운 문법 규칙을 배우는 것을 즐긴다. 이 말을 여러분이 동명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즐긴다라는 뜻으로 enjoy가 나왔죠? enjoy의 목적어는 어떤 형태여야 되더라? 자,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장을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러면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Next Steps Challenge도 반드시 완성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 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차.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강이고요. 오늘은 조동사를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조동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은 핵심 어휘들부터 하나씩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개념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어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Go hiking. Go hiking입니다. Go hiking은 하이킹하러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 go ing라는 이 표현은 뭐뭐 하러 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go shopping 하면 뭐 쇼핑하러 가다. go swimming 하면 수영하러 가다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따라서 이 go hiking은 하이킹하러 가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다음 표현 볼게요. Go out. 보자마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Go out이니까 밖으로 나가고 외출하는 겁니다. 반대말은 stay home. 집에 머물다, 집에서 안 나가고 집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plan과 weekend 같이 볼 건데요. 먼저 plan이라는 건요, 계획이에요. 계획. 우리 주말 계획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때 주말은 weekend, weekend. 자, 그래서 What are your plans for the weekend? 하면 주말 계획이 무엇이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plan 그리고 weekend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또 다음 표현은 rain, rain. 우리 비로 잘 알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이 rain은 비가 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snow도 마찬가지예요. snow, 눈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눈이 오다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이 날씨 표현들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또 우리 날씨 중에 구름 있죠. 구름. 구름은 cloud. cloud. 자, 그리고 다음 표현들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finish. finish. 자, 여러분, 이렇게 단어에 sh가 붙어 있으면 보통 sh라고 발음되거든요. 그래서 finish 하면 끝내다입니다. Did you finish your homework? 무슨 뜻이에요? 너는 숙제를 다 끝냈니? 라는 표현입니다. finish, 끝내다. 자, 그리고 reach 나왔는데요. 자, sh는 쉬 발음이 된다고 했는데 이 CH는 쉬 이렇게 발음돼요. 그래서 reach 하면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reach the top 하면 정상에 도달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reach 조금 어렵지만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이어서 borrow입니다. borrow. borrow는 빌리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 할때이 borrow를 쓸수 있고요. 친구한테 지우개를 빌리다 할 때도 borrow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bring인데요. 이 bring은 무언가를 가져오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be going to 동사 원형인데요.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예정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e going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예, 특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오늘 개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이 기초 영문법은요. 첫 번째, 조동사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는 다양한 조동사들 중 can과 may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우리 조동사의 의미와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조동사라는 용어를 우리 같이 이해해 볼게요. 조동사, 동사 중에서 이 조동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동사의 이 조라는 말은요, 보조하다, 도와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조동사라는 건 동사 중에서도 남을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동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조동사는 누구를 도와주고 또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조동사는요,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동사의 다양한 의미를 더해서 이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an이라는 조동사가 있는데요. can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줘요. 예를 들어, I can swim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수영을 할수 있다죠?

N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동사는요,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조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요, 항상 어떤 형태로 써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동사 원형이 뭐예요? 원래의 형태죠? 즉, S, ING,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원래의 형태 그대로 써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I can swim. 틀렸습니다. 어법상 옳지 않아요. 왜 틀렸을까요? 조동사 can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 하는데 지금 s가 붙었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can이라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어떤 형태? 원래의 형태가 나와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swims가 아니라 swim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조동사의 특징까지 이해하셨다면요. 이러한 특징들을 갖는 다양한 조동사들 중에서 오늘 can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조동사 can은요, 능력이나 가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부터 보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I can swim very well 하면, 나는 수영을 매우 잘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can이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an은 할수 있다인데요. 과거에 할수 있었다라고 할 때는 can의 과거 형태를 써주면 되겠죠? can의 과거 형태 알아둡시다. could 하면 can의 과거형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I could not find my key yesterday 하면 나는 어제 나의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can을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어제라는 과거 시점이 있기 때문에 can의 과거 형태인 could를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an의 부정문 한번 살펴볼 텐데요. can 뒤에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can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조동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줄임말로 can't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I cannot swim 혹은 I can't swim 하면 나는 수영을 못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부정문 만들 때는 not을 can의 뒤에 붙인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can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만 갖는 건 아니에요. 사실 조동사가 어려운 게 조동사는 딱한 가지 의미만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두개 이상의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can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같이 한번 그림을 볼게요. 이 여자아이가 아주 무거운 이 상자를 들고서 말합니다. Can you help me, please?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가 되겠죠. 자, 이렇게 Can you 무엇무엇 하면 뭐뭐 해줄 수 있니?라는 부탁의 표현입니다. 자, 부탁을 하거나 허락할 때쓸수 있는 조동사 can 한번 살펴볼게요.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can을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Can you 이렇게 시작해요. Can you close the door? 하면 문을 닫아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허락을 하거나 구할 때도 이 can을 쓸수 있는데, 예를 들어, You can use my pen 하면 너는 나의 펜을 써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Can I have some water? 하면 제가 물을 좀 마셔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됩니다. can은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허락을 할 때, 혹은 허락을 구할 때도 쓸수 있구나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뜻을 하나하나 막 외우기보다는 이 문맥 속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해석 연습을 해 보시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1을 보면서 같이 can의 다양한 의미를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고 실감나게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보기에 주어진 표현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can과 can't가 있습니다. can은 할 수 있다, can't는 할 수 없다죠. 그리고 could와 couldn't가 있는데 could는 과거에 할 수 있었다고요. couldn't는 할 수 없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사람이 지금 피아노를 치고 있고 청중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나 봐요. 자, 우리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Young Beethoven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린 베토벤이 되겠죠? 아, 그럼 어린 베토벤은 과거에 이미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니까 과거형 could를 써주어야겠죠? 칠 수 있었다니까 could가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지금 너무 배가 불러 보이고요. 음식이 조금 남았습니다. 자, 문장 볼게요. 자, 어제라는 시점이 나와 있어요. 과거죠, 과거. 따라서 어제 그는 밥을 다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려면 couldn'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 2번 문장 한번 실감나게 말해볼까요? 1번, Young Beethoven could already play the piano well. 어린 베토벤은 이미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칠 수 있었다. 두 번째 문장, Yesterday, he couldn't finish his lunch because he was full. 어제 그는 배가 너무 불러서 점심을 다 먹을 수가 없었다가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볼게요. 초대장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일이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나는 지금 파티에 갈 수가 없어 이므로 I can't go to the party now. I have too much work.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 can't go to the party now. I have too much work. 네, 좋습니다. 쌤이랑 같이 실감나게 말해보셨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뜻에 맞도록 주어진 단어를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는데요. 주어진 단어들을 알맞게 배열해 주시면 돼요. 1번 보면 당신은 기타를 칠 수 있나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당신은 뭐뭐 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은요. Can you 무엇 무엇? Can you 무엇 무엇? 해주시면 됩니다. 의문문에서는 can을 맨 앞으로 보내서 써요. 그리고 기타를 치다 라는 표현은 play the guitar이죠. 따라서 정답은 Can you play the guitar?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녀는 산 정상에 도달할 수 없었어요. 뭐뭐 할 수 없었어요니까 우리 She couldn't 써주면 되겠네요. She couldn't. 그리고 산 정상에 도달하다는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 씁니다. 합쳐서 She couldn't reach the top of the mountain. 이러한 표현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3번입니다. 대부분의 개는 수영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할 수 없어요. 개는 수영할 수 있지만 고양이는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개는 우리 most dogs라고 하거든요. 수영할 수 있다는 can swim이겠죠? 하지만 but cats can't를 넣어서 하지만 고양이들은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저를 위해 문을 열어주시겠어요? 당신이 뭐뭐 해주시겠어요? 혹은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부탁의 표현은 Can you?를 활용하면 됩니다. Can you 뭐뭐뭐 하면 뭐뭐 해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문을 열다는 open the door이니까 Can you open the door? 하시면 되는데 can이 없어요. Can이 없어요. can이 없지만 can의 과거형인 could가 있습니다. 여러분, could you open the door for me? 라고 해도 can you open the door for me? 와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고요.
Could you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Can you 라는 표현

표현보다 조금 더 공손한 부탁의 표현이 되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베이직 컨셉 2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조동사 may를 공부해 볼 거예요. 방금 봤던 조동사 can, 그리고 이번에는 조동사 may를 공부해 볼 겁니다. 쌤은 이 조동사 may를 보면요. maybe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maybe가 뭐죠? maybe. 아마도 이런 의미잖아요. may는요, 추측할 때 쓰는 조동사예요. 추측. 확실하진 않고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서 뭐뭐일지도 몰라라고 추측할 때 써주는 조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쓸수 있어요. 이 남자아이가 I'm going on a picnic tomorrow. 나 내일 소풍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문을 보면서 It may rain tomorrow. 라고 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도 몰라. 이렇게 추측할 때 우리가 may라는 조동사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may는 언제 쓴다고요? 추측할 때. 자, 의미 볼게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쓰기보다는 그냥 그럴지도 몰라라고 추측할 때 써준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The news may not be true. 그 소식은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가 되겠죠? may not이니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나 더. She may want to buy the shoes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 신발을 사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가 되겠죠? may를 넣어줬더니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자, may의 역할은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구나. 아시겠죠? 자, may의 부정문 어떻게 만들까요?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만 붙여주면 돼요. 따라서 may 뒤에 not을 써주시면 되겠죠? It may rain은 비가 올지도 몰라요인데, it may not rain 하면 비가 안 올지도 몰라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may의 부정문은 may not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이어서 바로 허락의 조동사 may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may는 추측의 조동사죠.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may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허락의 의미예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May I come in?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똑똑 노크를 하면서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may I 동사 원형 하게 되면요.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may는요, 뭐뭐 해도 좋다 혹은 뭐뭐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격식을 갖춰서 말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may I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고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은 네, 그러세요. Yes, you may. 혹은 of course, 혹은 sure, go ahead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May I go to the restroom? 하면 제가 화장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네, 그러세요 라고 할때 우리 Yes, you may를 써도 되고요. 혹은 다른 표현 어떤 걸쓸수 있어요? Of course 쓰셔도 되고요. 또 하나 Sure, go ahead. 이렇게 말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May I 동사 원형 하면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공손하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구나.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practice 2로 넘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에마와 잭이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림을 보고 may와 may not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고 대화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그림을 보니까 지금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겠죠? 남자는 하이킹을 갈 예정인가 봐요.
그리고 여자는 밖에 비가 와서

안에 실내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대화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메이와 메이 낫을 넣으라고 했죠? 메이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메이 낫은 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에마가 What are your plans for the weekend? 라고 합니다. 주말 계획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고요. 잭이 나는 하이킹하러 갈지도 몰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뭐뭐 일지도 몰라니까 우리 메이와 메이 낫 중에 메이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에마가 That sounds fun. 재밌겠다. 라고 하면서 나는 집에서 책을 읽을지도 몰라. 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일을 넣어줄게요.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잭이 Well, why don't you go hiking with me? 라고 해요. 여러분, why don't you 알아둘게요. Why don't you 무엇 무엇 하면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거든요. 나랑 같이 하이킹 가는 거 어때?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에마가 Thanks, Jack. 고마워. 라고 하면서 I'll think about it. 생각해 볼게. 라고 합니다. 하지만, if it rains, 그렇지만 비가 오면 나는 아무데도 안 나갈지도 몰라. 나가지 않을지도 몰라가 들어가 주어야겠죠. 따라서 may, no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I may not go out at all. 나는 아예 안 나갈지도 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넣어주셨다면 우리 바로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도서관 표지판을 보고 메일을 써서 대화를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소는 지금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도서관에서 지금 표지판을 보고 알맞은 말을 넣어줄 텐데요. 먼저 이첫 번째 표지판을 보니까 up to three books 라고 했습니다. up to three books. up to라는 표현은 최대 얼마까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up to three books라는 건 최대 세 권까지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을 세 권까지 빌릴 수가 있나 봐요. 그럼 이 여자가 지금 사서분께 제가 책을 세권 빌려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면 되겠죠. 자, 메일을 활용해서 어떻게 허락을 구해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May I를 활용하면 됩니다. 빌려도 될까요니까 May I borrow 넣어주시고요. 네, 그러세요니까 Yes, you may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ay I borrow these three books? 이책세 권을 빌려도 될까요? Yes, you may. 그러세요. 이렇게 대화를 완성해 보았어요. 이어서 2번 대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료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음료는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음료를 도서관 안으로 가져와도 되나요? 뭐뭐 해도 되나요니까 역시 may I로 시작해 주시고요. 안 된다라고 해야 하므로 no, you may not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핵심 문법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시간이에요. Grammar in real life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만화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Look at the clouds, Brian 했습니다. Brian, 구름 좀 봐. 라고 하면서 비가 올지도 몰라. 라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Brian이 뭐라고 하냐면 My friends are waiting for me. 내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We're going to play soccer. 자, 여러분, be going to라는 표현은 뭐뭐 할 예정이다죠? 우리는 축구를 할 예정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알겠어. 그러면 be careful. 조심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우산을 가리키며 2번과 같이 말합니다. 아마 우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그랬더니 엄마가 Sure, go ahead. 물론이지.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위 대화에 1번의 우리말에 해당하는 영어 문장을 세 단어로 쓰세요 라고 했어요. 조건 한번 볼게요. 1번의 우리말을 참고해서 쓰고 몇 단어로 써요? 세 단어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1번 우리말을 보니까 비가 올지도 몰라 라고 했어요. 비가 올지도 몰라. 자, 뭐뭐 할지도 몰라 라는 조동사 오늘 배웠죠? 바로 may입니다. may. 자, 그런데 날씨를 나타낼 때는요, 주로 주어를 it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it may로 시작하고요. 비가 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rain을 넣어서 it may rain 하면 됩니다. 비가 올지도 몰라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눈이 올지도 몰라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t may snow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어서 2번 가볼게요.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빈칸 2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하였는데요. 주어진 단어를 보니까 borrow 빌리다, may, umbrella, I, 그리고 your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 될까요? 제가 엄마의 우산을 좀 빌려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표현은 우리 may I로 시작해주면 되고요. 우산을 빌리다, borrow your umbrella 넣어서 may I borrow your umbrella?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성하세요 라고 했어요. 질문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죠? 질문을 보니까 What is Brian going to do with his friends? 라고 합니다. 자, be going to 밑줄 쳐볼게요. be going to 얘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Brian은 친구들과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라고 물어보았고요. 따라서 대답은 그는 무엇을 할 예정이다가 되어야 합니다. Brian은 친구들과 무엇을 할 예정이었죠? 축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두 단어로 He's going to play soccer with them 이렇게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먼저 조동사의 의미와 특징을 공부하였고요. 다양한 조동사들 중에서도 딱두 개의 can과 may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꼭 오늘 내용을 복습해 주세요. 특히 예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오늘 248강 자, 수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반복 자, 분사 해보도록 하죠. 자, 첫날 어법 배웠고요. 월요일날 자, 어저께 여러분들 읽기를 통해서 한번 자, 분사에 대한 내용들 점검하셨고 자, 오늘은 이제 확정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배웠던 내용들이 자, 오늘 정도쯤 돼서 완전하게 단단하게 여러분들께 정리가 좀 잘 되는 자, 그런 시간이었으면 해요. 자, 오늘도 다섯 문장 저랑 이제 문장으로 작문해 보실 거고요.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장들 다시 한번 따라서 여러분들 읽고 들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첫 문장부터 자, 바로 가볼까요? 자, 첫 문장은 네 덩어리짜리 문장입니다.

네, 자, 근데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는 항상 문장의 골격 있죠? 뼈대부터 먼저 세우시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나 참석할 거야. 이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적어보니까 나 참석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attend를 보자마자 또 뭐가 생각나죠? 을,를로 번역되지는 않으나 attend는 항상 타동사로만 쓰인다. 라고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뿅 나타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겠죠? 예, 자, 그래서 attend면 이제 타동사다. 이게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고, 그럼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우리가 어디 어디에라고 번역하지만 걔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어디 등장하나요? 동사 다음 자리에 등장하겠죠. 3번입니다. The workshop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워크숍이 어떤 워크숍인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단어입니까? 두 단어 이상입니다. 자, scheduled for next Monday. 만약에 for next Monday가 붙어 있지 않았다면, 이건 필수 성분은 아니니까. 그랬으면, 자, 어떻게 됐을까요? The scheduled workshop. 이렇게 됐을 거예요, 순위. 그런데, 자, 뒤쪽에 수식어구가 동반되니까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앞쪽으로 수식한다. 해서 얘가 4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 위쪽에 있는 한국말 다시 한번 재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참석할 거야, 워크숍에.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옮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전치사는 for입니다. 언제 언제로 할당돼 있다. 언제 언제 날짜에 귀속돼 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귀속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요. 할당과 귀속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for를 쓰는 겁니다. 자, the scheduled for. 언제 언제. 요렇게 되는 말뭉치가 굉장히 문장 안에서 많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시면 자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문장 암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 will attend the workshop scheduled for next Monda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자,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내용 마무리 짓고요.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 뭐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지금 문장의 뼈대가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이거 타임머신이야.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의 경험상 바로 비동사와 보로 요렇게 2, 3번으로 갈라지겠죠. 자, 그래서 영문 안에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보시면 이것은 당연히 this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요게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 어딨어요? 바로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time machine. 요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ime machine이라는 2, 3번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떤 거예요? 자, 혹은 or가 와 있는데, 우리를 과거로 데려갈 수 있는 time machine이다. 요거 지금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적인 수식어죠? 또, 얘는 어때요? 우리에게 미래를 살짝 보여주는 타임머신이다. 또 마찬가지로 MA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한 단어로 이게 표현이 될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지금 보어 다음 자리에 나올 거예요. 자,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Taking us back into the past.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or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6번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어순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자, 한글로도 마찬가지죠? 얘가 4번, 얘가 5번, 얘가 6번. 이렇게 구성될 텐데요. 일단, 자, 글씨가 복잡하니까 한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것이 1번, 2, 3번.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자, 이걸 영문으로 좀 옮겨볼까요? This is a time machine.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수식하는 아이들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인데요. 자,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자, taking us back into the past입니다. 자, take는 데리고 가다, 뭐의 뜻이 있죠.

그래서 take me to the limit one more time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한계점까지 한번 데리고 가줘.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자, take는 그래서 데리고 가다의 뜻이 있고요.

해야 되는 것은 or 이하가 되겠습니다. or 이하의 내용은 자 지금 4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자 glimpse를 제공해주는 타임머신인데요. 자 glimpse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첫 장에서 제가 의미를 여기다 띄워놨었어요. 자 살짝 흘끗 보여주는 거예요.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자 명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행위를 제공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바로 미래에 대한 슬쩍 보기를 제공해주는 이게 직역이에요. 근데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직역이? 그래서 제가 번역은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역은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자, 흘끗 보기, 살짝 보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타임머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glimpse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여러분께 좀 어려운 단어니까 좀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중학생이면. 나머지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 자, 구조를 주목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복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This is a time machine. 이것이 타임머신인데요. 자, 설명해 주세요. 타임머신을. 두 단어 이상이니까. 자, taking us back into the past. Or, giving us a glimpse of the future.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두 단어 이상의 수식어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자, 구조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3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조건이 있네요. 4형식 문장으로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뼈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요. 보내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다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send라는 동사가 나올 텐데. 자, 목적어가 두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보내주었습니다. send의 과거형은 sent가 되겠죠. 4형식 문장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사람 목적어가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무엇을? 편지를. 자, 편지는 바로 a letter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요구는 뭐예요, 그러면? 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편지의 내용이 어때요? 수도 없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 편지들 중에 어떤 편지? 그의 사죄를 담고 있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단어짜리면 당연히 편지 앞에 올 텐데, 이게 이걸 어떻게 한 단어로 써요? 두 단어 이상이겠죠. 자, 그래서 뒤쪽에서 앞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은 4 뒤에 오면 되기 때문에 5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contain은 타동사 있죠? 뭐뭐뭐를 포함하다. 따라서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동반되어서 요거는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apologize라고 하는 동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 명사형이 apology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의 문장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죠? 자, 그러시면 한글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에 이 편지라고 하는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한다는 구조 생각하시면서 영문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가능하실까요? 뭐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겠습니다. He sent me a letter containing his apology.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잘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까지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꽤 길이가 좀 기네요. 발렌타인이라고 이름 지어진 성직자가 그 규칙을 깨뜨렸다. 그리고 젊은 커플들을 위한 비밀 결혼식을 이행했다.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발렌타인스데이 알죠? 네, 2월 14일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그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왕이 금혼령 결혼을 못하게 하는 자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금지시키는 금혼령 명령의 령자죠. 그래서 금혼령을 이제 내렸는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결혼을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고 군대를 안 가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금혼령을 내려서 젊은 남녀가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규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젊은 커플들이라고 하는 것에 기원이 되더라라고 하는 설명을 제가 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한번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 만들어 봤고요. 요 안에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문장이 긴데요. 기본적으로 누가 뭐 했어요? 이 사람이 깨뜨린 거죠. 뭐를요? 규칙을. 끝. 이건 등위 접속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아래쪽 영문에서 좀 찾아보세요. 자, 성직자는 뭐라고 하죠? 이건 중등용 단어입니다. priest. 그 다음에 깨뜨렸다는 뭐죠? broke 정도가 되겠죠? break, broke, broken. 뭐를요? 규칙이니까 뭐룰 정도 되지 않을까요? the rule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요? 역할이 뭐예요, 일단? 성직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성직자가 발렌타인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성직자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주어로 수식하니까 1번 앞에 오나요?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 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영문으로 뭐예요? 발렌타인스가 들어가 있는 게 어딨어요? 발렌타인이 들어가 있는 named 발렌타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name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수동 구조더라도 뒤에 보호 하나 붙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거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요거는 1 뒤쪽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주어가 없어요. 등위 접속사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는 1번, 2번, 3번까지 나왔고 요게 이제 4번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그리고가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는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밀 결혼식을 이행했다. 이행했다가 뭐예요? 이거겠죠. perform. 뭐를요? 바로 secret marriag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6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또 어때요? 결혼식이 어떤 결혼식인지를 자세히 수식하죠. 두 단어 이상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0: 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혹은 6번 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글로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 가겠어요. 자, 충분히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중간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고요. and를 사이에 두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for young couples는요, 형용사구로 여러분들 해석하셔도 되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수행했다 라고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MD로 해석하셔도 괜찮겠어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가보도록 할까요? 자, a priest named Valentine broke the ru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And performed. 자, 뭘 perform 했나요? 답을 secret marriages for the young couples.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제가 마지막에 for many young couples인데 for the young couples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many로 정정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자, 그러시면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또 간단하네요. 자, 어떻습니까? 누가 뭐 했어요? 그 클럽이 제공했대요. 제공하다는 타동사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활동을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요 녀석만 여러분들 처리를 잘 하시면 되는데요. 어때요? 이게 활동을 수식하죠.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에요? ABC를 포함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두 단어 이상일 것이고 요 활동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수식하니까 자, 4번의 위치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문으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the club이 1번이고요. 자, 2번이 무엇입니까? 제공한다, provide. 3번이 뭐예요? 다양한 활동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글로는 요런 어순이고요. 자, 주어동사 목적어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의 분사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ncluding 다음에는 a, b, and c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는 없습니다. squash는 실내에서 막 벽에다가 치는 그 테니스 같은 그런 경기를 말하죠. 자, 이렇게 되시면 충분히 복기가 가능할 것이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lub provides various activities or sports. activities였는지 sports였는지 제가 activities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including swimming, tennis, swimming and squash.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그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셨던 다섯 문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다시 듣기 하고 다시 돌아오시죠.
1: I will attend the workshop scheduled for next Monday. This is a time machine taking us back into the past or giving us a glimpse of the future. He sent me a letter containing his apology. A priest named Valentine broke the rule and performed secret marriages for many young couples. The club provides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0: playing tennis, swimming, and squash.
1: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쓰기로 다시 한번 자 분사 2 연습 여러분들 해보셨습니다. 어순과 관련해서 이제 장착이 잘 되셨을 것으로 자 이렇게 확신하고요.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모두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2: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미있는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도 느끼고 긴장감도 느끼고 스토리에 빠지면 영어 실력은 저절로 올라간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요. 손에 땀이 살짝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 긴장감에 젖어서 또내 손에 땀이 살짝 나도록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지 아주 특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 one day,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Dare he go any further? Rawr!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It was the lion.
2: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I wasn't causing trouble.
1: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2: Just being curious, sir. But if you let me go, I promise one day to do you a good turn.
1: The lion laughed.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s.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사자와 생쥐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이야기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죠? 바로 생쥐 가족이 정글에 살고 있는데 나무에 있는 어떤 구멍에 집을 만들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 어린 아이들이 나가서 먹이를 구해오는 그런 가정이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있었죠. 작은 쥐가 있었는데 그 쥐는 뭐가 좀 셌어요. 뭔가 좀 높다 그랬잖아요. 뭐가 높았다? 바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그런데 사자가 저기 동굴로 쉬러 낮에 너무 더울 때는 초원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정글 안에 있는 이 그림자가 있는 좀 시원한 그런 동굴로 들어가서 잠을 자곤 했잖아요.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쥐가. 뭐가 궁금하다고요? 사자가 자는 그 동굴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So one day, 그래서 어느 날,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쥐는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visit 뭐 하기로? 한번 가보기로, 방문하기로, 똑똑똑, 사자님 저 왔어요. 이게 아니죠. 잡아먹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방문은 한번 가보는 거죠. 한번 가보기로, 사자의 동굴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그렇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쥐가 계산을 하는 거죠. 사자가 보통은 1시에서 3시 사이에 동굴에 오니까, 제가 지어내는 시간입니다. 낮에 오니까 지금 이 시간쯤이면 그 동굴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아마 사자는 없을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he knew, 그 쥐는 알고 있었습니다. The lion was on the plains. 그 대초원이나 평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그래서 그는 정글을 통해서 살금살금 갔고요.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뭐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는 어디까지? He arrived at the mouth. 그가 도착할 때까지. 어디에 도착했냐면 입에 도착했대. 입. 입에 도착했답니다. Of the cave. 동굴의 입에 도착할 때까지 정글을 살금살금 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입은 뭘까요? 정글에, 혹은 여기에 동굴 있잖아요. 동굴의 입이라고 했잖아요. 동굴이, 이렇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우리 입은 뭔가 음식물을 먹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씹는. 자, 그런데 동굴은 그런 입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몸이, 맞죠? 지금 제가 입이 여기 있고요. 제 몸이 동굴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몸 속에 굴이 있잖아요. 이 소화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입이, 이 입이 뭡니까? 이 제 소화기관, 즉, 제 소화 동굴에 입구 아닙니까? 그 시작 지점이잖아요.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outh라는 것은 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입구, 들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어떤 의미로? 제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죠. 제 몸이 동굴이라면 이 입은 입구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동굴의 입구에 도착할 때까지 정글을 살금살금 갔습니다. 이제 이 쥐가 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 동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Dare he go any further? 그가, 즉 이 작은 기가, 작은 쥐가 더 안으로, 더 깊숙이 감히 들어갈까라는 것이죠. Dare이라는 것은 감히 뭐뭐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알려지지 않는 조동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dare과 need라는 게 있습니다. 이 dare과 need는 기본적으로는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래서 dare 다음에 dare to do something 혹은 need to do something 이렇게 dare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동사로서 쓰이는데 일정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조동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dare과 need가 조동사처럼 쓰인다라고 하면은 보통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dare이나 nee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일반 동사로 쓸 때는 dare이나 need 다음에 to가 나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조동사이니까 조동사 dare이다. 조동사 need이다. 그러면 진짜 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사를 도와주는 게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dare과 need가 조동사처럼 쓰이냐 하면 바로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일부 예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다수가 의문문 혹은 부정문에서 dare과 need가 나오면은 이게 조동사처럼 쓰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Dare she go into the dark cave alone? 자, she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동굴이

0: 저기 있네요. 동굴 안에. 아, there she go into the cave, into the dark cave alone. 혼자서 그 어두운 동굴 안에 감히 그녀가 가도 될까? 안에 뭐 박쥐가 있다거나 곰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누구랑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감히 혼자 가도 되나? 이런 거 의문문에 이렇게 there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need. I need to do this.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동사로 쓰인 것인데요. need가 조동사일 때는 좀 특이하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you needn't worry about the test. 자, 여기 worry가 이 문장의 본 동사입니다. 원래 동사입니다. 걱정하다. 테스트,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다. 근데 need가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에 not이 있잖아요. 아, 부정문에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You need not worry about the test인데 줄여서 you needn't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시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need가 있잖아요. need 다음에 worry라는 여기에 본 동사,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need는 아, 조동사의 역할을 하는 need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특이하죠. 그 다음은요. 자, 그래서 you needn't 내가 이런 거 되나? 혹은 이게 어떤 또 다른 조동사와 비슷하지?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조동사를 하나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가 되죠. You shouldn't worry about the test. 너는 테스트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should, 뭐 의미는 살짝씩 다르겠지만 should not worry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shouldn't라고 했고 need not worry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worry가 이두 문장에서는 원래 본 동사의 일반적인 동사이고 저기 앞에 있는 need나 should는 맞죠? 마치 should처럼 need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동사이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조동사가 쓰인 문장도 여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이렇게 there와 need가 아, 조동사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동사구나라는 거를 좀더 확장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roar, 으르렁 거리는 거죠. roar. 쥐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자의 소리입니다.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A giant paw. paw라는 것은 발인데요. 제 발은 아니고 이렇게 날카롭고 이렇게 큰 발톱이 달려있는 동물의 발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큰 발이 trapped the mouse. 쥐를 trap이라는 것은 가두다 혹은 덫으로 잡다인데 여기서는 이 발이 되잖아요. 이 발이 쥐를 이렇게 뭐 잡던가 한 손으로 잡던가 쥐는 작으니까요. 그래서 쥐를 잡았습니다. 혹은 가뒀습니다. It was the lion. 아, 사자였습니다. Please let me go, beg the mouse. 저좀 풀어주세요. 저 가게 해주세요. Beg the mouse. 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좀 가게 해도.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겠죠. 저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겠죠. 그래서 beg라는 것은 간청하다. 간청이라는 것이 간절하게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빌었습니다. I wasn't causing trouble. 저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 wasn't causing. cause라는 것은 뭔가 문제를 일으키다, 야기하다, 초래하다라는 말이고요. trouble이라는 것은 문제, 골칫거리. 제가 골칫거리나 문제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아직 안 나왔지만 저는 궁금해서 왔다고 이 말을 하고 싶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So one day, the mouse decided to visit the lion's cave. He knew the lion was on the plains, so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Dare he go any further? Rah!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It was the lion.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I wasn't causing trouble.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으니까 재밌어서요.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you are in trouble. 자, 이렇게 문장을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대문자를 쓰면 안 되는 곳에 전부 다 대문자로 적힌 곳이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강조를 위해서 일부러 대문자로 표시해 두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쥐가 저는 문제의 골칫거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Well, you are in trouble. 근데 내가 보니까 이제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 처해 있다. 이걸

0: 강조하는 거죠. 너 공경에 처해 있네 라고 하는 것이죠. Growled the lion.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말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너는 즉 쥐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나의 동굴에서 뭐 하는 거야? Just been curious, sir. 사자님, 여기서 sir. 아주 깍듯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자님. Just been curious. 저는 단지 호기심이 있었을 뿐이에요. But if you let me go, 그런데 당신이 나를 놓아준다면, 나를 그냥 가게 해준다면, I promise one day, 저는 어느 날 약속을 드릴게요. 저는 어느 날 to do you a good turn. 너에게, 당신에게, 즉 사자인 너에게 뭔가를 해주겠다고. A good turn. good이라는 것은 좋은이고, turn이라는 것이 뭔가 돌다, 혹은 나의 차례, 이런 것도 있지만, 행동, 행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오늘 저를 진짜 한 번만 딱 풀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어느 날, 좋은 행위를 할게요. 좋은 행위라는 게 바로 보답이 되겠죠. 보답. 그래서 보답을 해드릴게요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볼게요. The lion laughed. 생쥐가 말이야. 나에게 보답을 하겠다고. 내가 제일 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웃었습니다. 사자가 웃었습니다.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 그렇죠. 사자, 이 짐승이죠. beast라고 하면은 짐승입니다. 짐승들의 왕이 나를 마치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네가 이야기하는구나. 쥐야, 과연 나를 도울 수 있겠다고? 나에게 보답을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간 얕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But you are so small.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넌 너무 작아. And I suppose quite brave.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suppose라는 게 생각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꽤 용감하기도 하네. 좀 용감하네. 여기 사자 동굴에도 한번 찾아보고. Be gone. Be gone이란 것은 사라져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라져라 라는 의미가 되었냐면 gone이라는 게 사라진 상태죠. 사라진 상태가 be, 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상태가 되어라. 이 말은 내 앞에서 썩 가거라. 사라져라. 이 말이 되겠죠.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돌아오지 말거라. 그러니까 이제 보내준 거죠. The mouse scampered away. 그래서 쥐는 이때다 싶어서 scamper이라는 것은 날쌔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ell, you are in trouble, growled the lion. What are you doing in my cave?
2: Just being curious, sir. But if you let me go, I promise one day to do you a good turn.
1: The lion laughed.
3: As if you could help me, king of the beasts.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Begone, and never come back here again.
1: The mouse scampered away.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4: Mouth, mouth. He crept through the jungle until he arrived at the mouth of the cave. Beg, beg. Please let me go, begged the mouse. Trouble. Trouble. I wasn't causing trouble. Cause. Cause. Loud noise can cause headaches. Suppose. Suppose. But you are so small, and I suppose quite brave. Trap. Trap. A giant paw trapped the mous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Just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Just 첫 번째 시간 했고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Just 두 번째 시간 바로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cher was just to every student. 오늘의 Just는 바로 모두 다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어땠다고요? 그냥 했다? 이게 아니고 선생님은 just 했다. just라는 것은 바로 공평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공평했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A just hero always helps weak people. just라는 것은 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로운 영웅은 항상 돕는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렇게 정의로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 that is a just reason to say no. 그것은 그냥 이유이다. 이게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just라는 것은 아, 타당한 맞죠? 타당한,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t is a just reason to say no. 당신이 아니라고 거절하는 어떻다고요? 내가 거절하는 아주 타당한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맞죠? 정당한 괜찮은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just가 부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라거나 쓰기라거나 혹은 시험에 나오거나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생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결국 유럽 여러 나라가 이를 해결하고자 몇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상당히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다시 한번 채찍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바로 지금 Today's Topics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첫 번째 이야기는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Incentive하고 penalty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조금 감이 올 것 같아요. Penalty는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반면에 incentive는 잘하라고 동기를 부여하는 장려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이 백신 접종을 위해 두 가지 당근과 채찍을 꺼내 들었습니다. 라는 말로 보시면 되겠군요.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2: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as the more contagious

0: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1: 재미있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면 또 그만큼 전반적으로 독해나 청취가 쉬워지고 재밌어지는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2: Incentive.
0: Incentive.
2: To step up.
0: To step up.
2: Carrot and stick.
0: Carrot and stick.
2: Reluctant.
0: Reluctant.
2: Contagious.
0: Contagious.
2: Variant.
0: Variant.
1: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incentive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장려책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step up. 위로 발걸음을 올리는 거죠. Intensify. 강화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Carrot and stick. 말 그대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Carrot and stick. Reluctant. 뭔가를 꺼리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Contagious. 전염성에. 이거 기억나시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할 때 contagious 말 있었고요. 그때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또 variant, 변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런 여섯 가지 표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일단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체는 European nations 혹은 countries라고 해서 유럽 국가들이 stepping up their efforts. 우리말로 하면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노력에 박차를 가하다라는 얘기인데요.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접근법,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reluctant to do something이라고 해서 요거 전체를 하나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꺼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to get their shots 때문에 여기를 끊어보는 게 맞습니다.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군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국 참다 당근과 채찍까지 꺼내들었냐 봤더니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더욱더 전염성이 강한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뭐뭐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인을 쓴다 그랬죠? 신규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일단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게 될 때 자신이 접종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금 얘기했던 그 나라들이 의료 종사자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소위 특정한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조건 접종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도 있어서 실제로 시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2: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0: Europe uses incentives and penalties for vaccination. European nations are stepping up their efforts for vaccination against COVID-19 using a carrot and stick approach to persuade the reluctant to get their shots as the more contagious Delta variant causes a surge in infections.
1: 두 번째 토픽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되겠는데요.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Sanctions는 복수 쓰는 게 맞습니다. 국가 간의 제재 조치를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복수인데요. 미국이 중국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 내용 들어보시죠.
2: U.S.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0: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7 Chinese officials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Last year, Beijing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critics say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1: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7 Chinese officials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Last year, Beijing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critics say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2: 잘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기사처럼 오늘 두 번째 기사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단어와 표현이 있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0: To impose.
1: To impose.
0: Sanctions.
1: Sanctions.
0: Crackdown.
1: Crackdown.
0: To hold accountable.
1: To hold accountable.
0: To implement.
1: To implement.
2: 첫 번째 단어는 to impose라고 하는 뭔가 규제라든가 금지 조치 등을 부과하다, 실시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impose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어떠한 단어를 impose하는지를 또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종류대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건 다음 기회로 한번 넘겨보죠. Sanctions. 요거는 제재 조치라고 해서 복수로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Crackdown. 단속 혹은 탄압입니다. 뭐 음주운전을 단속하다라고 할 땐 단속이고요. 시위를 탄압하다라고 할 땐 탄압이라고 해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게 되고요. Crackdown을 붙였으면 명사고 crack 띄우고 down이라고 하면 탄압하다 혹은 단속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To hold somebody accountable. 책임을 묻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implement. 시행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계획이라든가 plan, 정책, policy 이것을 현실로 옮기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implement한 단어입니다. 역시 많이 씁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자, 먼저 내용을 보면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7 Chinese officials 라고 되어 있군요. Impose something on something else 혹은 on somebody 요거는 하나의 세트 메뉴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7명의 중국 관리들을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over가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뭐를 둘러싸고요?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재밌네요. 뭐 allegations of라든가 이런 식으로 탄압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탄압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냥 아예 그냥 딱 종지부를 찍어놨는데요. 이렇게 제재 조치를 부과한 이유는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책임일까요?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이때 what it calls는 이제 미국의 입장에 따르면 소위 뭐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Rule of law라고 하면 법치죠. 법이 다스리는 거니까 법치. Vio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이니까 미국의 입장에 따르면 중국이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한 것이 이것이 법치의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Beijing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라고 되어 있군요. 한 나라의 수도를 영어로 쓰는 경우는 그 나라 자체를 받거나 China 혹은 그 나라 정부를 받는 겁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문맥에 따라서 둘 다 해도 괜찮을 때가 있고요.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국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중국 정부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은 which critics say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이렇게 되어 있네요. be designed to 법이라든가 제도의 취지, 목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보안법의 취지가 홍콩의 민주화 투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작년 3월 달인가 중국이 소위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0: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실제로 작년 6월 달에 미국이 홍콩을 상대로 우대 조치를 취해주던 걸다 없애버렸습니다. 투자, 비자, 뭐 이런 것들 다 중국하고 똑같이 대우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다시 이 문제가 1년 만에 불거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seven Chinese officials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Last year, Beijing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critics say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2: U.S. sanctions on Chinese officials. The United States imposed sanctions on seven Chinese officials over China's crackdown on democracy in Hong Kong in an effort to hold China accountable for what it calls a violation of rule of law. Last year, Beijing implemented a national security law which critics say was designed to crack down on pro-democracy activists in Hong Kong.
0: Today's parents,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To hold somebody accountable for something. 어디에 대한 책임을 묻다, 책임을 지게 하다라고 하셨던 표현이고요. 이때 accountable 대신에 responsible이란 말을 써도 괜찮아요. Responsible, 아시죠? 정부는 대기업들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없지만 대기업들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기업에게 묻겠죠. 그러니까 문맥을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책임을 묻다라고 할 때는 조금 전에 보셨던 hold accountable 이란 말 쓰면 되겠고요. 플라스틱 폐기물은 plastic, 그렇죠? waste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The government must hold big corporations blank for the plastic waste they produce 혹은 they generate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쓰레기를 우리가 뭐 배출하다 할때 produce나 generate 이란 말 쓰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여기는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됩니다. accountable 혹은 responsible 이란 말 쓰는 거죠. 자, the government must hold big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 plastic waste they produce. 요 표현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government must hold big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 plastic waste they produce.
2: The government must hold big corporations accountable for the plastic waste they produce.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도 보는 시간입니다. Vaccination certificate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했다라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유럽이라든가 뭐 오늘 기사에 안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거부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소위 vaccine passport이란 말도 쓰고요, 접종했다는 걸 가지고 있어야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식당, 카페, 술집, 영화관 등에 들어가려면 접종 내역을 증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진짜로요. 자, 일단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다란 말, 법을 제정하다란 말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제정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enact a law. 이때 enact란 단어를 씁니다. enact a law. 물론 make a law 쓸 수 있겠습니다만 enact.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의무화하다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쓸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Greece has enacted new laws. 그리스가 새로운 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은 blank proof of vaccination for access to restaurants, cafes, bars, and movie theat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For access to, 어디에 접근, 즉 들어가기 위해서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증명을 의무화하다. 의무화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이때 쓰는 말이 requiring이란 말입니다. 이 분사구문처럼 썼기 때문에 require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법이라든가 제도가 주어로 나왔을 때 동사는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require, 또 하나는 allow라는 단어를 쓰죠. 아시다시피 the law requires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가 뭐뭐 할 것을 요구하다는 얘기인데요. 안 하면 처벌받죠.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allow는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르면 누가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럴 때 의무와 권리를 얘기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왔던 vaccination certificates 혹은 vaccine certificates라는 말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requiring people to 제시하는 거죠. present vaccine certificates 혹은 vaccination certificates for access to blah blah blah 라고 해서 require somebody to present라는 개념으로 쓰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Vaccination certificates. Greece has enacted new laws requiring proof of vaccination for access to restaurants, cafes, bars, and movie theaters.
2: Vaccination certificates. Greece has enacted new laws requiring proof of vaccination for access to restaurants, cafes, bars, and movie theater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일부 중요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Incentive.
2: Incentive.
1: Carrot and stick.
2: Carrot and stick.
1: Sanctions.
2: Sanctions.
1: To hold accountable.
2: To hold accountable.
1: To implement.
2: To implement.
1: To enact a law.
2: To enact a law.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모든 에피소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 편제 1위 강의셨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승혜 쌤입니다. 자, 저를 그냥 정코치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아마 마이 그래머 코치 기초편을 하고 오신 분들은 뭐 저랑 이제 뭐 우리 가족 같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은요, 이름 그대로 이제 표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요거로 공부를 딱 하시면은 영문법의 처음과 끝, 딱 이제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열심히 이제 코치가 돼서 영문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됩니다. 일단 오면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첫 시간입니다. 뭐부터 배울까요? 오늘은요, 문장과 어순부터 시작하는데 이 말 자체가 역시 만만치가 않아요. 뭐 어순 이런 게 다 한자거든요. 문법을 배우다 보면은 영문법에 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일단 뭐 거부감 가지시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제가 싹 없애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표준편 1강인데요, 오늘 배울 내용들 싹 한번 확인하고 올게요. 자, 쌤이 왔습니다. 쌤이 이렇게 이제 요 고향에 안에서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반겨주세요. 자, 전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입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들은 친구들,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명사의 자리라고 하면은 제가 초성 힌트만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수 있는데 오늘 강의 열심히 듣고 나면요, 아, 그거구나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거 눈에만 넣어두시고요, 우리 이제 공부하러 갈게요. 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준비되셨나요? 준비운동 되셨나요? 그럼 이제 달려가야죠. 교재를 한번 싹 넘겨보세요. 의욕을 가지고 딱 넘겨봤더니 명쾌한 개념이라고 딱 나오죠. 네, 명쾌한 개념, 단어 문장 품사라고 되어 있을 건데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명쾌한 개념은요, 이 표준편에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딱 나옵니다. 교재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그 강의

해서 배우게 되는데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보면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하나하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내용에 대한 예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이 문법 공부 어려울까 봐다 이렇게 또 도와드립니다. 기초를 먼저 벼락치기라고 갈 거예요. 표준평 강의가 그래도 약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를 벼락치기로 빠르게 보고 갈 겁니다. 저랑 기초편 함께 하신 분들은요, 하면서 눈이 뜨이면서 이해가 잘될 건데요. 명사하면요,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명사는 time이라던가 book, 책이라던가 air, 공기라던가 love, 사랑, 요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명사하면 딱 중요한 게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book은 셀수 있죠. 한 권, 두 권, 세 권이 되니까. 셀수 없는 명사는요, air, 공기 같은 거. 공기는 하나, 둘, 셋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되고요. 대명사라는 게 있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he나 she나 it이나 they 같은 것들, 그, 그녀, 그것, 그것들 또는 그들 이런 게 이제 대명사다. 기초 딱 다져지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표준편으로 한번 가봅니다. 단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지금 주요한 다섯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명사라고 하면은, 사람, 사물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익숙한 개념이고요. 한국말로 봤을 때, 뭐, 단어 자체가 명사인 것들도 있고요. 좀 무슨 미음으로 끝나는 삶, 죽음, 아름다움, 이런 것들도 이제 명사라는 건데요. 저는 사실 영어로 그냥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네이처, 자연, 명사입니다. 헬스, 건강, 명사입니다. 애니멀, 동물 명사고요. 라이프, 삶, 명사. 데스, 죽음 명사. 뷰티, 아름다운 명사입니다. 요거 됐죠? 자, 대명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대명사인 것들. 누가 있느냐? 한눈에 알겠죠? I, you, we, he, she, it, they 같은 것들. 요게 이제 대명사. 바로 되죠? 또 넘어갑니다. 동사요. 사실 여기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뭐 1강, 2강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볼 거니까요. 눈으로만 봐줘요. 동사하면요, 이제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도 있는데, 요거 보세요. live라는 거 동사입니다. 살다. die 동사입니다. 죽다. use, 사용하다 동사. fly, 날다 동사. 그리고 비동사 하면은 am, are, is, was, were. 다섯 개가 있습니다. 요런 것도 동사죠. 자, 빠르게 갈게요.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 명사 있었죠? 그거를 꾸며주는 애들 어떤 게 있느냐? 한국말로는 뭐뭐한 하면서 뭔가 꾸며줄 준비를 하는 애들인데요. happy, 행복한 있고요. 형용사고요. alive, 살아있는 이것도 형용사. dead, 죽은도 형용사. beautiful, 아름다운도 형용사. safe, 안전한도 형용사. 눈에 넣었나요? 또 가봐요. 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동사나 형용사나 이 명사 말고 명사나 형용사가 꾸며주고 동사나 형용사나 문장들을 꾸며주는 말들인데요. 뭐뭐하게 뭐뭐히라고 이제 한국말로 해석되는데 영어로 볼게요. happily 행복하게 이런 거가 이제 부사, safely 안전하게 이런 것도 부사, well 잘 이런 것도 부사인데요. 자, 지금 몇 개냐면 이게 다섯 개거든요. 근데요, 제가요. 정 코치의 팁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게요, 이제 강의 중간에 이제 제가 팁을 딱 넣습니다. 왜? 교재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더 알아야 되는 것들은요, 제 마음이 막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 코치의 팁으로 들어오는데, 방금 다섯 개 봤죠? 근데 사실은요, 영어에서요, 단어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게 8가지입니다. 명동, 형부, 대감, 접전. 첫 글자만 따면 딱 요렇게 되고요. 이거 각각은요, 금방 알아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대명사, 감탄사, 접속사, 전치사, 요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팔품사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 외워두면 좋아서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있나요?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문장을 이제 영어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로 넘어왔어요. 이걸 한번 살짝 보여드리는 겁니다. 문법 영어 다 빼고, 다 문법 영어로 빼고요. 영어의 문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방금 우리가 8가지의 단어의 성격을 봤잖아요. 걔네들을 잘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이제 문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뭐 일종의 규칙이랄까?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만의 약속이랄까? 그렇게 볼수 있겠죠. 아무렇게나 쓰면 안 돼요. 막 명사, 명사, 명사, 동사, 형사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딱 이런 식으로 느낌만 봐봐요. 명사, 동사를 쓰거나 그럼 이제 무엇이 무엇하다 이렇게 되고요. 명동, 명도 괜찮아요. 명사, 동사, 명사 쓰면은 무엇이 뭐를 뭐뭐하다 또는 명사 쓰고 비동사나 딱 써주고요. 명사나 형용사 이렇게 딱 써주면은 요게 또 뭔가 문장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약속이다. 명사 쓰고 동사 쓰고 이렇게 써야지. 동사 쓰고 명사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난 영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한국말로 보니까요. 명동, 명동, 명이가 잘 헷갈리죠. 영어로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자, 영어로 봅니다. 명사 하나 놓고요. 동사나 딱 넣었더니 문장이 됩니다. Eagles fly. 독수리들이 난다. 오케이, 문장. 자, 명동명 한번 놔볼까요? 물론, I는 대명사긴 합니다만, 지금 명사 자격처럼 이제 들어온 거죠. 이렇게 딱 놔봤더니, 문장이 또 말이 됩니다. 나는요, keep 하면 유지하던데, 개한 마리를 유지한다라는 건 이제 개를 집에서 기른다 가능한 거고요. 명동명 갑니다. 명동명, 그래요. 믿고 한번 딱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사용한다, 스마트폰을. 아, 말 됩니다. 자, 또요. Eagles are beautiful. 이번에는요, 명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넣어봤더니, 아, 말이 돼요. 독수리들은요, 아름답다 그러면서 독수리들을 좀 꾸며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 되고요. 명, 비명 한번 갈까요? 재밌어요? 자, 명, 비, 명 갔습니다. 딱 갔더니, The dog, 그 개는 is my friend. 나의 친구다. 오케이. 말 되고요. 명, 비형 한번더 갑니다. 스마트폰은요, are useful. useful 하면 유용한 거거든요. 말 돼요. 스마트폰은 유용하다. 말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몰라도 이런 규칙대로 딱 배열을 하게 되면 단어들을 배열하면 문장이 된다라는 건데 세부 규칙은요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우리가 상세하게 배우게 되니까는 지금은 아 이렇게 뭔가 규칙대로 잘 지켜서 배열을 하면은 단어들이 문장이 되는구나 그 느낌만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수식하는 게 있어요. 수식한다는 건 꾸며준다라는 거죠. 이 기본이 있고 그 위에 뭔가 보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만 해도요, 개. 그래서 이게 명사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앞에요, 형용사가 꾸며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fierce가요, 이렇게 지금 꾸며주는 건데요. fierce 하면 좀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려운 형용사입니다. 사나운 이런 뜻이거든요. 사나운 개, 이렇게 됩니다. fierce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게 되고요. 이런 거를 이제 수식한다 그래서 수식어라고 하고요. 문장에다가요, 이런 애들도 쓸 수가 있어요. 부사구라 그래서요. 얘도 좀 약간 어렵긴 한데 나중에 또 배웁니다. In the sky 하면서 하늘에서 하늘에 이런 의미를 또 더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문장이에요. 독수리들이 날아가요. 어디에서? In the sky. 하늘에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문장에다가 의미를 더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노란색 부분들요. 이 on은 살짝 괄호 처리하고요. 그 외에 fierce나 in the sky는 보탬이다. 보너스다. 뭔가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문장에서 살펴보면 이런 거죠. I have a dog 해도 말 돼요. 하얀색 길이도 말 됩니다. 근데 노란색이 보탬이 들어가는 거죠. 나는요, fierce dog, 사나운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그 다음, 학생들이 아니라 many students니까요. 많은 학생들은요, 사용한대요. 뭐를? 스마트폰이 아니라 expensive, 비싼 스마트폰을. 그 다음에, 독수리들은요, fly, 날아요. 어떻게? beautifully, 아름답게요. in the sky, 하늘에서요. 보태기, 보태기. 그 다음, 몇몇 학생들은요, use 합니다, 사용합니다. 그들의 스마트폰을요, 문장, 됐어요. 마무리 됐는데, 아, 나도 좀 보너스로 좀 들어갈까? for learning. learning이 학습이죠. 학습을 위해서, 요렇게 갑니다. 됐나요? 자, 마무리 가겠습니다. 이제 명칭 개념의 마무리 개념이고요. 이게 뭐, 단어군이라 그러면 좀 복잡하고요. 이렇게 단어들이요,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happy 관련된 애들만 봐도요, 명사일 때는 happiness예요, 행복. happy는 행복한, 형용사. 그리고 happily 하면은 이제 행복하게, 그래서 부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원리로요, 이거는 아름다움 관련된 애들이고, 얘는 안정 관련된 애들, 요거는 위험 관련된 애들, 요거는 성공입니다. success, 성공. succeed, 성공하다.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fully, 이제 부사로서 성공적으로 이런 부사가 되고요. 요거는 뭔가 생명에 관련된 애들입니다. life는 생명.

Live는 live죠. live 하면 동사로서 살다. 그리고 alive 하면은 살아있는이라는 형용사. death는 죽음, die는 죽다. dead 하면은 죽은이고요. use입니다. 명사로 use 하면은 이제 뭐 용도, 쓰임, 요런 뜻이고요. use는 사용하다. useful 하면은 유용한이라는 형용사.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비슷한 느낌이나 비슷한 의미라도 각각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구나. 나중에 이거 외워야지.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엑셀사이즈는요, 제가 뽑은 것들만 할 겁니다. 이 표준편에서요, 많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는 굉장히 자세한 해설이 다 붙어 있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틀릴 만한 것만 볼 건데, 사실 얘네들은 틀릴 만한 건 아니고요. 몇 개만 쌤이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두 문제 가져갔어요. A번에서 7, 8번만 해볼 건데요. 지금 우리가 문법을 안 배운 상태입니다. 1강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배열을 잘하면, 문법을 지키면 문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7번에요. 싹 배열 잘했더니, 우리 아까 했던 거, 약간, 명, 동, 부사,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몇몇 사람들은 운전을 위험하게 한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요것도 어떻게 한번 좀 잘해 보셨어요? 잘해 봤더니,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die, 죽는다. 어떻게 하다가, in car accident, 교통사고로 죽는다라는 문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규칙사를 지켰더니 뭔가 문장이 되는 재미가 살살 생기시나요? 그러면 문법 더 배우면 정말 재밌어지겠죠? 자, 우리 명칭 개념 잠깐만 정리하고 올게요. 자, 쌤이 왔습니다. 또 야옹 하면서 왔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방금 뭐한 거냐면은 단어가요, 태어나면서 8가지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팔품사였고요. 그림 생각나시나요? 아주 고퀄리티의 그림이 있었죠? 명동에서 형부랑 대감이 접전하고 있었죠? 요게 단어 8가지 성격. 그리고요, 이게 이제 팔품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문장의 재료가 되는 것들, 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이제 수식어구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문장의 재료, 요런 것들이다. 그리고 우린 지금부터 이제 문장의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제대로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요, 문장의 재료를 하나씩 제대로 살펴볼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요리하면 이제 요리 재료를 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각각의 재료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요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문장의 재료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볼 건데, 명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아, 항상 좀 문법적으로 명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할 수 있죠? 안 궁금해요? 왜 문법책이나 강의는 명사부터 시작하나요? 물론 안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정말 대다수의 책이 명사부터 시작하거든요. 왜냐? 어린아이가, 아기가 제일 먼저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명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아기들이 뭐 엄마, 아빠 이런 말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 명사들이 모여서 마치 문장 같은 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명사는요, 모든 언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명사를 알아볼 거고요. 우리나라 명사랑 영어 명사랑 좀 달라요. 영어의 명사에서 중요한 것들 제가 딱 알려드립니다. 가볼까요? 준비됐어요? 갑니다. 자, 영어의 명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명사가 있습니다. 물건의 이름, 뭐 사람 이름, 뭔가의 이름이 명사거든요. 요 정도는 아시죠? 무언가의 이름이 명사입니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명사와는 다르게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셀수 있는 명사냐, 셀수 없는 명사냐, 이두 개가요, 정말 달라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은 명사를 제대로 쓸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 배우게 되는데요. 셀수 있는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과 셀수 없는 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명사가 셀수 있나 없나가 딱 돼야 됩니다. 얘네들요, 전부 다셀수 있는 애들인데요. 특징이 뭐냐면은, 약간 우리를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말인데, 셀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 둘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뭔가 형체가 있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게셀수 있는 명사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느낌 한번 잡아봐요. 애니멀, 동물. 오피스, 사무실. 아일랜드, 섬. 포토, 사진. 마트, 병. 에그, 계란, 벌룬, 풍선, 스트림, 개울, 빌리지, 마을, 플래그, 깃발, 커진, 사촌, 전부 다셀수 있죠. 어떤 거 하나를 딱 빼도 플래그, 깃발입니다. 깃발 하나, 깃발 둘, 깃발 셋, 되잖아요.
셀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민망한데, 하나, 둘, 셀수 없는 게, 이게 셀수 없는 겁니다. 역시 굉장히 중요한 개념. 봐봐요. 워터 봐봐요, 워터. 밑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얘네들 진짜 셀수 없어요. 물이, 한 물, 두 물, 물 하나, 물 둘이 돼요. 그 물병에 든그 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병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물이라는 개념은 셀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미트, 고기, 라이스, 쌀, 에어, 공기, 히트, 열, 랜드, 땅, 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빛, 이런 거셀 수가 없고요. 헬스, 건강, 한 건강, 두 건강 없잖아요. danger, 위험, success, 성공, information, 정보 같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이것도 셀 수가 없어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뭐, love, 사랑, 이런 것도 못 세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실래요?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사람 이름, 나라 이름, 기업 이름 같은 그런 고유한 이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승익은, 아, 물론 동명이인이 있겠지만, 정승익은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요, 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셀수 없는 게 아니라 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애나라든가 사람 이름이죠. 코리아, 한국이라든가 나라 이름, 아메리카, 미국. 이런 나라 이름들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셀수 없는 명사로 한다라는 거 조금 어렵지만 괄호 처리하고요. 요것도 참고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실컷 이렇게 구별을 했느냐? 사용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용법 설명드릴게요. 영어에서 셀수 있는 명사 사용법은요. 셀수 있는 명사가요. 한 개잖아요. 그러면은 앞에다가 어나 언을 붙여줘야 됩니다. 언을 쓰는 경우는 특히나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다음에 이어지는 명사의 발음이 모음 발음일 때. 이제 모음이요. 아, 에, 이, 오, 우. 모음 발음일 때는 언을 씁니다. 어북은요. 책한 권. 언 애플은 사과한 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썸은요. 그냥 부담 없이 쓰시면 됩니다. 썸 다음에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쓰면은 썸이 약간의 이런 뜻이잖아요. 복수로 써가지고요. some books 하면 약간의 책들 요렇게 쓸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셀수 있는 명사에 s를 썼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문장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셀수 있는 명사를 어떻게 쓰는지를 문장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막 한국말로 뭐 어나 언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볼게요. She keeps 그녀는요. 데리고 있대요. 누구를요? A dog, 개한 마리, 그리고 two cats, 두 마리의 고양이들. 단수, 복수, s 붙였죠? 그다음에 나는요, I eat, 먹어요. An apple, 사과 하나를 먹습니다. 모음이라서 an을 썼고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먹고요. I have, 난 가지고 있어요. Five classes, 아, 수업이 다섯 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지금 es가 붙어 있고요. A day 하면 하루에, 이런 뜻이고요. Jane은요, 물어봐요. asks. many가 만인이고요. questions, 질문들을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s 붙였죠? during은 뭐뭐 동안에, during class, 수업 동안에. 그 다음, my mother, 우리 엄마가요. grows, 길러요. some 나왔습니다. 복수, flowers, 몇몇의 꽃들을 기르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some kids입니다. 셀수 있는 kid, 아이의 복수가 되는 거고요. 몇몇 아이들은요, hate 한다, 싫어한다. 무엇을? vegetables, 이제 야채들을 싫어한다. 요 정도로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를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애들은 셀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요셀수 있는 것들 눈에다가 그대로 넣어두시면서 우리는 요셀수 없는 걸로 갑니다. 자, 셀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물이라던가 워터, 브레드, 빵 같은 거셀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빨리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빵이 한 개, 두 개가 되지 않느냐? 아니죠. 빵이라는 개념 자체는 셀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랬을 때는 아까 우리가 어나 언 같은 거 붙였잖아요. 이거 한 글자에 붙였었잖아요. 근데 한 개가 아니니까, 한두 개가 안 되니까는 저것도 못 쓰고요. 뒤에다가 s를 붙이거나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왜? 두개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는데요. 그 앞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많은 하면은 much, 거의 없으면 little, 약간 있으면 some 같은 요런 거 붙일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볼게요. 영어랑 친해져요, 영어랑. 영어로 받아들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셀수 있다 없다 어음보다는 그대로 문장으로 쭉쭉 빨아들여요. health입니다. 셀수 없어서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건강은 brings 가져옵니다. success 성공을 가져옵니다. 파란 거 전부 다 지금 셀수 없습니다. 에밀리의 키즈, 애기들은요, 아이들은요, love, 좋아한대요, meat, 고기를 좋아한다. I eat, 난 먹어요. some 붙을 수 있죠. 약간의 bread, 빵을 먹습니다. for breakfast, 아침으로요. I drink, 난 마셔요.
A lot of는 많은이란 뜻입니다. 많은 물을 마십니다. Okay.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요, it 먹어요. Little은 부정의 의미가 강합니다. Little meat 하면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 다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명사편 할 때요, 많은 학생들이 막 질려합니다. 아, 이걸 셀수 없는 걸 외워야 되는가? 그 앞에 뭐 붙는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는가? 외운다는 게 이런 거죠. 막 한국말로 막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그냥 영어 그대로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이 문장들 계속 보시면서 아주 자연스러워 주셔야 됩니다. 셀수 없는 명사들입니다. 얘네들 사용법 영어로 만나봤고요. 자, 끝이 아닙니다. 이 더라는 걸쓸 수가 있어요. 더는요, 이좀 특별한 거, 특정한 거에 쓰는 건데요. 참고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중고등학교 문법에서 잘 다루지 않고요.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알고 가는 겁니다. 덜을 쓸수 있어요. 특별할 때 덜을 쓰고요. 또 명사 앞에다가요. 소유격이라고 하면은 약간 용은 어렵지만 누구 건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 명사가 누구 거냐? 내 거면은 my, 그의 거면 his, 에밀리 거면 에밀리즈.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ostrophe s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셀수 있든 없든 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 meat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his health 이런 식으로 health를 his가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요것도 영어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The vegetables입니다. 왜 더가 붙었냐면요. In their garden 하면서 그냥 야채가, 그냥 채소들이 아니라 그들의 정원에 있는 채소들이다라고 되면서 이렇게 특별해져서 더가 붙였습니다. 그들의 정원에 있는 이 채소들은요. grow fast, 빠르게 자란다라는 거고요. The meat입니다. 역시 이렇게 꾸밈을 받습니다. 그냥 고기가 아니라 in the refrigerator. 이거 냉장고예요. 냉장고 안에 있는 그 고기는요, fresh하다, 신선하다 되고요. 자, 그냥 남편이 아니어요. 에밀리의 남편입니다. Emily's husband. 에밀리의 남편은요, eat, 먹어요. Little meat, 고기를 거의 안 먹네요. For his health, 뭘 위해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란색들 다시 보시면요, 앞에 the나 아니면 소유격들이 딱 붙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제 그래머 코치 들어오는데요. 이건 정코치가 아니고 그래머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들을 어떻게 영어에서 써야 되는지를 그냥 영어로 쫙 나열을 해놨어요. 이거를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필요하다면 말도 해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한국말로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기본 원리는 배웠어요. 셀수 있는 명사는 어를 한 개일 때는 붙여주고요. 또는 언을 쓰고요. 복수일 때는 s를 쓰고요. 이런 원칙은 배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영어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건 없을 겁니다. 이대로 눈으로 보시면서, 아하, 영어의 명사는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좀 다르게 쓰는 거구나. 그대로 눈으로, 마음으로 빨아들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요, 픽을 좀 해왔습니다. 어려울 만한 거. 이게요, 수표시래야 되는데요.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정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보는 셀 수가 없죠. 그래서 단수고, 복수고, 없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고요. minute이랑 hour은 되게 비슷해요. minute은 분이고요. 얘는 시거든요. 이게 셀수 있나 없나 약간 고민될 수 있는데요. 셀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a minute이 1분이고, 2 minutes는 2분이고 되고요. 1시간은 on hour, 이게 복수, 요게 모음 발음이라서요, on hour 되고요. 복수가 되면은 2 hours, 이런 식으로 2시간 표현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C번 갑니다. 틀린 부분 있습니다. 한번 고쳐볼까요? water,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강에 있는 물은 되게 더티하다. 근데요, water가 아니라 the water입니다. 왜? In this river라는 애가 얘를 꾸며주면서 되게 특별한 물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물이 아니라. 그래서 the water가 된다라는 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시험에서 거의 안 다룹니다. 그 다음에 light travels very fast. 빛은요, travel 한대요. 이동한대요. 매우 빠르게. 괜찮은 것 같죠? 이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로 의미는 괜찮은데요. 이거는요, 이 빛이요, 셀수 없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싹 정리하면은 a light가 아니라 light. 그냥 요렇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시나요? 또 해볼까요? 여기서 뭐가 이상해요? 그는요, 많은 커즌, 사촌이 있대요. 그의 엄마 쪽에, 어머니 쪽에 사촌이 많은데, 사촌은요, 죄송하지만은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much cousin이 아니고요, many cousins, s까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때요? 명사 막 쓰면 안 되겠죠? 이 규칙을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자, 쌤이 왔습니다. 우리 20급에 달려왔는데요. 방금 배운 내용들 정리합니다. 명사는 두 가지가 있죠.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있고요. 자, 사용법은요. 그대로 이렇게 보시라고요. 그대로 위에 거는 이제 셀수 있는 거고요. 밑에 거는 셀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있고 없고, 요것들 영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저장 되셨나요? 자, 우리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명사가 셀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가 고생하셨고요. 그거 배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힘들게 배운 명사를 제대로 써야 될거 아닙니까? 알맞은 자리에다가 명사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전코치가 그림 관계 팁을 드립니다. 이제요, 여러분들 교재에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말이 막 나올 겁니다. 이게 영어로는 주어는 subject라서 s로 표현하고요. 목적은 object라서 o로 표현하고요. 보어는 complement라서 c로 표현을 합니다. 동사는 참고로 v고요. 그럼 합치면 svoc 아닙니까?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요. 밑에 그림 한번 봐주세요. 자, 선생님 영어 요리 교실인데요.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재료가 뭐냐? SVOC입니다. 얘네들이 결국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가지고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거죠. 문장의 재료들인데요. 자, 이 자리 이제 명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명사가 동사는 될수 없다라는 거 상식이고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다가 우리 힘들게 공부한 명사 넣어봅니다. 자, 첫 번째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주어 자리가 뭔지 알아야지. 그래야 거기다가 명사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어는 우리가 알아요. 주어는 문장의 주인이고요. 주로 문장에 제일 처음 많이 익었어요. 한번 볼까요? 이 노란색들이 지금 다 주어 자리입니다. 어우, 지금 문장에서 지금 제일 앞을 딱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넣었어요? 명사를 넣었죠. 근데요, 저는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표준편을 공부하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명사의 형태도 다 봐주세요. 지금 보면 은근히 지금 셀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특징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대로 봐주시고요. 첫 번째, the sun입니다. 참고로 태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덜어 붙입니다. 태양은요, rises, 떠오릅니다. 어디서요? In the east.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 넣었어요. be가요, rain이요. 내립니다. 뭘로부터? 구름으로부터요. 주어 자리에 heavy rain 들어왔습니다. rain이 명사고요. heavy가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heavy가 무거운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는 거, 폭우를 말합니다. 폭우가요, destroy, 파괴합니다. crops, 이제 작물들을 파괴합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 왔죠. my가 꾸며주고 있죠. brother이 명사예요. 나의 남동생은 spend 한다, 쓴다. Too much money, 너무 많은 돈을 on clothes, 옷에다가 쓴다. 주어 자리에 명사, time, 시간은요, is money, 돈이다. 주어 자리에 money 왔죠? 명사 잘 왔어요. 돈은요, everything, 모든 거다. To him, 그에게는 모든 거다. 주어 자리, that's. 목적어 자리 갑니다. 목적어 자리는요, 동사의 대상이 된다. 약간 아리송할 수 있어요. 우리말 을을이 붙는 애들이고요. 봐봐요. 목적어는 필요할 때가 딱 있어요. 무조건 막 모든 문장에 목적어를 넣는 게 아니고요. 이 문장 봐요. I eat. 나는 먹는다. 문장 완성됐어요? 궁금한 내용 없어요? 궁금하죠? 무엇을 먹는지가 궁금하잖아요. He studies. 그는 공부한대요.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럴 때 뒤에 을을이 붙는 목적어를 넣어줘요.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은 폭우가요. 우리 아까 봤던 거죠. 뒤에 목적어가 있었어요. 폭우가 파괴한대. 무엇을? crops. 작물들을. 요게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 우리 남동생이요, 써. 근데 뭘 쓰는데요? 무엇을 쓰는데요? Too much money, 너무 많은 돈을. 요게 목적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요 명사가 들어와 있고, 얘네들은 요거 지금 따라가지고, 붙어가지고,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옷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쓴대요. 자, 마지막 겁니다. 보어 자리 갑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별표 3개 치시고요. 말만 이해하면 돼요. 보어는요, 보충하는 말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주어를 보충하는 말. 이거 봐요. I am, 나는 뭐뭐래. 뭔데요? She's, 그녀는 뭐뭐야? 자, 그때 요 뒤에 요 궁금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이제 보어가 되는 거고요. 누구를 보충하냐? 각각 I랑 She라는 주어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보어 갑니다. 자, time is money.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주어는 time이에요. 시간은 뭔데요? 돈이래요. 이게 지금 보어입니다. 보충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 다음에 money, 돈은요. 뭔데요? everything, 모든 거래요. 그에게는 요게 보어입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보어는 비동사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것들이 지금 뭐다? 바로 이 명사의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였고요.
자,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어 목적어 보호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차피 다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뽑아온 문제 한번 보세요.

1번에 4번 한번 보세요. Dry weather, 이거 주어 찾는 거 쉬워요. 건조한 날씨는 kills, 죽인다. 동사,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만 적응되면은 금방 진짜 안 헷갈려요. 목적어부 안 헷갈립니다. 작물들을 죽인다라는 거죠? 목적어입니다. 을들이 붙는 목적어. You, 주어입니다. 너는 spend, 쓴다, 동사죠? 그 다음에 too much time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거죠? 목적어 되면서 무엇에다가, 컴퓨터 게임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목적어보 레벨 조금만 오르면은 안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한 5강까지만 가도 절대 안 헷갈려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바르게 배열합니다. 이 배열 다 맞추셨죠? 4번 같은 경우에는 dark cloud is a sign of rain인데요. 요거 주어죠. 요거 동사죠. 요게 뭐냐? 그거 알려드리려고요. 보어죠. 왜? 비동사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먹구름은 비의 신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배열하면요. 스타들이 주어입니다. 스타들은요. 인바이트, 초대합니다. many guests, 많은 이 손님들을요. 그들의 웨딩에, 결혼식에 초대한다라는 건데, 이거 동사, 요거 목적어.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잠깐 더 정리하고 올게요. 자, 쌤이 왔습니다.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이 뭐냐면은 그 힘들게 배운 명사를 어떻게 쓰느냐. 그 명사 자리 봤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다가 각각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어는요, 제일 앞입니다. 타임 자리. 목적어는 뒤에 있습니다. Too much money 할때그 money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쓰인 명사고요. 보어도 역시 뒤에 있긴 해요. Everything이 지금 보어인데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 보어 달라지는 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될것 같고요. 명사 자리 분홍색들 딱 눈에 두시고요. 그럼 됐어요. 자, 우리 드디어 마지막 유닛으로 갑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유닛 3고요. 대명사 한번 알아볼까요? 아, 근데 지금까지 솔직히 너무 숨가쁘게 힘들게 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명사는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명사도 사실 팔품사 중에 하나입니다. 나름 중요한 아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갈수 있는 거죠.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 대명사고요. 앞에서 Chris and I, Chris와 나 요렇게 있었다면 그걸 받아주면은 we, 우리들, 요거 대명사죠. 요렇게. 이거는 알맞은 대명사를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문장으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Chris and I are tall, Chris와 나는 키가 크다 이렇게 쓰면은 그 다음에는 요두 명을 받아서 we가 돼야 되겠죠. We are, 우리는요, basketball players, 농구 선수들이다. 그 다음에 you, 너는요, hardworking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래요. 자, 근데 밑에 건 봐봐요. 이게 지금 똑같은 문장이 아니어요. 여기가 s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 you는요,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요거는 그냥 너한 명이고요. 밑에 건 너희들.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그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구나. 요 정도의 뜻. 자, 그 다음에요. 제임스는요, 올리버랑 되게 닮았대요. 그때 두 명을 받아가지고 데이가 되는 거죠. 그들은 트윈즈다. 쌍둥이들이다. 그 다음, she has a pet parrot. 그녀는요, 가지고 있대요. 이제 애완용 parrot이 앵무새거든요. 앵무새를 가지고 있대요. 자, 뭘로 받을까요? is로 받습니다. 그것은요, talks well. 말을 잘한다. 괜찮죠? 대명사들 쫙쫙쫙쫙 보시면 되고요. I love beef. 자, 요거 별표 하나 갑니다. 나는 소고기를 좋아해요. 근데 소고기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is로 받아줍니다. day 같은 걸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두개 이상이 안 나오니까. 그것은요, 맛있대요. delicious 하대요. 그 다음 나는요, beef 와 pork를 좋아합니다. 쇠고기랑 pork, 돼지고기입니다. 그둘다 좋아해버리면은 두 개니까요. 요두 개는요, 우리가 또 day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they are delicious. 그것들은 맛있다. 요것도 별표 하나. 이두 개를 세트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셀수 없는 거가 나오면은 단수로 처리하는데 두 개가 나오면은, 아, 또 복수로 처리해야 되는구나. 요거 하나 딱 넣어두시고요. 자, 다음 또 넘어갑니다. 이거는요, 많이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요. 1인칭,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를 말할 때, 얘네가 자리에 따라서 대명사 알맞은 거 써줘야 돼요. 주어 자리에 올 때는 I나 we, 목적어, 우리 이제 목적어란 말 알잖아요. 그죠? 목적어 올 때는 me나 us 되고요. 형용사 자리일 때는요, 나의, my, 우리의, our, 요렇게 쓰고요. 나머지 2인칭일 때는요, 너 또는 너희들일 때, 주어 자리는 you, 목적어 자리 you, 형용사일 때만 your, 요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인칭일 때는요, 주어 자리에 he, she, it, they, 목적어일 때는 him, her, it, them.
형용사일 때는 his, her, it, their 된다라고 할 때 요 두 개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의 또는 그것들이

요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잘 봤던 그런 개념. 그러면은 또 연습해야죠. 영어로. 주어 자리 있습니다. We, 우리는요, respect, 존중합니다. 누구를? 우리의, our teacher, 선생님을요. 그리고 그녀는요, loves us,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 나름 좀 목적어 자리 쓰였습니다. He does his best, 그는 그의 최선을 다합니다. In everything, 모든 것에. We respect him, 우리는 그를 존중합니다. She, 그녀가요, gave him, 그에게 줬어요. Her phone number, 이렇게 꾸며주죠. 그녀의 전화번호를요. He called her,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거네요. Every day, 매일매일 전화 거네요. 되셨나요? 또 봅니다. They died for their country. 그들은요,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People, 사람들은요, remember, 기억합니다. 그들을요, 뭐로서? Heroes, 영웅들로 기억합니다. Cuckoo는요, an island, 섬이래요. 그거는요, it is far,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Its beaches, 그곳의 해변가는요, 아름답고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visit한다, 방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자, 코칭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1인칭은 나 또는 우리고요. 2인칭은 너예요. 말 듣는 사람. 3인칭은요,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3인칭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 나, 너, 그리고 그 밖입니다. 자,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문제들은요, 6번, 7번인데요. 대명사 워낙 쉬워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틀렸어요. We를 쓰면 안 되죠. 세라가 우리를 초대했죠. 그녀의 생일 파티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어스로 바꿉니다. 7번은요, 저 꽃을 봐라. 그것들의 색깔은요, 아름답다인데요. 되게 미안하지만, The Flower는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There이 아니라 It를 고쳐줘야 되는 여기까지 어려운 대명사 살펴봤어요. 자, 쌤이 정리해드리러 왔습니다. 방금 배운 거 간단했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Chris가 있으면 he로 받아주고요. Chris and I는 we,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된다는 거는 한 번만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꼬치 명쾌한 개념 시크릿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요거 초성인 때딱 봤습니다. 이제 들어오죠. 명사의 자리 뭡니까?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보호지 않습니까? 비밀은 알아서 풀립니다. 열공하시면요. 자, 우리 오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뷰 싹 해드릴게요. 우리 뭐 배웠냐면은 명사,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로 되어 있다는 거 배웠고요. 대명사도 배웠죠? 명사 대신하는 말. 그리고 얘네들 어디다가 쓰느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쓴다는 거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이 그러면 코치 표준편 1강을 마치는데요. 요거 제가 응원해드립니다. 이 땡스타그램에다가요. 요 태그로 글 올려주시고 열공 인정해주시면요. 제가 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고 응원해드립니다. 우리 함께해요. 강의 안에서도, 강의 밖에서도. 저는요, 그러면 코치 2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또 들어온 여러분들 분명히 뭘 해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파트 어떤 파트야? 맞아요. 함의추론, 함축적인 의미추론의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사실은 비유적인 표현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파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다른 오답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의 실수는 내가 이걸 다음번에는 이걸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는 여러분만의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말 준비해 봤거든요. 이번 시간 내내 우리 함의추론 파트의 마지막 파트죠. 이 의미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 틀리는 거 크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리 비할 거 없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embrace failure, embrace라는 게 여러분들 포옹하다, 안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아 아니야 라고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a step forward,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실수하는 거, 특히 오답을 찾을 때 아, 내가 이 부분에서 미끄러졌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찾아보시면 그게 다음번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는 큰 자산이 될 거니까 한번 오늘 가볼게요. 자, 똑똑 유형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찾아라. 근데 밑줄 친 부분은 꼭 주제문은 아닐 수도 있지만 주제와 굉장히 가까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제문을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해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키가 되는 문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뭘 해라? 맞아요. 밑줄 친 부분을 해석을 먼저 해봐라.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아,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제도 그런데 아, 여기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르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내가 못 푸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걔를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아 얘와 준해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표현은 본문에서 어디인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핵심 어휘가 큰 역할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주제문을 찾아서 주제문과 밑줄 문장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때 밑줄 문장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 문장이 통째로 밑줄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의 밑줄일 경우 특히 그 문장 안에 부정어가 있을 때 그 부정어가 포함된 밑줄인지 아니면 부정어는 앞에 있고 밑줄은 뒤에 있고 라고 하면 밑줄 그은 부분이 부정어까지 같이 의미를 가져가지 말고 밑줄 그은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함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어에 유의하자라는 겁니다. 자, 밑줄 친 부분에 주변에 앞이나 뒤에 단서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밑줄의 위치는 보통 우리가 첫 문장보다는 마지막 문장에 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첫 문장에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분명히 걔가 주제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문을 좀 다르게 표현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온다라는 것도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 밑줄 친 부분의 앞이나 뒤에 단서가 굉장히 상세하게 혹은 좀 알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자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네, 11번 문제거든요. 11번 봤더니 일단 밑줄 친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make라는 동사는 보통 목적어, 목적 보호를 쓰게 되는 5형식을 많이 사용하는 동사야. 그러니까 oneself, 스스로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public한 상태로 만든대요. public이라는 건 뭐 대중적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공개적인이라는 뜻도 있죠. 스스로를 공개적인 상태로 만든대. 근데 누구한테 공개적인 상태로 만들어? 와, 이건 조금 의미가 까다롭다. 스스로한테 공개적이 된다는 건 뭘까? 나는 이미 나 자신인데 나한테 공개적으로 나 스스로를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밑줄 친 부분에서의 oneself, 나 스스로에게, 나 스스로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 공개된 상태로 만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개가 아니라 누구한테? 맞아, 나 자신에게 공개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에게 공개를 해준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찾아보자. 어때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18에서 19세기. 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coming an age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시기에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18세기 그리고 19세기에 the personal diary. diary가 뭐야? 맞아, 일기야, 일기. 근데 어떤 일기야? 그치, 뭔가 기록을 남기는데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야. 그래서 개인 일기는 became a centerpiece. 센터라는 표현 자체가 중심, 중앙이라는 뜻이니까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뭐의 중심이 되었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뭔데? 개인적인 일기가 바로 중심이 되었다. 자, 어디에 있어서? In the construction of modern subjectivity.
현대 subjectivity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주체성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뭐 우리가 subject가 대상이라는 뜻도 있고 subjective라고 하면 주관적인, 즉 주관성이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현대적인 사람에 있어서의 주관성이니까 주체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물론 주체성이라고 반드시 꼭 해석을 안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의미를 파악하실 수는 있어요. 그럼 현대적인 주체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기라는 건 바로 자신에 대한 현대적인 어떤 주체성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이룬다? 바로 중심부를 이루는 게 바로 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딱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중심부라는 건 at the heart, 바로 중심부를 이야기합니다. 중앙부를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중심부에는 is the application of reason and critique to the understanding of world and self. 세계와 나, 자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자, reason은 이유라는 뜻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이성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 이성과 critique, 비판이라고 해석이 되죠. 자, 이성과 비판의 application, 적용을 할수 있는 바로 그 핵심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나에 대한 이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적인 걸 적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게 되어서 그래서 이것이라고 해서 앞문장 내용을 쭉 받고 있습니다. 선행사 자체가. 자, 이것이 비로소 어떻게 되는데? Allow the creation of a new kind of knowledge.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만들도록, 창조하도록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세계와 자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해에 대해서 이성이나 비판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뭔가 세계,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나는 어떤 나인가, 자아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과 비판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핵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였다? 맞아요. 일기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그럼 자기를 스스로 공개한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diaries. 일기는요, world central media. 또 핵심적인 매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기는 뭐의 핵심적인 매체냐? 그 일기를 통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hrough which.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를 관계대명사 안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해석이 좀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일기라는 건 바로 중심이 되는 매체인데 그 매체를 통해서, 즉 일기를 통해서 어떻게 enlighten and free subjects. enlighten, 이런 건 밝게 비춰주는 거예요. 즉 사람의 머리가 밝게 비춰진다라는 건 무언가를 깨닫는, 계몽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몽된, 깨달은 주체, 그리고 자유로운 주체가 그때 constructed, 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즉 일기를 통해서 일기가 중심 매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게 바로 뭐다? 일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공개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 거야? 계몽시키고 사람들을 어떻게? free, 자유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요. 그죠? 자, they provide, 내가 가리키는 건 당연히 diaries가 되겠죠? 일기는요, provide a space. 자,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라는 게 바로 어떤 공간이냐,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사람들이요, could write daily, 매일매일 글을 쓸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줬어요. 우리가 일기 매일매일 내가 어떤 일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쓰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일을 쓰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쓰냐면, her whereabouts,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즉, 그녀라는 거 여기서 자신이 되겠죠? 일기를 쓰는 그 주체가 어디로 가는지, 즉 행방과 자신이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에 대한 감정과 and thoughts, 생각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쓸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어요. 일기는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일상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일기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공개적이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자, 내가 일기를 써. 일기 안에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whereabouts, feelings. and thoughts 이런 것들을 쭉 쓴단 말이에요.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with rereading 뭘 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일기를 딱 보는 거야.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데? 이질적인 entities 뭐 실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항목 정도로 볼까요?
우리한테는 좀 이질적으로 여겨졌던 그런 항목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우연함, 우연이라는 것들이 could be rendered into,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render, 만들다. 자, 뭘로 만들어지느냐, 뒤에 into가 나오면 있지, 결과적인 의미가 뒤에 이어집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읽어서, 읽음으로써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되는데, 어떤 상태로 만들어져? 우리한테는 이질적이었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되는 우연으로 발생한 건데, 이게 우리한테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어질 수 있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개적이 된다는 게 뭘까? 내가 나의 이야기를, 프라이빗한 이야기들을 쭉 썼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다시 읽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통찰을 할 수 있고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공개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물이니까. 그죠? 자, 계속 볼게요. It is in that context.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요. 맞죠? 예, 여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래서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 두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동사. 자, 뭘 가능하게 해요? 바로 주체성에 대한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낸다? 주체성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갈게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the idea of self, 스스로에 대한, 자아에 대한 생각. 뭐로서의 자아에 대한 생각일까? Both A and B. A, B 둘 다. 근데 뭘로 만들어진? With words. 말로 만들어진. 글을 우리가 일기를 말로 쓰잖아. 그치? 단어로 쓰니까. 언어로 만들어진, 말로 만들어진, 그리고 말로 탐색이 된 자아에 대한 개념이 emerges. 등장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내가 어떻게 말로 만들어진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주체성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it, that 강조 구문입니다. it과 that 사이에다가 내가 이거 강조하고 싶어 라고 생각되는 그 초점을 넣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아까 찾았던 자, 스스로를 자신에게 공개적이 되게 한다라는 건 바로 무슨 의미일까? 스스로에게 어떤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 뒤에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일기는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곤 해요. 스스로를 위해서, 즉 스스로 혼자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For oneself라는 건. 스스로 글을 쓰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은요. 사람들은 make oneself, 스스로를 자신에게 공개적인 상태로 만든대요. 즉, 이렇게 나의 생각이나 혹은 이야기나 감정들을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그걸 다시 보게 되면 나한테 이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는 어떻게 돼? 통찰을 할 수 있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만든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스스로를 공개적으로 만들므로써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는데 그 자아는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어?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지? For self-inspection, 스스로에 대한 뭐 inspection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스스로를 비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게끔 합니다. 즉, 스스로를 깨닫게 해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통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끔 하죠.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inspection. 할 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에 대한 critique. 비평을, 비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의미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할 것인가? 를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요 의미 어떤 단어로 대체가 될 수 있을까? 쭉 가서 보니까 선택지 단어 중에서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어떤 단어? 그렇지, reflecting 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reflect라는 게 반추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통찰을 해보는 거야.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기 반성, 네, 자기 성찰의 방식으로서 글을 쓰는 것. 즉, 내가 나한테 스스로의 그 이야기들을 공개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어떻게 reflecting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본문과 비슷하거나 본문의 의미를 조금 크게 함축할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reflecting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거알수 있죠. 2번, 3번, 4번, 5번의 단어 중에서, 표현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나 혹은 표현, 정답으로 가기에는 적절치 않은 표현들을 한번 속간해 볼까요? 여러분들 표시했어요? 자, 선생님도 이렇게 표시를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의 일기를 읽는다, 이런 이야기 없었고요. 그 다음, 피드백을 받는다, 피드백을 교환한다, 이런 이야기도 없었고, 대체자를 만들어낸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 이런 이야기 없었지. 그 다음, topics, 어떤 주제를 개발해낸다, 어떤 주제, 저기 보니까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주제를 만들어낸다. 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주제 탐색. 관련 없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잘 해결했습니다. 조금 어려웠나? 괜찮았어? 네, 좋아요.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12번은 직역을 해보니까 진짜 어렵지 않더라고요. 진짜 쉬워. 봤더니, do not have ears. 뭘 안 가지고 있어? 귀를 안 갖고 있어. 뭐에 대한 귀? To hear it.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대. 자,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건 뭔가 이걸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 특히 do not.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어가 안에 밑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자, 뭐뭐와는 멀리, far from 이라고 하면 뭐뭐로부터 먼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아, 나는 바보로부터 거리가 멀다. 바보의 상태로부터 거리가 멀다라는 건 바보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도 거리가 아주 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뭐는커녕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뭐와 동의어라는 표현의 synonym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뭐와 동의어이기는커녕 capitalism이 뭘까요? 맞아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와 동의어는커녕 consumerism. 이거 뭐예요? 그렇지, 소비주의입니다. 자, 소비주의라는 말은 얘가 주어죠. 그쵸? 문장 전체 지금 핵이되는 주어가 얘잖아. 소비주의가 자본주의와 동의어이기는커녕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소비주의는 makes capitalism impossible. 똑같은 구조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11번에서 봤던 구조. make 목적어 목적 보호예요. 이 소비주의는 자본주의를 불가하게 만듭니다. over the long term. 장기적인 측면에서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소비주의랑 자본주의를 같게 놓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는커녕 사실은 소비주의가 자본주의를 불가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왜 그러냐? 왜냐면 그것이라는 건 consumerism이라는 주어가 되겠죠. 왜냐면 그 소비주의가 capital information all about 이라는 표현은 almost의 뜻입니다. 거의 뭘 어떻게 만들어요? 얘도 지금 5형식이지? 자본의 형성을 거의 불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일단은 사실은 여러분들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주의랑 동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 그렇지 않고 소비주의는 오히려 자본주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불가하게 만들 수 있다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자본주의 그리고 소비주의, 얘는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비주의가 오히려 자본주의를 불가하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첫 문장이 좀 중요하더라고요. 읽고 여러분들 쭉 다 읽고 나서 다시 위로 와보면, 자, consumer culture, 자, 이 소비주의 문화는요, isn't a saving culture, 뭐가 아니고 절약의 문화도 아니고 또 뭣도 아니에요? thrift라고 하면 얘는 근검, 절약이라는 뜻이죠. 자, 어떤 저축의 문화도 아니고 절약의 문화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비주의라는 건 뭔가 돈을 아껴서 절약한다거나 저축을 한다거나 그런 문화 아니잖아요. 돈을 쓰는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it is too fixated. 그 소비주의라는 건 too 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뒤에 것 하기에는 너무 앞에 거 한다. 내가 거기에 가기에는 너무 멀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것 한 나머지 뒤에 것 할 수 없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봤더니 그 소비주의라는 건 어디에 너무 fixated on, 집착을 한 나머지 buying the next toy, 다음번
장난감 사야지라는 거에 너무 집착했던

소비주의는 뭐야? 계속해서 돈을 쓰는 거란 말이야. 하나를 샀어. 아, 나 다음에는 뭐 사야지? 이렇게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한 나머지 돈 쓸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ever delay gratification. gratification, 만족이라는 뜻이죠. 만족감, 욕구 충족을 delay, 지연시키고 미루지 않아요. 절대 미루지 못하고, 그리고 ever save and invest for the future.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지도 않습니다. 절대요. 라는 얘기예요. 돈을 그냥 쓰느라고 아 내가 이거 지금 만족해. 이 만족감도 미루지 않고 그냥 계속 사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안 하고 바로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저축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소비주의가 만연한 곳에서는 자본주의로 오히려 불가능하게 한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The point is elementary. 여기서 핵심은 바로 기본적인 건데요. 그 기본적인 게 뭔데? You can't save sustainable capitalism with capital. 여러분들은요, 지속적인, 지속가능한이라는 뜻이죠. 지속가능한, 지속적인 자본주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그치.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자본주의가 만들어져.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본을 또 가질 수가 없죠. 뭐 하지 않으면? 절약하지 않으면, 저축하지 않으면요. 돈을 안 모으면 돈이 안 모이니까 자본이 없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running around,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뭐 하면서? spending, 쓰면서요. Everything you have just earned. 여러분들이 막 얻은, 막 번 모든 것들을 쓰면서 돌아다니면 여러분 저축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계속 돈만 쓰면서 저축을 안 해.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지 못하지? 그치. 저축을 못하니까 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capital. 자본 형성이 안 돼요. 그럼 자본 형성이 안 되면 또 뭣도 안 돼? 그렇지. 자본주의, capitalism. 얘도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축 안 하는 거야. 저축 안 하면 자본 안 만들어져? 자본 안 만들어지면 capitalism도 불가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는 이야기야. 됐죠? 좋아요. 자, but, 하지만, the confusion has grown so deep. 혼동이, 혼란이 굉장히 깊어져서, 그래서 many people today, 오늘날 사람들은요, do not have the ears to hear it. 그것을 들을 만한 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뭘까? 이 원리 원칙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만한 귀를,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do not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까지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요, the policies of our nation's central bank. Central bank는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표방하는 그런 정책이 seem to reinforce,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러한 습관, 이러한 습관이 뭔데? 계속해서 돈을 쓰게 하는 이런 습관을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왜? Driving down interest rates. Interest rates은 이율이죠. 은행에서 지급하는 돈을 예금하면 이제 주는 이율, 그 이자돈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내려요. 어디까지 끌어내려요? Near zero. 거의 0까지. 돈 맡겨봤자 이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a material reward.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거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물질적인 보상은 왜 주는 건데, 원래는? For foregoing consumption. Forego라는 표현이 져버리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야. 즉 소비를 안 함으로써 아, 안 했어? 그러면 너 돈 모았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자 줄게. 라는 이런 물질적인 보상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자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런 물질적인 보상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은행의 저축에 대한 이자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걸 거의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 야, 돈 모아봤자 여기서 뭐 어떤 보상도 없는데 그냥 써. 이렇게 돼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들을 만한 귀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그걸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 혹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요 과정을 모른다. 이해하지 못한다. 혹은 이걸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신다면 한번 5번부터 보겠습니다. Fail to. 하지 못한대요.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한대요. 뭐를? 소비라는 것이 소비 그 만으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자본주의를 지탱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저축을 안 해. 즉, 소비를 하는 거지. 소비만 해.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데? 그치, 소비만 하게 되면 자본주의라는 건 형성되지 못해. 라는 걸 들을 귀가 없다고 얘기했으니 이해하지 못한다. 어때요? 맞죠? 이해하지 못한다가 do not hear, do not have 라는 그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fail to 가요.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not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fail to. 뭐뭐하기 실패한다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 뭐뭐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들을 귀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거나, 굉장히 혼동스러운 나머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죠. 앞에 있는 그 중앙 센트럴 뱅크의 뭐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안녕이나 행복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까 바로 지워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축이라는 것이 국가를 번영하게, 번창하게 만들 수 있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죠?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본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국가가 부강하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리가 멀어지는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 두 번째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도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지. 자, 우리를 sent off, 보내버린데 어디로?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 도서관의 아주 먼 구석. 그것도 다양한 다른 구석으로 우리를 보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구석으로 보내버린다라는 의미가 뭘까? 도서관은 또 갑자기 왜 나왔지? 읽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library가 맞아요. music library의 의미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우리의 음악의 재생 목록 같은 걸 이제 music library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music library에 굉장히 다양한 다른 코너로 우리를 보내버린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뭐가 나와요? 맞아요. algorithm.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알고리즘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쭉 나오면서 선생님이 뽑은 중심 문장, 문제를 풀수 있는 키가 되는 문장은 바로 여기 있거든. 근데 얘가 뭘 가지고 나왔어? 벗을 데리고 나왔거든. 한번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느낄지 모릅니다. 아, 뭔가 무서운 게 있는데? 라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뭐에 대해서? 알고리즘에 대해서요. 근데 이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인데? That what 이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네가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을 결정할 알고리즘에 대해서 무언가 무서운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느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무서운 게 뭘까? 두렵고 걱정되는 게 뭘까? 볼게요. Could it mean that? 그게 의미하는 바가 만약에 자, 커마가 있어요. 그러면 커마가 한번 끊기겠죠? 이렇게 가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의미하는 바가 바로 you, 이하가 주절이 되겠습니다. 대저 안에 문장이 되겠죠. 얘는 거기에 속한 종속절이 되겠고, 그죠? 자, 만약에 컴퓨터가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결정을 내려. 이상미가 좋아할지 않을 것 같아, 이 영상은, 이 컨텐츠는. 이라고 컴퓨터가 결정을 내리면, 그러면 이상미, 나는, you, 너는,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 그것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절대 없을까? 라는 걸 의미합니까? 라는 얘기예요. 알고리즘이 봤을 때, 이상미의 취향에 맞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나는 사실 그게 내 취향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절대 볼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런 의미예요. 얘를 의미하는가?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바이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Personally, 개인적으로요. I, 저는요. Really enjoy, 정말 좋아해요. Being directed toward, 어느 쪽으로 안내받는 걸 좋아해요? New music that I might not have found by myself. 제 스스로는 발견할지 못할 것 같은 새로운 음악 쪽으로 안내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음악으로만 다 안내가 되고, 내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보통 평소에 듣지 않는 그런 새로운 new music에 안내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내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될 수도 있잖아요. 알고리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서 내가 실제로는 좋아할 수 있는 새로운 음악으로 나 이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진짜 새로운 음악으로 안내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리즘을 이용하나 어떻게 하나? 봤더니, I can quickly get stuck. 저는 빨리 갇힙니다. 어디에요? In a rut. Rut이라는 게 틀, 관습이나 틀입니다. 어떤 틀 안에 갇혀요? 그틀 안에 있다 보면 제가 그 어떤 틀에 갇히게 되냐면 제가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노래를 계속해서 넣는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같은 음악에 계속 음악을 나의 리스트 안에 넣는 그런 좀 오류의 틀에 갇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진짜 새로운 음악으로 안내받는 걸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that's why 라고 하면 그래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제가 늘 즐깁니다. 뭐를요? 라디오를 듣는 걸 즐겨요. 즉,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음악들을 나한테 제시해주는 라디오를 정말 좋아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지만, 알고리즘은요, 어떤 알고리즘?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library. 이 music library를 통해서 나를
pushing, 밀었다가 pulling.

당겼다가 밀고 당기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are perfectly suited to. suit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suited라는 표현이 적절한 적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도 perfectly suited라고 얘기했어요. 완벽하게 적절합니다. 어디에 적절해? That I like. 내가 좋아하는 jams라는 이 jam이라는 건 바로 보석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보석을 찾기 아주 적합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만한, 걱정하고 우려할 만한 것들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algorithm. 얘는 똑같은 음악 쪽으로 우리를 안내하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그렇지. new. 새로운 음악, new music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my worry originally about. 자, 원래 나의 우려예요. 그럼 여러분들, 원래 우려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원래 새로운 음악으로 나를 안내할 수 있는데, 근데 내 우려는 뭐였어?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내 원래 우려잖아요. 그죠? 뭐에 대한 우려야? Such algorithm was that they might drive everyone in certain parts of the library. 어떤 그 음악의 라이브러리에 특정 부분으로 모든 이들을 drive, 다 몰아간다라는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원래 우려는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죠? 나의 원래 우려는 바로 뭐였다? 바로 그것들이 사람들을 모두 다 같은 라이브러리로 그 라이브러리 특정 부분으로 다 몰아갈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상태로 남겨두면서요? Leaving others. Others란 거 other parts가 되겠죠? 자, 듣는 사람들이 부족한 다른 부분들을 남겨두면서요. 특정 부분으로만 사람들을 다 몰아.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들을 그걸 듣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이런 상태로 남겨둘 거라는 게내 원래 우려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 그것들은, 즉, 알고리즘은 그러면 취향의 conversion, 수렴이에요, 수렴, conversion. 한쪽으로 이런 수렴을 유발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하지만, thanks to, 뭐 덕분에요? To the non-linear and chaotic mathematics. Non-linear, 비선형적이고 chaotic, 혼란의 혼동의 혹은 불규칙적인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불규칙적인 그 수학 덕분에, 거기서 알고리즘에서 구동하는 그런 수학 원칙 덕분에, usually behind them, 그 알고리즘 이면에 있는 그 수학적인 원칙 덕분에, this doesn't happen, 이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우려는 사실상으로는 그럼 어떻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으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새로운 음악이 완전히 생뚱맞은 음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음악으로 안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작은 divergence, 분할, 갈라짐이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비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작은 갈라짐이 즉, 한쪽으로 다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씩 이렇게 갈라져서, 이쪽은 내 거, 이쪽은 다른 사람 거, 이렇게 갈라질 수 있는 것이, can send us off, 우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 도서관의 아주 먼, music library 아주 먼 다른 영역으로. 즉,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적절하게 자신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잘 보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럿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Lead us, 우리를 보내요. To music, 음악으로. 그 음악이라는 게 바로 뭔데? Selected to, 선택된 음악. 그러니까 music library로 우리를 보냅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어떻게 선택된 음악이야? To suit our respective taste. Respective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 꼭 알아야 되는데. 네, 각각의, 각자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 꼭 챙겨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respect는 뭐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존경, 존중.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 respective, 각각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각각의 취향, 너의 취향, 나의 취향, 각각의 취향에 suit, 적절하게 맞는 선택된 음악으로 우리를 보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새로운 음악의 취향, 그러면서도 너 것, 내 것, 다른 곳으로 우리를 보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각자의, 즉, different far corners라는 게 바로 각자의 취향에 맞게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자, 관련 없는 선택지의 단어들 쭉 한번 표시해봤습니다. 다른 청취자들, 다른 음악을 듣는 사람들과 연결을 구축한다. 관련 없고요.
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청한다. 역시 관련 없습니다. 자,

재능은 있으나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들을 찾아낸다? 더 관련이 없고. 그리고 여기는 ignore라는 표현이 지금 보시면 특정한 음악의 장르에 대한 우리의 선호를 무시하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호를 잘 지켜서 적절하게 우리를 안내해준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관련 없는 선택지의 이 의미가 단어가 표현이 왜 관련이 없는지, 왜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지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챙기고 적절하게 한번 선별해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에서도 잘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다음 문제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부정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해석을 정말 잘해야 돼요. View from nowhere 라고 얘기했어요. Nowhere입니다. 그러면 그 어디에서도 view, 나오지 않는, 그 어디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있을 수가 없는 관점이란 뜻이 되겠죠.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관점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맥락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보셔야 되겠는데, 관점은 관점인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from nowhere. 바로 이 nowhere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관점. nowhere의 의미.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소재가 뭐인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즉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자, 우리의 세계관은요, is not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뭘로부터? From the outside in a pure objective form. 순수하면서도 객관적인 형태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뭐에 대한 세계관이야? 우리의 세계관이요. Our own view of world. 우리의 세계관에 관련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세계관.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래요. Outside.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outside는 바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데? 순수하면서도 객관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외부에서 나오는 세계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세계관인데 이것은 아니면 맞는 건 바로 뭔데? 바로 이것은 it is shaped by 그 세계관은 뭐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우리의 mental abilities, 정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정신적인 우리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바로 어떤 능력인데? Our shared cultural perspectives and our unique values and beliefs.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우리의 공유되어지는 문화 관점,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우리의 특별한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야? 문화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문화가 다 다르죠? 근데 문화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뭐야? 신념. 그리고 우리의 가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그냥 주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됐죠? 자, 첫 문장 임팩트가 있었어요. 볼게요. This is not to say.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There's no real reality outside our minds. 우리의 마음 밖에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 밖에는 그럼 현실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혹은 어떤 의미도 아니에요? The world is just an illusion. 세계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착각이나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 환상이야? 착각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진짜 의미는 바로 뭔데? 바로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It is to say. 그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that 이해가 되겠죠? Our vision of reality, 우리 세계에 대한 우리의 그 버전은, our version, 그죠? 우리의 세계에 대한 그런 우리만의 그런 버전은 정확하게 바로 그거. 그게 바로 뭔데? Our version. 우리의 버전이죠. 뭐가 아니라 not the version. 더가 살짝 이탈릭체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the sun, the moon. 유일무이한 거 앞에다가 더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그런 버전이 아니라 우리만의 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만의 버전이 뭔데?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 우리만의 신념, 우리만의 가치가 반영된 게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라. 유일무이하게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똑같은 획일적인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There is no single. 거기에 대한 의미가 또 부연이 되죠. 단일한 것이 없어요. 단일하면서 universal, 보편적이며 authoritative, 권위적인 어떤 버전은 없습니다. 이치에 맞는 단 하나의 것 혹은 이치에 맞는 보편적인 버전,
이치에 맞는 혹은 이치에 맞는 어떤 권위적인 버전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Other than 뭐뭐 외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좀 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외? 이론적인 구성 외에 어떤 구조 외에 이치에 맞는 단 하나만의 단일 버전, 보편적인 버전, 권위적인 버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Only as 오직 어떻게요? It appears to us.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관점으로 우리만의 신념과 가치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만의 각각의 세상관, 세계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정말로 진실로 그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요. 왜냐하면 그 있는 그대로라는 건 없어요. 뭐가 없이는 바로 그것이 세계가 형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그러한 관점이 없다면 그런 관점이 없이는 정말 있는 그대로 진짜 세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어떤 그 관점들이 반영된 세계관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인 토마스 네이젤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There's no view from nowhere.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바로 뭐야? 중심 내용과 똑같지 않겠어? 그게 바로 뭔데? 우리의 세계관, 각자의 세계관은 우리의 관점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밑줄 그은 부분의 앞에 얘는 지금 밑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봤더니 그 어디에서도 나올 수 없는 관점이라는 건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원래 주장하는 바는 바로 우리만의 관점, 우리만의 세계관은 다 있다. 즉, 어디에서 나오는 게 없다? 밖에서 나오는 게 없다. 밖에서 나오는 게 바로 뭔데? 객관적인 형태, 퓨어한 형태. 있는 원래 그 자체 그대로의 그런 세계관이라는 건 없다. 유일무이한 세계관은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그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며 단 하나의 단일한 세계관에 없다라는 의미니까 밑줄 그은 부분은 이 no를 제외한 건 바로 오히려 반대가 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과 반대가 되는 내용을 중심 내용과 벗어난 내용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no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얘와 지금 얘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밑줄 앞에 no가 붙었으니까 바로 우리는 이런 세계관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We cannot see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특정한 관점으로부터 그걸 제외하고는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that perspective influences. 그러한 관점이 영향을 주죠.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We can experience. 우리는 experience the world. 세상을 겪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뭘 통해서만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요. 그 렌즈는 바로 어떤 렌즈인데? Make it intelligible to us. 우리에게 이해 가능한 그런 인간의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렌즈, 각각의 렌즈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그거 없으면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단일하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유일무이한 세계관이라는 건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반대의 걸 찾아야 돼.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Perception of reality affected by subjective views. 주관적인 관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거는 우리가 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객관적인 형태를 찾아야 돼요. Value perspective most people have in mind.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가치는 관점? 이게 보편적인 관점. 이해요? 아니지, 그지? 자, particular view adopted by very few people. 매우 적은 사람들에 의해서 채택된 특정한 관점? 아니겠고. 자, critical insight. 비판적인 통찰력. defeats our prejudices.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없앨 수 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비판적인 통찰력. 관련 없고. unbiased. 이거 뭐야? 그치, 선입견이 없고. 다시 말하면 universal. 하고. and objective. 요거는 딱 객관적인. 일치합니다. 세계에 대한 편견 없고 객관적인 관점. 이게 바로 뭔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나오지 않아요 라고 봤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no를 같이 합해서 해석을 하면 이제 주제와 가까워지는 거고 no를 뺀 상태는 바로 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거 지웠지만 해석하면서 지웠지만 다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자,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 주제문과의 연관성, 밑줄과의, 밑줄친 부분과의 연관성. 그럴 때 밑줄 그은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밑줄 그은 부분의 문장에 부정어가 없는가?
그 밑줄이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15번 갈게요.

자, flicking, the coloration light switch. flicking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얘는 휙 누르다 이런 뜻인데 이거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뭐 하는 거? collaboration, 협력이죠? 협업에 대한 전등 스위치를 휙 누르는 것. 이것은 is something that, 어떤 거야? Leaders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해야 되는 일이야? 위에 걸 하는 건 바로 리더들이 하기로, 고유하게 하기로 되어 있게 위치되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밑줄 그은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는 일?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리더의 역할, leaders가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 비유적인 표현이 바로. 근데 얘가 뭐에 관련된 거야? 협업에 관련된 거예요. 그죠? 협업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끔 하는 것인가? 이걸 찾아보면 되겠죠. collaboration. 그죠? 볼게요. 자, 왜 이게, 바로 리더들이 해야 되는, 리더들이 고유하게 해야 된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입장이 되어지는 것이냐? 왜냐면은요, several obstacles stand. 자, 몇 개의, 여러 개의 obstacles, 장애물, 방해물들이요, stand in the way. 어느, 누가 가는 길에 서 있어요?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서 있대요. 어떤 사람들? voluntarily working along. 혼자서 자발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서 있대요. 여러분들, 이, in the way, stand in the way, 방해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장애물들이 혼자서 일하려고 하는, 혼자서 working along,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해.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맥락상 리더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뭐라는 걸까요? 혼자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리더 역할이다. 이게 아닐까요? 혼자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혼자서 일할 때 방해물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들이다. 그럼 뭐야? 협업이라는 건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협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건가? 그건 좀 이상한데. 그죠? 자, 그러면 혼자서 일하는 거, working alone 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해주면서 협업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혼자서 일하는 것과 협업은 조금 다른, 대치되는, 대조적인 의미일 것 같은데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묶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for one thing, 우선요. The fear of being left out of the loop. loop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 고리예요. 고리에서 out of, 빠져나가는 거니까,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모르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채로 being left, 남겨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요. can keep them glued to. glue라는 게 이런 풀입니다. 그럼 딱 달라붙게 하는 거죠. 그죠? 어디에 달라붙게 해요? To their enterprise social media. 그들, 자신들이 속해 있는 기업들의 소셜미디어에 달라붙게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인데 나 모르게, 내가 모르는 상황으로 내가 남겨지는 거.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면 안 되잖아. 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자꾸 기업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에 자꾸 가서 본다는 얘기야. 거기에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individuals don't want to be. 사람들은요, 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Being isolated. Be isolated. 고립되기를 원치 않으며, 고립되어 보이기도 원치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쟤는 우리랑 좀 떨어져 있어. 아, 내가 고립되어 있다고? 이런 느낌을 누구도 받고 싶지 않죠. 하나의 조직원으로서는. 그죠? 자, for another. 한 가지 우선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고,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뭔데? Knowing what their teammates are doing. 그들의 팀 구성원들, 팀 동료들이 무엇을 하나를 아는 것은요. 팀 구성원들이 무엇을 하나를 아는 것은 제공합니다. 어떤 감정을 제공해요? 아, 그래. 이거 하고 있구나. 라는 편안함과 그리고 아, 난 지금 안전해. 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느낌을 줍니다. 왜요? 사람들이 조정하거든요. 자신의 행동을 어디에 맞춰서 조정해요? To be in harmony with the group. 그 그룹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 그럼 내가 지금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안 하네? 라고 하면 아 나도 이거 나중에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이걸 안다라는 게 나한테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 지금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의 이 이유가 뭐에 대한 이유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소셜 미디어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유예요. 뭐 하지 않고 혼자서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It is risky. 위험천만하죠. 뭐 하는 게? To go off on their own. 스스로가 go off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go off라는 건 벗어나는 거죠. 어디에서 벗어나? To try something new that will probably not be successful right from the start.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새로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벗어나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들 안 하고 이게 내가 뭔가 하는데 그게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서 벗어나는 거. 이건 위험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고립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자, but이 나옵니다. 하지만은요. even though가 나왔으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절이에요. 부사절이니까 분명히 한 번은 끊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줄까?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코마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모이기는 하지만 It feels reassuring for individuals to be hyperconnected. Hyper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과도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개인들이 연결돼 있다라는 것은 뭘 줘요? 안정감을 주기는 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그래, 나랑 내 동료, 나랑 내 조직이 아주 긴밀하게 과하게 연결돼 있어라는 것이 아, 나는 고립되지 않았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안정감을 주기는 해요. 하이퍼 커넥티드가 협업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하이퍼 커넥티드가 되겠죠. 실제로 협업이라는 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진짜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과 비슷한 상태로 템포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과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안정감을 줄수 있지만 그렇지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뭐야? 하이퍼 커넥티드가 아닌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It is better. 뭐 하는 게더 나아요? For an organization. 조직에는 뭐가 더 낫습니까? 만약에 뭐 한다면? They periodically go off and think for themselves and generate diverse ideas. 주기적으로요,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한다면 더 낫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뭘 생각해?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뭘 만들어내? 생각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 다양한 생각들, 아이디어들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직에는 더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다양한 생각이, 뭐, 상당히 mature, 성숙한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성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조직 입장에서 사실 더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하려고 해, 안 해? 잘안 하지. 왜? 사람들은 하이퍼 커넥티드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리더의 역할은 바로 뭘까? 하이퍼 커넥티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너무 늘 하이퍼 커넥티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혼자서 잘 일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나와줘야 되겠죠? Thus, 따라서요. It becomes a leader job. 자, 리더의 일입니다. 뭐 하는 게 리더의 일이지? 투어야 하는 것이 리더가 하는 일이죠. To create conditions that are good for the whole. 전체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조성해주는 것이 리더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Enforcing intermittent interaction. Intermittent라면 간헐적이라는 뜻이에요.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실시하는 거. 간헐적이라는 게 뭐야? 늘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씩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 간헐적인 연결이니까 계속 연결시켜준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간헐적이라는 건 이따금씩. 정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게 리더 일이야. 그 이면에는 그럼 뭐야? 그 간헐적인 것 이외에는 혼자서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리더의 일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자, even when, 심지어 어떤 때조차도요? 사람들이 wouldn't choose to it for themselves. 스스로는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죠? Without making it seem like a punishment. 뭐처럼 보이지는 않게끔? 처벌처럼 보이지 않게끔. 혼자서 일하는 게, 야, 너, 벌이야.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간헐적으로만 사람들을 같이 연결시켜주게 하면서
상호작용하게 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그러면 거기에 이면에는 그렇지요. 나머지는 혼자서 이렇게 해야 스스로 생각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collaboration의 light switch를 훅 누른다라는 의미가 바로 뭘까? 자, 여기 쭉 보시면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걸 멈추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일하게 하는 거. 간헐적으로만 이걸 하게끔 만든다고 얘기했으니까 중요한 건 혼자서 개별적으로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질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 다 마무리가 됐고요. Respect라는 단어 꼭 기억해두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네, Respect가 보통 이제 존경이나 뭐 존중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통은 나오는데 형용사 형태에서 respective라는 단어는 각각의, 각자의라는 의미의 좀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거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강후기 여러분들 쓰시면서 단어 하나하나씩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꼭 타이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눈에, 머리에 새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합리추론 끝났으니까 다음 파트, 지칭추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우후.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네.
0: 오늘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1: 뭐죠?
0: 자, 슬기 씨가 여러분들 네. 우리 왕초보 영어 진행도 하고요. 어떤 이벤트 같은 거에 MC도 하고 뭐 기자 활동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1: 예, 예.
0: 그 중에 하나 연극인입니다.
1: 오, 맞아요.
0: 맞죠?
1: 저 연극하고 있어요, 진짜.
0: I know.
1: 네.
0: 그래서 저도 빨리 보러 가야 되는데
1: 네.
0: 아니, 슬기 씨가 하는 연극인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극인 분을 몇 분 알게 됐어요. 왜냐면
1: 맞아요. 주변에 좀 계시죠.
0: 맞아요. 그리고 또 제 친한 친구가 연극인이기도 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항상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1: 네.
0: 저는 암기력이 별로 안 좋은 편이거든요.
1: 아이.
0: 근데 그 긴 대사를 도대체 어떻게 암기하시는 거예요?
1: 일단은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대사가 짧아요.
0: 이런 슬픈 얘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리스펙트고 그걸 또 이런 연기 또 담아서 한다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근데 지금 사실 이 강연하는 자리조차 모두 대사거든요.
0: 근데
1: 술술 하시잖아요. 비슷한 거죠. 뭐.
0: 아니요, 저는 약간 이렇게 임프로바이즈 한다, 그러니까 약간 즉흥으로 한다는 느낌이라면 그거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틀을 해서 하는 거가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아유, 뭐 이렇게 봐주시니 감사하죠.
0: 멋집니다. Alright, so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거 저의
1: 오,
0: 마음입니다, 진짜. 와,
1: 맞아요.
0: 자. 이거 그냥 이게 되나요? 진짜 그냥 하다 보면 외워지나요?
1: 그게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랑 제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외우다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죠.
0: 와.
1: 왜냐면 이 사람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0: 오.
1: 예, 저절로 터득이 돼요. 연습을 또 오래 하잖아요.
0: 아예 생각도
1: 예.
0: 못했습니다. 아, 같이 가는군요.
1: 그쵸, 그쵸.
0: 오케이.
1: 세트예요. 응.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1: 맞아, 이게
0: 하겠습니다.
1: 또 관건이잖아요.
0: 아.
1: 아니, 연극뿐만 아니라
0: 아하.
1: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이야기는 좀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이거 다 영어로 바꿔봐야죠.
1: 좋습니다.

0: 과연 영국인의 삶이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1: Alright.
0: 슬기롭게
1: 도전!
0: 네, 안녕하십니까? WCB 뉴스 박슬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2: Is this interview not in English?
0: 영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제가 how remember script? Everything you remember.
2: Oh, how do I?
0: Yeah.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Wow, your brain is so nice.
2: Yeah, I
0: Wow.
2: have a pretty good memory.
0: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2: English, sorry.
0: I forgot.
2: No,
0: Yes.
2: no problem.
0: Are you nervous in front of the audienc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Yeah. Wow.
0: You're the best.
2: Thank you.
0: Thank you.
1: Alright. 자, 오늘은 그래서
0: 예.
1: 뭔가 대사라는 거, 외우는 거 이런 거
0: 그쵸.
1: 있잖아요. 이런 어휘 그리고 덩어리 표현도 나올 거고요.
0: 오케이.
1: 예를 들어 두 단어 사이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4: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4: Not really. I'm used to it.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Yeah.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Mm-hmm.
1: 자, 제가 제일 궁금한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이겁니다.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0: 네.
1: 대사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0: 예.
1: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되나요?
0: 보통은 그런데 이게 작가님께 좀 양해를 구하죠. 왜냐하면 내 입에 맞게 자연스럽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되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잖아요.
1: 이건 그러면은
0: 예.
1: 그거를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에 따라 다를 수도
0: 이제 약간
1: 있다.
0: 유연하게 예, 합의하에 가능은 해요.
1: 너무 궁금했습니다.
0: 예.
1: Alright.
0: How do you all those lines? 라인스가 대사네요, 보니까. 예. 모든 그 대사들을 How do you 외운다?
1: Yes.
0: 외우나요?
1: 동사를 알아야 될것 같아요.
0: 그쵸. 외우다는 그거잖아요. 기억하는 거니까. Remember잖아요.
1: 오,
0: 예.
1: okay.
0: How do you remember all those lines? Remember. 예.
1: 지금 순간
0: 예.
1: remember 스펠링을 모르나 했는데
0: 예.
1: 모를 수도 있죠.
0: 아유.
1: 보겠습니다. 자, remember 썼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오늘은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것을 집중으로 한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마 맞게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How do you, all those lines. 정답?
0: 맨날 이 memorize랑 remember 헷갈려요, 제가.
1: 이 remember는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에 넣었다가
0: 네.
1: 이거를 다시 꺼내서 쓰는 거죠. 어떻게
0: 기억을
1: 보면.
0: 되살리는.
1: Right. 유지하거나 꺼내거나 이런 느낌인데,
0: 네네.
1: memorize 한다는 것은 입력하는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0: 아하.
1: Right. So, memorize, 제가 그래서 memorizing을 잘 못합니다. So, memorize, memorize. 동사 되겠고요. 자, 참고로, 암기라고 명사로 하면 뒤에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0: Memorize.
1: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0: 가만있어 보자.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도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Right.
0: Memorizer. 아니에요? Memorization.
1: Something like that.
0: 아, memorization.
1: 이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 직접 틀리면서 써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0: 왜 이렇게 익숙치 않죠?
1: 그래서 제가 항상 써보시라고 하는 거 진짜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습니다.
0: 오.
1: memorization이라고 하면은 이건 암기라는 명사. 이
0: 네.
1: 기본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는 무슨 뭐 엄청나게 뭐 학구적인 단어 이런 게 전혀 아니라
0: 네.
1: 그냥 회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대사를 얘기를 할 때.
0: 네.
1: 대사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면 단수로도 쓰지만
0: 예.
1: 일반적으로 대사 전체적인 건한줄 이상은 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복수로 쓰는 게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line,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lines라고 얘기를 합니다.
0: Lines.
1: 오케이. 물론 이럴 수 있죠. 정말 이 연극에서 내 대사가 한 줄일 수도 있어요. 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단수로 써도 되는 겁니다.
0: Yeah.

0: 하지만 뭐 대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할때 일반적으로 복수. 아시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의문사 나왔습니다. 뭐 나왔죠?
1: 의문사 how?
0: How do you memorize? 그냥 do you memorize? 이러면 당신은 외우나요?
1: 예.
0: 이게 아니라 how do you memorize? 그러니까
1: 어떻게?
0: 그렇죠.
1: 에.
0: So how라고 하는 것은 질문, 아, 그 방법
1: 아하.
0: 혹은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게 how예요.
1: Yes.
0: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방법 아닌가요?
1: 그렇죠.
0: 그렇죠. So
1: 예.
0: how 뒤에 어수는 뭐다 항상?
1: 의문사.
0: 의문사는 예고요.
1: 질문형.
0: 질문.
1: 네.
0: 질문 어순으로 가야 됩니다. 평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1: 예.
0: 그래서 are you, do you, is she, does she 이런 식으로
1: Yes.
0: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단어를 엄청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1: 어,
0: 친구들이
1: 진짜
0: 꼭이더라고요. Right?
1: 물어봐요. 예.
0: 그 모든 단어들을 어떻게 너 외우는 거야? 자, 일단은 너 어떻게 외워를 뭐라 그래요?
1: How do you memorize?
0: How do you memorize? 그다음에 all those를 드릴게요. All those 단어들.
1: Or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그렇죠. 그 모든 단어들을
1: 예.
0: How do you memorize them?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이거 해볼까요? 언니, 그녀가 너를 어떻게 알아? 딱 지나가는데 연예인이 딱 지나갔는데 그 연예인이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한 거야, 내 친구가.
1: 예.
0: 그랬을 때, 어? 그녀가 너를 어떻게 알아?
1: How does she know you?
0: That's it.
1: 오.
0: Does she know you? 이게 질문 어순이죠?
1: 예.
0: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1: Does she know you?
0: 와우. 어떻게 그녀가 널 아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문사를 넣는 게 아직은 힘드신 분들은
1: 네.
0: 질문 어순 잡는 것부터 먼저 연습하셔야 돼요. 그녀가 널 아니? 너는 암기하니? 그 다음에 how를 넣어도 늦지 않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0: How does she know you?
1: How does she know you?
0: Alright,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와우,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0: Alright, very nice. 자, 두 번째 문장은요.
1: 네.
0: 아, 난 기억력이 꽤
1: 오, 자기애가
0: 괜찮아요.
1: 뛰어나신 분이네요. 예, 이런 분들이 또 영국에 사랑받아요, 또. 예, 그러시더라고요. I have a good memory. 나는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아, 꽤 괜찮아요. So
0: 양념을 살짝 튄 거죠.
1: I have a pretty 정도 어때요? 꽤.
0: 오케이.
1: Yeah.
0: 자,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오, 좋아요.
1: 오.
0: 맞습니다. pretty는 예쁜이란 뜻도 되지만 꽤뭐
1: 예.
0: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세요. 기억력이 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1: 네.
0: 기억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a memory를 쓰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1: 아.
0: have a good memory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통 기억력이 좋다라고 할 때는 a memory를 쓰는데요.
1: 네.
0: 아, 맞아. 추억이 많았지. 이런 식으로 추억 얘기를 할 때는
1: 예.
0: 보통 딱 하나의 기억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1: 예.
0: 일반적으로 여러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많죠.
0: 그래서 보통 memories라는
1: Memories.
0: 복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memories를 들으면 추억 얘기할 때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저는 memory란 단어 명사만 아는 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억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동사 통째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동사 뭐 썼죠?
1: 동사 have.
0: That's right. So, have a good memory. 이렇게 하면, I 기억력이 좋다. Memory is good.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1: Yeah. 네.
0: 자, 예를 들어서, 야, 너 기억력 좋다. 어떻게 알겠어요?
1: 오, you have a good memory.
0: That's right. You have a good memory. How about this? 아, 내가 기억력이 좋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거,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요? 당장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거 있잖아요. I hope가 아니라
1: I wish.
0: I wish 이러면서 I wish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면
1: I wish I have a good
0: Alright.
1: memory.
0: 거의 맞았는데
1: 네.
0: 살짝 아쉽습니다.
1: I were
0: I
1: had.
0: had
1: 아,
0: 네.
1: 맞다.
0: I
1: 과거죠.
0: wish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는
1: 예.
0: 뒤에 평소문 과거로 갔었죠. 그렇죠? Alright. So 이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집중한다기보다는 have a good memory를 아예 하나의 동사처럼 알아가기. 그게 핵심입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You have a good memory.
1: You have a good memory.
0: I wish I had a good memory.
1: I wish

0: I had a good memory.
1: Alright, 본문 갈게요.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I have a pretty good memory.
1: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네, 다음 문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0: Yeah.
1: 아니,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0: 오.
1: 너무 저도 궁금해요.
0: 그렇죠. 네. 왜냐면 연극은 진짜 생방송이고
1: 제 말이요.
0: 앞에 사람들이 적어도 뭐 50명 내외는 막 이렇게 앉아 계신
1: 그래서
0: 상황이니까
1: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이브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솔직히 안 떨릴 수가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슬기 씨는 뭐 팬클럽 무슨 뭐 이런
0: 아 죄송한데 것도... 팬클럽은 없어요.
1: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0: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앞에서
1: 오, 대단해요.
0: 저도 이제 긴장감은 조금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그래도 즐길 줄 아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1: 부럽습니다.
0: 예, don't you in front of people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나요?
1: Don't you 떨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0: 그렇죠. 어 그러면 떨리다, 긴장되다.
1: 네.
0: 약간 그런 don't you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나요?
1: 어 동사가 와야죠. 이게
0: 동사.
1: 아, 왜냐면 형용사를 덜렁 쓸 수는 없어요.
0: 어, 그렇죠.
1: Don't가 나왔잖아요. 자, hold on.
0: 아 그러면
1: 힌트를 드릴게요.
0: 비동사
1: get을 써보세요. get.
0: 아, get이 와요?
1: Don't you get.
0: Don't you get. 저는 긴장되는 건 nervous잖아요.
1: Okay.
0: Don't you get. 널널
1: 뭐 널. 다양한 단어를 아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0: 저요?
1: 그냥 이것만 알고 있죠. 네,
0: 널버스는 떨리는 거 무조건 널버스. 나는 이렇게 하나만 외웠어요.
1: 오케이. 그리고 아마 뒤에 부분은 아 그런 교재 일반적인 뭐 학창 시절의 교재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보셨을
0: 그쵸?
1: 텐데
0: Inferno.
1: 한번 볼게요.
0: 네.
1: Get nervous. 자 이게 바로 긴장하다. 떨리다
0: 네.
1: 라는 약간 동작 강조의 말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right, so get nervous 해지다. 그러니까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는 시작이 되지 않느냐.
0: 근데 여기 만약에
1: 따진다면.
0: don't you be nervous 하면은 말이 안 돼요?
1: 근데 don't you be nervous는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Right? 아니면 이렇게 하던가요? Aren't you nervous?
0: 아.
1: Right? Don't you be 이렇게 섞어서 구조적으로는 틀린 거 아닌데 말이 좀 어색해요.
0: 어.
1: 그래서 그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Aren't you nervous? 이런 거가 낫죠.
0: 네, 네.
1: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딱 그렇게 긴장이 시작돼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지 않냐. 그래서 Don't you get nervous? 라고 썼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이거 정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혹시 nerve-wracking 이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0: 완전 처음 봐요.
1: nerve-wracking?
0: 예.
1: 오케이. 자, 이거는 뭔가 긴장이 된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0: 예.
1: 보세요. I'm nervous. 말 돼요, 안 돼요? I'm nervous.
0: 나 긴장돼. 말 되는 것 같은데요?
1: 말 되죠.
0: 네.
1: 근데 어떤 사건이 있어요.
0: 예.
1: Right? 그 사건은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는 사건인 거예요.
0: 아.
1: It's nervous. 될까요?
0: 안 된다.
1: 안 됩니다.
0: 예.
1: nervous는 그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So, 그럴 때는 nerve-wracking이라는 단어 좀 감이 세기는 한데 얘는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0: 아~
1: 그래서 that's really nerve-wrack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다? 내가
0: nervous 하게 된 거죠.
1: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0: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쓰임이 달라지는
1: 맞아요.
0: 거죠.
1: 맞아요. 이거는 마치 내가 interested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근데 interesting 한 거는 그 사건이 interesting 한 거고. 이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아마 뭐 학창시절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in front of 들어보셨다면
0: 네.
1: 이건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그래서 in front of 누구가 뭘까요? in front of 누구?
0: 누구 뭐가? 앞에?
1: 앞에, 앞에서
0: 네.
1: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0: 그래서
1: so in front of who? of someone or something
0: 예.
1: 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0: In front of you.
1: 내 앞에서.
0: In front of me.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서 있어요. 당신 앞에.
0: I stood.
1: 나는 서 있어요.
0: I am standing.
1: Uh-huh.
0: In front of you.
1: 그렇죠. I'm standing in front of you. Alright. 아는데도 계속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데이트였는데.
0: 그렇다면 오래 갈 인연은 못 돼요.
1: 자, 다음은요. 이 트림 하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0: Burp.
1: Okay, B-U-R-P. 그러면
0: 예.
1: 그 사람 매너 너무 없어 그러면서 그는 내 앞에서 트림을 했어.
0: 아이고, He

0: burped. 맞아요?
1: Mm-hmm.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그렇죠. Oh, he burped in front of me.
0: Yeah.
1: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front of 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아, 문장을 만들어줘야죠. 가보겠습니다.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0: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1: Uh-huh. He burped in front of me.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All right. 자, 이번에는 get nervous 하지 않아요.
0: 에?
1: 사람들 앞에서. 자,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All right. 자,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0: 네.
1: Check this out. 별로요. 그런 거 익숙해요.
0: 오.
1: 연극인 분들은 좀 괜찮나 봐요.
0: 그쵸.
1: 진짜로.
0: 이제는 뭐 그 연극 쪽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1: 아,
0: 예, 하신 분들이어가지고
1: 많다 보니까
0: 예.
1: 아,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친구가 연극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0: 예, 예, 예.
1: 제가 갔는데 하다가 저를 발견한 거예요.
0: 아이고.
1: 제가 앞에 있는데 관객성이 어둡잖아요.
0: 예.
1: 딱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살짝 약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0: 왜냐면 눈을 마주치면 의식하게 되거든요.
1: 아는 사람이
0: 아,
1: 있습니다.
0: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하죠.
1: 아,
0: 예. 별로요. I'm used to it. 그거에 뭔가 익숙하다. 별로요? 그러면 나는 약 전혀 괜찮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저는 전 아는 것도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Not at all.
1: 오!
0: 어?
1: 이거 너무 좋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 단어의 뉘앙스는 아니지만
0: 예.
1: 이 흐름에서 좋아요.
0: 그죠?
1: 자, not at all. 조금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여기서는 아, 별로 아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얘가 더 가볍죠.
0: 그쵸.
1: 전혀 아닌 것보다는. 그죠?
0: 이거는 아유, 아 긴장 완전한데요. 이거구나.
1: 긴장을 왜 해요? 이런
0: 아,
1: 느낌 수준이고
0: 그
1: 여기서는 아, 별로요. 뭐 그 정도 아니다. 자, 정답은요. Not really. 이 정도의 느낌. 자, not really는요, 사실 not과 별 차이가 없어요.
0: 에.
1: 근데 not really 뒤에다 붙여주면은 100% 아닌 건 아닌데, 뭐,
0: 약간은,
1: 별로. 에. 그래서 조금 부정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0: 에.
1: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don't you like 뭐, fried chicken? And, not really. 이러면은
0: 아.
1: 완전 no. 이거보다는 약하지만
0: 어.
1: 여전히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0: 아.
1: Not really. 얘는 문장 중간에 이렇게 블렌드를 해가지고
0: 에.
1: 부드럽게 녹였을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자체만 해도 별로 not reall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0: 뭐요?
1: Really not도 있어요.
0: 오?
1: Really not과 not really는 완전 달라요. 얘는 별로 아니다라는 뜻이죠.
0: 예.
1: 근데 really 쟤는 really가 앞에 갔죠.
0: 예.
1: 그러면서 강조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아니다가 됩니다.
0: 아...
1: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don't really like him. 나 앞에 별로 안 좋아해. 이건데 I really don't like him. 이러면 나 정말 안 좋아해.
0: 오...
1: 확 올라가죠 갑자기.
0: 예, 예,
1: 네,
0: 예.
1: 그 두 개 차이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0: 네.
1: 자, 그리고 사실 이거 아마 이것도 문법 책이나 이런 데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I'm used to it 이라고 하는 건데요.
0: 알죠.
1: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0: 네.
1: 이거랑 헷갈릴 거예요. I used to do something. 나 뭐 하곤 했다.
0: 맞아요.
1: 이거는 used to do something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0: 어?
1: I'm used to it은 나 그것에 익숙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볼게요.
0: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가요?
1: 네, 자, 보세요. 이거는 내가 뭐 하곤 했다는 비동사가 없어요.
0: 아.
1: 그냥 I used to 동사 원형 이러면 시제 같은 거예요. 뭐뭐
0: 아.
1: 하곤 했다인 겁니다. 오케이? 마치 시제 같은 건데 얘는 나는 used가 돼 있다. to 이거 하는 것에
0: 아~
1: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도 뭐 하는 거에 이용을 당한 거예요 사용을 당한 거예요
0: 예, 예,
1: 그래서
0: 예.
1: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내가 하도 거기에 유스됐기 때문에
0: 유스가
1: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0: 우와.
1: 생각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암기하는 거에 하도 사용을 많이 당해서 이용을 많이 당해서 이제 익숙했죠
0: 오 네네
1: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네.
1: so I'm used 그리고 명사에 익숙하지 뭐뭐 하다에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0: 그쵸.
1: So to 동사 원형이 아닌 거예요.
0: You
1: have to be careful.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매운 음식이 영어로 뭐죠?
0: Spicy food?
1: Mm-hmm. 나 매운 음식에 익숙해.
0: I'm used to spicy food.
1: That's right. I'm used to spicy food.
0: Yeah.
1: Or eating spicy food. 이렇게 ing로 해도 됩니다.
0: 네.
1: 자, 그녀는 그 노이즈 있죠. 잡음 같은 거.
0: 네.
1: Right? 그 노이즈에 익숙하지가 않아.
0: 아, she isn't used to the noisy.
1: 그렇죠. Noise. 명사. Right. So she's not used to the noise.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0: Yes.
1: Okay? So 여전히 used to 동사원형이랑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이 그 두 개를 연관을 아예 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헷갈려요.
0: 아, 그렇군요.
1: Okay? 자, 읽어볼게요. I am used to spicy food.
0: I'm used to spicy food.
1: Mm-hmm.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0: She is not used to the noise.
1: 네, 그리고 참고로 이것도 교재에 적어두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used to 뒤에 명사 와도 되지만 ing 형태가 와도 된다.
0: Uh-huh.
1: 먹는 것에 익숙하다. 왜냐면 ing 형태도 결국에는 동명사라고 해서 명사
0: 그쵸.
1: 종류죠. 오케이, 읽어볼게요. Not really. I'm used to it.
0: Not really. I'm used to it.
1: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All right. 자,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2: I have a pretty good memory. I have a pretty good memory.
3: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2: Not really. I'm used to it. Not really. I'm used to it.
1: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how 질문 어순 이게 핵심이에요.
0: 네.
1: 자, 걔가 그녀가 널 어떻게 알아?
0: How does she know you?
1: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대사를 외우세요? 당신은 그 모든 라인들을 외워요?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1: 그렇죠. 어떻게 그 모든 단어를 외워? 당신은 어떻게 외우나요? 그 모든 단어들을.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Words, yes. 읽어보겠습니다.
4: How does she know you?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words?
1: In front of someone, right?
0: Yeah.
1: 가보겠습니다. 걔는 내 앞에서 트림했어. 그는 내 앞에서 burp했어.
0: He burped in front of me.
1: Alright. 다음은요. 나 내 앞에 서 있어.
0: I'm standing in front of you.
1: 오. 사람들 앞에서 안 떨리세요? Get nervous로 써볼게요.
0: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아주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4: He burped in front of me. I am standing in front of you.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1: 알right,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5: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6: I have a pretty good memory.
5: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6: Not really. I'm used to it.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Hello,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슬기 Park. Yeah, oh, hello.
7: Hello.
0: How do you memorize all those lines?
7: I have a pretty good memory.
0: Oh, don't you get nervous in front of people?
7: Not really. I'm used to it.
0: Wow!
1: Ah, great job, you guys.
0: Wow.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나 마유랑 일하는 거 안 꺼려. 이거 완전 제 얘기예요. 저 정말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들. 네, I don't mind working.

0: working with my you.
1: 그렇죠. 직역으로 느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0: 네.
1: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n front of 뭐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0: 네.
1: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같이 뭐 서 있는데 어휴 하고 넘어진 거예요.
0: 그렇죠.
1: 그녀는 내 앞에서 넘어졌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1: 영작 많이 해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B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는 우우리가
1: Technology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Technology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주의 테마인데요. Technology 하면은 기술이죠. 기술 또는 전자기기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y is great, but sometimes unhealthy.
0: 기술, technology라는 것은 정말 좋지만 가끔은 unhealthy, 건강에 좋지 않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1: This is true.
0: 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미국에 계시는
1: 리처드 씨입니다.
0: 네, 리처드 씨이고요. 요약 문장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리처드 씨 나와주세요.
2: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테크놀로지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보시죠.
1: So Richard said,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0: 네.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전자기기들이 how helpful it can be.
1: Yeah.
0: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서 그걸 좋아하지만, mm-hmm. 그 점이 마음에 들지만,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1: Mm-hmm.
0: crazy는 사실은 이제 문맥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 어떤 뜻인지 파악이 될 텐데요.
1: Yeah.
0: 먼저 그냥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crazy는 정말로 정신 이상, 아니면 뭐 과하게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뜻보다는 안절부절 못한다. Nervous, anxious.
1: Nervous.
0: 이런 의미로
1: okay.
0: 쓰였습니다.
1: Because I was like, it could be so much. Maybe he wants to buy so much, so he goes crazy and
0: 네.
1: buys every new thing.
0: 그렇죠. It yeah. makes me a little crazy. 이 문장만 따로 떼서 봤을 때는 가능한 의미가 너무나 많아서
1: yes.
0: 번역이 불가능한데요. 여기 mm-hmm. 전체를 보고 나면 아, 안절부절 못한다는 것을 mm-hmm.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 Alright.
0: 자, 그럼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2: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I love how helpful technology can be, but it also makes me a little crazy.
1: 네,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look at Richard's full clip where he talks to us about how he loves that technology can be helpful, but it does make him a little bit crazy, and he tends to get anxious when he's constantly checking his smartphone, especially his emails. Let's find out more.
1: Just wanna ignite ya!
2: Are you ready? Go!
3: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4: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오늘의 핵심 어휘 보고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practicall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상 거의라는 뜻으로 여기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unfathomable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또는 문맥에 따라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으로 assist, 돕다, 도움이 되다를 가리킵니다. 발음 연습 해보죠.
0: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practically, practically, practically. Next we have unfathomable, unfathomable, unfathomable. Assist, assist, assist. Great. Let's take a look at some more words.
4: 그 다음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Reach for. Reach 하면은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인데 reach for 하면은 도달했을 때 결과를 말하기보다는 reach for 잡으려고 도달하려고 손을 뻗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extremely, extremely 극도로 극히란 뜻이에요.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0: Reach for, reach for, reach for, and lastly we have extremely, extremely, extremely. Great! Let's take a look at Richard'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0: I definitely feel you on that. I've been known to check my smartphone quite often these days, 네. And not so much in the past.
4: 아, 그래요? 사실 뭐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리차드 씨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checking your emails or looking at your phone too much, too often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 줄 한 줄 공부해 볼게요.
0: Okay.
3: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0: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4: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여러분은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Mm-hmm. 실제로 리차드 씨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뭔가 어색하긴 해요. Mm-hmm. 그래서 바로 다음 줄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one of those people 한번 볼게요. One of those people 하면 those people이면 여러 명이잖아요. Mm-hmm.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one of those people that have a smartphone, mm-hmm. have를 쓰기도 하고요. 또 mm-hmm.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주어가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을 말하는 거니까 yeah. has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yeah. 이거는 둘 다 맞아요.
0: They're both right. It yeah. just depends on if you want to put emphasis on the people having the phones or the one having the thing.
4: 네,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가요? Mm-hmm. 라고 생각할 때는 have가 맞지만
0: yes.
4: one of those people,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 그런데 누구?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0: Yes.
4: 결과적으로 번역은 동일합니다.
0: They mean exactly the same thing. 네. It's a very, very small difference.
4: 그래서
0: But it's important still.
4: 네, 어떨 때는 have가 나오고 어떨 때는 has가 나올 텐데 그 배경이 되는 원인 아니면 이유? 이유는 아는 건 중요하겠죠. 아무튼 뜻은 똑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4: 방금 했던 그 질문이 silly question, 바보 같은 mm-hmm.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 사람들이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0: Yeah.
4: 아, 스마트폰 쓰시는 그런 유형이신가 봐요, 뭐 이런 거.
0: Yeah.
4: But I remember when they, 여기서 they는?
0: The smartphones.
4: 네, smartphones. 스마트폰이 introduced, 소개되었을 때라고 일단 번역을 해봤는데 소개도 맞고요. 그 다음에
0: yeah.
4: 어떤 제도나 어떤 문물 같은 경우에 도입도 됩니다. 도입.
0: Yeah.
4: 가져와서.
0: It's first introduced. Yeah. Something that people are first starting to do or see or implement.
4: Exactly. 그래서 in Korea in 2010. 2010년 그 조금 전부터도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리차드 씨의 기억으로는 2010년에 한국에서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쓰이기 시작했을 때가 기억이 난대요. Okay.
0: And he says,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4: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도 mm-hmm. 처음 들었을 때 좀 헷갈렸었어요. 무슨 말인가 보니까 which means 그 말은 2010년에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이제 소개 도입이 됐다는 말은 nobody 사실은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nobody had
0: yeah.
4: 그 시점에서 휴대전화라는 거를 개인들이 갖고 다니기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스마트폰은 아니었단 말이죠.
0: Yes.
4: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nobody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0: Mm-hmm.
4: 10년 넘게 휴대전화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스마트폰은 안 갖고 있었다는 거를 mm-hmm. 뜻합니다. 이런
0: yes.
4: 의미로 썼고요.
0: Mm-hmm.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3: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0: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4: 먼저 사실상 거의
0: practically
4: 사실 practical까지만 형용사로 쓰게 되면 이게 실용적인 이란 뜻으로 mm-hmm. 좀 다른
0: something
4: 의미가 되죠.
0: Something easy to use.
4: Something that
0: or something
4: is
0: you do.
4: Useful yeah. in your life.
0: In your life or practical. It could be a practical exam, like yeah. actually implementing the skills on your test.
4: 실기시험. 네,
0: practical.
4: 그 practical하고 이 practically하고는 조금 거리, 의미 거리가 있는데요. 의미 차이가
0: yes.
4: 있는데 practically 하면 여기서는 이제 뭐 사실상 actually 아니면
0: yes.
4: almost고요.
0: Yes, almost.
4: 네.
0: Yeah. We're practically friends.
4: We're friends.
0: Not quite.
4: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다음 단어.
0: Unfathomable.
4: 네.
0: Unfathomable.
4: Unfathomable. Mm-hmm.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그때 아무도 스마트폰이 없었지라는 것 자체가
0: right?
4: 잘 it's not easy to understand or imagine.
0: Imagine, right? Mm-hmm. And that's true. Even though we haven't had smartphones for that long, it's such a part of our life.
4: 네.
0: I can't fathom what it was like without it.
4: 그렇죠.
0: Yeah.
4: 그때
0: it's
4: 어땠는지
0: unfathomable.
4: 네, 생각하기 힘들어요.
0: Yeah.
4: 그리고
0: He says,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4: I love technology. 저는 테크놀로지 기술을 좋아하고 I love how it assists.
0: Mm-hmm.
4: 돕다, 도움이 되다.
0: To assist.

0: assist.
1: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고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Mm-hmm. 일부 측면에서 makes things easier. 생활을 더 쉽게 편리하게 해주는 거 mm-hmm. 좋아하지만 but it also makes me crazy. Mm-hmm. 여기까지도 사실은 crazy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었는지는 yeah. 파악하기 힘들지만 다음 줄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일단 mm-hmm. 동시에 이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게 돼요 라는 의미고요.
0: Mm-hmm. He says next.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1: 저는 이메일을 way too often, 너무 자주, 그냥 too often 자체도 너무 자주지만 way 강조합니다.
0: Way too often.
1: 너무 자주, too many times a day. 하루에 너무 많은 횟수로 확인합니다.
0: And so what kind of effects does that have? Let's find out.
2: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0: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1: 네,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앞에 나왔던 crazy의 mm-hmm. 의미를 알 수가 있죠. Mm-hmm. And I feel like it's making it라는 것은 the fact that he's
0: checking his smartphone so often 네. or wants to check his smartphone
1: 네.
0: so often.
1: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making my heart race. Heart race 하면은 my heart is racing, bouncing heavily.
0: It's pumping very quickly.
1: 네, 빠르게 해서 심장을 약간 a little bit 뒤에 붙었으니까 약간 두근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Mm-hmm.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Mm-hmm. 어떻게 하면서? Mm-hmm.
0: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1: 네, checking it so often, 그렇게 자주, 정말 mm-hmm. 자주 확인하고 또 뭐 하냐면 reach for.
0: Reaching for his smartphone, 네. to reach for.
1: Reach for는 사실은 잡으려고 하는 거지 아직 yeah. 잡은 상태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0: Yeah, you didn't get it. You're just reaching. Oh, I'm reaching for that. You can't 네. see it. Because it's not on the screen, but I'm reaching for it.
1: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항상 휴대폰을 두는 장소가 있어요. Mm-hmm. 그러면 거기 뭐 확인하지 않아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reach for 했는데 I couldn't touch it. It wasn't there. 그런 느낌. 그게 reach for예요. 그래서 uh-huh. 잡으려고 손을 뻗다. 그래서 every 5 minutes, 5분에 한 번씩 스마트폰 쪽으로 손이 간다는 말입니다. Mm-hmm. 다음 줄.
0: He say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1: 어떻게 멈춰야 할지, I don't know how to stop it. Mm-hmm.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진행되고 있는, 오고 가는 communication, 연락이 많아요. Mm-hmm. So I must, 일 때문에 연락이 많다는 이야기를 mm-hmm. 전에 한 적 있죠. Mm-hmm. So I must check regularly. Mm-hmm. 규칙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0: Let's find out more.
2: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0: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1: 그런데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공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0: Of course.
1: Some of you can relate,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0: He says,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1: 네,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는 건 is not healthy.
0: Healthy.
1: 건강에 좋지 못해요. Mm-hmm. 그 바로 다음에 이 나왔던 I don't see how it can be. 리차드 씨는 이제 can을 강조해줬는데 이 문장이 이제 직역하자면은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0: Yeah.
1: 직역하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생략된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I don't see or I don't know how it can be
0: healthy.
1: 좋을 수가 없죠. Mm-hmm. 앞에 이제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한 다음에 I don't see how it can be. It's not a good idea. I don't see how it can be a good idea.
0: Yeah. I don't see it either.
1: 네, 그래서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Uh-huh. 강조하고 있습니다.
0: And lastly, he says,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1: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it라는 것은 그런 technology devices, 전자기기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건강이 안 좋지만 it's also so helpful,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it's just
0: extremely difficult, extremely.
1: 극히 극도로 정말 difficult to put down.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Put down이라는 것은 내려놓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동작을 가리키는 건데 이런 쓰던 것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Put it down, don't touch it 이런 의미로도
0: yeah, yeah.
1: 만지지 마, 그거 내려놔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0: Uh-huh.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and have a look at his clip once again.
2: Are you one of those people that has a smartphone? That may seem like a silly question, but I remember when they were introduced in Korea in 2010, which means nobody has had a smartphone for over 10 years. That is practically unfathomable. I love technology and I love how it assists our lives and makes things easier in some ways, but it also makes me crazy. I check my email way too often, too many times a day, and I feel like it's making my heart race a little bit, checking it so often, like reaching for my smartphone every 5 minutes. I don't know how to stop it. I have a lot of communication going on, so I must check regularly. But I think some of you can relate, just using your smartphone too much is not healthy. I don't see how it can be, but it's also so helpful, it's just extremely difficult to put down.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간단하게 해볼게요. 먼저 be one of those people that 이렇게 하면 뭐뭐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런 사람에 속한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I do not see how.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I don't see how it can be 라고 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에서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라는 의미였는데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I don't see how, I do not see how 하면은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내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걸 표현할 수 있거든요. 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 먼저 보고 오시죠.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be one of those people that 이걸 이용해서 첫 번째 문장. 저는 놀라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I'm one of those people who hates surprises. 놀라는 거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그런 의미죠.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m one of those people who hates surprises. One more time. I'm one of those people who hates surprises.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녀는 많이 웃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She is one of those people that laughs a lot. 같이 읽어볼까요?
1: She's one of those people that laughs a lot. She is one of those people that laughs a lot.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으로는 I do not see, I don't see how, 어떻게 뭐뭐 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라는 의미의 패턴인데요. 첫 번째, 누가 어떤 게임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게임이 어디가 재밌다는 건지, 어떻게 재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I don't see how the game is fun.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 don't see how the game is fun. I don't see how the game is fun.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이번엔 과거형으로 모르겠더라고요 정도가 될 텐데요. 그들이 또는 그 두 개가 어떻게 비슷하다는 건지 어디가 비슷하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I didn't see how they were similar. 딱 내가 봤을 땐 너무 다르던데. I didn't see how they were similar. 발음 연습이요.
1: I didn't see how they were similar. One last time.

0: 네, 테크놀로지,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의 안 좋은 점에 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와 봤습니다.
1: Let's take a look.
2: Technology is great, but it's too intrusive. There are too many scams going on and hackers taking advantage of people. Technology is great, but we shouldn't let our kids or ourselves become enslaved to it. It's heartbreaking seeing a family glued to their phones or their tablets while out at dinner.
0: 네, 먼저
2: Denise says
0: Technology is great. 테크놀로지는 좋지만 but is too intrusive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테크놀로지는 물론 이제 스마트폰 유형의 기기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oo intrusive라는 것은 침입성이 높다, 너무 높다, 너무 이렇게 침입성이 심하다. 무슨 말이냐면 there are too many scams, 사기죠, 사기, scam going on. 그리고 hackers taking advantage of people. 사기도 너무 많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해커들도 많다. 네, 그런
2: All
0: 이야기고요.
2: Right. The next one is from Dwayne.
0: Technology is great. 테크놀로지 좋죠. But we shouldn't let our kids or ourselves become enslaved to it. 테크놀로지는 좋지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것의 노예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It's heartbreaking. 가슴이 아프대요. Seeing a family, 어떤 가족을 보는 것을.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glued to 하면은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To their phones or tablets while out at dinner. 그러니까 그 외식하러 나와가지고 휴대폰이나 태블릿만 보고 있는 가족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문장입니다.
2: All righ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he 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here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2: Yea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2: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마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는 살짝 다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가 다를지 다음 문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이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 시작. I have the key that you've been looking for. 보이세요? 여기 사용된 관계대명사 절. 요렇게 요렇게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차이가 있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그쵸? that 이라는 관계대명사 절 다음에 곧장 동사가 나온 게 아니라 you라는 뭔가 그 주어 역할을 하는 친구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절이라는 거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명사 수식을 해준다는 거고요. 이 형용사 절을 만드는 접속사들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관계대명사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형용사절이 꾸며주는 명사에 우리가 특별한 이름을 하나 붙여준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선행사라는 거죠. 그렇죠?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인트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절 중에서 주격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신 게 있다면 그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친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리는지 그 생김새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김새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또 나와요. 즉 주어의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나오고 그리고 그 주어의 서술을 역할을 해주는 동사가 나온다는 거죠. 지난 시간의 주격에는 요 주어 자리에 뭐가 없었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관계대명사 다음에 이렇게 동사 사이에 주어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대명사 절에 다시 한번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동사와 이 절의 수식을 받는 저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와의 관계를 보면요 저 선행사가 여기 위치에 있는 동사의 목적어처럼 해석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목적격 저도 헷갈릴 뻔했어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선행사가 목적어처럼 해석이 돼서 그래서 이 문장 보면요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라고 자 이렇게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참고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이 가능해요. 이걸 그냥 빼놓고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어떤 접속사들이 쓰일 수 있구나도 참고하면 좋겠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사람인 경우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사실 whom을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 이런 차이만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세요. 뭐 사람이 아닌 경우 위치 쓸 수 있고 뭐가 됐든 that은 언제나 쓸 수 있고 그 대신에 비격식이라는 거죠. 참고를 해주시되 사람인 경우는 whom을 써야 된다.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밑줄 걷고 역시나 노트를 하나 좀 더 이렇게 메모를 적어주신다면 문법적으로 엄밀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경우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을 써야 되나 요즘 또 이제 그냥 who를 써도 그래 그냥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조금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틀린 거라서 야 이럴 때는 whom을 써야지 라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종종 그런 대사들도 나오지만 그냥 또 who를 써도 그냥 눈치껏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참고해 봐 주시면서 자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예문들 살펴보겠는데요. 시작은 첫 번째 문장이죠. 아주 간단한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읽어봅니다. The people were really nice. 사람들이 정말 nice 했다. 친절했다라는 거죠.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형용사절을 붙여볼게요. The people,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추가 설명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The people whom I met yesterday were really nice. 그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내가 어제 만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친절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 만난. 나는 만났어요, 어제. 누구를요? 그 사람들을요. 선행사가 뭔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절에 동사, 서술어의 목적어의 뉘앙스를 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요렇게 주어 동사가 관계대명사 절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선행사가 어떻게 해석된다? 주어가 동사한 명사. 요렇게. 내가 만난 그 사람들. 요렇게 해석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똑같은 건데 형용사 절만 바꿔보겠습니다. The people whom John invited to his party were really nice.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John이 초대한 사람들. 존이 초대한 거예요. 누구를요? 그 사람들을 초대한 거죠. 어디에? To his party. 그의 파티예요. 그래서 존이 그의 파티에 초대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친절했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도 존이 초대한 그 사람들. 주어가 동사한 선행사. 요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 눈여겨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잔이 그린 그 그림 보셨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는 가볍게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Have you seen? 가볍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자, 현재 완료형을 쓴 의문문이죠. Have you seen? 보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뭘 봤냐고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The painting.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 거의 80% 완성을 한 거예요. 왜? 여기까지 말해준 다음에 그리고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관계대명사 절로 추가 설명만 해주면 되거든요. 자, 그냥 가장 쉬운 관계대명사 that 써서 that 하고 Susan이 그린, Susan painted 말해주면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ave you seen the painting that Susan painted? 수잔이 그린 그 그림 보셨나요? 첫 번째 문장 완성을 해봤고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2주 전에 산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이 문장 자체가 스트레스 받아. 2주 전에 산 핸드폰이면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네요.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I've lost my phone. 나는 내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어떤 핸드폰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설명 들어가주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 넣고 I bought. 내가 산 그 핸드폰이죠. 내가 산 그 핸드폰. My phone that I bought. 근데 언제 샀어요? 2주 전에 샀대요. 2 weeks ago. 이렇게 문장 완성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ve lost my phone that I bought 2 weeks ago. 역시나 여기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였다는 거 유념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key. 나는 그 열쇠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열쇠입니까? That you've been looking for. Look for, 찾다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여태껏 찾고 있었던 그 열쇠,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죠. The key, 열쇠. 어떤 key? That you've been looking for. 당신이 찾아온, 그쵸?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열쇠. 요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사용돼서 이 문장 해석된다는 거.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 복습해 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모두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이 너무나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요.

0: Hey guys, we're halfway done on working out our bodies so hard that it burns a lot of calories, right?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거의 다 반이 왔죠. 고강도 트레이닝, 많은 칼로리를 탈 수 있는 운동 우리 역시나 오늘 같이 해보고요. 영어 표현 먼저 배우고 가실게요. Let's go.
2: You're still studying? I spent the whole weekend watching TV. So, I bet you can catch up in no time. That is so not true.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To catch up 이런 표현인데요. 두 가지의 의미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일단 우리 보고 얘기를 할게요. You're still studying? 이러죠. 너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 이래요. 그랬더니 I spent the whole weekend watching TV. 이러죠. 정말 주말 내내 TV만 봤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so, 야, 그래서 뭐?
2: I bet you can catch up in no time.
1: 난 분명 너가 catch up. 따라잡을 거야. 따라잡을 거라는 걸 확신해. In no time.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 나는 확신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o catch up. 첫 번째 의미는요. 따라잡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 앞으로 이렇게 뛰어갈 때 막 뛰어가서 따라잡는 거 그거를 to catch up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뭐 공부가 뒤쳐졌을 때 무언가가 뒤쳐졌을 때 다시 따라잡는 거를 catch u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that is so not tru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그건 완전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to catch up 따라잡다라는 표현 먼저 살피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의미 볼게요.
2: How have you been? I've been okay. What about you? We should catch up. Do you have time for coffee right now?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How have you been? 이러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How are you? 그동안 어떻게 지내? 이게 아니라 How have you been?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더니 I've been okay. 이러죠. 아, 괜찮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at about you?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어땠어? 그랬더니 네, 이러죠. M-E-H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그냥 그랬어. 이런 딱 이런 의미예요. We should catch up. 이러죠. 우리 캐치업 하자. 이런 얘기를 요새 한국 분들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캐치업 하자. 우리 그동안의 근황을 조금 서로에게 업데이트 해주고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좀 하자. 이 많은 의미가 catch up. 이 두 단어에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Do you have time for coffee right now? 이러면 너 지금 나랑 혹시 커피 마실 시간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I've been okay. 나 그냥 괜찮았어 라고 하는 것과 me 라고 하는 거를 봐서 둘이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catch up 하러 이제 커피숍에 가겠죠. 그렇게 해서 catch up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동하러 가야죠. Let's go.
0: Okay. Side shuffle.

side shuffles, everybody. Side shuffles. It's the best. Anyways, 네, 우리 오늘 사이드 셔플 같이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아주아주 아주 효과적인 운동이니까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영어 표현은 to catch up 이런 표현 같이 배워봤어요. 따라잡다라는 표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그 뜻은 알고 계셔도 요즘 서로의 근황을 조금 만나서 업데이트하고 서로한테 물어보는 거 to catch up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Bye. Have a great day, guys.

0: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listening. There you go.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귀여운 동물이 등장하는데, 자, 어떤 동물인지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네,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1: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I also helped. Baby llamas who are only 3 to 4 months old.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They still need her to live a wild life.
0: 네, 여러분, 캐치 캐치 하셨나요? 네, how adorable, right? 네, 귀여운 야마라 불리는 라마라는 동물입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우리가 라마의 시간, 식사 시간에 딱 알맞을 때 왔어요.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그들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녀의 우유만을 먹습니다. 누구겠어요? 라마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두 가지 listening point, 꽤 길죠. 어떻게 또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2: 2.
3: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0: 네, 여러분, 딕테이션 잘 하셨어요?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음이 팍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우리가 라마의 식사 시간에 딱 알맞을 때 왔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딱 알맞을 때 왔다. Just in time.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그들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라마들은요, 그녀의 우유만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이제 먹는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처음 들었을 때 잡지 못한 부분들, 또 잘못 들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막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I also helped. Baby llamas who are only 3 to 4 months old.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They still need her to live a wild lif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자, 눈으로 확인하시는 기능어들, we are in for 기능어고요. Just time, llama's meal time. 내용입니다. 그래서 억양이 we are just in

0: time. 전치사에서 한번 쉬어주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For llamas, mealtime. 억양을 이렇게 느끼시면서 기능어, 내용어 구분하는 이유는 억양이에요. 그래서 기능어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받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모여있는, 즉 문법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소리를 낼 때 거기에 힘을 주지 않죠. 그리고 빨리 지나갑니다.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We're just, 거의 들리지도 않은 경우도 있죠.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이렇게 발음하시고, meal 할 때 여러분 그냥 meal이 아니라 meal 하고 혀끝이 윗니 뒤로 붙어주셔야 돼요. L 사운드, 다크 L 사운드잖아요. 연습 많이 하셨죠?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네,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2.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네, 느끼시면서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One more time. We'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 tim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Recognize. 자,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되고 강세를 주셔야 되죠. 정확한 위치에 re, 이 부분 첫 번째 있습니다. Recognize. 이 그 발음 자체를 딱 소리를 이렇게 꿀꺽 생키는 듯이 이러면서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D 사운드, R 사운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경우에 드라기보다는 주에 가깝게 들린다고 알려드렸죠. Drinking milk. Her 같은 경우에 강세를 받지 않는 그런 단어인지라 h 사운드가 약해요. 그래서 drinking her milk라기보다는 drinking her 거의 얼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좀 기니까 좀 더 천천히. 네, Google listening 2.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좋아요. Google listening 3.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잘하셨어요. Drinking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들릴 때 drinking이라고 들리니까 두 가지 발음 다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한 번 더.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We are just in time for llama's mealtime. 2.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her milk.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이제 내용 볼게요. We are blank llama's meal time. 우리는 어떠합니다? 라마의 식사 시간.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just in time for. 자, 바로 딱 맞춰서 딱 알맞은 시간에, 즉 그 라마의 식사 시간에 딱 알맞게 도착을 했어요. 딱 맞춰서 도착했어요. 이런 의미죠. I also helped. 저도 도왔습니다. 이런 의미죠. Move along. We're just in time에서 중요한 표현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준비했는데요. In time 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 내에 라는 뜻으로 기억하시고 on time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정각에 라는 뜻이라는 거 이렇게 눈으로 구분하셔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Baby llamas blank 했어요. 빈칸에 there you go. Who are only 3 to 4 months old 라고 했으니 3개월에서 4개월 된, 겨우 3개월에서 4개월 된 그런 아기 라마들 이런 의미예요. They recognize who their mother is, only drinking a milk 했습니다. 자, 그들은 알아보는데 뭘 알아봐요? Who their mother is. 그들의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들은요, only drinking a milk.

그녀의 우유만을 먹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They still need her blanket인데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o live a wild life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야생의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여전히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짧지만 그래도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한 번 더 점검하는 의미로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0: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w.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ve got another great show ahead of us. So we've got a very realistic and very practical dialogue that we can use inside the office. Let's go ahead and check it out. Here we go.
1: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0: Could you take a look at this? And then, what do we say?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1: 괜찮아 보이는데요?
0: Looks good to me.
1: 아, 정말 다행이네요.
0: I'm so glad to hear that. Alrighty,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So you have a situation,
1: 보고서를 했는데, 뭔가 작성을 했는데, 아, 뭔가 확실하지 않고, 뭔가 아, 이게 잘 하고 있나, 이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습니다.
0: As you can see, it's very easy. It doesn't have to be difficult. So let's look at the first line. Could you take a look at this?
1: 자,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0: Could you take a look at this? And then,
1: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0: Is this correct?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까요?
1: 아니면은 이렇게 나올까요?
0: 아하, am I on the right track? Am I on the right track?
1: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뭐 이게 뭐 틀렸다,
0: wrong, is this correct?
1: 이런 말보다는 이제 그거는 어떤 뭐 번호 이렇게 어떤 숫자 얘기할 때 하지만 아 내가 이 방향을 제대로 잘 잡아서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0: am I on the right track? Okay, and take a look at this.
1: 이거를 좀 봐주세요.
0: So can you look at this? 또 할 수 있겠지만 this is another. Another way of saying, look, take a look, all right? Could you take a look at this? And in business English, we do use this expression quite a bit. Am I on the right track?
1: 자, 기차, track를 생각해 보세요. 자, 기차에 이렇게 그 철도 이렇게 하면은 쭉 이거를 잘 가는지, 이 기차가 잘 방향을 잘 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도
0: we're like a train on a track. Are w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Am I on the right track? And so the other person says, looks good to me. All right. Looks good to me.
1: 자, 우리 look를 많이 쓰죠. 원어민들이 looks good or sound도 많이 쓰죠.
0: Sounds good to me. Looks good to me.
1: 근데 이거는 봐야 되니까 look 되겠죠. All
0: right. Looks good to me.
1: 자, 괜찮아 보이네요. All
0: right. Looks good. Or you can say it looks good. All right. I'm so glad to hear that. I'm so glad to hear that.
1: 정말 다행이네요. 자, 원어민들도 특히 glad를 많이 쓰죠. 물론 happy도 쓰겠지만
0: I'm glad to hear that. I'm glad to meet you. 이 glad를 많이 써요.
1: So, really 다행이다. 다양한 표현도 있지만 oh, that's a relief. 뭐, whew, that's a relief. 뭐, I'm so glad to hear that. Oh, thank goodness. 뭐, 다양한 표현도 있겠지만
0: I'm glad. I'm so glad to hear that. We can say that as well.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Could you take a look at this? Am I on the right track?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Customer versus client. Customer versus clien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Customer 그리고 Client. Customer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고 많이 써봤을 거예요. 하지만 Client는 좀 더 드물게 쓰셨을 것 같은데 일단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고객이에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자, 천천히 Customer. 제 입모양을 잘 보세요. Customer.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첫 번째 음절입니다. 자, 보세요. Customer. Okay. 그래서 cos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좋아요. Customer.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제품이나 일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손님입니다. 네. Customer is a person who purchases a product or uses some sort of basic service. Okay? 식당이나 상점들의 손님입니다. So we use the word customer when we're talking about people who purchase things at restaurants or at stores.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Customer, 고객. Custom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화가 난 손님은 가게를 떠났어. 네, 여기서 가게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그냥 일반 상점들은 거기에서는 그냥 고객을 customer라고 합니다. The angry customer, 네, 떠났어. Left the store.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 손님은 카메라를 샀어. 네, 카메라를 살 거면 그냥 뭐 상점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The customer bought the camera. 네,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고객은 항상 오라. 네,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네, 이 문장은 주로 이제 그런 서비스 그런 업계들의 이게 뭔가 상점이나 아니면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잖아요.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네, customer 이해하셨죠? 자, 이번에는 client로 넘어갈게요. 네, 의뢰인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client, client. 몇 음절이죠? 네, 이 음절입니다. client, client. Very good. 여기서도 강세가 앞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client가 아니고 client. Client, very good. Okay, client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입니다. Okay, client refers to somebody who uses some sort of professional service. Okay, 그리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고객이에요. So oftentimes we use the word client when the person is receiving some sort of professional advice. From someone, usually a professional, ri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sports agent has three clients.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Client, 의뢰인, client.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 회사는 의뢰인이 많아.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네, 여기서는 이 클라이언트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죠. The firm has many clients. 두 번째는요. 그 스포츠 에이전트에게는 세 명의 의뢰인이 있어. The sports agent has three clients. The sports agent has three clients. So these three clients are receiving professional help and advice from the sports agent. 그래서 client라고 하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그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지켰어. 네, keep one's secret 라고 하면 누구의 비밀을 지키다 라는 말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변호사의 이제 손님은 이제 의뢰인 client 라고 표현합니다. Okay, so whenever you are getting professional help from someone like a lawyer or an accountant, you are the client. 좋아요.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The lawyer kept her client's secret. 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customer 이거는 그냥 일반 고객입니다. Customer 그래서 상점이나 식당이나 여기서 손님들은 다 customer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나 그런 제품을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clien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거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client라고 하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client 같은 단어는 또 뭔가 좀 금액이 되게 클 때도 client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세요. Okay? Customer, client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angry customer left the store.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The firm has many clients. Well done, everyone. 너무 잘하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everyone. 자, 이번 주는요, 주제 기억나시죠?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여러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가 보고 있는데요. 다섯 개 갖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까지 10개 쭉 이어가 볼 겁니다. 자, 오늘은 뭐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모바일 뱅킹, 그전 시간에는 모바일 메시징. 자, 오늘은 SNS. 자, 이거 SNS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당하게 이제 요즘 트렌드가 그래도 SNS를 아예 그 담쌓고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주변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 보기라도 하니까 이렇게 소셜미디어 쪽 얘기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소셜미디어라는 SNS란 용어 자체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소셜미디어라고 이제 영어에서 많이 부르고 그걸 SNS라고는 잘 안 합니다. 그거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사진 올리죠? 영상 올리죠? 게시물 자체를 부르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올리다, 남기다, 달다 이런 동사들이에요. 느낌 오시죠? 뭐 SNS 같은데 뭐 올리죠? 게시하죠? 달죠? 누르죠? 뭐 이런 거. 자, 올리다. 포스트? 응. 포스트가 가장 많이 쓰는 동사예요. 일단은 얘부터 시작해야 돼요. 포스트를 못 쓰잖아요? 누구 손해예요? 우리 손해예요. Post pictures. I post a lot of pictures. Post가 뭐예요? 올리다라는 얘기예요. 동사로 들어보세요.
1: Post pictures. Post pictures.
0: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영상도 그러면 그냥 포스트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Post video clips. Post video clips. 선생님 꼭 클립을 써야 됩니까? 아니요. 안 써도 돼요. Post videos 해도 돼요. Post videos. 선생님 차이가 뭐예요? 클립은 약간 좀 짧은 걸 얘기해요.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좀 짧은 느낌이 클립이에요. 비디오 클립 하면 짧은 동영상. 뭐 3시간짜리를 비디오 클립이라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post video clips. 짧은 뭐 1분, 2분짜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다. 요즘 뭐 1분도 안 되는 영상 많이 올리는 요즘 시대잖아요. 자, 영상 올리다 들어보세요.
1: Post video clips. Post video clips.
0: 자, 그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동사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게시물이라고 하는 명사 형태의 선생님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ing를 붙여도 돼요. Posting. 그런데 이게 뭐지? 그냥 post도 있네? 이게 뭐예요? 명사도 돼요. I saw your post. 무슨 말이에요? 야, 나 네 올린 거 봤다? 잘 올렸네. 음식 아주 맛있게 잘 사진 잘 찍었더라. I saw your post. I saw your posting.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쓰는 빈도만큼이나 저것을 쓰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게시물 들어보세요.
1: Post. Posting. Post. Posting.
0: 문장에 넣어볼게요. 나는 매주 게시물을 몇 개씩 올린다. 그죠? 포스팅 주기말하는 거죠. 하루에 뭐 한 두 개씩. 하루에 뭐 2피드, 3피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한 2피드, 3피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1피드 이렇게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죠? 피드란 말도 뭐 SNS 용어죠. 피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걸 말하죠. I put up several postings every week. 자, 그러면 포스팅이라는 단어 썼어요, 게시물로. 올리다에 put up도 쓰나요? 씁니다. post up도 써요. 이걸 post로 바꿔도 돼요. post up. 그냥 post만 써도 되고 post up만 써도 되고 put up. put up. 이게 뭐야?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진 올렸어. 영상 올렸어. 이거 하죠? 그러니까 put up several postings. 몇 개의 게시물을 언제? every week. 매주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매주 올리다. every week. 자, 들어보세요.

0: I put up several postings every week. I put up several postings every week.
1: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을 팔로우해야 되고요. 남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해시태그 팔로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예를 들어 영어예요. 그죠? 영어인데 매일 10분 영어라는 방송을 너무 좋아해. 그럼 저도 이런 방송 같은 거 이제 하고 나서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 같은 데 올리거든요. 오늘 촬영했어요. 그럼 이제 매일 10분 영어 해시태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딱 만약에 팔로우해 놓으면 매일 10분 영어 선생님들이 막 올리는 그런 포스트를 또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해시태그 팔로우 하는 거죠. 그죠? 네. EBSE, 우리 채널, EBSE TV, 이런 것도 해시태그 팔로우해 놓으면 EBSE 관련된 포스팅도 보실 수 있고. 자, 좋아요를 누르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 하트 모양이잖아요. 똑똑 눌러도 되고, 좋아요 자체를 눌러도 되고. SNS마다 약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다 좋아요 기능은 있습니다. 반응을 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자, 첫째. Follow 동사를 그냥 쓰세요. Follow other people. You need to follow other people. 다른 사람 팔로우 하세요. Follow other people. 첫 번째 들어볼게요.
0: Follow other people. Follow other people.
1: But these days, you don't just follow other people. You also follow hashtags. 그죠? Hashtags. 에서 붙여서 해시태그도 팔로우 가능합니다. 그거 이렇게 콕 눌러놓으면 그 해시태그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어디에? 피드에 보이죠? 자기 그 피드에. 자, follow hashtags. 들어볼게요.
0: Follow hashtags. Follow hashtags.
1: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이제 SNS상에서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빈도상으로는 이 좋아요 누르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를 그냥 영어로 like 하면 돼요. 이거 좀 잘 보이라고 대문자로 써놓은 겁니다. 자, press like. Press like. 그죠? 예. 네. 좋아요를 누르다. 이게 옛날에 SNS 저기 있기 전에는 이런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press like 하면 people are pressing like. I pressed like. 그러면 나 좋아요 눌렀다. 이렇게 할 때. 들어보세요.
0: Press like. Press like.
1: 네. 자, 여러분 이 단어들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주제별 그 회화 학습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제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 정리해서 우리 머리한테 너 이렇게 쓰면 돼 라고 자꾸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관심이 가는 해시태그를 팔로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관심이 가는 팔로우를 하면 그 해시태그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겠죠?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자, 요 관심이 가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면요. 해시태그를 주고 관계대명사를 붙여가지고 이걸 곧장 that interest you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너를 관심이 가게끔 하는 애 타동사가 되기도 해요, 요게. 그죠? 요거는 여러분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얘가 타동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보세요.
0: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You can follow hashtags that interest you.
1: Very good. 넘어갈게요. 댓글 남기고 DM을 보내고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죠? 라이브 방송 요즘 많이 하잖아요. SNS 상에서 라이브가 그냥 틀어집니다. 우리가 보기도 하죠. 자, 댓글은 comment라고 합니다. Leave comments. 이건 그냥 단어 깔끔하게 외우세요. Leave comments. 들어보세요.
0: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1: 답글은 약간 reply라고 그래요. Reply.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다 내가 답글을 달았네. 그럼 reply라고 하고 그냥 뭐 누구 게시물에다 내가 아래에다 뭐 하나 단 거는 comment라고 합니다. Leave comments. 그죠?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DM은 똑같아요. Direct messages. Send direct messages. 그러면 사람들한테 개인 톡처럼 이렇게 보내는 거죠. DM 보내다. 들어보세요.
0: Send direct messages. Send direct messages.
1: 개인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DM이란 말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 SNS 안 쓰는 사람도 알 정도로 일반화된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자, 마지막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 그냥 do live broadcasts. Do live broadcasts. Broadcast 자체가 방송이고요. 복수 붙이고 live 붙이면 생이죠. 생방송. 즉 라방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하는 말. 라방을 하다. 라이브 방송하다. Do live broadcasts. 들어볼게요.
0: Do live broadcasts. Do live broadcasts.
1: 맞아요. 지금 나 그냥 뭐하고 있다 그냥 라이브 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자, 문장 내볼게요. 게시물이 마음에 들면 나는 댓글을 달아. I leave comments if I like a post. 아이고 아이고. 어렵지 않죠? 아, 댓글 마음에 들면 if I like a post. 아까 게시물 명사를 이렇게 처리했어요. 게시물 마음에 들면 나 좋아요 누르지. 혹은 내가 댓글 달지. 이런 거. I leave comments if I leave a post. If I like a post. 오케이. Leave 자체가 남기다 여감이기 때문에 댓글 단다 할 때 이 동사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0: I leave comments if I like a post. I leave comments if I like a post.
1: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게시물을 부른 명사 형태의 단어가 post일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먼저부터 여러분이 오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post 혹은 posting 들어볼게요.
1: Post, posting, post, posting.
0: 자, 그 다음 사람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follow hashtags도 가능하죠? 들어볼게요.
1: Follow hashtags, follow hashtags.
0: 남기다니까 leave comments가 되겠죠. Leave 이 동사 기억하세요. 들어볼게요.
1: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0: 좋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today, everyon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이 뭔가 살려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 뭔가 팔려고 하는 사람 같아. 혹은 여러분이 팔고 있는 입장이라면 아, 저 사람 눈빛이 뭔가 내 물건을 살려고 오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분명해 라고 그렇게 속으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확실해 틀림없어 라고 확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맞죠?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때는요. You must be 대상, You must be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만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소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메이슨 씨 같아. 혹시 메이슨 씨 맞으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신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할 때는 You must be 누구? 라고 얘기를 하면 당신은 그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쵸? 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You must be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틀림없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must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거를 꼭 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must be가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 are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무엇 자리에 직업을 넣으셔도 되고 혹은 이름을 넣으셔도 되고 혹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 역할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혹은 당신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비동사를 must be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be 무엇, you must be 이름, you must be 어떠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떠한 직업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당신은 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당신은 그 사람이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거 맞죠? 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You must be 어떠한 무엇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쓸 때 must be를 또 쓸 수가 있는 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당신 그 사람 맞죠?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저기 혹시 excuse me? 혹시 메이슨 씨 맞으시죠? You must be 메이슨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그쵸? 메이슨 씨 맞으시죠?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You must be Mason.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메이슨 씨 맞으신가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You must be Mason, right?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메이슨 씨 맞으시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메이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꼭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같이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must be였지.

0: 하지만, 그쵸? 지금 제가 어떻게 발음했죠? You must be, must be. 이런 식으로 ST, B 사이에 있는 T 소리를 살짝 날려서 You must be Mas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거는요. Excuse me, you must be 이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그분 맞으시죠? 어떠한 이름 넣어가지고 그분 맞으시죠?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You must be 이름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자, 여러분이 이제 물건을 팔고 살 때, 아, 저 사람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excuse me. 하고 나서 물건 파시는 분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 파는 사람을 바로, 그쵸? seller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ou must be the seller, right?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혹시 판매자분 맞으시죠? 그쵸? 이렇게 여러분이 확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You must be the seller.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the selle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판매자분 맞으시죠? 라는 질문이 되고, 사는 사람은, 그쵸? 구매자는, 그쵸? seller 대신에 buyer.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혹시 사시는 분 맞으시죠? 라는 질문까지도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세 번째 표현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한다든지 혹은 미팅을 할 때 여러분이 그쵸? 뭐 회의를 이제 잠깐 외부에서 할 때 아, 그 제가 승인 씨한테 소개받았는데 그 승인 씨 친구분 맞으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누구의 친구분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어떤 대상의 친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you must be singing's friend, right?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은 이제 그 대상의 친구분 혹시 맞으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대상's friend로 얘기를 해서 apostrophe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must be singing's friend.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singing's friend.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상의 친구라는 표현도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요. 펭수 팬이신가 봐요. 라고 얘기를 해서 누구의 팬이신가 봐요. 누구의 팬이 틀림없으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도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팬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친구랑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 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서요. fan of 대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팬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you must be a fan of 펭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펭수 팬이신가 봐요. 그쵸?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must be a fan of 펭수. 한 번만 더. 시작. You must be a fan of 펭수 라고 얘기를 해서 펭수 팬이신가 봐요. 그쵸?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거의 확신할 때 그때 그쵸?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되고 어떻게 보면 확신이 될 수 있는 표현 You must be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must be Mason. You must be Mason. You must be the seller. You must be the seller. You must be Sungin's friend. You must be Sungin's friend. You must be a fan of Pengsu. You must be a fan of Pengsu.
0: 당신 물건 파시는 분 맞으시죠? 라는 거를 You must be the seller 라고 얘기를 했다면 저 사람이 그 물건 파는 사람이 틀림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you 대신에 다양한 대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that person, 혹은 he, sh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다양한 대상 넣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That person must be the sell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that person, she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승인 씨 친구분 맞으시죠? 라는 거를 You must be Singin's friend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요. 죄송한데 저를 다른 사람이랑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혼동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mistake로 얘기를 합니다.

있어. You must be mistaking me.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저를 다른 사람이랑 조금 혼용하시는 것 같은데,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이제 답변이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You must be mistaking me for someone el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를 다른 사람이랑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네요. 라는 답변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You must be mistaking me for someone else.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mistake를 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그분 맞으시죠?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You must be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and wonderful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자, 매일매일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한 문장으로, 그렇죠, 여러분, 자신감을 키워볼 수 있는, 네, 그러한 시간이겠죠. 바로 try again, 다시 도전해보는 시간. 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긴장감도 느끼고 동시에, 그렇죠, 멋진 결과도 더 한번, 예, 얻어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의, 예, challenging time is your challenge, right? Your challenge is waiting for you right now,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해보셨나요? 보자마자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건 뭐지? 이거 뭐지? 이렇게 겁을 내지 마시고요. 거기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난 알아요. 이제 알아요. 이거잖아요. 그죠? 난 이제 왜 그녀가 그렇게 눈이 붓도록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알아. 라고 해서 주인공은 샘이었고 나는 이제 알아.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Now I know why. 왜인지 알아. 그래서 이유를 밝혀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알았다는 얘기인지 Let's go and try it out more.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그렇죠. 먼저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We're going to build up your confidence first. 그렇죠. With these simple examples.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I know why잖아요. 물론 now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녀가 왜 울었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돌아왔는지, 나를 두고 떠났는지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왜 울었는지 알아. 그러면 I know라는 얘기죠. 그러면 why까지 쓰면 이유가 나오는 거고요. 그녀가 울다는 뭐예요? She cried죠. 그래서 I know why she cried. I know why she cried. 이렇게 리듬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now를 붙이시면 이제는 알아요. 이거고요. 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아. 라고 할 때는요. Now I know. 그렇죠? Why he 하고 뒤에 지나간 일이니까 lied. 그래서 now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I know why he lied. 그 다음에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러면 lied to me 라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돌아왔는지 나 알아. 돌아오다는 물론 came back, 돌아왔다고요. come back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건 한 단어로 한번 써볼까요? return, return. 그래서 now I know, 그렇죠? I know why you returned.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returned, 됐고요. 그들이 왜 나를 두고 떠났는지 이제 알아. 그래서 그들은 they고요. 나를 두고 떠나다, 나를 두고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leave someone이라고 하시면 돼요. I know why they left me. I know why they left me. L-E-F-T. 그래서 I left my home.

Hard in San Francisco.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똑같은 LEFT, leave의 지난 일을 표시할 때 과거형 left입니다. 네 가지 나온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는지요? 보고 읽으시면 전혀 의미 없고요. 자, 저를 보시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I'm gonna give you some kind of cue, right? 자, 큐를 드릴 테니까 바로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여자가 왜 울었는지 내가 알아. 자, your turn. 자, 가겠습니다. Now I know, 아니면 I know why she cried. 이렇게 해보세요. 그가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래서 거짓말 하다 부분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Your turn. 맞습니다. I know why she lied. 거기다 to me 붙이셔도 되고, 안 붙이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왜 돌아왔는지라는 얘기니까 came back 써도 되고요. Your turn. 그렇죠. Now I know why you returned. 아니면 I know why you returned.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들이 날 두고 떠나갔다고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네. Left me 쓰겠죠. 자, 전체 문장 your turn. 동작과 함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바로 Now I know why they left me. Now 빼고 I know why they left me. 간단하죠? 자, 이걸 좀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왜 쌤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는지 이제 알겠어. 나왔잖아요, 아까. I know why. 자, 그래서 Now I know why she cried까지는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she 자리에 쌤만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쌤은 스맨타. 예, 우리 사만다. 스맨타를 줄여서 쌤. 여기선 사무엘. 사무엘 할때그 사무엘을 줄여서 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선 여자예요. 그래서 now I know why she 아니면 now I know why Sam cried. 눈이 퉁퉁 부으려면 사실 울고 나면 눈이 좀 나오잖아요. 부었으니까 좀더 돌출됐겠죠? 그래서 her eyes out 이라고 씁니다. cried one's eyes out 하는 표현이 바로 예, 눈이 퉁퉁 붓도록 울다. 그러니까 정말 슬프게 많이 우는 게 cry one's eyes out이에요. 이거 her eyes 대신에 her heart라고 쳐줘도 돼요.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해서 why Sam cried her heart out 이라고 해도 같은 표현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I know why가 cry one's eyes out보다 100배, 1000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뒤에 표현 때문에 앞에 표현을 버리는 혹은 기억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래서 what comes first, what comes next. 뭐가 우선순위가 높은가를 아셔야 헛갈리지 않고 자신감도 버려야 될건 버려야 되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가 왜 내게 너에 대해서 거짓말했는지 이제 알겠어. 나왔잖아요. Now I know why he lied. 나한테요, 그죠? 예. 그다음에 to me, 너에 대해서 about you. 간단하죠? Now I know why he lied to me about you. 어렵지 않습니다. 떠올리시고요. 내가 오랜 잠적 끝에 돌아왔는지 내가 이제 알겠어. 그러면 잠적 끝에 이런 말은 의미가 없고요.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Now I know why you returned. 그런데 뭐로부터 돌아온 거죠? 그렇죠. From 아니면 after a long absence. 자, from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after a long absence, 오랜 공백 후에란 얘기죠. 공백으로부터 하면 from 쳐져도 상관없고요. 오늘 나왔던 두 가지 표현 다 기억하기 힘드시면 문장 하나만 하세요. 그럼 행복해진다니까요. 딱한 문장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out today's key expression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왜 쌤이 눈이 퉁퉁 그렇게 붓도록 울었는지 내가 알겠어 라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의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녀를 두고 떠났다니까.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Now I know why Sam cried her eyes ou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운 거죠? 그랬더니 예, 그녀의 남자친구가 her boyfriend 갑자기 suddenly 그렇죠, left her. 아까 나왔던 leave라는 동사도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힘내서 예, 본인의 예, 남들은 you need to pick up the pieces.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주워 모아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현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죠?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here, right? 자,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주 가족 잘 되는 음식들로 꼭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Okay,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ealth and wealth.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welcome back to 20분요. 진아킴의 고고 리스닝. 자, 이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진행자를 포함해서 비를 피해 있는 동안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 두 분이 이 진행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Just like the rain, I hope I'm a welcomed guest to them.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0: Looks yummy. 맛있어 보이네요. 바로 이 귀한 과일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이라고 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비를 피해 있는 동안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listening point. 자, 그리고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엄마와 함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들리는 거 캐치해 볼게요. Listen very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2.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0: 네, 잘 들리셨겠죠?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바로 제가 들었던 질문에 정답이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비를 피해 있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귀한 과일을 줍니다. 나눠줍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오케이. 두 번째 문장 볼까요?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엄마와 함께 하이미 씨는요,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요.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맞아요. 틀린 부분, 잡지 못한 부분, 잘못 들은 부분들 분명히 있죠.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자막들을 보면서 이번엔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Just like the rain, I hope I'm a welcomed guest to them.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0: That is,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 from the. 모두 다 키는 거. During 전치사잖아요. 그죠? 뭐뭐 동안. 그래서 얘도 사실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발음할 때 during 첫 번째 이렇게 힘 조금 주시고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했어요. During the breakaway 할 때 break의 크 사운드와 away의 이 away 두 번째 부분에 강세가 가기 때문에 이 강세를 받지 않은 어 이 소리는 앞에 자음의 소리와 연결이 되어져서 break away 이렇게 들리지 않고 breakaway. Break away from the rain. 이렇게 들리게 되죠.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어렵지 않습니다. Google listening 1.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Rain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Rain이에요. Google listening 2.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Okay. Google listening 3.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One more time.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Excellent. 자,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there. With his 들리시는 소리가 with his보다는 with its. With his. With is 이렇게 들리게 되죠. 이 위에 e라는 모음과 his의 e가 모음 사이에 지금 th가 있고 his 사운드는 강세를 받지 않는 his가 단어가 그런 강세 받지 않는 기능어인지라 h 사운드가 아주 안 들려요. 아주 들려도 아주 미세하게 들리죠. 그래서 with is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고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there. here도 마찬가지. here 이보다는 h 사운드가 약하게 들려서 raised there. Raised there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1.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there.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Google listening 2.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there. 그렇죠. Alright, Google listening 3.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Excellen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한 번 더.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During the break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2.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0: All right,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Just like the rain, 딱 비처럼, I hope I'm a welcomed guest to them, 했습니다. 자, 바라는데 뭘 바라냐면, 환영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환영받는 무엇? 손님이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말입니다. 자, 정말 비가 필요할 때 비가 오듯이 이들에게 자기 자신이 환영받는 손님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During the blank, the rain 했어요. 앞에서 쭉 하셨으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이거예요. Break away from. 자, 뭐뭐를 피하다. 어디어디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으로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이라고 했으니까 비를 피해 있는 동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비에서 벗어나 있는 동안에 they blank their precious fruit.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은, 네, 동사가 뭘까요? There you go. Give out. 이건 그냥 주는 거예요. 즉, 나눠주는 겁니다. 그들은 나눠줍니다. 그들의 귀한 과일을 말입니다. Okay? Move along. Mr. Jaime. 자, Jaime 씨는요, is protecting this land.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With his mother. 엄마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요,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여기서 태어나셨고, 여기서 자란 엄마. 그 엄마와 함께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자, 충분히 이해되셨다면 이제 100%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Just like the rain, I hope I'm a welcomed guest to them. During the break away from the rain, they give out their precious fruit. Mr. Jaime is protecting this land with his mother, who was born and raised here.
0: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www.itisi.co.kr로 가셔서 네, 반복적으로 보고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보단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단 세 번째가 확연히 잘 들릴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들, 발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기능어가 무엇인지, 내용어가 무엇인지 문장을 통해서 구분하시고 듣게 되면 억양 잡기도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And of course, we don't want to make things difficult. 자, 영어가 굳이 그렇게 영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Actually, 사실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이게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Alright, so we're gonna just get used to these sort of expressions. So let's see what kind of dialogue we have for you today at the office. Here we go. 아, 이 의자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Is anyone using this chair?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No, not that I know of. 의자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아, 물론이죠. 바꿔 가세요. Sure. Go ahead.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Yes. 자, 의자. You know, chairs are very important. Desks, chairs, especially chairs. Because you have to sit in a chair all day. 그래서 저 의자가 더 좋은 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꾸고 싶은데 그냥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죠? 확인 좀 하고, okay. 조사를 좀 한번 해보고, right? Let's look at the dialogue. Is anyone using this chair? Is anyone using this chair? 사실 이 패턴이 아주 실용적인 패턴이에요. 뭐, is anyone using this? 뭐뭐 하면 돼요. This cup, 뭐, this chair, this computer. It could be anything. 자, 이 의자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Is anyone using this chair? Is anyone using this computer?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쓴 적이 있거든요. All right? 자, look at this answer. No, not that I know of. All right, now this may seem a little bit new for you. No, not that I know of. Okay, 자,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I don't think so. 이렇게 많이 쓸 수 있겠죠. But actually, not that I know of는 제가 알기로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Not that I know of. I don't know. I think it's okay. All right. 자, 의자를 바꿔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다 할 때 change가 생각이 나죠. So here we use this word.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자, change, 바꾸다. 근데 또 switch도 마찬가지예요. Switch, you take A and B and you switch it. Okay, so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자, 제 의자를 저기 갖다 놓고 그 의자를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Not that I know of.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뭐 내가 아는 한. Okay? So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닌 것 같아. Or 길 것 같아. All right. So are we moving to the fifth floor? 특히 누가 질문을 했을 때. Right? 우리 5층으로 이사 가요. 이사 가. 근데 답이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닌 걸. Right. So, 누가 질문했을 때, 뭐,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Not that I know of. All right. Let's see the next question. Is John being promoted? Is John being promoted? 자, John 승진했어?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기로는 아니야. Okay. Not that I know of. 거의 다 아니죠. Not니까. Not that I know of. So it's a great expression. Not that I know of. Maybe, but not that I know of. Okay.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key phrase. Go ahead. So basically, 뭐뭐를 하다. 그리고 누가 말했을 때는 이제 좀 허락하는 거죠. 뭐, hey, do it. Yeah, go ahead. Okay.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So let's look at some examples.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자, 보고서를 출력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출력해. 그냥 그래. 다 괜찮으니까 출력해. 그런 뜻입니다. So,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이거 report 출력해야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Go ahead and print the report. Yes, go ahead and print it. Next one. Go ahead and take some time off. Go ahead and take some time off. 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저 좀 한 2주일 동안 조금 휴식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제 일을 이제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팀장님이 Okay, he's giving the permission. 허락을 주는 거야. Go ahead and take some time off. 자, 휴가를 내고 좀 쉬어. Okay, that's basically what it means. So, go ahead in this situation is giving someone kind of the permission. 근데 다른 상황에서는 그냥 Okay, go, you go, go ahead, 먼저 가세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근데 in this context, it means yes, you can do it. Great. Let's move on to shadowing. Okay, it's time for shadowing. And remember, try to go with the rhythm and also kind of relax a little bit. 좀 이렇게 힘을 빼주세요. Okay? All right, let's practice. Is anyone using this chair? No, not that I know of.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Sure, go ahead. Yeah, go ahead. But then go ahead. Go ahead. 이렇게 들리죠?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차라리 힘을 빼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Let's try that one more time. Is anyone using this chair? No, not that I know of. Do you think I can switch chairs? Sure. Go ahead. Good job, guys. All right, let's take a little quiz. 이 의자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All right, good job, everyone. Okay, I really like this expression,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So, you know, you can say, I don't know. 그렇지만 조금 더 확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I don't know는 난 몰라. 그렇지만 not that I know of은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뜻이죠. Not that I know of. Okay, so practice it again and again,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자, 오늘 하나 꼭 배워야 되면은 Not that I know of. 네,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where we teach you nuanced differences between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Want versus wish. Want versus wish. Toda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want 그리고 wish입니다.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에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want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want, 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want, 원하다는 won't, 안 할 거다. 이거 won't 하고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나 안 할 거야. I won't do it. So won't는 좀 더 o 발음이 들어가고 여기 want 같은 경우는 입술을 쓰는 것보다는 턱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want, want.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원할 때 want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want when we desire for something that we don't have. Okay? 그리고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 when we need something, we also use the word want. Okay. 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나는 뭐를 원해. 그리고 너 이거 원해? 뭐 이런 식으로 많이는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want는 정말 흔히 사용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쓴다고 되게 센 느낌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I want a hamburger. I want to go home. I want to stay a little bit longer.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정말 많이 써요. 오케이? 일단 문장대 한번 볼게요.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I want to go home early. Want, 원하다, want.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무엇인가 달콤한 것이 정말 필요해. 정말 뭔가 당기다라는 느낌으로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뭐 달콤한 거 먹고 싶다. 원하다.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기를 원해?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너를 데리러 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want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너 원해?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내가 너를 데리러 가는 거?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Do you want me to pick you up? 여기에다가 답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Yeah, I want you to pick me up.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일찍 집에 가고 싶어. 나는 일찍 집에 가고 싶어. 자, 원하다. I want to go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일찍 가는 거죠. Home early. I want to go home early.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want to go home early. I want to go home early.

좋아요. want 쉬웠죠? 자, 두 번째 wish 비교해 볼게요. 네, wish는 바라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wish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름절로 에 발음이 나와야 돼요. wish, wish 연결을 해주셔요. wish, wish, very good. Okay, want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wish는 불가능한 것을 원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Okay, we often use the word wish when we want something that is unrealistic or impossible. Okay? 그래서 좀더 비현실적인 거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원할 때 want보다는 wish를 사용하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원 또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생일 케이크 부를 때, 자, 소원을 빌어 이럴 때는 want라는 단어 쓰지 않죠. wish라는 단어 쓰겠죠? 자,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taller. Make a wish. wish, 바라다, wish.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wish I were in Hawaii. 나는 내가 하와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와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want보다는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in Hawaii. 요새 여행 너무 가고 싶어. I wish I were in Hawaii.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물론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더클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성인이 내가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이 말하고 싶으면 wish가 적합하겠죠. I wish I were taller. I wish I were taller. I wish I were taller.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자, 생일 케이크 불기 전에 소원을 빌어봐. 네, 영어로는 make a wish. 여기서는 명사로 소원으로 뜻하겠죠? Make a wish. Come on, make a wish.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Make a wish. Make a wish.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want 이거는 뭔가 원할 때 want 동사를 쓰는데요. 이거는 좀더 현실적인 거, 내가 없는 거를 원할 때, 그리고 현실적인 거, 실용적인 거 뭔가 원할 때 want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상에 더 많이 쓰겠죠. 그리고 wish는 뭔가 바랄 때. 특히나 불가능하거나 좀 비현실적인 거를 이제 좀 소원할 때, 바랄 때, wish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I really want something sweet.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in Hawaii. I wish I were in Hawaii. Great work,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많이 많이 복습하시고, 그리고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바일로 우리가 이용하는 서비스 계속 이어나가 볼 예정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모바일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 중에서 SNS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다면, 오늘은 물건 구매입니다. 자, 물건 구매를 하려다 보면 뭐 어떤 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검색이나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선별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죠?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송지 입력하고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배송비를 내는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배송이, 기타 등등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잡아볼게요. 그걸 다 뭐로 합니까? 모바일로 하죠. 배송지 확인까지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 이제 쇼핑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단어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아이템을 검색하겠죠. 아이템이란 말을 우리가 써볼게요. 자, 살고자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검색을 해볼 겁니다. What do you do? You search for items. Search for items. 그죠? 뭐 어떤 특정한 제품을 사기로 마음이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 회사 제품 혹은 판매자가 여러 명일 테니까 동일 제품도 가격대 다 다르게 올라왔죠. What do you do? You search for items first, right? Search for items. Items. 발음 들어볼게요.
1: Search for items. Search for items.
0: Okay. 자, 그 다음에 이걸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내고 사는 건데 선별을 잘해야 되죠. 골라야 됩니다. 자, 고르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쓰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선별해서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요, pick과 choose입니다. 두 개 같이 쓰라고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pick and choose. Pick and choose. 그럼 뭐예요? 잘 선별해서 고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붙였음으로써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고르다가 아니라 이 단어가 들어가려면 pick and choos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Pick and choose. Pick and choose.
0: 자,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 내가 구매 후기를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내가 구매하기 전에 상대방 혹은 다른 구매를 하신 분들의 후기를 먼저 읽어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Customer reviews라고 하죠. Read, 읽어야 되니까 read customer reviews, read customer review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소유격 같은 거 안 써도 되고 합성어처럼 씁니다. Customer reviews, S 붙여서 일반화 시킬게요. 들어볼게요.
1: Read customer reviews, read customer reviews.
0: 이것도 전부 다 모바일로 하는 시대죠. 자, 본인이 쓰면 이것을 write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물건을 선별해서 고르기 전에 구매 후기를 읽는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음식 시킬 때도 뭐예요, 여러분? 음식 시킬 때도 반드시 예, 후기를 많이 보잖아요. 포토 후기 같은 거, 그렇죠? 예, 저희가 음식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볼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다섯 개의 주제가 또 있어요, 모바일 관련해서. 자, 볼까요? 선별해서 고르기 전에 구매 후기 읽는다. 아까 pick and choose를 넣으면 돼요.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제가 물건을 선별해서 고르기 전에 일단은 후기를 먼저 좀 봅니다. 그렇죠? 동일한 어떤 신선식품을 내가 사려고 해요. 고기를 좀 사려고 하는데 아, 요 고기 미리 산 분들의 어떤 의견이 어떤가 그걸 봅니다. What are you doing? You're reading customer reviews before pick and choosing something, right?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부드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 좀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1: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I read customer reviews before I pick and choose an item.

0: well done.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곧장 결제, 즉시 결제나 즉시 구매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보유. 어, 이거 괜찮은데? 일단 어디다 넣어놔요? 장바구니에 넣었죠?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hopping cart라고 합니다. 저곳은 마트 같은 데 가서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걸 shopping cart라고 하죠. 장바구니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소위 온라인 쇼핑이나 모바일 쇼핑에서도 장바구니에 넣는다고 얘기하듯이 You put it in your shopping cart, meaning you haven't bought it yet, but you intend to buy it later maybe, right? In which case, you actually put it in your shopping cart. Alrighty? 들어볼게요.
1: Shopping cart. Shopping cart.
0: 자, 그 다음에 요걸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요즘엔 물건 하나 사면 어때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아니야. 물건 하나 구매하자마자 자기 페이지로 돌아오면 유사 상품 쫙! 아시죠? 그래서 뭐예요? 추천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모바일 뱅킹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는? 뭐 좋은 상품을 빨리 보내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내가 이런 제품을 한번 샀을 때 유사 제품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큐레이팅해서 딱딱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 그게 가장 모바일 쇼핑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추천 상품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보죠.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칼 세트를 샀어. 부엌에 있는 칼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계속 칼 세트 나와요. 그죠? 살펴보잖아요. 아유, 내가 이미 샀지만 아유, 이것도 괜찮네. What are you doing? You're checking out recommended items. Recommended. 추천이 되니죠? Recommended items. You check out recommended items. 들어볼게요.
1: Check out recommended items. Check out recommended items.
0: 선생님, 체크아웃은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살펴보다예요. 살펴보다. 네.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보다. You check out. 그죠? 자, 그 다음 결제 방식은 일단 이제 마음에 들어서 사기로 결정하면 굉장히 결제는 쉬워요. 자, 설정을 해놓으면 되는데 신용카드로 할 수 있고 무슨 페이 붙은 거 이런 걸로 할 수도 있고 계좌이체 할 수도 있고 다양하죠. 페이먼트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페이먼트 옵션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죠? 자, 결제 방식 들어보세요.
1: 페이먼트 옵션. 페이먼트 옵션.
0: 이거 만들어볼까요? 요즘 결제 방식이 맞다. 내가 고를 수 있는 결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죠? 하나 설정해놓은 주로 그걸로 하지만 There are a few payment options I can pick. There are a few. 제법 된다는 얘기예요. 몇 가지가 있어. Payment options. 복수 붙여야겠죠? I can pick. 내가 고를 수 있는 결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지가 돼요. 자, 다시 한번.
1: There are a few payment options I can pick. There are a few payment options I can pick.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배송지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배송을 받아야 되는 장소, 주소, 그 다음에 속도가 당일 배송. 아침에 시켰는데 저녁에 와. 책 같은 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길 배송, 그 다음날 와. 네. 정말 빠르죠, 요즘에는.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경우도 있고. 무료 배송. 자, 배송지는 delivery address. 쉬워요, 이거는요. delivery, 배달, address, 주소, 배송지 합쳐서 delivery. 강세만 잘 들어보세요. delivery address. 들어볼게요.
1: Delivery address. Delivery address.
0: 당일 배송은 same day라고 하면 돼요. 이길 배송은 tomorrow, the next day라고 안 하고 overnight라고 합니다. 이건 좀 알아둘게요. Same day delivery는 아침에 시키면 밤에 오는 거예요. 당일 24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Same day delivery가 되고 그 다음에 overnight은 밤 사이에 배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2시에 시켰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밤에 배달이 이루어져서 나는 그 다음날 받아. That's an overnight delivery. Okay? 자, 그래서 이 길과 당일 배송 구분할게요. 들어볼게요.
1: Same day delivery. Overnight delivery. Same day delivery. Overnight delivery.
0: 그럼 무료 배송을 뭐라고 합니까? Free delivery라고 합니까? 아, delivery라고 이럴 땐 잘 안 하고 shipping이라고 합니다. Free shipping. Shipping 자체가 물건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배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보내는 걸 shipp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 배송은 그냥 관용적으로 free shipping이라고 그래요. free delivery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잘 안 해요. free shipping. 들어보세요.
1: free shipping. free shipping.
0: 얘와 얘를 묶어서 문장에 넣어볼게요. 무료 배송과 이길 배송은 더 보편화되었다. 그죠? 요즘 무료 배송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길 배송, 그 다음날 아침에 배달돼, 그 다음날 저녁까지 배달돼. 이게 아주 보편화됐어. 물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free shipping and overnight delivery have become more common. have become more common. 이 두 가지가 더 보편화됐어. become more common. 어렵지 않죠? 자, free shipping, 무료 배송, overnight delivery, 이길 배송, have become more common.

0: 들어볼게요.
1: Free shipping and overnight delivery have become more common. Free shipping and overnight delivery have become more common.
0: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바일상에서 물건 구매할 때 써야 되는 좋은 표현들을 정리해 본 거거든요. 잘 보고 골라야 되죠? 자, 동사 두 개를 쓰라 했습니다. 뭐였죠? Pick and choose. 들어볼게요.
1: Pick and choose. Pick and choose.
0: 결제 방식은 항상 결제한 pay가 나와야 되죠. Payment option. 들어볼게요.
1: Payment option. Payment option.
0: 자, 마지막으로 무료 배송이란 말은 delivery라는 말보다는 shipping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Free shipping. Free shipping. 자, 이렇게 해서 들어볼게요.
1: Free shipping. Free shipping.
0: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휴대폰으로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즉 모바일 쇼핑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쓸 수 있는 표현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기를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EBS E 앱 설치하시고 보셔도 되겠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매일 10분 영어 검색하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금전적인 능력 혹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을 때 아, 나 그거를 할 여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은 어떻게 할 여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n't afford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무엇을 할 시간적인 혹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아, 지금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I can't afford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아, 저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can't 무엇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다가 동사를 넣어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금전적이나 혹은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동사를 바로 afrai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지불할 수 있는 혹은 여유가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affordable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I can afford 하고 나서 to 동사를 넣어주시면은요, 그 행동을 할 금전적인 혹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I can't afford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그 무엇을 할 금전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엇 자리에 여러분이 명사로 얘기를 해서 그것을 할 여력이 안 돼요 라는 표현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 아직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I can't afford 무엇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 집은 그렇죠, house를 넣어서 I can't afford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직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afford a house.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a house. 아직은 집을 살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해외여행 갈 여력이 안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여력

0: 안될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 라고도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다양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서 아우 해외여행 갈 시간이 안 돼요.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해외여행이라는 거 일단 여행은 바로 trip이죠. 그런데 trip abroad라고 얘기를 하면은 해외여행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 can't afford a trip abroad. 해외여행 갈 아직 여력이 안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can't afford a trip abroad.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a trip abroad. 라고 얘기를 해서 해외여행 갈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이번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아, 주식 투자할 여력이 안 돼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주식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주식이라는 것을 바로 sto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can't afford a stoc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식 투자할 여력이 안 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afford a stock.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a stock. 해서 저는 주식 투자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 제가 학비를 낼 여력이 안 돼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학비라는 거는 바로 tui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여러분이 fee까지 붙여주시면 학비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비를 낼 여력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라고 얘기를 해서 학비 낼 여력이 안 돼요. 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금전적인 혹은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될 때. 그래서 아, 제가 지금 그거 할 여력이 안 돼요. 라는 표현. 뭐뭐 할 여유가 없다. I can't afford 무엇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can't afford a house. I can't afford a house. I can't afford a trip abroad. I can't afford a trip abroad. I can't afford a stock. I can't afford a stock.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비 낼 여력이 안 되거든요. 라는 표현을 I can't afford the tuition fees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혹시 그것을 할 여력이 되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자, 오늘은 조동사 can 뒤에 afraid를 넣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an you afford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 무엇을 할 금전적인 혹은 시력,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아, 제가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I can't afford 무엇. 이렇게 답변하는 하나의 dialogue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Can you afford the tuition fees? 학비 낼 여력이 되시나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Can you afford the tuition fees?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제가 그게 안 돼요. I can't afford 무엇. 어, 네, 죄입니다. I can't afford 무엇.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표현입니다. 제가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요 라는 거를 I can't afford a house 라고 그렇게 배웠다면 이번에는 시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 경우보다 과거의 얘기라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아 제가 그때요 집을 살 여력이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에 그거를 할 여력이 없었다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can의 과거인 couldn't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couldn't afford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아, 나는 그때 집을 살 여력이 안 됐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도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I couldn't afford a house.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I can't afford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저는 그것을 할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력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될 수 있겠다 그렇게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경우보다 과거로 많이 얘기를 해서 아 그것을 할 금전적인 시간적인 여력이 안 됐습니다. I couldn't afford 무엇? 이렇게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질문도 할 수 있었고 그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었는데 되게 질문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afraid라는 거는 부정문과 많이 어울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할 시간적인,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I can't afford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뭐 할 여력이 안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So, how do you feel today?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자, 매일 10분씩 행복해지는 시간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면 정말 딱 한 문장만으로도 다시 시도해보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생기는 그런 아주 그래서 어쨌든 일석삼조의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Okay,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자,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사전에 확보하다 이런 것들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요리 재료에 해당되고요. 요리법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 했어야 했는데 지나간 못한 일에 대한 일종의 비난, 힐난 혹은 후회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You should have 뒤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지나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굳이 과거분사라고 공식처럼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발음은 you should have가 you should've처럼 들려요. You should've. 자, 그러면 실제 예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예를 그냥 외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Read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기억나시죠? 당신이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야, 너 이거 했었어야지. 네 가지 예의 상황을 떠올려보세요. 야, 그거 샀어야 했는데 지금은 살 수 없다는 얘기고 그거 확인했어야 되지. 그래서 확인을 못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것을 봤어야 했는데 너 못 봤잖아. 그 다음에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왜 안 물어봤어?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표현이에요.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런데 공식을 외우려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금방 나왔던 발음만 should는 해야 한다. 지난 일이니까 우리말로 너 해야지 이거랑 했었어야지 우리말에 했었어야지 할 때 그 어썻의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have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You should have

bought. 근데 그것이니까 it. You should have bought it. You should have. 발음이 should have가 should have이 돼요. Should have. 그 다음에 이거 절대 bought 아니고요. But. You should have bought it. 그래서 샀었어야지라는 동작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 글자 외우시면 전혀 의미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했어야지. 뭐예요? Check. 그러니까 you should have까지는 빨리 하세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슈룹슈룹슈룹슈룹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you should have checked it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나간 일이니까 다 이렇게 ed가 붙더라. 굳이 얘를 얘기한다면 과거 분사이긴 하지만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You should have checked it. You should have checked it. 이렇게 동작과 봤어야 되는데 you should have seen it. You should have seen it. 짧게 발음하시면 seen it. 이게 sin, 이거는 뭐예요? 예, 죄를 저지르다, 죄란 뜻이고 you should have seen it. 그렇게 길게 발음하시면 바로 보았었어야만 했는데 물어봤어야지 나한테 먼저 you should have asked me. You should have asked me. 아니면 you should have asked first. 먼저 물어봤어야지. 네 가지 장면과 연동시키면서 하나하나 가보세요. 절대 이걸 보고 그냥 읽으면 그냥 you'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를 왜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 아끼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repeat after me or even before that you should give it a try, right? 자, 먼저 가겠습니다. 그거 샀었어야지. 지금 구할 수가 없잖아. Your turn. 네, you should have bought it. You should have bought it.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죠? 점검했어야지 라고 해서요. Your turn. 네, you should have checked it. You should have checked it. 대체 발음은 should have checked it인데 checked it처럼 들려요. Did.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봤었어야 됐는데 왜 그 장면 못 봤어. You should have seen it. You should have seen it. 됐고요. 맨 마지막 건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아니면 먼저 요청을 했어야지. Your turn. 맞습니다. You should have asked first. 됐죠? 바로 이어집니다. Step 2. 내가 그 표를 사전에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럼 적어도 앞에 나온 건 다 버려도 되고 뭐뭐 했었어야 혹은 했어야 했는데니까 you should have는 나올 거 아니에요. You should have. 그 다음에 사다라고 쓰셔도 돼요. B-O-U-G-H-T. You should have bought the tickets도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난이도를 조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you should have reserved. 이게 확보하다, 예약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bought을, B-O-U-G-H-T를 써도 완벽한 문장이고요. 사전에라는 표현이 미리란 뜻으로 in advance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 빈도순이나 중요도를 구분한다면 you should have 하는 이 표현이요. 100번 정도, 100배 정도 더 중요합니다. 뒤에 있는 표현들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물론 다 알면 좋지만. 되셨죠, 여러분? You should ha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자, 그 다음에는요. 그걸 확실히 이중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까 확인하는 게 뭐예요? 체크죠. 그러면 you should have 까지 나올 테고요. Double checked it. Double checked it. 그래서 double 하나만 붙이시면 돼요. Checked it. 그 다음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가 to be sure예요. To be sure. 이거는 뭐지? 그냥 정해진 표현이에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to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should have double checked it to be sure. 그의 본색을 보았어야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원 영색하며 자기의 진심을 숨기고 겉으로만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진정성이 보일 때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의 본색을 보았어야만 하는데 You should have seen. You should have seen. 어렵지 않죠? 그래서 뒤에 seen 뭘 봐야 될까요? 그렇죠? His 네, 본색이 뭐예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True colors라고 합니다. True colors. 이게 단수로는 안 쓰이고요. S가 붙어서 쓰입니다. 그래서 뭐죠? I see your true colors 하는 Cindy Lauper라고 하는 가수의 옛날 노래도 있는데 어쨌든 그의 본색을 봤어야만 했는데 너가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의 인성이 다르더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두 가지 표현 다시 한번 기회 드려요. 그래서 try it again.

친구를 사전에 그렇게 확보했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맞아, 나도 그랬어야 되는 거 알아, 이런 식의 얘기했죠. 자, 그래서 you should've 를 쓰시면 돼요. You should've reserved the tickets in advance. 사전에 확보했어야 됐는데, 그랬더니 반응도 똑같습니다. I know I should've.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말을 끝내요. I know I should've bought those tickets, reserved those tickets.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요, I know I should've 이렇게 얘기하면, should've이 뭐지? 아, 했어야 됐는데, 이런 뜻인 거죠.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그래서 그 사이에,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항상 자신감 가득 채우시면 그게 바로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So live with confidence for your happiness. See you nex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관계대명사와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많이 되시죠? 오늘의 문장 곧장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That's the type of person I want to be.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절의 쓰임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이, 이 부분이 관계대명사절이 쓰인 곳이 되겠는데, 어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과는 뭔가 조금 다른데요?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요 I want to be, 제가 관계대명사절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관계대명사가 쓰이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허, 이거 뭐지? 궁금하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와 함께 오늘 내용 차근차근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을 해보겠고요. 먼저는 관계대명사가 무엇인지, 특히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이렇게 생겼죠. 명사가 쓰이고요.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동사가 쓰이는 이 형태의 관계대명사를 이제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주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어가 뭐뭐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그 접속사들의 모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m을 쓰고, 참고로 요거 who로 써도 요즘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알아듣고 괜찮다고 해주는 추세라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요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리고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이면 which 써주면 되고, 언제나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that도 있다는 거죠. 참고로 요거 약간 비격식이니까 그 점은 우리가 유의를 해줘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복습이 되겠는데,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러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모양새를 갖게 되냐. 자, 명사 있고요. 선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뒤에 관계대명사가 쓰여야 되는데 그 친구가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뭐만 남냐? 주어와 서술어의 역할을 해주는 동사만 남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주시면 되냐면요. 명사, 명사, 동사로 그 모양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을 제외하면 이런 식으로 명사, 명사, 동사가 영어 문장 속에서 어떤 이런 생김새를, 모양을 갖게 될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다가 명사, 명사, 동사가 딱 나와버리면, 요 명사와 명사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거 아닐까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보시되, 근데 여기서 핵심은 또 이거예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다 그래서 뜻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이 친구, 주어가 뭐뭐 하는 명사, 주어가 뭐뭐 하는 선행사, 요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들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의 시작은요, 관계대명사 처리 없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 books were really interesting. 그 책들은 정말로 흥미로웠습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관계대명사절 넣어볼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The books which John recommended were really interesting. 자, 요 노란 부분, 추가된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이 문장 해석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 책들, 근데 어떤 책들? 존이 추천했던 그 책들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사용된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핵심은 뭐다? 얘가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슉 생략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문장이 이렇게 바뀝니다. The books John recommended were really interesting. 자, 뜻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위치만 생략이 된 건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이런 식으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는 거고 그 힌트가 뭐다? 명사 명사 동사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the books books 명사죠. 그리고 John 사람 이름 얘도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가 나왔고 그리고 recommended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books와 John 사이에 which 같은 어떤 그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게 아닐까 우리가 의심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문을 통해서 이러한 특징 잘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활용하되 그것을 생략해서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수잔이 나를 위해서 쓴 편지를 읽었어요.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은 간단해요. 내가 읽었다는 것으로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I read. 근데 뭘 읽은 거예요? The letter. I read the letter. 그 편지를 읽은 거죠. 그래놓고 그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를 추가 설명해주면 되는 건데 뭘 써서 관계대명사를 써서 근데 이제 누가 뭐한 편지인 거예요? 수잔이 쓴 편지인 거죠. 주어 동사 원래대로 하면은 관계대명사부터 주고 그리고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 게 맞으나 우리 그거 생략할 거니까 요렇게만 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The letter Susan wrote.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For me. 나를 위해서 쓴 거죠. 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The letter와 Susan 사이에 which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 생각해 보시면서 이 문장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I read the letter Susan wrote for me.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내가 발표 중에 한 실수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참 다행인 상황이죠?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작은 간단해요. 시작부터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그냥 눈치를 못챈 거예요. No one noticed. No one noticed. 근데 뭘 눈치를 못챈 겁니까? The mistake. 실수를, 그 실수를 눈치 못챈 거죠. 그래 놓고 그 실수가 어떤 실수인지를 설명해 주면 돼요. 내가 한 실수인 거죠. 발표 중에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자, the mistake. 다음에, 원래는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갔어야 해야 하나? 요거 이제 우리가 생략할 거니까 어떻게 이어갑니까? The mistake I made. The mistake I made. 내가 한 실수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실수를 언제 했냐? During the presentation. 발표 중에 했으니까. 요렇게 문장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No one noticed the mistake I made during the presentation.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장 연습까지 함께 해봤고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That's the type of person.

person I want to be. 보이세요? person이란 단어와 I 중간에 which 같은, 사실 여기서 which가 아니죠. 선행사가 이제 사람이니까 whom 같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어줘야 하는데 그게 생략된 케이스라는 것을요. person 명사 I, 대명사 명사니까 아, 요 중간에 뭔가 생략됐겠구나. 특히나 뒤에 want 같은 동사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뜻은 저것이 바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뭔가 롤모델을 보면서 우리가 할 만한 말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문까지 포함해서요, 오늘의 내용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ell, we are still working on some hard interval trainings. So let's get to it.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역시 조금 힘든 운동 같이 하기로 했죠. 너무 힘들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운동 따라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영어 먼저 배우고 갈게요. I love that song. Can you turn up the music? Absolutely. Did you write that song? Unfortunately, no. 네, 대화 봤습니다. To turn up 라는 표현이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두 가지 의미 역시 준비해봤어요. To turn up, 일단 대화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I love that song. 나 그 곡 너무너무 좋아해. Can you turn up the music?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마도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의미일 거예요. Turn up the music. Music, 음악 소리를 키워라 이거죠. Turn it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를 더 높은 더 센 강도로 올리는 것을 turn up 이릅니다. 그래서 turn it up 이렇게 되고 turn up the music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크게 틀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bsolutely 이러죠. 당연하지. 그랬더니, Did you write that song? 이러죠. 네가 쓴 곡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Unfortunately, no. 이러죠. 아, 유감스럽게도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urn up, 특히나 음악 소리 아니면 소리를 turn up the sound 이런 쪽에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turn up 기억하고요. 두 번째 의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James turned up at the party. That's true. Everyone was surprised. Good for him. I was worried about him. I'm happy that he's better.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아까의 turn up the music, 뭐 소리 등을 키우다 이런 의미와는 굉장히 다른 의미 볼 거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I heard James turned up at the party. 이러죠. James가 turned up at the party 했다고 들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turned up at the party 무슨 뜻일까요? 파티에 나타났다고 들었어 이런 뜻이에요. 나타나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turn up 하면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제임스가 파티에 예상치도 못하게 짠 하고 나타났다고 들었대요. That's true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이야. Everyone was surprised.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good for him 이러죠. 아 다행이다. I was worried about him. 이러죠. 내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m happy that he's better. 이제 조금 나아졌다니까 다행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제임스한테. 그래서 turn up at 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둘이 굉장히 다른 의미죠. 우리는 운동하러 갈게요. 이제.
0: Okay. Burpees, guys. Burpees. Let's get straight into it. For today's workout, you can absolutely turn up the music,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For today's workout, you can absolutely turn up the music, okay? Good. Start by standing on the edge of the mat or anywhere else you want to.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tart by standing on the edge of your mat or anywhere else you want to, okay? Good. Lift your arms up high, and as you go to your forward fold, put your hands down on the floor,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ft your arms up high, and as you go to your forward fold, put your hands down on the floor. Good. Now, you're now going to jump your feet back and go straight into plank. Okay, I w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So from here, you're now going to jump your feet

Wow, yeah, that was the burpees. Good job, everybody. 네, 오늘 우리 버피 운동 같이 해봤는데요. 하면 약간 토하고 이렇게 트름 날 것 같다 그래서 burpees라고 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to turn up 이런 표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to turn up 무언가 뭐 소리나 음악 등을 크게 키우다 이런 뜻도 되지만 예상치도 못하게 어딘가에 깜짝 나타났을 경우를 to turn up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Have a really, really good d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어로
1: Technology라고
0: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기술, 전자기기 또는 뭐 테크놀로지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1: Yeah.
0: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 are many opinions on technology.
0: 기술에 대해서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있다, 의견이 다양하다. There are many opinions on technology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1: 케일라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먼저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케이,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0: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overall,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we agree.
1: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0: 네,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기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만, 다음으로 넘어가서, but I think overall, 전반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we agree that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1: Yep.
0: 동의하는 내용은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여기서 it는 technology. 그래서 기술을 사용하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있잖아요. 사용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but it has been beneficial. 유익해 왔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유익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1: Great. How about we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on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we agree that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we use it, but it has been beneficial.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controversial이라고 해도 되는데 mm-hmm. 뒤에 issue가 붙어서 명사가 되다 보니 mm-hmm. 이제 a bit issue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1: 그래서 yeah.
0: a bit of an issue. issue 이렇게 항상 명사가 올 때는 약간은 그런 존재다. Mm-hmm. a bit of a problem, a bit of a situation, a bit of a concern, a bit of a 뭐 이렇게 a bit mm-hmm. of가 좀 귀에 익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 mm-hmm. a bit of a controversial issue. 조금 확장된 형태일 뿐이죠. Mm-hmm. Especially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Mm-hmm. 특히 서로 다른 세대 간에는 논란이 많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1: Mm-hmm. And she says next. But this is just my opinion about something that I've discussed with my family often.
0: 그런데 뭔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About something that I've discussed with my family often.
1: Often.
0: 제 가족들하고 자주 대화, 토론했었던, 이야기를 나눴었던 어떤 것에 대한 제 의견일 뿐입니다.
1: Are you from London? No. You say often.
0: I was about to say that, but I changed it.
1: Ooh.
0: Often. Or often.
1: I like it.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My opinion on technology and social media and how we use it in our daily life is very different than my parents and also very different from my little brothers. I think that technology has made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1: My opinion on technology and social media and how we use it in our daily life is very different than my parents.
0: 제 의견은 굉장히 다릅니다라고 전체적인 틀이 잡혔어요. My opinion on technology. 그러니까 무엇에 관한 의견이냐면 기술, 그리고 social media, 그리고 세 번째 주제, how we use it in our daily life.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걸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1번, 2번, 3번에 대한 my opinion, 제 의견은 is, 드디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쭉 지금 긴 주어가 나오고 is very different. 보통 different 다음에는 from이 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구어체에서는 then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from보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이제 힘들어진 것 같아요.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Different than my parents. 제 부모님 의견과 많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parents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잘 봐주시면 parents 뒤에 apostrophe가 마지막에 붙어 있어요.
1: That means that there's more than one parent, so it's plural and it's possessive.
0: 그렇죠. Possessive, 소유격인데요. My parents' opinion이라고 뒤에 opinion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1: And she says next, and also very different from my little brothers.
0: 그리고 부모님 의견과도 다르고 my little brothers, 제 남동생 의견과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동생하고도 세대의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죠.
1: Of course. She says next, I think that technology has made a great impact on our society.
0: 저는 기술이 has made a great
1: impact. Impact.
0: Impact.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Impact 뒤에 impact도 그렇고 영향이라는 뜻의 다른 단어, 뭐 effect도 on을 많이 씁니다.
1: Yes.
0: Influence도 영향인데 on을 쓰죠. You've had an influence on
1: someone.
0: Something.
1: It's someone. Had a big effect on someone.
0: 네.
1: Something.
0: Yeah. 그 위에 적용되는 느낌이라서 on our society. 그래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라고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Impac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격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게 shock, culture shock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부딪히는
1: yeah.
0: 거예요.
1: Yeah. Something really like, you know, you impact.
0: Really. Yeah.
1: It
0: bumping into something.
1: Bumped into it. Right.
0: Hitting something.
1: Yeah.
0: That kind of physical impact.
1: Yeah, it made impact. Mm-hmm. That means that it reached the place or it touched it or it
0: 네.
1: hit it.
0: 충돌했거나 right. 충격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Mm-hmm. 다음 부분 볼까요?
2: Mm-hmm. But we should limit the amount that we use it because it can be very addicting. However, my parents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these kids these days are always on their phones and looking at these screens and they just, oh...
1: But we should limit the amount that we use it because it can be very addicting.
0: 이 문장은 I think에서 시작된 문장입니다. Mm-hmm. 그래서 지금 계속 케일라 씨의 자신의 의견이에요. Mm-hmm. I think that 쭉 이어진 다음에 but we should limit the amount. Mm-hmm. 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양이죠. Mm-hmm. The amount of usage.
1: Yeah, the amount that we use it.
0: Mm-hmm. that we use it. 뒤에 이제 yeah. 바로 나오고 있네요. 네.
1: Amount
0: that we use it.

0: amount of time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고 amount of usage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사용하는 양을 줄여야 합니다. Because it can be very
1: addicting. 네. addicting.
0: 중독성이 강한이라는 뜻인데요. addicting하고 비슷한 형태가 또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1: That is addictive.
0: 네. addictive. addictive. 그래서 ting 대신 tive도 있어요. 그게 이제 형용사 형태로는 사전에서 더 많이 보일 텐데
1: yes.
0: addicting하고 addictive의 차이를 굳이 따지자면 addictive는 뒤에 다른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1: Like addictive game.
0: addictive game. 중독성.
1: addictive show.
0: 그렇죠. addictive show. 중독성이 강한 TV 프로그램, 중독성이 강한 게임. 그런데 addicting show, addicting game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1: Yeah.
0: addicting은 이렇게 항상 그냥 마지막에.
1: Yeah. It's very 있습니다. addicting. Right? Like 네. that.
0: All right.
1: Great. She says next. However, my parents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0: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often like to point out that 뭐뭐라는 내용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걸 좋아하세요.
1: Mm-hmm. Point out that what? Her parents say These kids these days are always on their phones and looking at these screens and they just ugh.
0: 요즘 애들 kids these days라고 해도 되는데 these kids these days라고 하셨습니다. Are always on their phones, 항상 휴대폰 사용하고 있고 looking at these screens, 항상 화면만 보고 있어 and they just 하다가 문장 끝내지 않고 참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my opinion is purely that if technology, the same technology, had come out earlier during their lifetime, I don't think there would be too much of a difference in how people, and my parents included, would have reacted. I think basically everyone agrees on pretty much the same thing.
1: But my opinion is purely that if technology, the same technology, had come out earlier during their lifetime,
0: 그런데 제 의견은 purely that 단지 어떤 내용이냐면 if technology 그런 기술들 있잖아요. The same technology, the same kind of technology 그런 똑같은 기술이 만약에 지금이 아니고 had come out earlier during their lifetime 그분들 세대 때 더 일찍 나왔었더라면
1: then what? I don't think there would be too much of a difference in how people, and my parents included, would have reacted.
0: 어차피 똑같았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yeah. 거죠. I don't think there would have, there would be too much of a difference. 차이가 별로 없을 거다. 차이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would have been이라고 했어도 이 문장은 똑같이 성립했을 것 같고요.
1: Yes.
0: 그런데 차이점, 어디에 있어서의 차이점? In How people so and so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별로 없을 거다. In how people and my parents included 사람들 우리 부모님도 포함해서 would have reacted 똑같이 많이 썼을 것 같다.
1: Of course.
0: 이 이야기죠.
1: She says, I think basically everyone agrees on pretty much the same thing.
0: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agrees on pretty much almost the same thing. 거의 똑같은 것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 동의하는 내용은 바로 다음에 나오죠.
2: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that we use technology, but I think overall it has made a positive impact on our society. It certainly has made life easier.
1: We should limit the amount of time that we use technology.
0: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0: 네, 오늘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견에 관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2: People and views on technology change. It's not overnight, but how far norms have shifted in 20 years is astounding. I want to ga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 opinions on technology. What are some great questions I could ask?
0: 네, 같이 읽어보면 Daniel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People change and views change 이걸 합쳐서 사람들과 views on technology, 기술에 대한 의견, 견해들이 바뀝니다. It's not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0: 바뀌는 건 아니지만 but how far 얼마나 멀리 norm, norm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상 범주라고 yeah. 여기는 것을 말해요.
1: What they think is normal,
0: 네.
1: the norm.
0: 네. 그래서 how far norms have shifted in 20 years.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이 평범한 것 정상이라고 mm-hmm.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astounding, 놀랍다.
1: Astounding.
0: Yeah, astonishing, astounding, surprising, mm-hmm. 놀랍다는 이야기고요.
1: Mm-hmm. So the next one is from Sarah.
0: I want to gather elementary school student opinions. 초등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 싶어요. On technology,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What are some great questions I could ask?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mm-hmm.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반갑습니다. Oh, you want to continue reading about is there really buried treasure? 정말 이런 묻혀진 이렇게 보물들이 있나요? 네, 당연히 있죠. 뭐 해적선에서 나온 보물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무덤에 아주 귀중한 그런 물건들이 또 이제 또 우리 도둑도 있어요. They're tomb robbers, right? We learned about that last time. So let's see what we are going to read about today. But before we do, we need to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to keep. To keep. Very easy. 가지고 있다. Okay. And the second word is permission. Permission. 자, 허락. Okay, good. And the last one is reconstruction. Reconstruction. 항상 RE가 있으면은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가다 이게 다시, right? 복원 그런 뜻입니다. Alright, 다시 construction 한다는 거죠. Alright, so let's see how these words are used today. Okay, so let us continue reading about treasure. Let's start reading. Can you keep the treasure you find? Treasure hunters must get permission from the landowner to search on their land and report any treasure they find. If you find something important, you may not be able to keep it, but it could be of historical importance. In 2001, a metal detectorist found a gold Bronze Age cup in a field in Kent, UK. The British Museum bought the cup and put it on display. In 2009, a metal detectorist discovered a hoard of Iron Age torques in a field in Scotland. Important finds are often bought by museums so the public can enjoy learning about them. The Bronze Age cup is over 5,000 years old, and it's been crushed, possibly when the field was plowed. This 2,000-year-old gold torque was worn around the neck. Okay, 사진만 봐도 너무 멋있네요. 자, 여기에서는 여기 이 시노이가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만약에 보물을 찾으면은 가질 수 있나요? 자, to keep, 우리의 첫 번째 단어인데 to keep,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찾으면은 가지고 싶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treasure hunters, 네, 보물 헌터들은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락, our second word is permission. 자, permission은 허락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 땅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고 또 만약에 뭐를 찾으면은 또 땅 주인한테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갖고 갈 수가 없죠. 안 그러면 법으로 걸립니다. 오케이, 자, 여기 2001년에 a metal detectorist found a gold bronze age cup. 자, 친구들, metal detector, 우리 처음에 책 읽었을 때 첫 번째 페이지 metal detector이 나왔는데 금속 탐지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IST, metal detector IST로 돼 있죠. 그러면 친구들, 이 IST 이거를 이렇게 IST가 붙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metal detector를 쓰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아노, pianist, IST가 되면은 피아노를 치는 사람. 그래서 이 IST를 한번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metal detector로 이런 대단한 걸 찾은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This Bronze Age, 청동기 시대에서 나온 건데 5,000년 이상, 진짜 오래된 컵인데, 네, 이 컵 모양이, 컵이 조금 찌그러져서 사실 모양이 제대로 돼 있지 않네요. 그렇지만 이게 이 gold,
금으로 된 컵이에요. 자, 2009년에는 또 뭐를 찾았냐면은 요 그림을 보면은 이 목걸이 같은 이게 토크라고 해요. Torque. It's an ancient sort of necklace. 그러니까 요새 현대인으로서는 목걸이 같이 비슷한 거죠. 목에 이렇게 장식한 건데 이것도 금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멋있고 이런 디테일이 아주 굉장합니다. 네, let's do our stop and think. What happened to the gold bronze age cup? 자, 옆에 있는 컵,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보면은 The British Museum bought the cup and put it on display. 박물관에서 정말 너무 기중품이고 소중한 거라서 이제 샀어요. 사서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를 했죠. Okay, so let's continue reading the next page. Are there any lost treasures? There are many legends of lost treasures. King John's treasure, including his crown jewels, gold and money, is said to have been lost in 1216 somewhere in the Fens in East Anglia, UK. Historians are still looking for it today. The Amber Room was made for a Prussian king in the 18th century. Its walls were decorated with amber panels, backed with gold leaf. It was loot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may have been destroyed by bombing. The Amber Room was in the Catherine Palace, St. Petersburg, Russia. This reconstruction shows what it would have looked like. 네, 아직도 보니까 이런 보물들이, 못 찾는 보물들이 좀 꽤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영국에서 King John lost actually his treasures, crown jewels, 왕관 보석들, 뭐 gold, money, 금, 돈 이런 거를 어디에서 잃었대요. 어디냐면은 Fens in East Anglia, UK. 동부의 소택지, 뭐 습지대에서 이런 보물을 잃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찾았대요. 아, 오케이.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amber room이라고 하는데 친구들, amber는 호박이에요. 자, 보석의 한 종류인데

0: 세상에 이 한 방을 갖다가 보석을 다 패널로 이렇게 쫙 했는데 거기에다가 gold leaf, 막 금박질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 그림은 reconstruction입니다. 복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단어 reconstruction이었죠. 이 복원을 댔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서 이거를 훔쳤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파괴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만들었습니다. Al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That was very interesting. 네, 그래서 우리 그 King John's 보물은 아직도 못 찾았고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까요? 말까요? Maybe it could happen. Maybe you can find it. Who knows?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let's finish the book next time. Take care. Bye!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one.
1: Okay, okay. Here, try this. Yes, I agree.

sure you lost it around here?

0: Would you like to go for a ride?
1: No, no, no. I have work to do.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어가 어렵다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따라오면 영어가 쉬워집니다. 책도 잘 읽히고요. 오해력도 올라가고.

0: 문법도 쉬워집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nd 아시죠? 그리고라는 and요. and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Exhausted,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It was the mouse.
2: Let me help you, squeaked the mouse,
1: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 Before long,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and he gave a mighty shake.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 Thank you, growled the lion.
0: The Lion and the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쥐가 사자에게 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다행스럽게 풀려났지만 근데 쥐가 뭐라고 빌었었죠? 아, 내가 나중에 보답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아무 일이 안 생기면 보답할 일이 없을 텐데 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아마 무슨 일이 생길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일이 생길지. Some weeks later, 몇 주 후에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자, 여기서 he라는 것은 뒤에 보니까 prowled라고 나왔었죠. 아, 돌아다니다. through the jungle, 정글을 이렇게 저렇게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은 아마 쥐가 아니고 사자겠죠. 그래서 사자가 뭐 할 때 정글 안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The lion walked into a trap.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자가 어디 안으로 걸어 들어갔냐면 A trap. trap이라는 것은 바로 덫이 되겠죠. 덫 안으로 걸려 들어갔습니다. 즉, 덫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은 덫에 걸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이라고 되어 있죠. A strong net, 아주 강한 그물입니다. 어떤 강한 그물이냐 하면은 밧줄로 된 강한 그물이 fell on top of him, 그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뭔가가 촥 안에 탁 들어가니까 그물이 촥 펼쳐지니까 이제 사자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있는 free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fre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로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공짜의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to가 바로 앞에 있죠. 아, 동사의 의미구나. 즉, 풀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the more 나오죠. the more 바로 밑에 줄여도 the more.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더 뭐 할수록 he struggled. struggle이라는 것은 he, 사자가, struggle은 s다. 그가 더 애쓰면 애쓸수록 뭐 하려고 했었냐면 그 자신을 풀어주려고 애쓸수록 즉 그 자신이 풀어주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물에서 나갈 거야 사자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막 애쓰면 애쓸수록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더더욱더 어떻게 되었냐면 entangled 되었답니다. entangled이라는 것은 뒤얽히게 하다 he became 그렇죠. 그가 더더욱더 그 그물에 막 뒤얽히게 되었습니다. 그 그물에서 더 얽어매고 더 쪼이게 되고 더 얽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꼼지락거릴수록 움직일수록 더 쪼여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됐냐면 the hunter, 사냥꾼이, 즉 이 그물, 이 덫을 놓은 사냥꾼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 exhausted. exhausted라는 것은 기진맥진하여서 힘이 쭉 빠지고 이제 피로하고 지쳐서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라고 돼 있네요. 여기서 lay라는 것은 원래 lie가 원형이거든요.

0: I lay lane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lie는 어떤 의미인가? 바로 눕다 혹은 누워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여전히 누워있었다가 아니라 still이라는 것은 가만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누워있었고 그리고 뭐 했냐면 and roared softly 아주 부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힘이 쭉 다 빠진 것이죠. 아이고 나도 이제 덫에 이렇게 걸려서 사냥꾼들에게 잡혀가는구나 약간 자포자기한 거죠. 포기하는 것이죠. 서서히요. 자 여기까지 과연 사자의 운명은요. 갑자기 생각나시죠? 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A strong net of ropes fell on top of him.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Exhausted, he lay still and roared softly.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나타나야 될 텐데요.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the lion 사자는 saw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tiny creature. tiny라는 것은 small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정말 작은 creature, creature이라는 것은 생물이 되겠죠. 여기 있는 create이라는 게 안에 보이죠. C-R-E-A-T, 원래는 E가 있었습니다. 여기 create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U-R-E가 붙었는데 create이라는 것은 만들다. U-R-E가 붙으면 뭐뭐 하는 것,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 생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생명체 혹은 생물을 보았습니다. 사자가요. 근데 이 생명체가 뭐하고 있었냐면 standing in front of him.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it was the mouse. 그 쥐였습니다. 그 쥐라는 것은 예전에 사자가 잡았다가 풀어준 그 쥐가 되겠죠. Let me help you squeak the mouse. 제가 도와드릴게요. Squeak the mouse. 쥐가 찍찍거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는 set to라는 것은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의미고요. work는 작업하다. 그는 작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죠? 뭐 하면서 작업했냐면 gnawing the rope가 되겠죠. gnaw라는 것은 이거랑 다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G가 있죠. gnaw가 아니고요. 그냥 gnaw입니다. 여기서 G는 묵음. silent sound라고 할 수 있겠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gnaw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밧줄을 쥐가 뭐합니까? 갉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쥐가 밧줄을 갉아먹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Before long. 자, long이라는 것은 길게 뭔가 긴 것을 의미하고요. Before는 그 이전이죠. 그래서 오래 지나지 않아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즉 사자가 지금 덫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즉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그 밧줄들이 fell away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자로부터 떨어져 나갔고요. And he gave a mighty shake. 그리고 그는 주었습니다. Mighty라는 것은 힘찬, shake는 떠는 것이죠. 힘차게 몸을 한번 털어냈습니다. 이제 이 밧줄을 다 끊어내고요.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좀 뻐근하기도 하고 이제 어우 드디어 살겠다라고 하면서 힘차게 몸을 털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요.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 자, 또 올라가 있네요. 쥐는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그 스스로를 발견했는데 그 스스로, 쥐는 스스로 발견했어요. 어디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scooped up, scoop이라고 하면은 재빨리 들어올리다인데 쥐가 그 스스로가 scooped라고 돼 있잖아요. 재빨리 들어올려진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 거대한 발에. 여기서 paw라는 것은 바로 발톱이 날카롭게 달려있는 동물의 발이 되겠죠. 제 발은 아닙니다. 제 손발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대한 발에 재빨리 들어올려진 쥐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ank you, growled the lion. 그리고 사자도 역시 의리가 있습니다. 고맙구나, 고마워. 으르렁거리며 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는 문법이고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용어들을 써서 배우지만요. 자,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직전에 뭐 나왔습니까? 여기 and 있었죠. 이 and

0: 브랜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글이고,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다니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앤드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임이 약간 다르다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앤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smiled. 제가, 오나롭지 않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앤,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때요? 제가, 친구들. 이라고 해서 웃으면, everyone felt happy. 우리 친구들 행복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지럽네요, 맞죠? 그래서 그는 미소 지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기분 좋게 느꼈습니다. 행복감을 느꼈다. 행복했다.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거 이 and는 뭐냐면 이두 문장을 그냥 단순히 연결해주는 그리고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and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Be kind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라는 명령문이 앞에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they will like you.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뭐 비슷해 보이긴 한데 뭔가 살짝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리고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요걸 살짝 바꿔볼까요? 그러면으로 바꿔볼까요?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즉, 여기 앞에 and 앞에 명령문이 있으면은 이 and가 단순히 그리고가 아니라 결과를 나타내는 앞에 명령문 그대로 하면은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예요. 뭐뭐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 있는 and가요. 그러면 그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나타내는 and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Be kind to others.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라. 그러면 그렇다면 결과를 나타내는 and. 그렇다면 그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되었죠. 한마디로 네가 사람들에게 친절하면은 그들이 너를 좋아할 것이고 안 친절하면은 그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If you are kind to others, 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면 말 그대로 if를 붙여주는 겁니다. 뭐뭐 하면 they will like you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학교 때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용을 할 때도 필요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오늘도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It was the mouse. "Let me help you," squeaked the mouse, and he set to work gnawing the rope. Before long, the ropes fell away from the lion, and he gave a mighty shake. The mouse found himself scooped up in a giant paw. "Thank you," growled the lion.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Prowl, prowl. Some weeks later, as he prowled through the jungle, the lion walked into a trap. Struggle, struggle. The bird struggled to fly out of the cage. Entangle, entangle. But the more he struggled to free himself, the more entangled he became. Realize, realize. He realized the hunter would return soon. Creature, creature. Then the lion saw a tiny creature standing in front of him.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return이고요. 예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예문을 띄워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He returned home late. 그는 늦게 집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turn 했는데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turn 해서 왔다라는 거죠. 다시 turn 해서 왔으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바로 돌아오다,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흔히 아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Please return the book to the library. 여기 있는 please는 공손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디라는 그런 이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도서관에 반납해 주세요. 아, 공손한 요청이나 명령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서 주는 것이죠. 다시 거꾸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책을 도서관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 되돌려주다 혹은 반납하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두 개의 단어를 보니까 return에 ed가 붙어 있고 여기는 please 빼고요. 요거는 공손함의 표현이니까 빼고 그다음에 보니까 주어가 없이 바로 return이라는 게 나왔죠. 아, 동사구나. 즉 명령문이구나. 즉이 위에 있었던 이두 개의 return은 동사인 것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은요. We waited for his return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기다렸다. 그의 return을 기다렸다. return.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자, 여기 보니까 for his return이라고 하니까 아, 확실히 명사는 여기 for도 있고 his도 있으니까 전치사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와야 되고요. his도 형용사죠. 그 다음에는 바로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이 명사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의미는 아, 그가 어디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군대에 갔어요. 근데 휴가가 나온대요. 근데 이 we라는 사람, we는 저와 또 다른 친구들이 되겠죠. 이 군대 간 친구 말고.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겠죠. 뭐 한다고?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return이라는 것은 돌아옴, 귀환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돌아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각각의 맥락 속에서 약간 의미가 바뀌고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연금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예.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남의 시선은 의식하지 마 라고 해서 친구가 2분마다 머리를 계속 고치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그래서 뭔가 뭐 예쁘게 보여야 된다.
1: 계속
0: 뭐.
1: 이러는 거죠.
0: 그러니까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1: 맞아요.
0: 근데 요즘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상